미시 3인 것으로 일치하자. 으로 통일. 그러면 9분의 1의 경우는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왜냐? 이 9분의 1 자체가 9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9는 3의 제곱이고, 그것에 다시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네, 지수법칙 쓴 거죠.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1 마이너스 x, 얘는 3의 20 마이너스 3x,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x, 3의 20 마이너스 3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등식이었다면, 방정식이었다면 지수가 같다고 두면 될 텐데, 얘는, 네,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 반대가 돼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나옵니다. 밑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그러면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도 점점점점 커지는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죠. 즉, x1보다 x2가 더 크면 이때 a의 x1이 a의 x2보다는 더 작게 되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수값 두개 작은 거랑 큰 거를 놨을 때 그때 x값 역으로 추적해봐도 같은 부호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서로 같다라고 두고 풀수 있는 거죠. 그럼 따져봅시다. 여기서 밑이 현재 1보다 커. 3이네. 1보다 커요.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지수는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밑으로 통일한 다음에 밑의 범위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밑의 범위 확인. 밑이 1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요거를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x 20 마이너스 3x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5x가 22보다는 작다가 되고요. 얘를 다시 5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5분의 22보다 작다. 근데 얘가 4점 얼마 얼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따졌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얘가 대충 얼마의 근사값인지만 알면은 그 해당되는 자연수를 찾을 수 있죠. 4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들은 1, 2, 3, 4일 거고요. 그죠? 1, 2, 3, 4. 걔네들을 몽땅 다 합한 게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밑을 3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3이 아니고 만약에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A가 1보다 클 때는요, 얘가 쭉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x의 값이 커질수록 이 y에 해당하는 a의 x1 값보다 a의 x2 값이 커진다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얘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그래프의 계형은 점점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와요. 네, 이게 y는 a의 x제곱. 그러면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그 함수 값 자체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옵니다. 네.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3이 아니라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밑을 통일을 시켰다. 그럼 이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제시되어 있는 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이니까 2 빼기 2x. 얘는 제시되어 있는 것을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어내면은 얘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3x가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미세범위

보자고 했죠. 밑의 범위가 3분의 1이고,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수를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려서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22보다는 5x가 더 작다. 그래서 x는 5분의 22보다는 작다. 얘가 4점 얼마 얼마다. 그래서 똑같이 1, 2, 3, 4 자연수 정답이 돼서 몽땅 다 합하면은 10이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정식하고 다르게 부등식의 경우는요, 반드시 밑의 범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밑이 3이니까. 걔는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1보다 큰 형태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와서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도 커져.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간다. 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부동호 방향을 절대 유지시키면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주셔야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부동호 방향을 유지시켰다가 틀리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수 부등식, 나중에 로그도 마찬가지거든요. 로그 부등식에서는 밑을 일치시키되 밑의 범위를 조심하자. 밑의 범위가 만약에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시켜도 되는데 0과 1 사이에 있다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꼭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중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가 부등식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는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갔었죠. 근데 늘 부동호 방향 유지시키는 문제 유형들을 거듭해서 많이 풀다 보면은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등식에서 음수 곱하고 음수 나눌 때 부동호 방향 반대로 간다 아마 엄청 강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수 부등식뿐만 아니라 나중 가서 배우게 되는 로그 부등식에 대해서도만큼은 밑의 범위를 주의를 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성향의 학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밑을 그냥 다 1보다 크게 맞춰 놓고서는 제가 실수 안 하게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 밑을 1보다 큰 수로 고정해서 잡아두고 계산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부동호 방향을 실수해서 틀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수 방정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문제, 지수 부등식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뤄봤습니다. 65번부터는 쭉 지수 부등식의 문제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밑의 조건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 다섯 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지난 4강에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죠. 석가모니, 그리고 이어서 인도의 대승불교, 중국의 교종과 선종까지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인도의 대승불교, 용수의 중간 사상과 그렇죠. 세친의 유식 사상을 좀 어려워해요. 자, 둘다다 공사상을 연기와 중도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은 독자적인 속성인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무자성을 얘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어? 그렇죠. 일체 개공,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까지만 얘기했던 중간사상, 즉 용수와는 다르게 세친, 즉 유식사상은 오직 마음작용인 식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식사상과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 유달리 오식, 육식, 다섯 개의 마음작용, 여섯 개의 마음작용, 요 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간과 유식사상과 관련된 문항도 친구들 스스로 꼭 반드시 수능특강에서 열심히 찾아서 푸셔야 해요. 예컨대 46페이지에 있는 3번, 실전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지난 시간에 못 다뤘지만 친구들이 그렇죠. 용수의 중간과 세친의 유식사상을 잘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대비하시면서 꼭 푸셔야 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능의 선종사상까지 공부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불교의 마지막이죠. 한국불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효의천춘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의 사상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요, 중국을 거쳐서 드디어 한국의 전래가 됐습니다.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원효의 사상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효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한마음, 그렇죠. 일심 사상이 되겠네요. 자, 원효는 일심을 이야기하면서 일심, 즉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우리 자꾸 나누려고 해. 우리는 자꾸만 둘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깨끗함과 더러움은 다른 거야. 자꾸 나누려고 해요. 참과 거짓은 다른 거야. 나와 너는 다른 거야. 부처와 중생은 다른 거야. 부처는 깨달은 자, 중생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 다른 거야. 진녀와 생멸은 다른 거야. 진녀는 진리의 깨달음이고 생멸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현실 세계야. 진여와 생멸은 다른 거야. 이렇게 자꾸만 나누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원효는 나누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는 절대 불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마음, 부처의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중요해, 얘들아. 원효의 일심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이런 일체의 이원적인 대립을 어떻게 해라? 초월해라. 절대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효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똑같은 바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심에도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와 즉, 깨달음의 경지인 무엇과? 그렇죠. 진여와 무명이 어떻게 할수 있다? 그렇죠.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았어요. 자, 진리를 깨달은 진여,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무명. 우리 이거 자꾸 구분하려고 하잖아.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무지는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모든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뛰어넘고 초월해라. 절대 불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들 그 세트를 잘 기억해 봐야 돼.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죠. 부처와 즉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중생 혹은 뭐 진여 진리와 그다음에 그렇죠. 생멸을 반복하는 그런 윤회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세계, 이런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 우리 정말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거 나누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원효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체의 유심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보아라. 결국 그 마음은 부처의 마음, 한 마음, 일심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일체의 유심조, 얘들아, 이거 일체의 유심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던 무슨 사상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말이야? 그렇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 너무 잘했다. 인도의 대승불교였었던 마음작용을 중시했었던 그렇죠, 유식사상에서 좋아, 세친의 유식사상에서 일체 유심조가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 그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갔잖아. 특별히 지혜와 능력이 있는 선종의 대가인 해능을 공부했었는데 해능도 이런 일체 유심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에서도 원효의 사상 속에서 일체 유심조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효는 그 당시에 종파 간에 서로서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모든 이론과 종파의 특수성과 상대적인 가치를 다 인정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조화를 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종파, 요런 종파, 요런 종파의 공통점, 얘만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머지 요런 부분들, 각 종파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상대성까지도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드론을 띄워서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서 붕 띄우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조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는 그러한 조화를 이야기했다는 것. 즉, 각 이론이나 종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상대성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원효는 일심을 강조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은 존재의 원천인 그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일심으로 돌아가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일심 사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이러한 일심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원효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다툼과 대립에서부터 벗어나서 화해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좋아요. 화쟁 사상을 이야기하죠. 다툴쟁이죠. 다툼을 멈추고 조화를 이루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만하여 막힘이 없이 온갖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더 높은 차원, 카메라를 드론에 달아서 붕 띄우는 거 생각하라고 했어.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원융회통의 논리가 담겨 있죠. 친구들이 사실 일심, 화쟁 요 정도는 중학생 때 한국사 시간에도 다들 들어봤어. 이제 우리가 윤사 공부하고 있으니까 원융회통이란 어려운 말도 알아야 되겠죠? 원만하게 융통하여 어때? 만나고 통한다는 거야. 모든 종파의 상대성과 특수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일심이라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는 원효의 대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원효는 수행을 할 때에도 애로사항, 즉 걸림돌이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러한 수행을 강조했어요. 자, 뭔가 막히는 걸림돌이 없는 자유로운 수행을 얘기했다는 거야. 걸림돌이 없는 실천과 수행을 제시하면서 그 당시에 불교를 어렵게 느끼던 대중들에게 염불, 즉 불교의 짧은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만 외우면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왕실 중심의 이런 엘리트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답니다. 민중들도 어때? 그렇게 어렵게만 느끼던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외행, 걸림돌이 없는 애로사항이 없는 그러한 수행을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자, 원유가 교종 안에서 이 종파 통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시대가 흘러서 고려 시대가 되자 그렇죠. 의천과 진율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얘들아 의천과 진율이 활동하던 고려 시대가 되면 이미 교종뿐만 아니라 선종까지도 우리나라에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이 있었거든요. 자, 의천은 이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했구나. 의천은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왕자님 출신이었어요. 자, 우리 의젓하게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면서 선수인까지도 인정했던 의천 왕자님을 떠올려 보면서 교내에 계신 의천 왕자님은 지금 바로 교무실로 와주십시오. 자,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있는 교내에 계신 의천 왕자님은 지금 바로 교무실로 와주십시오 하는 황당무계한 방송을 생각하면서 교내에 계신 의천을 생각하면 되겠죠? 의천은 교관 겸수 내외 겸존을 주장했습니다. 교라고 하는 건 경전을 읽는, 그렇죠. 교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자, 관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잖아. 뭘 봐? 그렇지. 어지러운 것을 정지하고 내 마음을 보는 지관 수행, 즉, 마음을 보는 참선, 선종의 수행을 얘기합니다. 교종과 선종의 수행을 겸해서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는 내외겸전을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내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선종의 수행이잖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종과. 왜? 바깥에 있는 교리, 바깥에 있는 경전, 바깥에 있는, 그렇죠, 불교 경전을 보는 그런 외적인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 이것을 함께 해야 한다, 겸해서 해야 한다. 교내에 계신 의천 왕자님을 떠올리면서 교관 겸수 내외 겸전까지 반드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천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또 공부해 두어야 할 사상가가 바로 그래요. 진율이 되겠네요. 자, 진율은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는 그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한 또 대표적인 승려가 되겠네요. 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어. 의천과 진율이 다 중요하죠. 특히 내신 시험에서 우리가 의천 진율 반드시 다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쏟아서 공부해야 할 사상가는, 그렇죠, 진울이 되겠죠. 진울이 훨씬 더 이제 많은 내용들 상세하게 윤사에서 다루고 있고, 수능에서는 진울이 훨씬 더 강조돼서, 네, 다루어지고 있어요. 자, 진울 한번 보겠습니다. 진울은 선종의 깨달음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행, 잠선, 이런 거 강조하겠지? 자, 선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당연히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교종에서 중시하는 경전 공부의 필요성까지도 인정하면서 선종과 교종의 공존을 이제 꾀했습니다. 자, 진울은 당연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선교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선종과 교종은 결국은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가만히 보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과 같으며,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다라고 진울이 엄청 엄청 유명한 말을 남겼고, 이 말이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때꼭 기억해 둬야 하는 명문장입니다. 진울 공부하면서 이 말을 빼놓고는 얘들아 공부할 수가 없어. 진울 관련된 문제 풀어보세요. 정말 많이 출제가 돼.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된다고? 그렇죠. 요 선교 자리를 뒤바꾸거나 마음과 말씀 자리를 뒤바꿔서 오답선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시험 볼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진다. 천천히 생각해 보자. 선종은 얘들아, 무엇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강조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강조하지. 내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 불성 있다는 걸뜨 하고 한 번에 도노, 한 번에 딱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자,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은 부처의 마음이야. 그렇지? 자, 반면에 우리 교종,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해? 교종, 교종은 교리를 강조하는데 그건 경전에 써 있지. 얘들아, 경전은 글자로 써 있잖아. 결국은 블라블라 언어네, 블라블라 말이네. 그러니까 아, 교는 부처의 무엇이야? 말씀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 그런데 경전은 한두 권이 아니었잖아.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교종에서는, 그렇지, 점진적인 수행, 점차적인 수행, 이걸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해봐. 선은 부처의 마음, 교는 부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말씀은 결국은 본래 하나다. 선교 일원, 중요한 진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울은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하죠. 친구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렇죠, 돈 오, 점수를 이야기해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선종을 먼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잖아. 선종이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선종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해능의 뜨 도노 사상을 진울도 당연히 받아들이겠지. 내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어. 내 안에 불성이 있어. 특별히 우리 선종에서는 불성을, 그래, 자성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지. 그 불성, 그 자성을 단박에 깨닫는 도노를 해능은 강조하죠. 당연히 진울도 그 도노, 그렇지, 중시하죠. 자, 진울도 단박에 진리를 깨치는 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삐뽀 삐뽀 잘 봐봐. 진울의 도노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해능의 사상과는 오 같은 듯 따르고 다른 듯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야. 자,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해능의 사상과 잘 구별해야 돼. 왜냐하면 해능은 분명히 돈오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깨달으면 어때? 그렇지. 그것으로 갑자기 수행도 완성되는 거야. 돈 오, 돈수야. 그렇게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어. 내 안에 부처의 가능성이, 불성이 있어를 드하고 돈 오로 깨달으면 더 이상의 수행은 필요하지 않은 거야. 돈 오, 돈수야. 갑자기 돈 깨달을 오, 갑자기 돈 깨달을 수. 미안. 깨달을. 자, 다시 할게요. 갑자기 돈 깨달을 오, 갑자기 돈. 그래, 닦을 수. 한마디로 갑자기 깨달으면 수행도, 그렇지, 그걸로 끝이야. 도노 돈수야.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진울은 도노까지는 해능과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다르지. 그 다음이 다르지. 진울은 어때? 도노한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진울은 먼저 첫 번째로 도노를 꼭 해야 돼. 단박에 진리를 깨우쳐야 돼. 그런데 단박에 진리를 깨우쳤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축축하게 배어 있는 나쁜 습관, 그걸 나쁜 습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 따라서 이 나쁜 습기를 어떻게 하는? 좋아요.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점수, 즉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순서가 중요해. 뭐가 먼저야? 그렇죠. 도노가 먼저야. 선돈.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습기.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점차적인 수행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서 선돈 후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아직 후수가 다 끝나지 않았어. 아직 점진적인 수행이 다 끝나지 않아서 나쁜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먼저 도노는 가능한 거야. 그치? 다시 해봐. 먼저 도노한 다음에도 여전히 나쁜 습기가 남아있을 수는 있는 거야. 자, 순서가 중요해.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나쁜 습관, 나쁜 습기를 제거해 나가는,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쌤, 그러면요. 이 점진적인 수행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 그 점진적인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 혹은 이것을 점수의 요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점진적인 수행인 점수의 방법은요. 바로 정해 쌍수야. 쌤, 이 정해 혹시, 예, 정해야 공부해라. 네, 엄마, 개정해. 그 삼학의 정해인가요? 너무 잘했어. 맞아. 정은요, 선정. 해는 무엇이어서 지혜.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돼? 쌍. 함께 수행하는 거야. 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구나. 왜냐하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뜨아하고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아, 이건 드러난 마음의 작용으로, 오. 진술은 해석했기 때문에, 아, 본체와 작용이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것처럼, 선정과 지혜도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사이에는 먼저와 나중, 선후의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는 선후의 관계는 없는 거야. 함께, 쌍수야. 함께 닦아야 해. 하지만, 도노와 점수 사이에는 선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노가 먼저, 그 다음이, 그렇죠. 점진적인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 불교사상과 갑과 을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큰 바다와 같아서 그 가르침을 모두 헤아려 알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합하면 무수히 많은 설들이 하나의 의미로 돌아갈 수 있어. 자, 서로 많은 주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의미로 통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이러한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건 결국 부처의 지극한 보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펼치면 여러 학파들의, 여러 종파들의 옳고 그르다는 주장을 무엇할 수 있다? 화합할 수 있다. 우리 일심과 화쟁을 이야기했던, 그렇죠. 원효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자, 선가에서 교종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이심전심만 주장한다는 건 최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할수 있는 길이다. 즉, 이심전심을 강조하는 그런 선종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자질의 사람이 천박한 학문으로 하나의 도리를 터득하고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거나 경전의 가르침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더볼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잘못이다. 즉, 한쪽에만 치우친 수행은 옳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와 관의 마음을 다 써야 한다. 즉, 교종의 수행과 마음을 보는 선종의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 교내에 계신 의천왕자님 교교교, 그렇죠. 교관 겸 수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의천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원효와 의천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진여와 생멸은 그 근본이 같다. 그렇지. 너무 중요했었지. 진여와 생멸, 부처와 중생, 깨끗함과 더러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렇죠. 절대 불이한 것으로서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원효는 이야기했으니까요.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쌤, 우리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잖아요.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불교 사상가들 중에서 언어 자체를 집착해 라고 얘기할 만한 사상가가 누가 있겠니? 그치, 얘들아. 이제 불교에 따르면 무언가 이렇게 집착한다고 하는 것그 자체가 헛된 거잖아. 다 무상이고, 무아를 깨달은 걸 깨달, 아야 한다는 걸 석가모니가 강조했는데 집착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얘들아 원효도요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 이거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불교의 기본 베이스의 주장으로서 당연히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학에 근거하여 지관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 의천의 주장이었죠. 천천히 보자. 의천은 어때? 교학 즉 교종을 바탕으로 지관
부산한 쓸데없는 내 마음을 중지시키고 내 마음을 고요히 바라다보는 선수행, 즉 직관을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봤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까지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ㄷ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경전을 통한 가르침은 깨달음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얘들아, 깨달음에 이르는 뭐 유일한 길, 이게 경전을 통한 가르침이야? 라고는 얘들아, 공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봐. 의천, 무엇과 무엇의 조화를 추구했어? 교존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경전을 통한 가르침만 유일한 길이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한국 불교 사상가예요. 깨달음 이후에 닦는 길은 단순히 오염되지 않는 닦음일 뿐만 아니라 만가쟁이를 겸하여 익혀서 자신과 타인이 함께 구제되는 길이래. 이첫 번째 요 표현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다. 먼저 깨달아. 그리고 나서 닦는 거야. 먼저 깨닫는 건 퍼뜩 깨닫는 건데 갑자기 돈 깨달을 오. 그렇죠. 돈 오가 되겠죠. 먼저 돈오하는 거야. 드아,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있었어.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었어는 단박에 깨달아. 그런데 돈오한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점차적으로 닦는 길,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점수가 있어야 해. 그 점수의 방법이 뭐였어? 정, 해, 쌍수였다라고 누구는 그렇죠. 지, 누른 이야기했죠? 아, 한국 불교 사상가 지누리 되겠네요. 자, 오늘날 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단지 불성을 밝혀서 보이기만 하면 이타인과 원이 저절로 성취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성을 밝혀보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부처와 내가 차별이 없으니 만일 자비의 원을 바라지 않으면 적정에 빠질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아 선종만 오라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까지 추구해야 한다. 진울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쌤, 의천은요 교내에 계신 의천왕자님 이런 게 있었는데 진울은 뭐 없나요? 있지 얘들아 봐봐.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어때? 교종과의 갈등을 아하 무엇하려고 했어? 정돈시키려고 했잖아. 조화시키려고 했잖아. 아,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통해서 정돈을 하려고 했어? 선 무엇이었어? 그렇죠. 선교 1원. 돈은 무엇이었어? 그렇죠. 돈오 점수. 그 점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 그렇지. 정해 쌍수까지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진늘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의 말씀인 선과 부처의 마음인 교는 서로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들아. 자, 선교 1원을 얘기하면서 진늘은 뭐라고 했어? 부처의 말씀인 선과 부처의 마음인 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니? 아니지, 뭐가 바뀌었어? 그렇지, 말씀은 선이 아니라 뭐야? 교구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무엇이었어? 선이었지. 그러니까 아, 자리가 바뀌었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수행자가 깨닫는 순간 모든 습기와 번뇌도 일시에 제거가 되니? 얘들아, 깨닫는 순간, 즉 돈오하는 순간 그동안 축축하게 배웠던 습기가 짠하고 바싹 마르니? 아니잖아. 아무리 먼저 깨달았어도 축축하게 배어져 있는 습기는 드라이로 한참 동안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말려야 하는 거였죠? 자, 모든 습기와 번뇌가 일시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진우론 강조합니다. 자성의 본체인 선정과 작용인 지혜를 함께 닦아야만 수행이 완성된다? 정, 해, 쌍수. 그런데 선정은, 그렇지, 깊이 있게, 마음 깊은 곳을 보는 거니까. 뿌리, 본체, 지혜는, 깨닫는 거니까 드러났다. 작용,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중생의 구제에도 힘쓰는 것이 수행자의 참모습이다. 얘들아. 원효, 의천, 진울 다 대승불교 사상가잖아. 대승불교 이상적 인간은 보살이잖아. 보살은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 따라서 그렇죠.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리을도 진울이 긍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까지 모두 마무리 졌고요. 이제 드디어 그렇죠. 동양의 마지막 사상 유불도 도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가 사상도요. 어때? 유교 사상처럼 중국의 대혼란기였던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유교 공부했었잖아. 공자, 맹자, 순자의 대표적인 유교 사상 같이 공부하면서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유교 엑기스 짜면 도덕이 한 사발 나온다고 했죠. 인간의 도덕성과 이에 바탕을 둔 도덕적 질서에 주목하면서 인과의, 예절과 음악, 예악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예절에 맞는 사회 질서, 뭐이 정도로 번역이 돼요. 한마디로 도덕 규범을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반면에 유교의 라이벌 격이었던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또 하나의 사상이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도가입니다. 자, 도가는 유교랑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렇지, 다른 목소리를 냈어. 도가는 오히려 이렇게 시비선악을 구별하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유교식의 관점이 너무 인위적이고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운 우주자연의 질서인 도에 따르는 순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자유로움 이런 걸 강조합니다. 따라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위적인 규범, 예를 들면 인, 의, 예와 같은 이런 유교식의 규범이 혼란의 원인이다라고 오히려 강하게 비판해요. 대표적인 사상가 오늘 공부할 노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노자의 사상부터 한번 오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자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진 원인, 그 혼란해진 원인은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이 이렇게 그릇된,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은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제도 때문이야라고 강하게 비판하죠. 한마디로 잘 봐봐. 노자는 세상이 혼란해진 원인은 결국은 억지스러운 규범과 억지스러운 사회제도 때문이야라고 봤다는 거야. 자, 노자는 그런 의미에서 유교식에 유학자들이 강조하는 인, 의, 예와 같은 그런 규범들, 그리고 법, 혹은, 어때? 각종 인위적인 제도들, 혹은 발달된 문명. 우리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명태가 다 인위적인 것이잖아.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어때?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 처음부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유교식의 인과 의와 예, 이런 거 되게 억지스러운 규범이라고 봤다는 거야. 법이나 제도,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 즉,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제도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무엇에 따라서, 그렇죠, 도에 따라서 소박하고 순수한 그런 덕을 회복하는 것이 혼란의 극복 방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도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랑 이제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도는 쉽게 말하면 온 우주자연을 처음 생겨나게 한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것이면서 억지스럽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우주의 변화 법칙이야. 그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 도가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 덕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소박과 순수야. 소박과 순수를 우리가 합쳐서 순박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오히려 시비, 선악, 인의예 이런 억지스러운 구별 안 해. 그냥 타고난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노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것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즉 인위적이지 않은 무위를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위가 없을 때 오히려 자연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자, 도를 중시해서 우리가 도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이제 동양사상을 유불도, 오늘 이제 마지막 도가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는 이 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사상가들은 도라고 하는 걸참 중시했어. 이 도는 한자로 길 도인데요. 유교에서도 도가 사용되고, 불교에서도 도가 사용되고, 도가에서도 도라고 하는 워딩이 사용되는데, 그 워딩 속에 담긴 의미는 좀 다르거든. 이거 구분해두면 내신 시험 볼때 여러분,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어우, 골라내고 맞출 수 있어요. 천천히 보자. 자, 일단은 유교에서 말하는 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그렇지. 인, 의, 예. 이런 도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세요 할때그 도덕이야. 인, 의, 예와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삶. 시비, 선악 이런 걸잘 분별해서 선과 옳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덕, 그런 도를 유교 사상가들은 도라고 표현해요. 자, 반면에 우리 직전 시간까지 아까 앞에서까지 공부했었던 불교에선 도가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그렇죠 고행도 아닌 중 도의 수행 중 도의 수행할 때이 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돼요. 특히 석가모니는 8가지의 바른 길인 팔정 도를
중도의 수행법으로 제시하잖아. 이럴 때, 수행을 얘기할 때이 도라고 하는 글자가 사용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노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장자, 이런 도가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도는 그런데, 굉장히 스케일이 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 바로 온 우주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 근원. 아, 모든 우주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건 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도가 세상 모든 만물을 낳은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처음 시작 근원이면서 그 우주 만물의 변화 법칙으로서 도를 얘기하는구나. 아, 우주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으로서의 그 자연스러운 도를 도가 사상가들은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도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주 만물의 근원이야. 얘들아, 형체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눈으로 볼수 없어요. 게다가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겠지. 도의 냄새는 향긋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도는요, 인간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요. 볼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렇죠. 냄새 맡을 수 없고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촉감 느낄 수 없어요. 게다가 도는요,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야. 어찌 감히 인간의 이런 작은 언어로 그큰 도를 담을 수 있겠니?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잘 봐봐. 도는요, 함부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는 거야. 자, 노자는요, 자신이 도와 덕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펼쳐나가는데, 노자의 도와 덕에 대한 입장을 기록해 놓은 책을 도덕경이라고 불러요. 자, 쌤, 유교 사상가들은 인의 예와 같은 도덕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노자, 다음 시간에 장자, 이런 도가 사상가들은 그런 인의 예와 같은 도덕을 비판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노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 이름이 도덕경이에요? 도덕을 비판했다고 했는데. 자, 예리한 질문이야. 이런 거꼭 가져가셔야 해요. 노자가 그런 유학 사상가들이, 유교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그 인의 예와 같은 도덕은 물론 비판합니다. 하지만 도라고 하는 워딩,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도가 사상가들도 긍정적으로 사용해요. 대신 의미가 다르지.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고 했잖아. 의미는 다르지만 도 혹은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노자에게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한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 도덕경이야. 그런데 그 도덕경의 제일 첫 번째 챕터의 가장 첫 구절이 바로 이거야.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왜? 도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도는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와, 되돌아감. 이런 운행 법칙을 가지고 있대. 생각해봐. 모든 만물은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 발전하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잖아. 한여름밤의 더위는 그렇지. 다시 되돌아가서 한겨울의 맹추위로 돌아가는 거야. 한겨울의 맹추위는 그렇지. 결국은 되돌아가서 한여름의 더위로 돌아가는 거지. 보름달은 그렇지. 다시 되돌아가서 이그러지게 되는 거고요. 이그러진 그 달은 다시 차올라서 보름달이 되는 거야. 아, 만물은 이렇게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 발전하고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운행 법칙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의 작용이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억지스럽고 인위적이고 자귀적인 것이 없겠지? 따라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즉, 무위한,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억지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상태야. 스스로 그러한 상태, 스스로 그러한 상태, 스스로 그러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상태야. 얘들아, 스스로 자. 그러하련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무위자연이라고 부르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노자의 대표적인 이상적인 삶의 모습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노자는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지와 무욕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도 유교 사상가들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도가 사상가들도 긍정적으로 사용해. 근데 얘도 분명히 그 안에 담기는 의미는 다르겠지. 자, 덕도 한번 정리해볼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은 어떤 것이 있었어? 그래, 사덕이 떠올라야지, 사덕. 인, 의, 예, 지, 이런 사덕이야.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 인간이 막 인위적인,
그런 노력,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그렇지,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노자는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 반면에 지금 공부하는 도가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래, 여기 나와 있지. 무지. 그리고 무욕의 덕이야. 무지. 모른다는 거야. 쌤, 무지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유교 사상가들이 보기에 무지는 나쁜 거야. 유교 사상가들은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출 것을 얘기하죠. 불교에서도 무지는 나쁜 거야. 무지, 무명.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도가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무지라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사용돼.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뭘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인의 예와 같은 쓸데없는 인위적인 규범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자연스러움이야. 자, 무지의 덕. 그리고 그렇게 욕심내지 않는 무욕의 덕. 앞에 나왔었던 그렇죠. 순수의 덕. 그렇죠. 소박의 덕. 아, 쉽게 이야기하면 무위자연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그러한 무위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최상에서는 무엇과 같다? 그렇죠. 물과 같다라고 하는 상선약수를 이야기해요.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물을 칭찬해 주었어. 쌤, 왜 이렇게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고 하면서 물이 칭찬받았나요? 자, 천천히 보자. 물은 얘들아 도에 따른 덕을 가지고 있었거든. 자, 우리는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은 기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해주죠. 그러면서도 얘들아 어때?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바위랑 다투니? 야, 바위야, 저를 비켜라. 하면서 바위랑 싸우는 물본적 있어요? 아, 없잖아. 물은 언제나 바위와 다투지 않고 바위야, 넌 거기 그냥 있어. 내가 돌아갈게. 하면서 물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아. 다투지 않는구나. 남들과 다투지 않는구나. 이렇게 낮은 곳에 머무는 겸손, 즉 겸허의 덕이 있고요. 다투지 않는, 그렇죠. 부쟁의 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깝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아, 겸허와 부쟁의 덕까지도 우리가 도가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덕으로 더 추가해 볼수 있겠네요. 쌤, 저는요, 이렇게 물처럼 살아가는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쌤, 이거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 약해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정말 약한 걸까? 아니지, 너네 그거 알지? 그 약한 듯 보이는 물이 똑똑똑똑 한 방울 한 방울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어떻게 돼? 결국 쪼개게 되잖아. 선생님이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단단한 금속이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어떻게 세공하는지 알지? 맞아, 물로 세공하잖아. 그 물이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물이 사실은 어쩌면 가장 강인한 걸지도 몰라. 그것이 바로 도에 따른 삶.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야. 아, 따라서 노자는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즉 겸허와 부쟁의 이런 자연스러움의 덕을 가지고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을 노자는 성인이라고 불렀어. 기억나니? 성인은 유교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시험 풀다가 성인이라고 하는 문구가 제시문에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는 유교인지 도가인지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블라블라 추가적으로 더 있는 설명을 읽어보고, 이거 유교다. 아니야, 이건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도가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노자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면서 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노자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을까? 일단 노자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소국과민의 공동체를 주장했어요. 기억나니 얘들아?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 세상에 혼란해진 원인을 인위적인 규범과 인위적인 제도 때문이야라고 보면서 유교식의 인의 예를 강조하는 그런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식의 인위적인 규범 혹은 법, 제도,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런 인위적인 규범이나 제도나 법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자는 나라의 크기는 작아야 한다. 소국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려면 인구가 어때야 돼? 적어야 되겠네. 인구가 적다. 과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작을 소, 적을 과를 써서 소국과민 대표적인 노자의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고요. 도가 사상가들이 이상적으로 지향했던 공동체입니다.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그런 자연스러움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이러한 소국과민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해? 그렇죠. 무위로서 다스려야 한대. 이걸 우리 줄여서 무위의 다스림.

그래, 무의지치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유교 사상가들은 덕치를 강조했지. 공자가 덕치를 말했고요. 그 덕치를 기본적으로 깔고 맹자는 덕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얘기했고요. 순자도 그 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덕치의 모습으로 예치를 주장하잖아. 그런데 오늘 공부하고 있는 노자는 다스릴 때도 무위의 다스림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무위의 다스림, 무위지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위지치는 말 그대로 인위적인 다스림, 억지스러움이 없는 그런 무위의 통치야. 쌤. 억지로 다스리지 않는다고요? 무위의 다스림이라고요? 이거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이거 그냥 방임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노자가 이런 무위의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생선 굽는 비유로 설명했잖아. 자, 친구들 생선 구워본 사람은 알 텐데 생선에 이렇게 생선을 구우려고 불을 켜놓고서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막 자꾸 뒤집고 막 이랬다 저랬다 뒤적뒤적거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생선살이 다 으스러지잖아. 그래서 생선을 제대로 구울 수 없어. 자,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생선살은 백성이라고 할수 있고요. 젓가락질하는 건 통치자의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할수 있겠다. 아, 통치자가 인위적으로 개입할수록 백성들의 삶은 다 으스러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불 켜놓고서 그냥 방임하고 여러분 소파에 가서 막 너튜브 같은 거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생선이 다 타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은은하게 뭐 조절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 불 조절해야 되잖아. 불 조절을 잘 하면 어때? 그렇지, 겉바, 속, 조개. 환상의 생선구이를 구울 수 있잖아. 센 불로 쫙 익혔다가 확 낮춘 다음에. 그렇지, 필요할 때만 한번 탁 뒤집으면은 그게 바로 생선구이가 제대로 완성되는 방법이잖아요. 아,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가 바로 무위의 다스림이야. 불 조절하듯이 그렇게 다스리는 다스림이 바로 무위의 다스림이야. 공기는 우리를 어때 늘 도와주지만 우리가 매 순간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진 않잖아. 그냥 공기가 있어 정도만 알지 매 순간 어나 공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마찬가지야. 백성들도 우리나라에 통치자가 있긴 있어 정도만 인식할 뿐. 그렇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백성들의 삶에 인위적으로 간섭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무위의 다스림이다라고 노자는 불렀죠?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을 때, 즉, 젓가락질을 생선에 덜할 때, 오히려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무위의 다스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 하단의 해석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노자는 만물의 근원을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한 글자. 그렇죠. 도라고 생각했죠.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만물이 도에서부터 생겨나고 도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도는요, 무엇을 억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끔 학교 내신 시험에서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만물을 조작하고 만물에 개입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렸지. 이렇게 억지스럽게 막 조작하거나 억지스럽게 왜곡하지 않습니다. 아, 인위적이지 않구나. 그런 의미에서 도는 어때? 그렇지. 무위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자는 무위, 소박 등과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덕을 상덕이라고 칭찬했고요. 반면 인간의 인위적인 의도가 개입된 유교식의 덕, 인, 의, 예와 같은 이런 유교식의 덕은 하덕이야. 이건 진정한 덕이 아니야. 라고 비판했다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도가 노자에 관한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고대동양 사상가 입장입니다.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지만 그것은 곧 추함일 수도 있고 선을 선이라고 알지만 그것은 곧 불선일 수도 있다. 유교 사상가들은 시비선악, 존비, 친소, 막 구별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 아니야. 그런 구별과 분별로부터 벗어나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본다면 아름다움도 추함도 선도 불선함도 결국 도에 따라서 바라보면 평등한 것이다. 자, 인위적으로 구별하고 인위적으로 분별하지 말고 도에 따라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도에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생겨.

간단하고 어리석음과 쉬움도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도 상대적으로 형성되고 높음과 낮음은 상대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도에 따라서 바라보면 만물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별과 분별로부터 벗어나서 도에 따라서 평등하게 바라봐라. 하나로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행할 뿐이다. 자, 말 없는 가르침은 뭐야? 인위적인 잔소리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가르침이죠. 성인은 사람들을 잘 살아가게 하지만 그 공을 소유하지 않고 무엇을 베풀어도 뽐내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 오직 공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공이 떠나지 않는다. 많은 도움을 주지만 내가 한 거야 라고 뽐내거나 으스대지 않는데 왜? 기억나? 그렇지, 노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허의 덕을 강조하잖아. 무욕의 덕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뽐내거나 으스대는 건 겸허, 무욕과 같은 그러한 자연스러움의 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뽐내지 않는 이런 겸허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누구지? 그렇죠. 노자가 되겠네요. 기억입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렇지. 자, 공기, 존재해 정도만 알려져 있는 거야. 우리가 매 순간 공기를 다 인식하면서 공기한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최고의 통치자 맞습니다.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성인은 공동체에서 규정한 제도에 맞는 덕을 쌓아야 한다. 얘들아 봐봐. 성인이란 표현도 좋아. 노자 긍정적으로 사용해. 뭐 덕을 쌓아야 한다. 뭐 덕. 그래, 이거 나쁘지 않아. 덕이라는 표현, 도라는 표현, 그 자체의 워딩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공동체에서 규정한 제도. 이거 너무 인위적인 거잖아. 공동체의 어떤 제도, 규범, 너무 인위적인 것이죠? 노자가 중시했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가치를 분별해야 절대적 자유를 얻는다. 아니죠. 오히려 도의 관점에 따르면 선과 악, 미와 추의 가치는 다 상대적인 것이 뿐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말아라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의와 같은 덕목을 멀리하고 소박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세요. 그렇죠. 예의 얼마나 인위적이니? 이런 거 멀리하세요. 그리고 타고난 어린아이와 같은 소박한 자연스러운 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세요. 맞는 내용이 되겠죠. 1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오늘도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선생님이 후반부에 제시하는 그렇죠. 팁도 반드시 가져가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강 끝판왕 정준영입니다. 3회차 모의고사의 공통 과목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객관식 문항들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단답형도 16번, 17번까지 함께 했어요. 자, 이번 시간 이제 18번부터 남아 있는 마지막 22번까지 또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문제가 쉽지 않아요. 18번 3점짜리 문항인데 모습 자체가 보통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 이건 굉장히 많이 보던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은 뭐냐? 그럼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뭐 fx분의 gx, 얘가 극한값이 알파이고요. 리미트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베타입니다. 이때 뭐 알파도 베타도 0이 아닐 때 0이 아닌 극한값에 대해서 우리의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f와 gx, fx와 gx 얘가 둘다 다항함수라면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지금 앞에 있는 조건 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분모와 분자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와 같고요. 최고차항의 계수비가 알파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거에선 보통 얘가 이제 분모나 분자가 어느 하나가 이제 0으로 가면서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0분의 0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 인수를 알려주는 조건이 되고요. 혹은 뭐 로피탈 정리에서부터 땅땅 미분하면서 얘들이 이제 미분 계수에 대한 조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와 공통 인수에 대한 조건인데 지금 위에 있는 식이 깔끔하게 주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다항함수 f(x) 좋아요. 근데 f(x)를 제곱하고요. 그리고 x 곱하기 f(x)에서 3을 빼고요. 이러니까 이제 모양 자체가 조금은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18번. 의외의 복병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스텝 1이에요. 자, 앞에 있는 조건 얘를 가라고 합시다. 뒤에 있는 조건 얘를 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 가에서 알수 있는 건 뭘까? fx를 제곱한 것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며. 그래서 몇 차? 4차.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가 얘가 4. 되어 있으니까 4x에 4제곱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조건가에서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만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fx가 다항함수인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제곱해서 4차가 되니까 fx가 2차인 것도 맞아요. 근데 fx의 가능한 모습이 얘는 2x에 제곱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fx가 마이너스 2x의 제곱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x의 최고차항이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이건 아직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조건 나를 보았더니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자리 1을 대입해 보았더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그럼 무엇을 알수 있는데? x에 1을 넣으면 f1 빼기 3. 얘가 0이니까 f1이 3인 건 알아요. 근데 이것만 안다고 해서 뭐가 되나? f1이 3이야. 그럼 여기 안에 어떻게 식을 세울까? 에이, 조금 번거로운데?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 분모에 있는 x-1의 제곱을 분자에도 x-1의 제곱이 있어야 얘가 약분될 거 아닙니까? 여기 x-1이라는 수가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에 x 곱하기 fx 빼기 3이라는 애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fx가 2x의 제곱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세제곱하는 3차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3차항의 계수,
이게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몰라. 근데 2창, 1창은 모르지만 여기 앞에서 상수항 안 나오잖아? 뒤에 마이너스 3, 얘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잖아.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x-1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뒤에서 누가 될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x하고 상수항 맞춰주려면 뒤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거야. 얘는 x-1의 제곱에 2x 빼기 3이거나 혹은 x 빼기 1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2x 빼기 3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극한값부터 생각을 하면서 뒤에 있는 개수를 다른 쌍으로 또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수항을 맞추고 극한값으로 갈지 아니면 극한값을 맞추고 상수항을 확인할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왔죠.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가 나왔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극한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스텝 3로 가요. 자, 조건나 첫 번째 경우. 어쨌든 x-1의 제곱은 약분 될거 아니야? 그럼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x-3을 확인하거나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 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얼마야? 마이너스 5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쌍은 첫 번째였어. 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fx가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내가 fx를 구할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오른쪽을 전개해서, 그럼 3 넘겨주고, 또 x를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fx 말고 그냥 f5만 구할래 라고 한다면 결국에 항등식에서부터 그냥 f5의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x자리에 5를 대입해 봅니다. 자, x에 5를 대입하는 순간 5배의 f5 빼기 3이 누구라는 거야? 얘는 4의 제곱 16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얼마? 112가 되죠. 자, 5배의 FO가 양분의 3 더해주면 115 되고요. 자, 따라서 FO 나왔습니다. 정답 23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에서 부정형의 극한 계산들을 많이 봤어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항식을 추론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식이 주어졌을 때 극한값 구하는 거 말고 이제는 극한값 보고 식을 추론하자는 거예요. 조건가에서부터 최고 차항에 대한 정보 나옵니다. 근데 fx를 제곱한 것이 4차야? 그러면 fx의 2차인 건 맞아. 근데 최고 차항의 계수가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를 몰라요. 뒤에 있는 조건 나를 보았더니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 0으로 갑니다.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f1이 3이다 라는 조건보다는 분모에 있는 x-1을 둘 약분하려면 분자에도 x-1이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럼 x-1 제곱 해놓고 나면 상수항이 -3이 되도록 이렇게나 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중에 누구냐? 진짜 극한값이 -1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x-1의 제곱이 약분되니까 극한값 확인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뒤에 있는 1차식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x자리에 1 넣었을 때 조건 만족하는 건 당연히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구할 거야? 아니. 식 굳이 그렇게 전개하지 않아도 f5를 구하는 거면 되잖아.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 f5의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18번이었고요. 이제 10 9번으로 가시죠. 19번은 몇 차방 정식이에요? 4차방 정식이에요. 근데 4차방 정식이 그냥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아니라 적어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좌변에 있는 애를 통째로 fx라고 하고 얘를 x축과의 관계로 생각을 할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가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교점의 개수로 갈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모르는 애를 넘기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제 스텝 1, 문제 설계. 누가 fx야?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0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로 올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어떻다고? 교점의 개수가 적어도 3개래. 근데 4차방 정식이니까 4개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3개 또는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괜찮죠? 위에 있는 FX를 보는 순간 사실 할수 있는 생각이요, 두 가지 있어요. 이게 4차항, 2차항, 상수항밖에 없으니 첫 번째는 아하,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우함수구나. 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을 포함한 형태로 바뀔 수 있지 않나요? 그럼 x의 4제곱 나올 거고요. 가운데서 마이너스 5x의 제곱 나오려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가면 되겠죠. 그럼 뒤에 마이너스 4분의 25 붙여주고 뒤에 10만큼 이렇게 가면 될거 아닙니까? 사실 아래와 같이 생각만 할수 있다면 결국에 얘가 x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와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이렇게 얘들이 이제 인수분해 되는 모습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정도를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스텝 2, fx 그래프 길로 갑니다. 자, 저런 모습들을 이제 두 번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생각을 하니까 F

프라임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됐죠. 자, 2X 묶어내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얘는 2X의 루트 2X 플러스 루트 5와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결국에 극값을 갖는 순간 얘는 언제라는 거야? 얘는 X는 0에서 극값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X는 제곱이 2분의 5가 될때 극값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X제곱이 2분의 5가 될 때. 아! 이런 의미였구나. 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봅니다. 근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얘가 x는 0에서 극 대값 같고요. x는 y축에 대해 대칭, 좌우 대칭 짱짱짱짱해서 같은 곳까지 내려오는 얘가 바로 y는 fx가 되겠죠. 자, x는 0에서 0,10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야?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나 X는 플러스 루트 2분의 5나 사실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소값 F 루트 2분의 5는 결국 제곱해서 2분의 5. 2분의 5의 제곱. 여기 2분의 5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분의 5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10 이런 계산입니다. 결국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얘는 4분의 25 빼기 2분의 25 플러스 10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10이잖아요.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에서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얘가 y는 10 빼기 4분의 25고요. 얘는 4분의 15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k,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이렇게 그어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 교점이 몇개 생기는 걸 찾는 거야? 3개 또는 4개인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서 극소값 지날 때 이거 돼안 돼? 안 되죠. 근데 극대값 지날 때 얘는 돼안 돼? 얘는 되죠. 교점이 몇 개니까? 세 개니까. 따라서 찾았습니다. 얘는 4분의 15와 10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k를 찾는 건데, 10에서는 등호가 짜잔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건 누구 있어요?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몇 개? 7개 있습니다. 정답 7 되겠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K를 찾는 게 아니고 K를 찾는 건데요? 정수 K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것 되는 거나 똑같겠죠. 자, 다시 이 문제 바라봅니다. 4차 함수예요. 근데 4차 함수인데 K 놓고 X축이랑 관계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겨서 마이너스 K와의 관계 생각하셔도 됩니다. 4차 함수로 봤더니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아,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구나 였고요. 두 번째는 완전 제곱을 포함한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럼 x제곱이 2분의 5일 때 그때 최소값이 4분의 15가 된다는 것을 2차 함수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미분에서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들 체크했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대칭인 w자 모양 확인했어요. 극소값 서로 같죠? 얘들 찾아주시고, 그리고 극대값 간단하게 10 나오죠?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K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등호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기 등호 놓쳐서 틀리면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순간, K가 정수가 되는 순간, 결국 개수는 똑같다. 자, 19번이었습니다. 단답형의 3점 문항 둘을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는 단답형의 4점 문항 3개가 남아 있습니다. 20번으로 가죠. 자,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이고요. 수열에서의 이야기예요. S1과 A1,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사실 계산 과정이 1회차, 2회차보다 좀 많아요.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첫 항이 5분의 2인 수열 AN이 있어요. A1

있어요, 그치? 일러 봤더니 A1이랑 같아지는 것, 오케이.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누구야? 얘는 sn 빼기 sn-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준 거예요. an은 말이야. sn이 누구야? 3분의 n의 en 플러스 1. 곱하기 an이고요. 빼기 3분의 이번에 sn-1. n-1. en-1. 곱하기 an-1.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am과 am-1 사이에 관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n, 얘를 모아야 되겠죠. 분모가 싫어? 몇배 할까요? 3배. 3배의 an은 n 곱하기 2n 플러스 1. 여기에 an 곱해주고, 뒤에서는 n-1 곱하기 2n-1, a의 n-1입니다. 자, an을 모으고 싶어요. 좌변에 있는 애가 넘어오고요. 우변에 있는 애가 넘어가고요.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전개했을 때 2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 곱하기 an이 누가 됐어요? n-1, en-1 곱하기 an-1도였어요. 아, an마이너스 1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보니까 결국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분의 2차 되겠지. 근데 땡큐 인수분해가 됩니다. 보여요? 얘는 2n 플러스 3과 n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2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 이렇게. 와우. 짠짠 짠짠. 그래서 an은 누구라는 거야? 찾았습니다. an은 2n 플러스 3분의 2n-1. 2n 플러스 3분의 2n-1 곱하기 an-1이고요. 자, 빈칸 가에 알맞은 식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 an과 an-1의 관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an을 구하래.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야. an을 구해봐야 돼. 이제 an 구하려고 하면 이게 등 비수열에서는 이 공비 곱해진 애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1항, 제2항, 제3항 쭉쭉쭉쭉 해서 얘가 제n항까지 가면 얘는 공비를 n-1번 곱합니다. 이게 등 비수열에서의 일반항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 근데 첫째 항이 얘가 5분의 2예요. 얘는 b가 변한다는 거야. B가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1항에서 제2항으로 가려고 하면 n에 2를 넣어봐. 누굴 곱한다는 거예요? 2를 넣으면 여기에 7분의 3을 곱한다는 거예요. n에 3을 넣어봐. 그러면 제2항의 제3항 누가 곱해진다는 거야? 얘는 9분의 5가 곱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곱해진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an 구하는 과정까지 2n 플러스 3분의 2n-1이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나누어서, 얘를 나누어서, 그때의 비율로 이렇게 얘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거 뭐 축차대 입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짠! 하고 나면 이게 an이 돼요. 이런 거야. 다시. 이 과정은 나누어서, 이웃한 항 사이에 b가 나타나면 그걸 차례대로 곱하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뭐라고? 등비수열과 같은 관점이 들어있다고요.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할 뿐이고 얘는 b가 변한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1항에서 제2항, 제2항에서 제3항 쭉쭉쭉 제n-1항에서 제n항까지 이렇게 변하는 b를 n-1 곱하면 됩니다. 얘가 바로 an이에요.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an은 누구야? 5분의 2 곱하기 얘들이 쭉쭉쭉쭉 곱해지는데 분모에도 홀수 7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고 있죠. 얘는 분자에도 홀수 3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되는 거야. 7분의 3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얘가 11분의 7 곱하기 13분의 9
얘가 이제 쭉쭉쭉쭉 가는 거잖아. 4차.

4차이, 4차이, 4차이, 4차이에서 얘가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3, EM 플러스 3분의 EM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 건너뛰고 7. 건너뛰고 9. 아, 분모가 건너뛰고 뒤에 있는 애랑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도 이 앞에서 쭉쭉 이렇게 가면 이게 소거형. 분자에 남은 것의 개수와 분모에 남은 것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이게 보이나요? 분자에는 3과 5가 남고요. 분모에는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3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얘가 바로 an. 좋습니다. 됐죠? 자, 오를약분하고 이제 an 찾았어요. an은 누구야?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의 분자가 6이고요. 얘가 바로 빈칸 나에 알맞은 식입니다. 이렇게 가왔어. 선생님 이제 마지막 SN 찾으러 갑니다. SN은 누구야? 그랬어요. 아, SN은 얘는 3분의 n 곱하기 2n 플러스 1에 여기에 an을 곱하는 거야. 근데 an이 누군데?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의 6이야. 그럼 여기에 3이랑 3이 약분되고요. 2n 플러스 1이 짠, 짠, 약분되고요. 그래서 SN 찾았습니다. SN은 2n 플러스 3분의 2n. 얘가 바로 SN이구나. 이렇게 온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계산까지 좀 많죠? 여기에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마지막 단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AN을 분수식이잖아요. 하나, 둘, 셋, 세개더 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그럼 AN이 누구니까? AN은 얘는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모에 있고 올라가면 2니까 여기에다가 3배한 거야. 부분분수. 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선생님,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 얘가 이웃한 항 3개의 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웃한 항 3개의 합이니까 제 K 플러스 2항까지 합해서 제 K 마이너스 1항까지. K 플러스 2항까지 해서 K 마이너스 1항까지를 쭉 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SN은 누구니까? 얘잖아. 그럼 분수 두개 차잖아. 조금 더 해볼까?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그럼 얘는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3에서 여기에 3을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 n 자리에 k 플러스 2를 넣어요. n 자리에 k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어차피 1이랑 2는 없어질 테니까요. 뭐 이렇게 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SN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SN의 차로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AN이 분수의 차, 부분분수꼴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바로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갑니다. 6배에 얘로 갈까요? 그럼 3배에 하고 선생님 AN이 얘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연속한 홀수들이에요. 만약에 1을 넣어봐. 3분의 1 빼기 5분의 1. 1 넣어봐. 5분의 1 빼기 7분의 1. 3 넣어봐. 7분의 1 빼기 9분의 1. 그러니까 얘들은 짠, 짠, 짠. 없어지는 거 맞잖아. K를 넣어요. K 플러스 1을 넣어요. K 플러스 2를 넣어요. 누가 남았어? 2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여기 K 플러스 2 넣으면 되니까 2K 플러스 7분의 1까지 이렇게 와봅니다. 얘가 누구라는 거야? SN. S6이죠? S6 하면 15분의 12, 5분의 4가 됐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해봐. 이거 누구야? 2K 플러스 1, 2K 플러스 7, 분의 6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5분의 4 곱하기 18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아, 얘랑 얘랑 합군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45분의 2.
이게 지그재그로 곱해. 이게 아니라 이제 비율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지그재그로 곱하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에게 3배 해주면 얘가 135분의 6 되잖아요. 와우! 분모가 135라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7, 얘가 135가 되는 그런 자연수 K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K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7은 135야. 4K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128은 0이야. 자,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상수항, 1차항, 2차항까지 전부 다. 3으로 나누면 깔끔하겠네요.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2는 0 되고요. 자, K가 마이너스 8이거나 또는 K가 4거나 뾰로롱 자연수 이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 K가 4인 것까지 구했어요. 이제 다에 알맞은 수도 찾았습니다. 다에 알맞은 수 K는 4야. 여기 다. 자, 가에 알맞은 식, 나에 알맞은 식, 다에 알맞은 수까지. 근데 다에 알맞은 수를 M이라고 하자. 여기에 4, 4 넣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자, 분자. 4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11분의 7이고요. 분모 4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11분의 6 되겠습니다. 자, 11과 11을 약분하고요. 여기에 6도 약분하고요. 그럼 결국에 14 곱하기 9 되니까 정답이 126 되겠네요. 계산 과정이 꽤나 많죠? 우선은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찾았더니 곱이 변하더라는 거지. 제1항에 곱해서 제2항, 제3항 쭉쭉쭉 가서 제n항까지. 근데 이제 n-1을 곱한다는 거야. 곱이 변하고 있지만. 그럼 여기에서 이제 an을 찾아요. an만 찾으면 누가 나온다는 거야? sn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sn 알고 an 압니다. 그럼 관계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 an을 찢어서 부분분수로 바라봐도 되고요. 아니면 좌변을 sk 플러스 2 빼기 sk 마이너스 1. 그러니까 sn의 차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sn을 가지고 놀까? an을 가지고 놀까? 뭐 어떤 길을 택하든 계산량은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결국에 k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연수 k를 구하는 순간 드입만 하면 끝. 20번이었습니다. 뭐 사고 과정이 특별히 어려웠다기보다 그냥 계산량이 꽤나 부담스러웠던. 사실 3회차 모의고사가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데 20번이 아마 계산량이 가장 많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면서도 뭔가 조금 내가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풀면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조금은 이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반면에 21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죠. 계산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함수 fx가 있어요. 3차 함수입니다. 이뻐. 인수분해도 해줬어요. 근데 이제 gx도 어렵지 않아요. x는 a를 경계로. 뭐 a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양수 a라고 했잖아요. 그 양수 a에 대하여 왼쪽은 fx고 오른쪽은 fx 더하기 4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그냥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그냥 위로 4만큼 들어올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gx 한번 생각해봅니다. 3번이야. 3번. 자, 좌표 평면에 A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fx, x는 0에서 접하고요. 그리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x는 0에서 접하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가는 얘가 바로 y는 fx야. 근데 내가 3차 함수의 성질처럼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 정도는 알잖아요. x는 2에서 극소 값이에요. x는 2에서 극소 값이 얼마일까? 했더니 f2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된 거야. 잘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점근선이래. 그냥 y는 4를 딱 이렇게 그어주고요.

정문성 아닙니다. 그래서 y는 4y의 교점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x는 0에서 접할 거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갈 거고. 근데 2,-4였던 점이 2,0이 될 테니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어요? 얘가 y는 fx 더하기 4입니다. 근데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양수라고 했으니 만약에 x는 a, 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왼쪽에서는 흰색을 타고 오다가 여기 경계 미포함. 자, 오른쪽에서는 경계 포함하면서 연두색을 타고 갑니다. 주황색, 얘가 바로 y는 gx라는 거죠. 오케이, 하나 알았습니다. x는 a에서 gx가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자극하는 우극한이 다르니까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그냥 fx고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fx 더하기 4니까 이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불연속입니다. 까지 스텝 1입니다. 됐지? 근데 최고 차이 계수 a는 4차 함수 hx가 등장하라는데 hx는 x의 4제곱하고 시작을 해요. 두둥 조건 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이제 최고난도 문항에서 저런 부정형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식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아, 분수식은 말이야. 분모가 0이 될때이 순간을 항상 주의해야 돼. 이 순간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분모의 gx. 얘가 0이 될 때. 선생님, A가 양수이긴 하잖아요. 왼쪽을 봤는데. 0될 때, 이럴 때가 문제인 거야. 선생님, 오른쪽을 봤는데, 0될 때, 이럴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GX 주황색이 0이 되는 바로 이 포인트. 0일 때랑 2일 때. 또, 그럼 A일 때도 눈여겨봐야죠. 왜? GX가 불연속이 되니까요. GX가 불연속이 되는, 언제? X는 A. 이럴 때를 눈여겨 봐야겠죠.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리미트. x가 t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ht가 있어요. hx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 a가 양수잖아?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이때 문제가 생기고요. 얘가 gx분의 hx. 그리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도 gx분의 hx.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존재한다며. 존재한다며. 선생님, 분모에 있는 이 gx. 얘가 x가 0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a보다 왼쪽에서 이야기니까 얘가 그냥 fx잖아요. 누구? x제곱에 x-3이잖아. 그러니까 hx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hx에 x제곱이 존재해야 돼요. 됐나요? 이번에 x가 a에 가까워질 때 좌우극한 나누어 생각을 하면 이 gx가 불연속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위에 있는 hx를 봤을 때, 아, hx에는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x-a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hx는 x제곱이라는 인수와 x-a란 인수와 그리고 뒤에 있는 1차식 얘만 몰라요. 얘가 x 빼기 네모 이런 꼴일 텐데. 이제 hx까지 가지고 오니까 마지막 스텝 3 조건 나가 보입니다. 사실 조건 나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저것만 가지고 이제 끝나요, 이제. y는 hx라는 4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 가.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야기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세 개인 순간이 유일하다 이런 거예요. 유일하다. A.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 바로 튀어나와야지.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 바로 나와야지. 왜? 선생님, 그 값을 하나 갖는 경우 있고요. 그 값을 세개 갖는 경우에서는 얘가 완전히 대칭 형태인 애가 있고요. 아니면 뭐 어느 한쪽이 치우친 애가 있습니다. 뭐 왼쪽이 많이 내려가는 거, 오른쪽이 많이 내려가는 거 굳이 살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교점의 개수를 봐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극값이 극소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어디에 긋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두 개씩이니까 이건 세 개가 되는 순간이 없어요. 교점의 개수 두 개. 교점의 개수 네 개. 교점의 개수 세 개. 와우! 교점의 개수 두 개. 교점의 개수가 세 개인 순간이 유일하군요. 이런 거야. 선생님, 근데 극소값이 서로 다르면요? 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순간이 극소 중에 큰애 지날 때, 그리고 극대 지날 때, 얘들이 이제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두번 있죠. 삑, 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 얘가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 대칭인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X축에서 짜잔 접하는 순간이 있네요. 언제? 0에서 접해요. 그러면 또 언제 접한다는 거야? A에서 접한다는 거예요. 아! 얘가 A네.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근데 HX가 X의 제곱, 여기 X-A의 제곱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H4는 누구야? 얘는 16 곱하기 4-A의 제곱. 얘가 36인 거예요. 뭐 A-4라고 할까요? A-4의 제곱이 얘가 16분의 36. 누구야? 4분의 9죠. 그러니까 A-4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2분의 3입니다. A가 2분의 11이거나 또는 A가 2분의 5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A의 경우에 따라서 HX가 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누굴까?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경우 HX가 얘가 X의 제곱 X-2분의 11의 제곱인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 HX가 얘는 x의 제곱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가 2분의 11인 경우잖아. 두 번째 경우는 a가 2분의 5인 경우잖아.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t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hx, x제곱의 x-2분의 11. 얘가 존재해야 된다며, 항상. 얘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며, 얼마로? 근데 분모가 0될 때를 체크하는 거잖아. A가 2분의 11이니까 T가 3일 때 한번 생각해 봐. 이때 GX는 누군데? 그냥 FX예요. X 곱 제곱 곱하기 X-3이지.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 0으로 안 가지. 삑 수렴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야. 모순. HX. 이렇게 안 돼. A가 2분의 11안 돼. A가 2분의 5여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2분의 5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A는 2분의 5. 여기 있어요. 자, 왼쪽을 봤을 때, 아, 분모가 0 되는 순간, 0에서 X제곱 있으면 되네. 오른쪽 봤는데, 뭐야, 계속 양수잖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을 보았을 때 왼쪽에서 흰색 따라와요. 분모가 0 되는 순간 0밖에 없죠. 오른쪽 봤는데 문제될 거 없지. 다 양수니까. 근데 제가 2분의 11에 있으면 왼쪽을 봤을 때 어떻다는 거야? 아, 0도, 3도, 3에서 문제가 걸린다는 거지.
오케이, A가 2분의 5인 건 찾았습니다. 이제 끝. HX 누구인지 알고요. 내하고 해야 되는 건 H6이죠. H6은 계산은 깔끔하네요. H6은 자, 6을 넣는 순간 얘는 36 곱하기 6을 넣으면 얘는 2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4로 약분하는 순간 얘는 9 곱하기 7의 제곱 49 될 거고요. 정답은 441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되죠. fx 더하기 4라는 함수의 그래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x 내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있어요. 결국에 분수식에서 그 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분모가 0 되는 순간 체크해야죠. 그리고 분모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 주의해야죠. 근데 y는 hx라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로줄 그어서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대칭 형태인 거야. 선생님, x제곱이라는 인수는 있어야 되고요. 얘가 x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hx가. x-a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W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려면 여기 x-a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이제 식이 짜잔 하고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a값 두 개 중에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a가 2분의 11인 경우와 a는 2분의 5인 경우에 대해서 아, 분모가 0되네. x는 3에서 위에서는 모순 생긴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 계산 과정은 별로 없어요. 보다시피. 근데 그래프 개형을 이제 추론하고 인수들을 찾아내고 분수식의 극한값의 존재성에 대한 굉장히 깔끔한 양질의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22번 우리가 함께 할 마지막 문제, 3회차의 마지막 문항으로 갑니다. 밑이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B가 있어요. 점 A가 왼쪽, 점 B가 오른쪽. 근데 두점 AB를 직선 Y,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합니다. 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대칭성을 생각을 하는 거구나. 우선 이 느낌은 알겠죠? 스텝 1 갑시다. 그래야 되겠네요. 굉장히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소재인 거 맞죠? 이번 3회차가 평가원에서 출제 경향들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직선 Y는 X가 있고요. 여기 1,0을 지나고 쫙 증가하는 로그 함수. 얘가 y는 로그 2x입니다. 이번에는 0,1을 지나고 대칭이동 해주면 되겠죠? 얘가 y는 2x제곱이에요. 자, 상황 그려봐.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점 A와 점 B가 있어요. 얘를 쫙 이었더니 기울기가 3분의 1입니다. 근데 점 A를 대칭이동,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점 B를 대칭이동,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넘겨줍니다. 점 C와 점 D가 나오죠. 결국에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C와 점 D인데요. 얘를 쫙 이으면 아,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야. 직선 YX에 대해 대칭이동 했으니. 자, 이 상황까지 오고 나면 이제는 로그함수의 그래프 필요 없습니다. 뭐 로그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놀아도 되고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여기에 선분 CD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죠. 선분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선분 CD의 중점 여기 이쯤 얘를 M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그럼 점 M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쫙 그었는데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아니죠. 곡선과 만나는 점을 P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H라고 했을 때, 점 P는 MH를 1대 4로 내분한다 이랬어요. 1대 4?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선분 PM, 선분 PH. 얘가 1대 4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알고요. 선분 사이의 길이 B 알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좌표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오케이, 이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만 뚝 떼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죠. 스텝 2예요. 스텝 2.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있어요. 여기 0,1을 지나고요. 조금 과장해서 블룩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점 C와 점 D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점 C의 x좌표, 점 D의 x좌표 이런 애들을 몰라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둘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중점을 찍어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중점 x좌표 알잖아요. 여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점 P와 H까지 오니까 결국에 선분의 길이들을 이제 찾는 채라는 건 좌표를 설정해 달라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자, 점 C의 좌표가 알파, 2알파 제곱이에요. 점 D의 좌표는 베타, 2의 베타 제곱입니다. 근데 점 M이라는 건점 C와 D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점 M의 좌표는 X좌표도 2를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도 2를 더해서 2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점 P의 좌표는 X좌표가 얼마인지를 아니까, 얘를 Y좌표 함수, 곡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 MH, 란 애랑 PH, 라는 거랑 얘가 5대 4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M의 Y좌표 2분의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에 5분의 4를 곱하면 얘가 점 P의 Y좌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걸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3이야라는 것까지 써먹으면 게임 끝.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 저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 방법.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밑이 2인애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자, 함수 값이라는 건저 선분의 길이잖아요. 정분선까지 이르는 거리. 마이너스 1 넣었더니 2분의 1. 0을 넣었더니 1, 1을 넣었더니 2, 1을 넣었더니 4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이야? X좌표가 1만큼 커지면 그때 Y좌표, 선분의 길이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Y는 2에 뭐 X-A 제곱 더하기 K, 뭐 B라고 할까요? B 이런 애가 있어도 정면선이 y는 b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밑이 2야. 밑이 2야. 그럼 생각해 봐.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 p라고 할까요? 아,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얘를 p야.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선생님, k만큼 갔어요. 그럼 이때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랑 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압니까? 당연하지. 밑이 2잖아. X좌표가 1만큼 커지면 Y좌표는 두 배가 되는 거야. X좌표가 2만큼 커지면 Y좌표는 4만큼 되는 거야. 아, Y좌표 다시 Y좌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점근선에 내린 수선에 발에서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거리가 두 배, 네 배, 여덟 배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L이었으니까 L에다가 2의 K제곱을 짠 이렇게 곱해주면 이 일반적인 지수함수에서 이렇다는 거야. 지수함수의 본질이 뭐야? X가 1만큼 커지면 아 여기 선분의 길이 얘가 두 배씩 되는구나. 결국에 위에 있는 애를 이제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Y는 2X제곱이야. 선생님, 점 C의 좌표가 있고요. 여기 점 D가 있어요. 그리고 둘을 딱 이어서 여기에 점 M이 있습니다. 이랬어. 그럼 얘들을 이제 어떻게 모습들을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점 C에서 X축까지 이 길을 L라고 해봐. L.
그럼 그러면

하면 여기 얘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 여기를 뭐 P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를 그럼 또 P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L 곱하기 2의 P제곱. 얘는 L 곱하기 2의 2P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의 P제곱 곱하고 2의 P제곱 또 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P가 있고 H가 있는데. 아니, 정문선까지. 여기까지. 아, 다시.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 P에서부터 여기 있죠. L 곱하기 2의 P제곱. 이렇게 한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3분 MH의 길이, 얘는 뭘 의미합니까? MH의 길이는 결국 L과 L 곱하기 2의 2P제곱, 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등차중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함수값에서 합의 평균. 그러면 pH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pH는 얘가 비율이 같으니까 이거 등비중앙에 대한 이야기죠. 얘는 L 곱하기 2의 P제곱, 얘가 등비중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은 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이야기로 가져가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 얘가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아래에 있는 식까지 여기에 이제 5분의 4만 곱하면 되니까. 자, LL 약분해 주시고 2분의 1 더하기 2의 2p제곱 곱하기 얘가 5분의 4는 얘는 2의 p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2 곱하기 2의 p제곱 더하기 2는 얘가 5 곱하기 2의 p제곱입니다. 여기 2의 2p제곱. 그럼 뭐 2의 p제곱을 얘를 뭐 라지 x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p가 양수니까요. 그러면 x는 1보다는 크겠죠.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되니까 여기에서 x가 2분의 1이거나 x가 이거나 나오니까 짜잔 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p가 1이라는 거죠. p는 1이야. p는 1이야. 그러니까 l, 2l, 4l 됩니다. l과 2l과 4l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로 가요. 3부 직선 CD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2분의 그리고 둘 4L 빼기 L에서 2분의 3L 되니까 얘가 오케이 3이야 L은 2라는 것도 알죠. L이 2야? 아 점신에 1,2구나. 다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1,2인 거 알았고요.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여기가 2,8인 거 알았습니다. 3,8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애가 2,5 되는 것 자연스럽죠? 요렇게. 자, 이제 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스텝 3로 가시죠. 자, 사각형의 넓이 구하러 가요. 마지막 스텝 3. 그럼 여기가 1,2고요. 3,8이에요. 점 A는 2,1이고요. 점 B는 8,3입니다.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사각형 AB, DC의 넓이는 얘는 이렇게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C의 길이 루트이고요. 3분 BD의 길이 5루트이고요. 여기에서 높이 역할하는 H만 찾아주면 게임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H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얘는 점 1,2에서 직선 X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게 평행한 등변사다리꼴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L이야. 아니, 저 루트이죠. 여기는 5루트입니다. 자, H를 구하고 싶어요. H를 구하고 싶어요. H. 됐네? 아, 그럼 여기 3분의 길이 구하면 X가 이만큼, Y가 6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가 루트 4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만큼이 2루트 2될 거고요. 아, H는 얼마야? 루트 32야. 누구? 4루트 2라는 거죠. 이게 등변사다리 꼴이에요. 여기 평행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루트 2땅 자르고 나면 가운데 직사각형 나오고요. 윗변에서 2루트 2, 그리고 빗변이

루트 40, 그러면 루트 32가 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이잖아요. 그러니까 3루트 2에 4루트 2를 곱하면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와 지수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대칭성, 역함수의 관계를 굉장히 잘 표현한 문제예요. 우선은 조건을 만족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알파베타 좌표 설정하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수함수에서 이 길이들 사이의 비율 관계들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좌표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뭐 넓이 구하는 데서야 이 사다리꼴에서 뭐 윗변, 아랫변 아는데 높이만 못 구해요 라고 하면 정갈지선 사이 거리를 사용을 하든, 혹은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뭐 위에 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3회차의 마지막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의고사가 단 2회밖에 없어요. 한회한회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우리 4회차 공통과목 함께 풀어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만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4회차 이제 우리가 공통과목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회차에 이제 또 중간에 있는 12번 문항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또 풀어볼 이제 이 중난도 문제들과 이제 고난도 문제들의 객관식 버전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도 잘 정리했기를 바라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 오늘 한번 4회차도 한번 중간 부분들 이제 이어서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 편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12번 문항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올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도 했고 연습도 했고 많이도 했고 풀어보기도 많이 풀어보고 있네. 하답형 문항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 일단은 먼저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점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걸로 보아서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2에서 출제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 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다만 이제 중간에 이제 가속도를 준 게 조금 특이했는데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t 이꼴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해서 동그라미 왜 초기 위치가 원점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하고 q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가 각각 a1t, a2t 어라? 나한테 맨 처음에 준 게 가속도를 줬네?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우리가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제일 밑에 있는 걸 준 건데 뭐 일단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라고 얘기냐면 t 이꼴 0에서 두 점 pq의 속도가 모두 0일 때 전 여기서 어떤 냄새를 딱 맡았냐? 속도 구하라는 거지 뭐. 왜? 뭐하러 그럼 이런 걸 알려줘요. 그쵸? 자 일단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출발한 후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T가 있다 이랬어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잠깐만 기억. 속도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저기 저 AT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한번 올리면 우리가 속도가 되기 때문에 V1T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V1T는 2T-1을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인데 아... 적분상수 C를 알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모두 0이라는 거. 좋네. 이게 끝이란 얘기네. 왜냐면 적분상수가 없단 얘기죠. 뭐 0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V2T. Q라고 하는 점에 이제 우리가 속도를 구해주게 되면 2T. 그리고 끝나게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는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있죠. 여러분. T제곱. 그럼 이걸 두 개 같다 그랬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가 0이라는 거니까 이거의 근이 0하고 4잖아요. 그러니까 0은 처음에 만났을 때였을 거고 그 다음에 4에서 속도가 같아지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T가 있니? 이랬기 때문에 네, 4라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다. 그럼 니은을 볼까? T 이꼴 3일 때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엥? 위치? 그러면 이게 지금 속도였었거든요. 점 P에. 그럼 그걸 한 번 더 적분하면 되겠네. 뭐야? 굉장히 이렇게 직독직계가 잘 되는 문제. 아이고 오랜만인데? 그러면은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아까 전에 초기 위치가 원점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끝나요. 아 그럼 내가 t 이꼴 3일 때 위치만 구해보면 되니까 x1 3을 구해보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여기에 27이 들어가면 9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얘도 0인데? 맞네? 원점이다. 맞네요. 좋네. 그럼 아마도 이 문제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는 혹시 디귿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봤더니 0에서 5일 때 뭐 보통 우리가 이 단위는 없지만 보통 초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0에서 5초 사이에서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아이고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치의 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요거는 위치의 차로 구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이제 디귿을 한 다음에 아 그럼 내가 결국에는 P의 위치와 그 다음에 Q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P의 위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Q의 위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나 여기 옆에다가 Q의 위치도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Q의 위치는 Q의 속도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T제곱 그리고 처음에 여기도 원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끝이네. 그럼 결국에는 이 디귿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두 점 PQ의 위치의 차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것의 절대값이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그 거리라고 한번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거리 함수를 한번 함수를 거리 함수 거리를 함수로 나타내 보면 절대값 3분의 1t 제곱 마이너 아니 t의 세제곱이죠? 미안해 여기 세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것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에서 거리의 가장 최대값, 그러면 결국 이 함수의 절대값 함수의 가장 최대값이 저기 나와 있는 3분의 25가 맞니?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제가 대충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어라?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t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가 3분의 1t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내가 0하고 6에서 하는데, 이 0이 지금 중근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접하는 상황을 접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6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0하고 6다볼 필요도 없어요. 5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0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6에서 끊고 올라가야 된다면 요런 모양이고, 아이고야. 나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스킬까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면 정확하게 극소가 어딘지도 알수 있습니다. 몇 대면? 2대 1이기 때문에 바로 요 지점이 얼마라는 것도 알수 있냐면 4라는 것도 알수 있죠. 나 지금 이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꺾여 올리고 싶거든요. 요렇게. 그럼 지금 요 부분은 요렇게 올라가면서 요렇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5초니까 사실 한 여기쯤에서 끊겨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는 이 4일 때가 가장 거리가 최대값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t 이퀄 4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넣어서 우리가 절대, 왜냐면 넣으면 아마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의 절대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거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에구머니나 이때의 값이 3분의 32가 나오더라고요. 다소 조금 특이한 진술이죠? 3분의 32가 나오거든요, 여기의 값이. 그럼 여기의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32가 나오겠죠? 뭐야, 최대값은 3분의 25라며. 틀렸네요. 3분의 32라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요거, t 이퀄 4를 여기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계산해주면 3분의 30이기 때문에, 뭐야, 디귿에서 말했던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 t 이퀄 4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의 최댓값은 3분의 32가 되기 때문에, 디귿만 틀린 진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선택지에서 기역 니은만 있는 거를 골라주시게 되면 선택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스킬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었고, 굉장히 뭐 문항에 있는 이 제시문을 분석하는 거가 하나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바로 위치의 차가 된다는 것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2번 문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13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풀었거든요. 어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좀 극한의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한 번만 더 가져보도록 하죠. 혹시 지난 회차에 선생님이 빵빵 했던 게 혹시 기억이 난다면 그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FX하고 GX가 조금 특이하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음화정? 이거 우리가 원래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만나는 표현인데, 음화정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걸 말해요. 0이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때 fx의 n제곱분의 fx 곱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이 있다는 거죠. 그걸 k1이라고 했고, 존재는 하는데 그게 0이 아닌 극한값으로 갖도록 하는 그 n의 값을 k2라고 하죠. 그럼 k2가 확정적이라는 거니까, 아, 존재하는 거는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 존재하는 게다 0으로 존재하나 봐. 이 맥락만 보면. 그러니까 0이 아닌 걸로 존재하는 그딱 하나를 내가 K2라고 하겠다. K1 곱하기 K2는. 그럼 선생님이 선택지를 딱 봤어요. 그러면 K1하고 K2가 개수고 자연수거든요? 근데 곱해가지고 6, 8, 10, 12, 14, 2, 7에 14. 뭐, 이 얼마 안 되네, N이. 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요식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고식을 한번 선생님이 이쪽에다 써볼까요?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자, 0이 그럼 오른쪽으로 갈 때, fx요? fx, x의 n제곱이래요.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fx요? x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gx를 이걸 곱할 건데, 아, 이게 너무 헤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갖다가 위아래에다 좀 곱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차피 극한값 해결하려고 그러면 식변형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곱하고, 위에도 곱하고, 위에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극한의 구조를 한번 잘 봐봐. 선생님 봐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 스킬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극한의 구조, 아, 요거 여기 옆에다 써야 되니까 여기다 써. 여기다 붙여보자. 봐봐요. 이 x가 0으로 갈때 문제가 되는 애들을 봐요. 선생님, 문제가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존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존재할 때 방해가 되는 애들이 바로 존재할 때 문제가 되는 애들이죠. 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빵! 이 근데 여기 위에서 빵으로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냥 걔는 빵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문제죠, 지금. 벌써 빵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빵빵빵빵빵 이러면서 n번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한적 있는데. 얘가 빵을 n번이나 하고 있으면 위에서도 n번 정도는 빵빵빵빵 해줘야 일단 존재한다. 이게 지난 시간 3회차의 선생님 스킬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왜요? 얘는 그냥, 있잖아. 나는 미안한데 난 1로 가는 애야. 나 문제 없어. 나 빵빵 거린 적 없어. 왜냐면 얘는 지금 1로 가잖아요. 그러면 극한의 입장에서 얘는 1로 먼저 보내도 괜찮아요. 이런 이론이 있진 않지만 극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얘는. 근데 얘는 통째로 또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죠? 유리화를 하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겠죠. 근데 여기만 해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여기도 해줘야죠. 요렇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정확하게 그러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를 빼면서 여기가 x 제곱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식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극한의 문제가 되는 거를 보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스코어. 자, 선생님 조금 줄여볼게. 봐봐. 여기에 x의 n제곱이 있어, 얘들아.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다음에 얘는 1이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1이 있는 거야. 요 문제가 안 돼. 얘는 죄가 없어요. 옆에서 그냥 나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할게. 나는 1이야. 나 문제 하나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지금 전쟁터에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막 극한이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There is no problem. 왜냐면 여기도 0 넣으면 여기도 1 되고 여기도 1. 나는 있잖아. 얘

너는 1이잖아. 나는 2야. 근데 나도 아무런 죄가 없어. 나 빵빵 거린 적 없어.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2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괄호로 쓴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위에 뭐가 있냐면, x의 세제곱이 있는 거죠. 요런 구조예요, 지금.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분명히 요식과 요식은 다르지만,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밑에 뭐가 있는 효과가 나는 거냐? 효과. 2 곱하기 x의 n제곱이 있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결국엔. 이러니까 우리가 라이프니츠가 극한을 얘기했을 때 극한이 이거 너무 좀 이상한 이론 아니야? 어떻게 이식이 이식이랑 같대? 그랬더니 아니요, 그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는 걔가 2랑 똑같다고요. 이래가지고 극한의 역사가 좀 늦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2랑 같아? 근데 우리가 극한의 입장에서 2랑 같다는 얘기예요. 2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제가 이제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한 방에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봐봐요. 나 지금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일단 이 값이 존재하는 애를 찾아야 되고, 존재하면서 0이 안 되는 애도 찾아야 되니까, 일단 만약에 내가, 아, 모르겠다. 머리 아파. 자, n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게 2분의 x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존재하죠?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존재는 해요. 그리고 그때 극한 값은 0이에요. 선생님이 밑에다가 쓰는 거는 극한 값. 여기다 써볼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두 개예요. 존재하는 i와 그리고 그 존재하는데 0이 아닌 걸로 존재하는 거를 찾아라.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1.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빵! 이렇게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벌써 빵, 빵, 빵!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빵! 한번 하는 순간 존재하는 건 통과했고, 거기서 또한번더 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이 0으로 간다고 했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까지 지금 세계관이 다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의 사고관이. 완전히. 이제 이해되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나만 재밌나 봐. 자, 보세요. 됐어요? 아,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빵! 그러면 여기가 일단 한 번은 빵! 해줘야지 일단은 먼저 딱 존재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위에서 한번더 빵! 했다 그러면 그건 0으로 수렴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존재하고 그것도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2가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밑에서 빵! 빵! 이랬는데 여기는 세 번이나 빵! 빵! 빵!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이 빵! 빵! 빵! 거리고 있어요. 분자가. 그러면 이것도 수렴하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0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다가 여기가 3이 됐어요. 그러면 빵빵빵 근데 여기도 빵빵빵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게 0으로 수렴하는 건지는 아니죠. 한번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x의 세제곱이면 정확하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이 값도 존재는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4가 되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아, 나 이제 알겠다,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 4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밑에서 빵빵빵빵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도 빵빵빵빵 해줘야 일단 존재하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 빵빵빵. 그러면 여기가 너무 지금 많이 빵빵거렸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도 밑에가 혼자서 0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자는 거예요. 탈락이에요. 여기서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저는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왜? 제가 극한에 대한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선생님 실제로는 이 문제 풀때 3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선생님이 스킬 적용하면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이제 답을 찾아볼까요? 감독님 여기 잠깐만 가주세요.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k1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존재하는 거는 네 개가 있는데 극한값이 다 0, 0, 0으로 존재하다가 3에서 2분의 1로 다른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도록 하는 그 n의 값은 얼마죠?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3, 12 이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2가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극한값의 그 정확한 이론을 좀잘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기 선택지 4번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극한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지 조금만 한번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 문제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3번 극한값의 존재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14번 문제를 풀 건데 이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조목조목 조금 따져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실전에서 조금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저는 또 공부할 때좀 재미를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부한 만큼 내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였는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x 이퀄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저함수,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또 다른 함수. 이래서 일단 0을 기준으로

뽑았을 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B를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 맨 왼쪽은 이거,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AX-1로 갈아타는 함수를 그려놓고 얘가 일단은 무슨 속이라고요? 요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일단 붙여주려면 어디와 어디에서 붙여주면 되죠? 네, 너무 쉽죠. X 이퀄 마이너스 B와 X 이퀄 일단 B에서 접합.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즉,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 에이, 이건 또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즉 연속이 되도록 접합시켜주면 일단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아, 그래야지 뭐 밑에 있는 진술을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1번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는 일단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번 소급 적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맨 위에다가 마이너스 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조건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gx의 연속성 때문에 마이너스 b를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2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b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누구랑 같아줘야 되냐면 밑에 있는 1과 같아줘야 돼요. 아, 근데 이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x equal b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도 한번 넣어보면 1은 밑에다가 넣으면 AB-1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잠깐만 내가 AB의 값이 2라는 것까지는 내가 일단 알았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식을 가지고 놀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AB가 2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어 줄 것이냐. 지금 여기에는 AB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때문에 이것만 없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도 B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B를 곱하는 이런 약간의 재간이 좀 필요해요.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약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b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b 세제곱 플러스 7b 제곱 플러스 원래는 ab인데 그게 2니까 바로 2 써주고 마이너스 6b는 b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왼쪽에 7b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차수만 좀만 맞춰준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7b?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B에 대한 몇 차방 정식이 나와요? 3차방 정식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그러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근을 찾아야 될 것인가? 선생님이 딱 1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한번 넣어봐요. 1. 그럼 0이 되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뭐라고 배웠냐? 3회차 때 얘들아 조립제법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조립제법을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일단 먼저 개수를 먼저 내림차순으로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니은자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서 일단 0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빼주면 마이너스 2. 여러분, 여기서 여기, 죄송해요. 잠깐만.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네, 여기를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가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 2 내려오고, 내려가고, 둘이 더해주면 5고, 곱해서 5고, 제가 부를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다. 요렇게 일단은 먼저 1에서 우리가 근을 먼저 찾을 수가 있고, 여기를 가지고서 내가 해주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그러면 B가 2도 되고, 2분의 1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나오는 B가 너무 많아. 얼마가 되는 거냐? 일단 먼저 1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2도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에서 2분의 1도 나오죠? 잠깐만, 나 이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그러면 잠깐만. 나 ab의 곱이 2라고 했고, 여기 지금 ab가 모두 다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a가 2고, b가 1인 것도 있고, b를 우리가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작은 것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까? 그러니까 내 말은 b가 2분의 1인 게 있고, B가 1인 게 있고, B가 2인 게 있잖아요. 지금 작은 크기 순으로 보기 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둘이 곱해가지고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A 값이, 미안해요. 여기 4가 되겠죠? 이거 두개 곱해서 2예요.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서 1이 되니까, 뭐야? 이거 AB가 양수인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세 가지나 돼요. 이게 다될 리는 없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분명히 내가 문제를 조금만 더 읽다 보면, 요거 세개 중에서 한 케이스만 되게끔 일단은, 뭐, 이렇게 조절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문제를 더 읽어보러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봐봐요. HX가 0부터 X,

X까지 FX 마이너스 GT. 여러분, 이게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만나긴 했었어요. 앞에서 회차 때. 근데 일단 이게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일단 극값은 누가 그 키를 꽉 쥐고 있냐? 도함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 극값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미분은 해봤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바로 속에 있는 fx 마이너스 gx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중요해. 그러면 fx 마이너스 gx가 어떠해야지 극값을 안 갔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얘가 0이 되면 안 되나요? 여러분 0이 돼도 극값을 안 가질 수는 있죠. 왜? 0을 딱 찍고 주변의 부호가 안 바뀌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가 항상 0 이상이거나 항상 0이하여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0 이상이거나 항상 0 이하여야지만 극값을 갖지 않아요. 0이 돼도 괜찮아요. 부호만 안 바뀌면 돼. 그러면 제가 이 말의 뜻을 해석을 해보자면, fx가 항상 gx보다 같거나 위에 있거나 혹은 GX가 항상 FX보다 이거 같은 말이죠. 미안해요. 아니면 GX가 FX보다 항상 같거나 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밑에만 있거나 아니면 얘가 위에만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만 한국말 쪽으로 선생님이 조금 애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끔 정리를 하면 뭐냐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뚫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독직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와 G가 뭐 하지 않았다? 서로 피어싱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피어 이렇게 딱 뚫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의 개형이. 잠깐만. 나 그러면 B의 값, A 값에 따라서 누가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냐면 GX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FX는 고정되어 있어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FX는 고정되어 있어요. FX는 그려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지금 B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뭐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꺾여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함수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연속은 맞고. 근데 그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서로 그래프를 뚫는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보고 fx와 gx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0부터 3까지.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떠냐면, 아, 나한테 중요한 부분은 0부터 3까지구나. 다른 데는 별로 안 궁금해. 0부터 3까지구나. 근데 이게 마이너스 b부터 b까지니까 b는 양수니까 그 오른쪽 부분만 조금 잘 보면 되겠는데,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이 힌트가 없으면 또이 문제는 굉장히 산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선생님 이제 들고 갈 테니까 이리 와보세요. 자, 보자. 자,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1번이었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fx를 한번 그려볼 건데, fx는 지금 식이 저쪽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x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y예요. y. 자, 지금 fx 보면은 x 이퀄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전에 0을 넣었을 때 2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래프로 우리가 조금만 잘 그려보자. 그럼 여기가 2예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는 누구를 그려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1. 그러면 여기 선생님, 여기까지. 여기 2. 여기 1.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오른쪽 부분에서의 fx가 요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조금만 정확하게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fx 그리고 있는 거예요, 흰색은. 그러면 왼쪽 부분에서는 그 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어요. 그러면 일단 0,2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왼쪽에서는 지금 그 중심이 되는 고 추계방 정식의 x이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는 마이너스 1,3을 꼭지점으로 하거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따라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제가 왜 마이너스 2까지 해보냐면요. 지금 b의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걸 따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지금 3까지 찍어내니까 내가 조금만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그랬을 때 나는 어차피 0부터 3까지가 중요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뭐 어쨌건 이런 상황이에요. 3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뭐의 그래프느냐? 이제 나 이거 지워볼게요. 이게 지금 뭐의 그래프냐면 y는 fx의 그래프예요. 자, 이제 나한테 뭐를 줄 거냐면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줄 건데, 잠깐만 감독 여기 한 번만 가보도록 하죠. gx 그래프 개념 좀 볼게요. 얘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죠.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가 일단 1의 값으로 일정해야 되고, 그 일정하다가 오른쪽 부분에서 이어지면서 기울기가 a인 애가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여기까지는 요렇게 오다가 여기 지금 2분의 1,1에서 기울기가 갑자기 4가 돼가지고 이렇게 팍 튀어버려. 뚫어버려, 뚫어버려, 뚫어버려. 이거 안 되는구나. 어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찾았어요, 저는. 그럼 만약에 B가 1까지 온다고 쳐봐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오다가, 여러분, 여기가 기울기가 0인데, 여기서 갑자기 기울기가 2인 애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도 뚫어버리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 와볼까요? F하고 G가 뚫으면 안 된다니까요. 뭔 소리예요? 피어싱을 하면 안 돼요, 서로. 매끄럽게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아, 너구나. 너네. B가 2하고 A가 1이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여기다 연출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애가 가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만약에 Y는 GX가 그려진다면, 어차피 이쪽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는. 왜? 어차피 우리는 0부터 3까지만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그림의 형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이 1에서 접하기는 하지만 닿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라고 했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0부터 3까지 절대값 ft-gt였었거든요. 요거였었거든요. 근데 f가 어차피 g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였던 문제였었어요. 그 값의 존재 조건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0부터 2까지는 스키를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지금 여기가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죠? 사각형의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2예요. 요 사각형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 거기에서 제가 이 별표를 드러낼 건데, 이 별표가 바로 x축이 여기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근이 2하고 0이니까 2차 함수에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선생님의 스킬 공식을 이번 회차에서도 많이 썼는데, 여기서도 내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별의 넓이를 저는 별을 빼는 걸로 더하고 2부터 3까지는 이제 이 fx식에서 gx식을 빼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럼 fx의 이 오른쪽 부분의 식이 뭐였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fx였었고요. 그 다음에 gx의 식은 오른쪽 부분이 뭐였었냐라고 하면 x,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x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에요. 오른쪽 부분이. 여기. 그래야지 얘가 2,1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을 뺀 이러한 이 함수를 적분을 주면 되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별표를 선생님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바로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죠? 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거기가 오른쪽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이기 때문에 6분의 1이고, 여기서 지금 차의 값이 2에서 0을 빼는 거기 때문에 2의 세제곱으로 선생님은 조금 시간을 줄였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6분의 8이 되면서 3분의 4라고 이렇게 좀 줄여보면 어떻겠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적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지금 안에 있는 부분들 조금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것만 내가 적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부분, 3분의 4를 구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조금 스킬을 써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넓이 공식을 활용했다는 점만 하나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요거 이제 적분값 계산해 주시면 마지막 답 나오거든요. 정답 구해보시면 정답은 2분의 5가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선택지 5번에 있었는데요. 아,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이런 계형을 뚫어야 됐다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왼쪽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별로 궁금하지가 않다. 왜? 파이널 퀘스천 자체가 0부터 3까지였기 때문에 내가 0부터 3까지만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소급 적용해 봤습니다.

봤으면 좋았고, 선생님이 이 별표 부분을 구하는 이 부분도 선생님이 앞에서 배웠던 스킬을 사용해서 조금 더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자 이제 태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아마도 이 그래프가 극값의 존재 조건인 이 부분, 뚫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좀잘 넘어갔다라고 그러면 또할 만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쉬운 문제는 전혀 아니 지만 우리에게 되게 많은 교훈을 주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활용이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워보고 자 이제 우리 계속해 가지고 이제 다음 문제인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고요. 저는 일단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또이 지금 요번 요 이번 강의에서 그다음에 또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 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정답지에 있는 그 해설이 저는 설득력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풀어보고 나니까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보고 나니까 아, 이 문제가 또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실전에 원퀴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그림 하나씩 제시문을 읽으면서 풀어볼 테니까 선생님의 호흡을 좀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자, 일단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AB는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1을 어쩌란 말이냐? 왜, 너무 계산이 벌써부터 별론데? 요기를 줬어요. 요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AB에게 선생님 조금 화면이 넘어가니까 써보죠. 이 길이가 뭐라고요? 아,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일단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게끔 생겼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CA가 루트 2래요. 이건 좋다. 여기는 루트 2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적어보죠.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아, CAB가 60도래요. 그러면 CCAB가 60도래요. 그럼 여기가 60도라고 일단은 각을 하나 줬네요. 알겠어요. 그런 예각삼각형 ABC에, 왜 저번에 반지름까지죠? 난 여기서 일단 먼저 이건 떠올랐어요. 무슨 법칙 써라? 그치. 사인 법칙 써라. 요 정도 우리 친구들이 하지 않았을까? 완벽하게 이 지금 원에 딱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써라 이 말인 거죠. 써라 뭘 써라? 왜 저번에 반지름을 써먹어라 이런 거죠. 사인 법칙.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금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CAB의 이등분선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또 공부한 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60도니까 이걸 이등분할 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30도라는 얘기고 여기도 30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은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저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뭘 배웠는데?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니까 요 변의 길이 대요 변의 길이는 요 변의 길이 대요 변의 길이에요. 그래, 잘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변의 길이의 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써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 이등분선이 3분 BC와 만나는 점을 D, BC와 만나는 점을 D, 그다음에 연장해가지고 E랑 만났다고 했겠죠. E라 하자. 그리고 점 D를 지나고 B와 평행한 직선. 자, 점 D를 지나고 여기와 여기가 평행하다는 거야. 요게 평행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평행하다라는 거를 주는 이유는 하나죠. 뭐냐면 동의가 억각? 이런 걸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행하다고 했을 때, 그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겠다? G라고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끝났습니다. 결국 질문은 BE, G, F의 넓이는? BE, G, F. 일단 동그라미나 쳐볼까?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요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이루어진 뭐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자, 이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말 선생님이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때 풀었던 그 느낌 그대로 풀어볼 테니까 저좀 따라와 주세요. BE, 죄송해요. 뭐 어딜 동그라미 쳤니, 경훈아? G가 여긴데 정신 차려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거죠. B, E, G, F가 무슨 사각형인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 그럼 이거는 한

일상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어떻게 하죠? 불러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몰라, 윗변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제가 그냥 여기 B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B2 더하기 선생님 말 맞아? 그 다음에 B2를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 FG를 구해야 되겠네. FG죠. 곱하기 이 지금 사각형의 높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 높이는 봐봐요. 이 지금 밑변을 요거라고 보든 요거라고 보든 여기에 요렇게 수직이 되는 요런 이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높이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일단은 쓰기만 하고 지울게요. 그래서 높이. 그럼 높이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 이 문제는 세 개만 구하면 끝난다.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려고. 그러면 저 보세요. 저 최경훈이 풀 때는 근데 B는 금방 구할 수 있겠네, 선생님. 왜? 30도의 대변의 길이에요, B가. 선생님 눈빛 보셨어요? 요거의 대변의 길이에요. 잠깐만. 그럼 나 여기서 사인 법칙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 30도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1번은 사인 30도는 얼마인데? 2분의 1인데 이게 2r 분의 근데 r이 1이래. 그러면 2r이 2잖아요. 그럼 2분의 b2니까 뭐야? 소름. b2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선생님, 이거 하나 찾았는데요? 저 이렇게 풀었다고요. 그러면서 아, 여기 길이가 얼마구나. 1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길이를 구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요 길이를 이제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만들어진 이 배경을 좀잘 알아야 되겠지.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는 소급 적용한다. 근데 제가 30도에 마주보는 1을 했는데 이것도 30도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뭐야? 재밌네. 여기도 1이야. EC의 길이도 1이야.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잠깐만.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로 바로 우리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E하고 C를 공유하면서 원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그은 거기 때문에 여기도 30도고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랑 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거든요. 아, 이래서 이게 서로 지금 이등변 삼각형으로 같았구나. 이런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여기가 루트 2잖아요. 각을 내가 또알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각을. 뭐, 발견한 건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발견하긴 했는데, 일단 그냥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루트 2에 마주보는 각이 요 각이에요, 요 각. 근데, 사인 땡땡이 2r분의 루트 2였다. 여기가 45도라는 걸 알게 돼요. 요게 이제 나는 가장 좀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게 45도인 건지를 인지를 했는가? 괜찮아요? 아, 그러네. 여기까지 이해됐네. 그리고, 여기가 30도인데, 요 지금 선하고 요 선이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30도라는 걸 알게 돼요. 재밌죠? 그리고 마주보는 여기도 30도라는 걸 알게 되고요. 뭐야, 그러면 이쪽 삼각형, 여기 F를 끼고 있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는 45도랑 30도 더하면 75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105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저는 이 삼각형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특수 삼각형 두 개로 붙여진 거거든요.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0도, 30도고 이 조그만한 것도 뭐였어요?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된다는 걸 내가 일단 알 수가 있겠네.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네. 그러네.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45도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각을 한번 봤더니, 잠깐만.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이것도 105도니까 여기가 75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하나하나의 꼬리를 물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답이 다 나와버려. 그럼 여기가 75도예요. 이거 다 돌아가면서 돼요. 봐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105도. 30도. 그럼 105도, 130, 30도. 그러면 135도. 그럼 여긴 몇 도예요? 여기 45도. 그럼 여러분, 여기 30도, 여기 30도였고, 여기는 그러면 얼마여야 돼? 120도여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45도 빼면 얼마예요? 120도에서 45도 빼면? 75도죠? 그럼 여기가 75도인데? 잠깐만. 여기가 75도면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도 75도인데? 뭐야? 이게 줄줄이 다 나와요. 그럼 75도,
30도, 그 다음에 여기는 180도 편각이 돼.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0도에다 105도니까 여기도 75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화와 각이.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게 뭐냐면 잠깐만. 지금 여기 B하고 E하고 D로 이루어진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왜 여기가 75도 여기가 75도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1 아니니? 요 길이 1 아니니? 여기도 1이니까 여기도 1이지. 그럼 나 아까 전에 높이 구해야 되는데 높이. 이 높이는 제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게 높이 아닌가요? 요 길이? 요 길이가 높이 아닌가요? 여기 1이고 여기가 30도인 걸 알아요. 그럼 이거 얼마죠? 돌아가면서 2분의 1 아닌가요? 1대 루트 3대 2인데 그 2에 해당되는 비율이 1이니까. 뭐야? 이 지금 이 사다리꼴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다리꼴의 높이에 해당되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당연히 직각이죠. 이렇게 높이니까 수직이고. 그럼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씩 다 찾아버렸어요. 여기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2번은 바로 높이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걸 내가 하나 찾았고. 그럼 마지막에 나 남은 거라고는 알고리즘 3번 뭐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FG만 구하면 돼. FG만. 근데 제가 FG를 봤더니 FG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거든요. 요게 FG거든요. 근데 내가 FG를 한 번에 구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F하고 D랑 D에서 G까지를 좀 쪼개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써볼게요. FG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F에서 D까지 한 거를 더한 거랑 D에서 G까지란 거. 내가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해서 그렇죠. 혼자 풀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제가 수학 1 수능 특강 할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수삼각형 두 개가 붙어져 있는 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요 F, B, D라고 하는 삼각형 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F,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D예요. 나 지금 FD 길이 구하고 싶거든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봐봐요. 여기가 45도인 걸 알고요. 여기가 105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넣게 되면 여기가 45도가 나오고 여기가 60도가 나와서 10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삼각형 두 개를 뭉쳐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가 몇 도고 30도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BD가 여기가 1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기의 길을 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별의 2분의 별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1대 루트 3대 2거든요.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또 2분의 별이랑 여기랑의 길이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45도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아, 따라서 내가 여기서 뭘 알게 되느냐. 선생님, 요거 조금 올려만 써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으로 묶어서 얼마를 곱하면? 별을 곱하면 그게 1이다. 요런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별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루트 3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죠. 요 유리화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조금 특이했었어요. 그럼 요거 유리화 해주게 되면 2 약분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별이. 그 별이 뭔데? FD. 그러면 FD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니까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자, 이제 이러한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더 가겠습니다. 나 지금 DG 찾아야 되거든요. DG? 그럼 DG 보세요. DG 보세요. DG가 여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난 이렇게 풀라고 그래요. 봐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지금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요 그림을 한번 와볼래? 여기에서 지금 요만큼이 요만큼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또 30도고,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내가 여기를 B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E를 그린 거고요. 여기를 C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교점이 뭐였냐면 D였어요. D. 요거. 그리고 G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나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구하고 싶어서요. 이제는 DG. 요게 길이 구하고 싶어서. 근데 어차피 여기가 30도거든요. 여기가 요렇게. 여기도. 근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여기의 길이가 1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 괜찮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서 여기 길이도 지금 1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내가 수선해발을 긋게 되면 다 특수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그러면 2분의 1이고 요만큼 반쪽이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는 루트 3이거든요. 여기 전체가. 요게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C부터 D까지의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3에서 1만큼을 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DG 부분을 조금만 더또 크게 그려보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가 D고 여기가 G인데 지금 요쪽 부분은 요 루트 3 마이너스 1의 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30도인 요런 상황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해주려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요거를 일단 루트 3으로 나눠준 거. 그럼 요거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다가 두 배를 해주니까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알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네. 끝났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길이,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그 길이가 여기의 길이에요. DG의 길이, DG의 길이. 그럼 요거 들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었다.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죠. 아,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따로 그려서 그렇지. 특수삼각형, 특수삼각형, 특수삼각형. 이거 계속 지금 삼각비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정답 좀한 번만 내보도록 할까요? 이쪽에서 써볼게요. 선생님이 지우지 않고 랩별업 좀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1 플러스 3분의 2루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네요. 그럼 앞으로 빼가지고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도 통분을 해보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12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요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틀렸다. 그럼 이 문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자, 보기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정확하게 몇 번에 있습니까? 보기 선택지 3번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조금 했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다 풀고 나니까 죄다 특수삼각형이에요. 죄다 특수삼각형.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도 75도더만. 또 나중에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도 75도더만, 여기도 75도더만. 완전 다 이등변 삼각형들 가지고서 노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다 풀었을 때 알게 됐던 사실이고, 제가 이 문제를 풀 당시에서는 일단 요큰 흐름, 2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fg 곱하기 높이에서 일단 하나씩 해결해줘야겠구나. 그래서 b 먼저 찾고, 높이도 찾고, 아, 그 다음에 내가 fg를 어떻게 구하지? 응! 하다가, 아, 내가 저거를 중간에 있는 D라고 하는 점을 갈라서 FD 더하기 DG로 구해야 되겠다 했는데 FD를 소유하고 있는 삼각형도 특수삼각형 두개 붙여준 거. 그 다음에 DG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삼각형도 특수삼각형이 모인 것들. 그래서 제가 특수삼각형만 지금 따로 그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특수삼각형 밭이에요. 그것만 좀 복잡했다면 복잡하고 숫자가 아주 깔끔하게 막 안 되고 막 2분의 뭐 루트 3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계산해 주면 생각보다 답은 구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졌던. 네. 근데 이제 다소 요런 상황들이 아주 뭐 자신 있게 등장하거나 많이 등장하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수능 특강에서 설명을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렇게 특수삼각형이 두 개가 붙어져 있는 거를 알아야 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심지어 Q&A에다가도 올려줬어요. 근데 그 Q&A 선생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EBS에 또그 Q&A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Q&A 선생님도 선생님께서는 삼각비를 조금 더잘 알아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 선생님만이 저의 지금 뜻을 알고 계시네요. 잘. 우리 친구들은 또 하기 싫어가지고 저거 알아야 되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 풀때 조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됐다.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15번 문제가 조금 특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올해 수능에서도 요 정도 사이즈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 아니,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하나씩 축차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과연 올해는 좀 어떻게 나올지 이제 6월하고 9월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겠지만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A2의 값이 1이에요. 요거 조금 오개념 가지면 안 되지. A1이 아니에요. A2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해봐라. 일단 제가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럼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a2가 될 거고,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요. 조심히 n에다 1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a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a2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a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n, 이게 뭐지, 그 a4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n을 하나씩 넣어보죠. 그러면 2를 넣게 되면 a3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번엔 2분의 a2가 되겠고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a2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5가 된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A3는. 그 다음에 N에다가 내가 3을 넣어보면 이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A4는 여기에 지금 3을 넣은 거기 때문에 3분의 A3 더하기 2가 될 건데, 이것은 이걸 3으로 나눠달라 이랬으니까 이건 6분의 5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6분의 17이 된다라는 것만 좀잘 정리해줬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4는 6분의 17이고 A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6분의 17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6분의 10, 얼마가 되는 거죠? 6분의 11이 되는 거죠. 그 6분의 11에다가 6을 곱해주시오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1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단답형이죠. 적어주면 됐던 문제였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씩 A1, 그다음에 A2, 그다음에 A3, 그다음에 A4 이렇게 하나씩 구해주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단답형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는 요 1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한 이제 다항함수의 적분 계산이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를 줬고 f(x)를 적분한 걸 줬을 때 f3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일단은 먼저 f(x)를 좀 구해볼 건데 f(x)가 지금 이게 문제네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에서 이 c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한번더 어떻게 했냐면 적분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럼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에 플러스 cx가 되는 거죠. 지금 c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0부터 2까지 했을 때그 값이 3분의 8이 나온다. 요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주시게 되면 3분의 8,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들어가는 거니까 2가 되면서 6 더하기 2c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8이 돼야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없어지면서 c는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서 아, 이렇게 되게끔 우리가 문제를 구하라는 얘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별거는 아니에요. 17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요렇게 C를 숨겨놓는 경우가 또 약간 아주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F 프라임 X를 올렸을 때그 C를 바로 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F0은 얼마냐 요런 거를 보통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문제였었는데 여기는 지금 C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라고 둔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적분 계산을 통해서 c가 나오게끔 하는 요런 상황.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조금 이제 그좀 이렇게 요런 문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지는 중고 친구들한테는 살짝은 조금 이럴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3분의 8, 3분의 8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C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F3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3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F3을 구하게 되면 9 더하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18에서 3을 빼게 되면은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답형 16번에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7번 문제가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의 계산을 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 정도의 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다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그 C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0: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7번 문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문제들은 이제 18번째 문항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뭐그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빵빵 이렇게 선생님이 액션 취했던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또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 뚫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문제들과, 그다음에 15번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그 특수삼각형들이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요게 좀 이번 강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좀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이번 시간 여기 17번 문항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18번째 문제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자, 우리 진짜 이제 대수의 마지막 단원 수열 공부하고 있고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다 많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내신 고득점 문제까지 도전을 하고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계속 연결해서 하다 보면 수열도 충분히 여러분 잘 해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번 시간에도 힘내서 35번부터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항입니다. 우선은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2N은 마이너스 4N, S의 2N 마이너스 1은 3N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해서 홀수 번째 항들을 다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우선 A의 2N이 마이너스 4N이라는 건 알아.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홀수 번째 항들이야. 실제로 A의 2N이라는 아이는 A2, A4, A6과 같이 뭐예요? 짝수 번째 아이들입니다. 그죠? 자, 짝수 번째 아이들인데 얘를 지금 보니까 S의 2N-1이 3N이라고 또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S의 2N-1이 3N이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AN은 SN-SN-1이었거든. 단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A1은 S1과 같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A의 2N-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나는 원래 SN에서 SN-1을 뺐던 것처럼 해보려면 여기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해보는 거야? N-1을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면 S에 2의 n-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의 n-1이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걸 잘 봐봐. 한번 써볼게요. sn-s에 2n-2-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는요 이 값이 3n-3이 되다 보니 빼기 빼기라서 더하기 3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러면 SN-S의 2N-3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수열의 합과

과학과 일반 항사의 관계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요. 얘는 1항부터 얼마까지? 어이쿠, EM-1항까지의 합이야. EM-1항까지의 합이고, 얘는 1항부터 EM-3항까지의 합이지. 걔를 다 빼버렸어. 그러면 EM-3 바로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 EN-2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A에 EM-1이 있어서 여기서 끝나서 얘가 3. 이렇게 여러분이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A의 EM-2 더하기 A의 EM-1이 얼마라는 걸 이제 또 알아낸 거야? 3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 한번 잘 쳐다보도록 할게요. 나는 1, 3, 5, 7, 9에서 19까지의 항의 합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A의 EM 번째 항은 다 뭐로 표현되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4N으로 표현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N에다 1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N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 N에다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N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쓸수 있으니까 N에다 2부터 대입해 보는 거야. N에다 1을 대입하면 A 얼마예요? 2 더하기 A 3입니다. 얘가 3인 상황인 거야. 그리고 N에다가 3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A에 4 더하기 A에 얼마가 됩니까? 3을 대입하면 5가 되죠. 얘도 3인 거야. 그러면 A에 6 더하기 A에 7도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찾아보자. A의 2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얘를 넘어가면 A의 3은, 아이고, 죄송해요. N에다 1을 대입해야 A2가 되겠지.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A3은 그래서 7이 되는구나. N에다 2 대입하면 A4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A5는요, 얼마가 되는구나? 11이 되는구나. A6 입장에서 N에다 3 대입하죠.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A7은요, 얼마가 되는구나?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홀수 번째 항대만 쳐다봤더니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수열인데 문제에서는 A1부터 더하라라고 했거든? 그럼 A1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것이냐? 항상 n에다 1 대입한 값입니다. n에다 1 대입하면 s1이라 얘가 a1과 같고 이 값은 얼마? 3이 되는구나. 그래서 a1은 3이었고, 얘는 3으로 시작해서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3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5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데 문제 자체에서 a의 19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랑 똑같습니까? 등차수열의 합과 똑같죠. 등차수열의 합인데 그렇다면 얘는 자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분모는 2가 될 거고 항의 개수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이렇게 세도 돼. 1, 3, 5, 7, 9, 11, 13, 15, 17, 19. 사실은 그런데 1에서부터 20까지의 수 중에 홀수가 10개가 있죠. 그래서 10개였던 거야.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자 첫째 항이 3입니다. 두배 하면 6이죠. 그리고 10-1하면 9가 되고 공차가 4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4, 9, 36에다가 6을 더하면 42가 될 것이고, 얘네들 약분하면 정답은 210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내가 아는 모습에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수열 문제라는 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 하나하나 다 넣어보면, 패턴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3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자, AN이라는 아이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에요. AN이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랑 첫째 항이랑 그다음에 공비가 모두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첫째 항과 공비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비를 보통 R이라고 하면 첫째 항도 뭐가 되는 거랑 똑같아? R이 되는 거랑 똑같지. 이걸 여러분이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자,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첫째 항도 R이기 때문에 R 곱하기 R의 n-1제곱이거든. 그럼 R의 1제곱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 얘는 R의 n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과 공비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이 물론 A1이 R이야. 그런데 AN이라는 일반항이 뭐로 쓸수 있구나? R의 N제곱으로 쓸수 있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때 훨씬 더 자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딱 보는 순간 A에는 얼마라고 쓸수 있어? 4분의 1의 n제곱이에요 라고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A1 곱하기 A4 곱하기 A7 곱하기 해서 A31항까지의 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잘 모르겠잖아. 그럼 하나하나 써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A1은 4분의 1이야. A3은요, 4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A7은요, 4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4분의 1의 A4죠. A4, A4. A4는 4분의 1의 4제곱, A7은 4분의 1의 7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A1 곱하기 A4 곱하기 A7 곱하기 해서 A의 31까지의 곱을 다시 써보면 4분의 1이야. 4분의 1의 4제곱입니다. 4분의 1의 7제곱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4분의 1에 얼마를 대입하래? 31. 여기다 대입하면 31제곱이 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지수의 계산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밑이 4분의 1로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곱은 우선은 4분의 1에 1 플러스 4 플러스 7 해서 얼마까지의 합이랑 똑같아? 31까지의 합이랑 똑같은 거죠. 얘가 지금 뭐랑 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1의 K제곱과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까? 1부터 31까지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하는데 얘도 역시나 뭐예요?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이고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수열이고 게다가 끝항이 얼마인 것도 알아? 31인 것도 알아. 그러면 얘네들이 항의 개수가 뭔지만 알면 되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자, 31번째 항이 31이라는 아이가 몇 번째 항인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첫째 항이 1이고, n-1에 공차가 3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더 계산해 보면, n-3이 되어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33은 3n이 되고, n의 값은 얼마? 11이 됩니다. 즉, 얘는 지금 몇 번째 항이야? 11번째 항이야. 그러면 이 주황색 지수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라 2분의 몇 개? 항의 개수 11개. 첫 항이 1이고 끝항이 얼마? 31인 모습이죠. 그럼 얘는 32가 될 것이고 우리가 요거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네들 약분하면 16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해 봅시다. 16에다가 11을 곱하는 거야. 16에다가 11을 곱하면 16, 16 해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170 6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서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 2분의 1의 K제곱이 되고 싶잖아? 그럼 4분의 1은 얼마예요?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황색 부분을 계산했더니 176이었던 거야. 따라서 2분의 1의 2, 6, 12, 27, 14, 그리고 얘는 3. 이렇게 쓸수 있겠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35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등비수열이라는 아이가 등장하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도 함께 기억하면 좋으냐면 지수에서 봤던 모습이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수 계산과 등비수열이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일맥상통한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R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A1이 R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쓸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36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37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7번째 문항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3배 A6과 2배 A7이 같고 수열 4의 AN제곱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우선은 4의 AN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래. 여러분 헷갈리면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BN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BN에서 B에 n-1을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쓸수 있냐면 4의 AN입니다. 그러면 4의 A에 n-1을 해주는 거야. N 자리에 n-1을

대입했더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 4의 an-a의 n-1제곱이 3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an-a의 n-1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로그 4의 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항에서 앞항을 뺐더니 숫자로 하나로 딱 나타난 거야. 선생님, 로그 나타나도 돼요? 로그 4의 3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로그 4분의 3인, 로그 4의 3인 등차수열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an이라는 i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그런데 그때 요만큼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공차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3배의 a6이 2배의 a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도 나는 이미 an이 뭐인 걸 알고 있어. 공차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이거는 등차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봐봐. 3배 a6이 2배 a7이래.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a7의 값은 얼마예요? 2분의 3의 a6이잖아. 근데 an이라는 i는 공차가 로그 4의 3인 등차수열이야. 그럼 h를 a6 입장에서 써보면 a6 플러스 로그의 뭐가 되는 거죠? 4의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a6을 이쪽으로 보내봐.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a6이 로그의 4의 3이 될 것이고 양변의 2를 곱하면 a6을 찾아냈습니다. 2배의 로그의 4의 3이었던 거야. 그런데 4라는 건 또 2의 제곱이고 2가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라서 a6은 로그의 2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차수열은 공차가 로그 4의 3이고요. 여섯 번째 항이 얼마인 로그의 2의 3인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a의 여덟 번째 항이 궁금하거든요. 그럼 a의 여덟 번째 항은 a의 여섯 번째 항 입장에서 얼마를 더해준 거랑 같아. 두 배의 공차를 해준 것과 같고 a의 여섯 번째 항은 로그의 2의 3입니다. 그리고 2 곱하기 공차는 로그의 4의 3이었던 거야. 그런데 4라는 거는 아까도 해봤지만 2의 제곱이고요. 앞으로 나가면서 얘네들이 약분돼서 사라지지. 그래서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로그 2의 3이 몇 개? 두 개.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에 두 배 로그 2의 3이 있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이 정답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자, 어떤 공비가 주어져 있다라는 건 공비는 항상 뒷항에서 앞항을 나눠준 값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조금 독특해 보이는 수열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bn이라고 놓으면 bn을 b에 n-1로 나누면 3이야. 그러면 n자리에 n-1을 대입해서 원래 수열인 an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째 문항이었고요. 이제 우리 38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문항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읽어야 되는 게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이거 이 말 나오잖아.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몇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 항이 0일 수 있어요? 없겠지. 첫 번째 항이 0이면 뭐를 곱해도 0이기 때문에 우선 너무 당연하지만 첫 번째 항은 뭐는 아닌 거야? 0은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공비가 만약에 1이면 어떤 항이 있었을 때 공비가 1이니까 1을 계속 곱하는 거야. 그럼 모든 항이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비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비도 0이 아니겠지. 뭐 어떤 항이 있었는데 거기다 0을 곱하면 그 뒤로는 다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비는 뭐도 아니야? 0도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A1이 만약에 2였다? 근데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A2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A3이 또다시 2가 되고 A4가 또다시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래서 같은 항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실수라는 말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실제로 공비가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등비수열의 성질만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잘안 됐던 친구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할게요. 여러분,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천자를 잘 봐야 되거든.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써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선 봐봐. A1이랑 A10을 곱해볼게요. 이 값은 A2랑 A9를 곱한 값이랑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2는 A1 입장에서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곱한 값이야. A9는요, A의 10번째 항 입장에서 공비를 나눠준 거죠. 왜? A 10번째 항은 A9 곱하기 R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곱해볼게요. A2 곱하기 A9는 얘네들 곱할 거야. 그러면 A2 곱하기 A9는 R이 사라지면서 A1 곱하기 A10과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유로 A2는 A1 뒷항이었고 A9는 A10의 앞항이었잖아. 그럼 A2의 뒷항은 A3, A9의 앞항은 A8인 거야. 그럼 얘는 뭐랑도 같아요? 요렇게 되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랑도 같아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등비수열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첨자들의 합을 보세요. 1이랑 11이랑 더한 값이랑, 2랑 9랑 더한 값이랑, 3이랑 8이랑 더한 값이랑, 4랑 7이랑 더한 값이랑, 5랑 6이랑 더한 값이 다 같잖아? 그러면 각각의 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얘가 A1 곱하기 A9였다? 그럼 얘는 A2 곱하기 A8이 되겠죠? 얘는 A3 곱하기 A7이 되고, 얘가 A4 곱하기 A6이 되는데, 자, A4의 뒷항도 A5, A6의 앞항도 A5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쓸수 있냐면, A5 몽땅의 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 하냐면, 첨자의 합이 이렇게 짝수야, 짝수. 짝수면 두 개의 수에 똑같은 두 수를 더해준 값이랑 같죠? 그럴 때는 각각의 항의 곱은 A5의 몽땅의 제곱으로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를 만족한대요? AN의 제곱이 AP 곱하기 AQ랑 같대. 그러면 어떤 모습인 거야? 아래편에 있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야. 아래에 있는 모습이랑 똑같아져서 여러분 잘 봐봐. 1 더하기 9랑 2 더하기 8이랑 3 더하기 7이랑 4 더하기 6이 뭐랑 같아요? 5 더하기 5인 10과 같았던 거야. 자, 이 모습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냐면, 얘를 딱 보는 순간 굳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항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등비수열의 특징만 알고 있었으면 P랑 Q랑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야. EN이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P와 Q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고요. 자, 이 P와 Q의 순서상의 개수를 BN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자. BN이라는 아이를 이제 정리하기를 P와 Q의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P와 Q는 서로 같지 않은데, 우리는 P 플러스 Q가 얼마가 된다라는 건 알아? EN이 된다라는 건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이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N에다 1부터 대입하면 P 플러스 Q는 얼마가 돼? 2가 돼.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2가 돼야 되는데 P와 Q가 서로 다르대. 그럴 수 있어요? 없죠. 1 더하기 1이 2인데 1이랑 1은 같으니까. 아, 이렇게 되는 순서상은 없어. 그러니까 B1은 얼마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자, 이제 봐. N이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때는, 자, P가 1이면 Q가 3이죠. 2 더하기 2는 안 돼. 왜? P와 Q는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도 가능해? 3, 1도 가능해. 따라서 B2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자, 이제 N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됩니까? 3 대입하면 6이 되죠. 이때는요, 1일 때 5가 되고 2일 때 4가 되는데, 3일 때는 3인 거 빼야 돼.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아, 4일 때 2가 될 것이고 5일 때 1이 될 거야.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방법만큼이 생기는구나. 어찌됐든 B3은 그래서 얼마가 된 거야? 4가 된 거죠. 그러면 N이 4일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P 플러스 Q가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봐봐. 1, 7, 2, 6, 3, 5까지 왔어. 4, 4안 되지? 얘네들이 거꾸로 생겨지니까 뭐야? 5, 3, 6, 2, 7, 1. 곱하기 2 하면 돼. 그래서 B4는

얼마가 돼? 6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bn이라는 i는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2씩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2씩 늘어나고 다만 b1만 0이었던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장이 0이고 그리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bn이라는 i는 공차가 2야. en이죠? 이 n에 관한 1차인데 첫 장이 0이니까 빼기 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데 문제에서 BK가 50보다 크대요. 그렇게 되게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 N에다 K 대입하면 2K-2가 50보다 커야 되고 2K는 52보다 커야 되니 K는 26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 27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세는 거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하나 해보면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가려면 어떤 모습을 알아야 돼? 등비수열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특징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는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번째 문제 해결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우선 등비수열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차가 0이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차가 0이 아닌 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A6, A8, A16이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루고 있는 거야? 다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고, 그때 A의 14번째 항의 절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은 등비 중항을 이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A8의 몽땅의 제곱은 A6 곱하기 A16이라고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A8항, A6번째항, A16번째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세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기준 잡아 가면 돼요. 그러면 우선은 A6이 가장 앞에 있으니 A6을 기준으로 잡으면 A8은 A6 플러스 2D라고 쓸수 있죠. 얘의 제곱인 거야. A6이죠? A16은 A6 플러스 얼마라고 쓸수 있어? 10D라고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거 전개해가지고 A6과 D와의 관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곱하면 A6의 제곱이고, 플러스 4DA6이라고 쓸게요. 4D 제곱입니다. 얘는요, A6의 제곱에다가 10DA6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서, 다행히 A6의 제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선 우리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릴까? 그러면 4D의 제곱은 4DA6이 넘어오면 6배의 D에 A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그래서, 우선은 2로 약분이 가능해. 여기까지 약분이 가능하고요. D제곱이랑 DA6이 남아있는데, D만 0이 아니면 되겠네? 여기 있어요. 공차가 0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어. 공차는 0이 아니라서 공차가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2D는 3배의 A6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모든 항이 정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공차 더해지는 값도 정수여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항도 당연히 정수일 거고 얘네들이 다 어떤 모습이야? 정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정수랑 3 곱하기 정수랑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의 14번째 항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을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를 한번 봐봐. 2배의 D를 한 값과 3배의 A6을 곱한 값이 같아져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정수 중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이거나 물론 둘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붙어 있거나 이런 모습이 될수 있겠지.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절대값의 최소값이니까 A의 14번째 항을 우리가 절대값을 구하는 것은 굳이 얘네들을 음의 값으로 놓지 말고 A6이 얼마라고 놓고 2라고 놓고 D의 값이 얼마라고 놓으면 3이라고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결국 얼마가 됩니까?

A6 플러스 얼마 차이? 8D가 되겠지. 따라서 2가 되고 8, 3, 24가 되어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26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고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뭐예요?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가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9번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까? 정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39번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오히려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조금 적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 때는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도 여러분이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긴 게 약간 무시무시하게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살짝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등비수열의 특징 하나만 알고 넘어갈게요. 우선 AN이 등비수열이야. 이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바로 SN과 SM을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식처럼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문제 풀때 편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보자. 만약에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공비가 1이라면 SN이라는 아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N번째가 다 A1이죠. 그러니까 A1이 모두 N개가 있는 모습이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SM이라는 건 A1이 M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SM분의 SN을 한번 생각해 보면 AM분의 AN이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사라지면서 M분의 N이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첫 번째, 물론 첫 장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첫 장이 0이 아닌데, 만약에 공비가 1이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n분의 n으로 바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sm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1-r분의 a1의 1-r의 m제곱입니다. 얘가 sm이야. sn은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으로 쓸수 있어. 처음에 시작할 때 a가, 즉,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공비가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1-r의 m제곱분의 1-r의 n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할 때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지 마시고요. 공비가 만약에 1이 아니면 1 빼기 r의 m제곱분의 1 빼기 R의 n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둘다 자리를 바꾸면 R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도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합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5래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요거 한번 볼게요. S30은 A11 빼기 3의 S10과 같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S10분의 S30이 뭐랑 같은 거야? A11 빼기 3과 같은 거야, 사실은. 그럼 만약에 공비가 1이라고 해보자.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30인 3이 되는 거야. 얘가 3인데 첫째 항이 5래요. 3은 5-3.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탈락이야.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공비는 뭐가 아니구나. 1이 아니구나.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1-r의 10제곱으로 쓸수 있고, 얘는 1-r의 30제곱으로 쓸수 있는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a11이잖아? 그러면, a의 11번째 항은, 나는 a의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어. r의 10제곱과 같은 거야. 근데 a1이 5이기 때문에 얘는

5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눈에 계속 보이는 게 뭐야? r의 10제곱이야. 그래서 우리는 r의 10제곱을 t라고 한번 놓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1-t의 세제곱이 되겠지. 1-t의 세제곱이고 분모는 뭐가 될까요? 1-t가 될 거야. 그리고 5t-3인데 어떤 수의 10제곱이기 때문에 게다가 r은 양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는 1-t의 세제곱을 우리가 뭐를 할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1-t의 1 플러스 t 플러스 t제곱으로 쓸수 있게 되고 당연히 t는 1은 아닙니다. 왜? 공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도 사라지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1 플러스 t 플러스 t제곱이 5t-3이 될 거야. 한쪽으로 넘길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이 되어서 t-2의 제곱이 0이 됩니다. 좀 약간 이러면 뿌듯하지 않아? t가 얼마예요? 딱 2로 떨어지는데 얘가 r의 10제곱이었던 거야. 그래서 r의 10제곱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r의 10제곱이 2야. 그래서 r은 2의 10, 뭐 10의 r은 10, 2, 뭐야, 10 거듭제곱근 2.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제를 보면은 얘는 1, 3, 5, 7, 9를 더한 거고 얘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A20의 제곱을 더한 값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으로 알고 있어야 될 등비수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이두 가지거든요. 선생님, 이제 살짝 설명을 좀 해줄게요. AN이라는 아이가 A1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우리가 썼다라고 해봐. 그러면 얘네들은 뭐랑 같냐면 AN의 제곱과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A1 곱하기 R의 N-1의 제곱과 같은 거야. 그럼 제곱을 얘랑한테 보내는데 잘 보셔야 돼. 얘는 A1의 제곱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거를 곱할 때 R의 N-1에다가 얘가 제곱이어서 얘는 뭐랑 같냐면 R의 N-1이랑 2랑 곱한 값이랑 같죠.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R의 제곱의 N-1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R 제곱의 N-1인 거야.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그 수열의 모든 항을 제곱한 아이도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 같은 경우는 뭐랑 똑같냐면 원래 수열을 제곱한 아이랑 똑같고요. 공비마저도 원래 수열의 공비를 제곱한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어떤 수열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걔를 제곱한 I는 공비가 R 제곱인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N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니까. 1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볼게요. 1, 3, 5, 7, 9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A에 2n-1이 되는 거죠. N에다 1 대입하면 1, N에다 2 대입하면 3, N에다 3 대입하면 5. 그러면 N 자리에 2n-1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A1 곱하기 R에 2n-1-1이라서 5. 아까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야. 얘는 2n-2가 되고 두 배의 n-1이 되거든. 따라서 얘는 a1 곱하기 r의 제곱에 n-1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새로운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봐. 원래 수열이 있는데 두 개씩만 꺼내는 거야. A1, A3, A5 이렇게 진검다리 한 칸씩 떠, 어, 한 칸씩 뛰어넘으면서 그러면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제곱이 되는 거야. 다만 첫째 항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때 그냥 N에다 1 대입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아이도 등비수열이고 두 번째 아이들도 등비수열이야. 그럼 얘네들도 등비수열의 합, 얘네들도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지. 근데 얘는 공비가 얼마야? R제곱. 얘도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이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1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은 뭐랑 같습니까? A1의 제곱이야. 그리고 1마이너스 공비가 모두 몇개 있는 거예요? 1부터 20까지니까 20개가 있는 이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거를 보면은 얘랑 K배에 얘도 공비는 뭐예요? R제곱이야. 그래서 1-R제곱인데 첫째 항은 뭐랑 같으냐면 A1과 같고요. 1 마이너스 공비가 R의 제곱인데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 1, 3, 5, 7, 9, 5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선 없앨 수 있는 건다 없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A1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1 마이너스 R제곱도 사라져요. 근데 A1은 얼마야? 5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여기 있는 이 i는 r의 몇 제곱? 40제곱. 근데 나는 r의 몇 제곱을 알아? 10제곱을 알아의 4제곱이 된 거야. r의 10제곱이 2이기 때문에 2의 4제곱은 16이야. 그래서 얘는 1-16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k가 될 거고 1이고 얘가 뭐랑 같아요? r의 10제곱과 같은데 r의 10제곱이 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서 사라지죠. 따라서 K의 값이 얼마가 된다? 5 곱하기 15, 7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 요거는 계산 자체도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잘 확인하고,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걔를 제곱한 아이도 새로운 등비수열, 그리고 홀수 번째 항들만 꺼낸 아이들도 새로운 등비수열, 짝수 번째 항들만 꺼낸 아이들도 새로운 등비수열,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문제였고요. 4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는 그냥 어떤 느낌이야? 하기 싫다. 하기 싫게 만들어 놓은 느낌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점 a, n, b, 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a는 x좌표가 요거, y좌표는 0이야. 그러니까 a는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는 요거야. 그러니까 b는 어디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는 아이들인 거야. 그런데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때 s1부터 s10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그런데 이 사각형의 꼭지점들을 보면은 a의 2n-1, a의 2n, b의 2n-1, b의 2n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an이라는 아이는 x좌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a의 2n이 무엇인지, a의 2n-1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x좌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자리에 얼마 들어간 거야? en 들어간 거야. 그러면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2n-1제곱이 a의 2n의 x좌표인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음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럴 때는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짝수냐 홀수냐야. en-1은 홀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 음의 값을 가질 거야.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은 음수고 앞에 양수야.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질 거고요. a의 en-1은 여기에다가 en-1을 대입하면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2n 마이너스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지. 얘가 짝수인 거야. 얘가 짝수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x축이 있고 뭔가 y축이 있을 텐데 a의 2n-1은 어디에 있을 거야? 여기. 양의 값을 가질 거야. 얘는 a의 2n은 음의 값을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지. 자, 그러면 b에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이거든. 근데 얘도 b의 2n-1과 b의 2n이 궁금하대. 그럼 b의 2n 입장에서 우리는 뭐를? y좌표. 여기다 2n 대입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2n-1인 거야. 홀수죠. 음의 값을 가지죠.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의 2n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 있었을 거라고. y축인데 y좌표는 음의 값. 자, 그 다음에 b의 2n-1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2n-1을 대입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2n-1-1-2죠. 짝수야. 음수를 짝수 제곱하면 양수 곱하기 양수. 얘는 양의 값을 가져서 여기에 뭐가 있었을 거야? b의 2n-1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어떤 사각형이 될 겁니다. 자, 사각형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사각형 하나랑 얘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
하나랑 이렇게 모습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얘를 S2,

2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SN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은 S1 더하기 S2인데, 자, 얘는 2분의 1에, 그럼 밑변의 길이는 무조건 A의 EN-1의 X좌표가 A의 EN의 X좌표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가 더 커. 누구보다? 얘보다. 그러면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EN-2에서 빼기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EN-1을 해주면은 얘가 바로 뭐예요? 밑변의 길인 거야. 자, 우리 써놓고 갈게. 여기가 지금 뭐냐면 얘가 밑변의 길이야. 왜 썼을까? 이거 할때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A에 EN-1 그리고 A에 EN까지의 거리, 선분의 거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자, S1 입장에서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B의 EN-1까지인데 얘가 양의 값을 가지니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EN-2였을 거야. 그죠? 자, 여기에다가 S2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얘랑 똑같다고요.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EN-2,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EN-1이에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점의 y좌표가 음의 값을 가집니다. 즉, B의 EN의 y좌표가 음의 값을 가지니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그래서 얘는 앞부분을 뭘로 고쳐줘? 마이너스로 고쳐주고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EN-1.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기본적으로 다 같이 갖고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얘네들 약분해서 4가 될 거야. 어차피 다 곱하기니까 4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뒤에 5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로 묶어내? 20으로 묶어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이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요것도 다 4로 고칠게요. 얘도 이제 4로 다 고쳐지겠지? 그래서 이 4도 다 앞으로 나간 거야. 그리고 5도 다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걸 보면 지수 계산만 남았는데 지수를 계산할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지수가 더 작은 애로 묶어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EN-2로 묶어내면 다 나갔지. 얘는 1이 된 거야. 근데 EN-1인데 EN-2만큼이 나간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남아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뺄셈이 돼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아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랑 빼기 얘인 거야. 근데 5는 이미 앞으로 나간 상황이야.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이 봤더니 누구로 묶어낼 수 있어요? 아,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EN-2로 묶어내면 여기는 1이 남았을 거고 여기는 빼기가 남았는데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SN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자. 얘가 지금 얼마예요? 얘도 2분의 3이고요. 얘도 얼마인 상황이야? 2분의 3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2, 2는 4 해서 얘가 사라지게 되고 59, 45가 남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SN이라는 아이는 45가 우선 남아 있고요. 이제 남아 있는 아이 볼래요? 얘랑 똑같은 게두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4N-4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그냥 플러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그래서 SN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45 곱하기 2분의 1에 4N-4였던 거야. 자, SN은 45 곱하기 2분의 1에 4N-4였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1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 4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1에 4제곱. 그리고 첫째 항은 얼마입니까? n에다 1 대입하면 얘가 다 사라지면서 45만 남아. 그리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이 모두 몇 개가 있는 모습이야? 10개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잘 정리하면 정답은 나오게 돼요. 1-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5가 되고 이 부분 계산할 거고요.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40제곱이죠.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 48이 될 것이고 1-2의 40제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모습 자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결국 등비수열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 등비수열을

했더니 지수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수 계산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요? 지수가 작은 애로 묶어내면 그렇게 룰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내신 고득점 문제 41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황유가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통계적 추정 파트고요. 요 추정 파트는 지난 교육과정하고 좀 바뀌어있는 부분이 모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상 만약에 선배 교재들을 물려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모 비율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것들로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원순열 파트가 없어졌다라는 거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비율이 기존에 있던 선배들 교재는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 새로운 교재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꿈은 요겁니다. 자, 국제통상학과고요. 여기 희망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제적 영토를 넓히는 비즈니스 외교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비즈니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환율입니다. 그 환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나라의 국익을 조금 더 좋게 하고 아니면 좀 더 시기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거나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환율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 환율에 대한 걸 수학적으로 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당연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당연히 예측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기존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규분포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국가 간의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아니면 어느 시점에 있던 거를 좀 미루는 게 낫겠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통상학과를 가게 되면 어쨌든 거래를 해가면서 외교적인 일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위상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어떤 일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학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은 문과, 옛날로 따지면 문과 계열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학 파트를 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도 당연히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심화된 개념으로 배우기는 할 거예요. 고를 때 좀 전공 지식을 더 많이 쌓으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진짜 그 직업인이 되었을 때는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표본 평균, 모평균, 표본 비율 이런 것들을 들어갈 건데 여긴 제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쉽습니다.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많이 틀리는 이유는 까먹어서가 가장 커요. 공식을 까먹어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 공식은 전 잘 외우는데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들은 사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인수분해 공식이나 뭐 다양한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공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식들이라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식이 좀 길고요. 그리고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우의 수 파트, 확률 파트, 통계 파트를 봤을 때 소수점까지 따지는 건 여기 통계거든요. 물론 정규분포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소수점까지 따져서 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분명히

굉장히 소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수로 계산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요. 다 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수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산식들이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제가 여기 파트에서 그리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에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집단은요, 너무 많아. 그치? 확률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다 조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본의 크기 n짜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표본 하나, 여기에 표본 하나. 근데 용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게좀더 좋아요. 얘는 모집단이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쓴 거예요? 요 모집단에 대비되는 용어로 표본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는 표본 집단이라고 쓰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1부터 x의 n까지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또 x의 1부터 x의 n까지, 여기도 x의 1부터 x의 n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런 표본들을 여러 개 뽑았겠죠? 자, 그럼 이 표본 집단 내에서 내가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 이름이 뭐냐? 표본 평균입니다. 그걸 우리는 X바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집단 내에서, 표본 집단 내에서 분산을 구하면 표본 분산이라고 해서 S제곱을 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한글을 쓸게요. 표본 분산이야. 그 다음에 얘는 표본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머릿속으로 딱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표본 평균입니다. 왜? 이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표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들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요런 것들이 나올 거고, 또 나머지 표본 집단에도 요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의 표본 집단에서 나온 표본 평균들만 모아서, 얘들만 모아서, 집단을 또 구성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분포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표본 평균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뭐, x1 바, x2 바, x3 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또 평균을 구해. 그럼 그 평균의 이름이 뭘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원리나 뭐 그리고 식을 유도하는 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모평균과 값이 똑같고요.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모분산을 뭘로 나눈 것과 똑같아요?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아. 그다음 얘는 당연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얘들이요. 얘들이 정규분포를 또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다. 모평균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더라. 그쵸? 기존에 있던 이 모집단은 굳이 쓰자면 이런 거야. x에 대한 평균이고요. x에 대한 분산이고요. x에 대한 표준 편차야. 그래서 이걸 편의상 m. 얘를 시그마 제곱, 얘를 시그마라고 표현했던 거죠. 근데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는 얘, x바에 대한 걸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쪽 파트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얘를 이용한 거예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한 파트로 나오고요. 두 번째, 표본 평균을 직접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뭘까요? 표본 평균을 직접 구성해서 내가 확률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왜 그러겠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요, 우리가 공식으로 다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만 외우면 우리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근데 표본 평균 하나에 대한 어떤 값, 예를 들어 p의 x바가 2가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나는 이게 2가 되도록 하는 구성을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요 파트와 그다음에 요 분포를

이용한 두 파트로 나눠진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규분포 28,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모집단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면요, 표본평균에 대한 분포는 당연히 정규분포가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게 25가 표본의 크기고요. 얘에 대한 표본평균 x바라고 할때 다음에 대한 걸 구하여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산환길 변수에서 배웠던 관계식으로 이걸 좀 풀어야 되겠죠? 2의 x바야 더하기 1이고요. 그다음 얘는 절대값으로 나오지만 어차피 양수니까 의미가 없고요. 더하기 2의 시그마 x 바가 되겠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좀뭐 당연히 요걸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건 왜? 쉽게 되잖아. 모평균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더하기 모평균 28이고요. 그다음 더하기 1까지 하시면 되고 얘에 대한 분포를 이용해서 X바에 대한 분포를 여기에 써놓습니다. 평균은 똑같다고요. 28. 그 다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와야 되겠죠? 근데 루트 n은 25에다 근호 씌우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5분의 기존에 있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겠죠? 1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약분해서 얼마라고 쓰시면 돼요? 2. 그래서 2의 제곱이구나.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얘 분포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얼마로 지금 배운 거야? 2로 배운 거잖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처리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였죠? 이렇게 약분할 거니까 14가 될 거고요. 15에다가 4를 더할 거니까 19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 이용하는 거야. 일반적인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리고 당연히 얘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에 의하여 어디로 확장이 될까요? 표준 정규분포로 확장이 되겠죠. 그럼 그 안에서 또뭘 구해? 확률을 구할 거고, 그 안에서 또 경계를 구할 거고, 그 안에서 내가 해당하는 어떤 뭐, 기하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문제를 또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단원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그냥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만 하나 더 주는 거고, 그 표본 집단에서의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정규분포로 간다라고 했으면 기존에 배웠던 정규분포에 대한 흐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vx바는 45분의 1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vx바를 우리 그냥 모 분산과의 관계로 먼저 써놓자.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냥 vx라고 쓸게요. 모 분산을 원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자, 얘를 뭘로 나눠야 돼? 크기가 n이니까 25. 자, 요 결과값이 얼마? 45분의 1이 되는구나. 됐어요? 그럼 실제 vx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45분의 25가 될 거니까 9분의 5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x에 대한 분산만 구해서 제가 얼마가 나오도록 하면 돼? 9분의 5가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관계식을 먼저 꺼냅니다. a와 b의 합은 얼마? 3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자, 또 분산에 대한 걸 정보로 줬기 때문에 x의 제곱 0,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x의 제곱의 평균은 일단 얼마? a 더하기 그 다음 이것만 하시면 돼요. B가 되겠다. 그 다음 평균만 먼저 또 구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요거 얼마? 마이너스 A. 그 다음 이렇게 할 거니까 또 얼마야? B가 되겠다. 자, 그럼 이두 개에 대한 관계식으로 요걸 꺼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어딜 빼야 돼? 여기에서 요거 제곱을 빼야 되겠구나. 따라서 이 친구는 A 더하기 B에서 뺍니다. 뭘 빼요? B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자, 요거 처리 한번 해볼까요? b 제곱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붙여서 요거 얼마? eab가 되겠다. eab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a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요거 값 얼마가 되도록? 9분의 5가 되도록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얼마로 나와 있죠? 3분의 2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여기에 있는 관계식을 이미 지금 저는 풀긴 풀었지만 요걸 풀기 전에 어떻게 해도 돼요? 얘만 대입을 해서 옮겨도 돼. 한번 해볼까? 9분의 5 빼기 3분의 2를 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식으로만 그냥 일단 놓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건 9분의 6일 거고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이더라.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그럼 결국 b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을 씌운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럼 a 더하기 b가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b 빼기 a가 3분의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b가 큰지 a가 큰지는 지금은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평균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평균이 양수라는 건요 결과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 그지? 그래서 요걸 0보다 크다고 놔요. 그럼 요거 이항하면 당연히 b가 뭐보다 큰 거야? a보다 큰 거야. 그러면 여기에 썼을 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단순하게 b 빼기 a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오겠구나. 그지? 그럼 이제 쉬워지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이차식에 대한 걸로 접근하면 안 되고, 애초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대입해서 내가 제곱에 대한 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면, 같은 문제지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죠. 넣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니까 b 더하기 a는 3분의 2가 되겠다. 두개더 할까요? 얼마예요? 2b. 2b는 1입니다. 1. b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빼기 a는 3분의 1이더라. 그럼 이거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 빼기 a는 6분의 2가 될거 아니야? a 얼마예요? 6분의 1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얼마? 6분의 1. 그 다음 얘는 2분의 1이겠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바의 평균이야. 근데 x바의 평균은 뭐랑 똑같아? 모평균과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의 x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아까 구했던 식 있죠? 여기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b 빼기 a였기 때문에 요거 얼마예요?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얼마? 3분의 1.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먼저 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를 끝까지 풀지도 않았던 게, 그러니까 풀었지만 이 뒷과정을 안 했던 이유가 EX바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결국 모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고, 내가 여기에서 모평균에 대한 정보를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는 걸로 써놨잖아요. 그러면 얘를 연립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연립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b-a라는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만 이용하면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b가 뭐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어? a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바로 3분의 1 답을 썼다고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고 접근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구하고 싶어서, 뭔가를 구해야 될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까지 전개하면 안 되고, 실제 내신 시험에서도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잘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풀이 과정이 심플해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2번까지 해봤고요. 3번으로 갑니다. 흰공 4개, 검은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공 중에 흰공의 개수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25번 반복을 한대요. 자, 그럼 반복 시행하는 거니까 얘는 이항분포하고 좀 연결이 될것 같고, 독립시행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돼요. 자, 이때 꺼낸 흰 공의 개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바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예전에 이항분포 파트에서 봤다면, 아, 그냥 b에 25,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을 했을 텐데, 얘는요, 시행을 25번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표본의 크기라고도 볼수 있는 거야. 표본을 몇개 뽑았다? 25개 뽑았다라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얘가 n.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상황만 한번 볼게요. 여기에 흰 공이 몇 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 검은 공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낸대요? 4개를 꺼낸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률은 9개 중에 4개를 꺼낼 거야.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게 달라질 건데, 그 달라지는 건 흰 공의 개수에 대하여 달라질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새로운 흰 공의

상황에 대한 확률 변수로 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따라서 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P입니다. 흰 공이 몇 개부터 나올 수 있죠? 0개. 4개를 꺼낸다고 했잖아. 근데 그 4개 중에서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고 검은 공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0부터 가능하고요. 그다음 또1 가능하고요. 그다음 2 가능하고요. 그다음 3, 4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자, 0에 대한 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 9C에 4라고 하는 건 미리 좀 계산을 해놓으면 편합니다. 9, 8, 7, 6에 4, 3, 2, 1이니까 약분을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18에 7이니까 126입니다. 자, 그래서 126이 될 거고, 흰 공은 0이에요. 그러니까 4C 0이야. 그럼 얘는 반대로 5C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5야. 자, 126입니다. 4C1이에요. 그러면 4C1에다가 얘는 몇개 뽑아야 돼? OC3이야. 그럼 얘는 10이고 얘는 4가 될 거니까 40이 되겠죠. 126에 4C2가 될 거니까 6인가요? 그 다음 얘는 OC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60. 이렇게. 그 다음 3에 대한 건 126이고요. 4C3 곱하기 OC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20. 126에 4C4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입니다. 얘. 됐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돼? 1이 되는구나. 지금 이게 뭐야? 내가 한번 시행을 했을 때흰 공이 나오는 그 개수에 대한 확률 값을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꺼낸 흰 공의 개수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이게 개수야, X. 그러면 요 X의 개수의 그 X라고 하는 게 개수였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바라고 한대요. 25번을 시행을 했을 때. 이해됐지? 그러니까 나는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전에 뭐에 대한 것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렇죠. EX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 먼저 평균을 구합니다. 120분에 요거 곱하면 40, 요거 곱하면 얼마? 120, 얘 곱하면 60 더하기 4가 될 거야. 자, 120, 6분에 요거 더하면 16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224. 4,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2로 먼저 약분을 좀 해줄게요. 얘는 6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12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아? 더 이상은 안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바에 대한 건이 EX를 이용해서 구했잖아.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 저 뒤에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X 바 빼기 2의 분산. 요걸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 그렇죠. VX를 먼저 구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X의 제곱에서 뭘 빼야 돼요?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얼마?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4, 그 다음에 여기 9, 여기 16,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친구들을 차근차근히 구해봅니다. 126분에 얘 하면 40이고요. 그 다음 저 친구 하면 240이고요. 저거 하면 180이고,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다. 자, 126분에 이렇게 하면 420이고요. 460, 476.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2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63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건 2에 3에 8.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건더 이상은 안될것 같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 63분의 112가 될 거니까요.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약분을 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거 63이고 110이니까 7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이 친구는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들어갈 거고, 7, 6,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63에 112를 제곱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야, 설마. 자, 요것도 한번 또 되는지 볼까요? 요거 73, 21이랑 74, 28. 좋아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4, 28. 여기는 9,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에서 얘를 제곱한 걸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거는 제곱을 하면 81이고요. 16에 16을 할 거니까 이 친구는 962니까 256. 뭐 암기한 친구도 있을 거고. 자, 요거를 여기에서 빼요. 얼마? 81. 자, 9를 곱해. 34에서 9를 곱해요. 9, 4, 36, 9, 3, 27이니까 306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얼마야? 81분의 50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요게 뭐야? VX였어. 근데 V에 9X 바였잖아. 그러니까 쟤는 81에 V에 X바가 될 건데, 이 X바에 대한 분산은 관계식이 어떻게 해요? 81분의 50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나눠야 돼요? N으로. N이 아까 얼마였죠? 25. 그래서 얘는 25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 친구 약분을 하고요.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얘는 81분의 2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식이 좀 복잡하긴 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81 곱하기 81분의 2가 될 거니까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저거 9 곱하기 2에 x바 더하기 2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x바는 이 x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9분의 16이니까 16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아까 했던 2 이렇게 더하면 정답은 20이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그냥 계산을 좀 계속 길게 가져가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수나 아니면 뭔가 복잡한 식의 형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렵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3번까지 해결해봤고 4번으로 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럼 X바에 대한 분포 얘기가 나오겠지, 당연히.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이 된대요. 그럼 여기는 X고, 여기는 X바야. 그럼 정규분포 두개 이용해서 표준화한 다음에 그들의 값이 같더라. 근데 그 값이 같으려면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경계값이 동일하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거기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얘에 대한 거, x에 대한 분포를 먼저 쓰고요. 12,6의 제곱. 자, x바에 대한 것도 써볼까요? n 12가 될 거고, 이 친구 9입니다. 9. 그럼 루트 n 3이 될 거거든요. 3분의 6이니까 2의 제곱이다. 했나요? 첫 번째, 얘부터 해보자. 위에 거부터. p의 18x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봐봐. 평균이잖아. 표준편차가 6이에요, 6. 그럼 12로부터 18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편차가 몇개 들어간 거예요? 한 개. 아, 그래서 얘는 p의 1이야. 됐어? 뭐 20이라고 하는 것도 볼래요? 요게 차이가 얼마예요? 8이죠, 8. 아,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게 원래 표준 편차는 6이었는데 간격이 8이니까 얼마만큼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들어갔고 그다음 3분의 1만큼이 들어간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표준화 해주시면 돼요. 20 빼기 얼마? 평균 12다. 과정은 똑같아. 6분의 8이 될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3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개 들어가고 3분의 1만큼이 더 들어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 p의 요거에 대한 겁니다. x바에 대한 거. 그럼 여기 있는 건 a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화 공식 쓰셔야 되고요. a 빼기 얼마? 12가 될 거고 z가 될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요거. 얘도 봐봐. 12잖아. 평균이 10이야. 근데 얘는 경계가 10이에요. 그럼 12보다 왼쪽에 있어. 그리고 간격은 2야. 아, 얘는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1이겠구나. 아니, 당연히 공식 써도 되고요. 2분의 10 빼기 12.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왼쪽 경계가 양수. 얘는 오른쪽 경계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들 두 개의 확률이 같다는 건 이런 형태겠구나. 여기가 0일 거고. 위에 있는 건 1부터 얼마까지? 3분의 4까지.

그럼 얼마? 3분의 28이겠죠. 그래서 A 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 기존에 X와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 두 개를 줘서 그 정규분포에 대한 관계로 문제를 풀었던 거나, X에 대한 것과 X바라고 하는 걸 줘서 그두 개에 대한 관계로 푸는 거나 똑같잖아. 어쨌든 얘가 X바가 X로 인해서 내가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풀던 X와 Y라고 한거뭐 차이점이 전혀 없죠. 맞아요?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똑같고. 자, 5번.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40부터 45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X바에 대한 분포를 써야 되겠죠? 모평균 얼마? 42. 그 다음 얘는 16이니까 4분의 8,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그냥 암기래.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42부터 40까지예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어디로? 왼쪽으로. 얼마 떨어졌어? 이만큼. 아, 이만큼? 2가 표준 편차였네? 마이너스 1이야. 42로부터 5, 45. 간격이 얼마예요? 3. 근데 표준 편차가 하나가 2야. 그러면 1.5개 들어갔단 얘기죠.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암산하기도 편해요. 자, 마이너스 1이니까 0.3413으로 가면 되겠죠? 거기에 1.5에 해당하는 거니까 0.4332를 이렇게 더하자. 그럼 5, 4, 7, 7. 그래서 0.7745가 답이 됩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6번.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감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30이고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 얘는 모집단이구나. 어느 농장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 그 농장 전체니까 모집단에 대한 분포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132, 표준 편차 4. 됐죠? 자, 그리고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감자 중에서 임의 추출한 당연히 표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4개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 135 이상이랍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잘 봐요. 여기 모집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감자 밭이야. 그럼 여기에서 표본을 몇 개를 뽑아요? 4개를 뽑아. 하나, 둘, 셋, 4개. 감자예요. 그럼 이 감자 4개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잖아. 그러면 요 하나의 변수 값을 내가 x1, x2, x3, x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요게 뭘로 나눠줘야 된다? 4로 나눠줘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x바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x바가 그냥 얼마 이상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135 이상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여기에 있었던 거는 아까 4였고, 우리가 기존에 요 4개에 대한 걸로 뽑았기 때문에 X바에 대한 분포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평균은 얼마로 똑같아? 132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4에 대한 거 근호씨우니까 2가 될 거고, 2분의 4가 될 거니까 2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서 P에 Z가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35에서 13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3이죠? 1.5잖아? 1.5가 경계값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따지면 1.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괜찮죠? 0.5에서 얼마를 빼야 돼? 0.4332. 0.066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문제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새로워진 건 확률 변수 어떤 y라고 하는 걸 x바라고 하는 걸로 정확하게 짚어준 것뿐이에요. 그 x바는 원래 있던 모집단 x들에 대하여 이미 추출한 것들로 만든 표본 평균이구나.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다 해본 것 같고요. 모평균의 추정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비율의 추정도 있는데, 개하고 예하고

좀 달라요. 물론 식을 구성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식의 유도 과정은 똑같지만 내가 그걸 외우어야 되는 형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평균에 대한 걸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걸 도입해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변수들이 어떤 게 주어져 있고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 훨씬 더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그냥 온전하게 이 추정, 신뢰 구간, 뭐 표본, 평균 이런 것들을 막 각자 구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 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주어진 게 뭔지를 구분해 놓고 시작을 하세요. 좀 천천히 접근해도 돼. 그냥 손이 먼저 빨리 가지 말고요. 문제를 읽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내가 아, 이거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 식을 쓰면 훨씬 편하겠다. 이렇게 가야죠. 그냥 막 손이 막 빨리 가가지고 아, 신뢰 구간 길이 구하라고도 안 했는데 길이 구하고 신뢰 구간에 대한 A값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모평균은 내가 모르니까 추정을 하겠죠. 그죠? 자, 모집단에 있는 분포를 내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신뢰유가 95%짜리나 아니면 99%짜리더라.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로 환산을 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원래 모평균이 딱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의 간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이 위치, 얘를 표준화를 해요. 그냥 Z화라고 할게요. 표준화를 해. 그리고 요 영역의 넓이가 내가 만약에 95%의 신뢰도다. 그러면 얼마에 대한 확률이에요? 0.95에 대한 확률인 거고, 만약에 99%에 대한 확률이다. 그럼 얼마예요? 0.99. 99%에 대한 신뢰도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경계값이 분명히 있겠죠. 맞아? 그래서 그 경계값에 대한 걸 내가 보통 신뢰 상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95%, 99%를 쓰긴 하지만 이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K라고 그냥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신뢰 구간은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표본 평균에서 뭘 뺄까요? 그렇죠. 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쓰고요.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x 바에 더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제시될 때는 요게 a가 될 거고 요게 b가 될 거야. 그래서 모평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부등호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얘는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신뢰 구간의 양 끝은 이러한 공식을 따라간다고. 알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 위에 있는 이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거든요. 얘는 원래 모표준 편차. 근데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모표준 편차가 안 주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런 경우에는 n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그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이 시그마의 위치에다가요 뭘 넣을 수 있냐면 S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S. 그치. 표본 표준 편차야. 그래서 문제에서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모표준 편차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파생된 개념들, 공식들을 전개를 해볼게요. 보통 L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럼 이 길이는 B에서 A를 뺀 형태가 되고요. 자, X바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이게 뭐예요? 표본 평균이야. 근데 이 표본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문제에서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A와 B를 주고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까? 여기 마이너스고요. 얘 뒤에 있는 거 플러스잖아. 근데 형태가 똑같잖아요. 두개 더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EX 바가 나와. 그래서 그걸 2로 나누면 돼. X 바는요,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뭘 구할 때? 표본 평균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와 표본 평균을 구할 때 각자에 대한 공식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나와 있는 요 형태를 기억을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어떤 거냐에 따라 내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식들을 딱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한번 7번. 정규분포 M,8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51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자, 이 문제가 조금 그랬던 게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내야 될까? 그냥 한 번은 여러분들 약간 현혹시키려고 한건 알겠는데. 자, 얘 뭐예요? 분산이야. 그러니까 제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 돼. 2 루트 2의 제곱의 형태로 쓰셔야죠. 맞아? 자, 그리고 크기가 얼마짜리 51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빗배기 A를 구하래요. 그럼 이 빗배기 A 자체가 뭘 구하라는 얘기야? 신뢰 구간의 길이. 따라서 L은 B-A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해? 2K로 형태가 주어지잖아. 2 곱하기 K에 그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아까 제가 썼을 때 빗배기 A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빗배기 A를 하게 되면 표본 평균만 날아가요. 뒤에 있는 복잡한 식들만 딱두 개가 남아. 그래서 여기에 2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K는 문제마다 달라지는 신뢰 상수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신뢰 상수는 당연히 확률 값이 0.95, 95%니까 0.95가 되도록 하는 경계 값이야. 그래서 2 곱하기 1.96이고요. 그 다음, 루트 N이니까 루트 512를 넣으면 되겠죠? 자, 512는 몇 제곱이에요? 2의 9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표준편차도 루트가 나온 거예요. 그지? 어쨌든 여기 2의 9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더라. 그러면 2의 4제곱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6 루트 2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요거 분해 얼마가 온다? 시그마. 근데 얘는 무표준편차가 그냥 딱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넣으면 돼. 2 루트 2. 그래서 얘와 얘가 약분되고요. 얘와 얘가 약분돼서 8이 남습니다. 그럼 8이랑 얘랑 또 하면 되겠죠? 0.2가 될 거고, 그 다음, 8이랑 요거랑 먼저 하자. 앞에 있는 거랑. 요렇게, 요렇게 먼저 할게요. 4로. 그래야 이게 좀더 편히 풀립니다. 0.4가 될 거고, 9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 그냥 0.49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괜찮죠? 좋습니다. 8번. 정규분포 M,6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3이더라.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얘도 제가 아까 그래서 한번 정도는 괜찮긴 한데, 요 문제 두 개나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뭐 그렇기는 한데, 뭐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자, 루트 6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죠? 표본 평균이 3이래요. 오, 얘는 X 박아주어졌네. 이를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조금 색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구하고 2B 구해가지고 두배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괜찮은데 A 더하기 B에다가요. B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난 한쪽만 하면 되거든. 뭐큰 차이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A 더하기 B를 하는 이유는 원래 얘가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표본 평균이 돼. 그러니까 A 더하기 B만 구하려면 표본 평균에 뭘 곱하면 돼? 2. 근데 얘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얘는 6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 공식으로 쓰게 되면 X바 더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요거 그대로 그냥 넣으면 돼요. X바 얼마?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신뢰 상수는 2.58입니다. 2.58. 루트 N이니까 루트 216.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시그마 얼마? 루트 6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 216.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좀 시간을 걸리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추정 파트 모비율도 그렇고요. 모비율은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계산이 좀 길어요. 분수, 소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좋아하긴 했어요. 왜?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막 엄청 대단한 의미를 갖고 이 교육 과정 안에 넣었다기보다는
모평균에 대한 추정이 나왔고,

있고, 그리고 모비율에 대한 내용도 같은 개념으로서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넣어놨던 건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막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계산 위주로만 흘러가는 단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빠지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조금 부담은 덜하겠다. 그리고 조금 시간은 덜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생각보다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2022 개정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수능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수에 대한 계산보다는 웬만하면 분수로 바꾸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이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뒤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6이라고 하는 건 요거 6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6 곱하기 요게 36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6 루트 6이야. 그래서 루트 6, 루트 6. 이렇게 약분하면 되고요. 이렇게 또 약분을 해보자. 그럼 0.64243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요거 두개 더해요. 얼마 나와? 9죠? 그러니까 9에다가 요거 뒤에 거 더할 거니까 9.43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A에 대한 걸로 그냥 구했는데 괜찮다니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물론 요거 하나를 구해놓으면 반대쪽에 있는 거 구하기가 쉬워. 근데 이때도 팁이, 예를 들어 봐봐요. A라는 걸 내가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했는데 A를 빼기에 대한 걸로 계산을 다 해놓으면 이건 오히려 손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X바에서 내가 이 뒤에 있는 덩어리의 값을 알잖아요? 그럼 분리해서 써놓는 게 훨씬 좋아. 얘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리고 지금 요 뒤에 부분, 요 계산 결과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0.43. 그러면 3 빼기 0.43으로 써놓는 거야. 이걸 굳이 진짜 빼가지고요. 2.57.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왜? 우리가 대부분 이 결과값 딱 하나만 구하라고 하기보다는요. 여기에 대한 값과 여기 B에 대한 결과값, 그것들을 어떤 연산의 식으로 묶어놔서 내가 최종적인 답을 구하게끔 하거든요. 아니면 뭐, 진짜 대놓고 B 빼기 A의 형태를 구하라거나, 아니면 X 바에 대한 값을 구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빼기가 붙은 걸 굳이 굳이 내가 바로바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보통 연산에서도요 인수분해 되어 있는 꼴을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두면 오히려 오래 걸리는 게 많잖아. 그리고 약분도 내가 확률 파트에서도 많이 했지만 약분을 해놓는 거 자체가 나중에 내가 또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확률 통계는 확률과 통계는 웬만하면 계산이 나중에 편하게끔 되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지는 말고 그냥 구분을 지어놔서 나중에 정리할 때좀 편하게끔 내가 보기 편하게끔만 써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A 따로 B 따로 구한 친구도 뭐 당연히 쉽게 구하기는 했겠지만 그때 계산할 때는 저처럼 저렇게 좀 별도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편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뒤에 퀴즈 나갑니다. 그 퀴즈 풀어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빈출 문제들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내신 대비도 하고 반복 복습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1단원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료 수집 방법 5개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단독으로 정말 100% 출제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수능 특강에 각종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각종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내신에서는 다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어디까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기출문제의 경우는 이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알아도 이 문제 유형을 퀴즈처럼 너무 꽈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까지도 학교 시험 나올 수 있고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잘 다져서 가장 오늘 어려운 문제까지 또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양적연구랑 질적연구랑 배운 내용들 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적연구는 수량화, 계량화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고 수량화, 계량화 시키려면 양적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잖아. 이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질문지법하고 그리고 뭐가 있다? 실험법이 있다. 또 하나,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는 면접법하고 그리고 참여 관찰법이 있습니다. 네.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등의 이 네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를 할 때, 나 질문지법으로 할 거야. 나는 참여 관찰법으로 하겠어. 라고 해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 수집,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하는 걸 1차 자료라고 하거든?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있었어요? 선행 연구 논문 자료를 찾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게 아니지. 원래 있는 거지. 있는 걸 다시 보고 있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원래 있는, 그래서 존재하는 자료를 다시 분석하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는 문헌 연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헌연구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차 자료 수집용이다. 여러분 은근 수능에서도 1차 자료, 2차 자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 질문지를 막 돌려가지고 수집해요. 그리고 또 연구자가 실험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것처럼 어떤 토의 활동을 시킨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뭐 행동 능력과 관련된 검사지를 막 얻었어요.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야. 최초로 분석한. 그런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다시 분석한 걸 2차 자료다.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 수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튼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연구에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 2개, 질적 연구에 쓰이는 2개, 그 다음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에서 사용되는 문헌연구법까지 해서 5개의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방법의 각각의 유형과 특징, 정말 100%. 그래서 주요 개념 이렇게 5개를 이 질문지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법은 너무나 익숙한 거야. 여러분도 진짜 많이 해봤고. 그래서 질문지를 받아서 뭔가 문자 언어로 써있는 걸 받아서 거기다 여러분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또는 전화 설문조사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문지법이에요. 그래서 질문지법은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해서 양적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 형식과 내용이 같은 질문과 응답 항목을 제시하여,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형식도 같아, 내용도 같아, 순서도 같은 질문지입니다. 그래서 쫙 물어보는 거야. 학교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사 만족도, 급식 만족도,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이런 것들 하는데 몇 학년입니까? 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몇회 참여하였습니까? 급식은 무슨 요일날 제일 맛있나요? 다 미리 짜여진 거예요. 같은 내용, 같은 순서, 같은 형식으로 미리 딱 짜여진 질문지를 받게 돼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미리 딱 짜여진 이걸 구조화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딱 짜여진 이걸 표준화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를 구조화, 또 표준화된 자료수집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구조와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모집단은 여러 모집단, 그리고 표본집단도 밑줄 그어서 얘가 모집단인지 표본집단인지 물어보는 거 정말 선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집단은 뭐냐면,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학생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 이걸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예, 이 고등학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바로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에다가 이 설문지를 다 돌려가지고 조사하기 어렵겠지. 그럴 수 없겠지. 그렇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됩니다.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한 것을 바로 뭐라고 해?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제 넘겨가서 가볼게요. 그래서 모집단, 표본,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한 게 표본이고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된 전체 집단입니다. 장점과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야 되겠네. 장점. 일반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양적 연구할 때도 일반적으로 371명이네, 600명이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질문지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조화, 표준화된 질문지를 딱 만들어서 이거 복사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 지지도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그렇죠. 분석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여성의 또는 20대, 30대의 남성의 30대, 40대의 몇 퍼센트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분석 기준이 명확하죠. 성별, 연령별, 정당 지지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 분석 연구에 적합합니다. 마지막, 정확성과 뭐가 높아? 객관성이 높은 거지. 즉, 그냥 여러분이 임의대로, 20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을 거야.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생각한 내용들을 연구 결과로 낼수 없어. 즉,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20대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몇 퍼센트로 나타나고, 그에 비해서 60대, 70대는 몇 퍼센트로 나타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성, 객관성이 높은 것이다. 단점은요, 문자 언어로 하게 되면 종이 이렇게 주는 거지. 한글 모르면 그쵸, 못하죠. 그래서 문맹자에게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예, 있고요. 회수율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죠. 예, 뭐 설문조사 이렇게 전화번호 오면 거의 막안 받고 이러잖아. 예, 그리고 종이로 와도 막 보통 막 이렇게 찍기도 하죠. 성의 없는 응답, 낮은 회수율 응답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성의 없는 응답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뭐가? 표본이 대표성이 낮으면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서서 봤던 것처럼 고등학생의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가 모집단이야.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이거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를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표본을 선정해서 한다고. 근데 표본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의 어느 구에 있는 네, 남자 고등학생 그것도 2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이 서울의 그것도 어느 구에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2학년만 그것도 여자 남자도 아니고 남학생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겠지. 이게 바로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선지 자체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괜찮죠? 아래 한번 가볼까요? 예,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나온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갑은 우리나라 청소년

내 교우관계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간에 정해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분, 지금 배우는 자료 수집 방법은 앞에서 했던 양적 연구, 질적 연구랑 매우 밀접합니다.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이 내용들이 다 분석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청소년이 뭐겠어? 이게 바로 모집단이야. 그래서 모집단이나 표본은 여러분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가설이나 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시 모집단 찾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선주로 많이 나와요. 어디? 주제나 가설에서 나온다. 여러분 딱 보시면 가설을 세우고 해서 가설에 이미 나왔어. 우리나라 청소년이 모집단이구나. 그래서 교우관계 만족도 하고 학업 성취도가 정해관계에 있을 것이다.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학교 어느 지역에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어요. 어느 지역 중학교 학생이야. 청소년은 고등학교 청소년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만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그치? 벌써 나오죠. 그래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교우관계 만족도 조사했고 자료 분석 결과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높은 것으로 여기 가설 맞아 떨어졌네요. 이에 갑은 청소년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렇지, 이것 때문이지. 얘가 바로 뭐야? 표본이죠. 그쵸? 표본이 모집단을 뭐하지? 대표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예, 서술형으로 쉽고 no, 이렇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질문지법은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상상이 돼. 뭐가 질문지법인지. 그렇기 때문에 장점, 단점 또는 일반적인 특징을 막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조화, 표준화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라서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 1단원하고 조금 넘는 정도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출제하고 또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다 출제를 할 겁니다. 따라서 모두 질문지 작성의 유의점도 분명히 출제하실 거야. 학교 시험은.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질문지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지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해도 질문지 작성, 질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야. 앞서서 봤듯이 고등학생의 정치 관심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질문지 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유의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돼 있어요. 예,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8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네.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지, 나 8시간 자거든요? 이건 좀 많이 잔다. 저 여러분 몇 시간 자요? 예, 저는 진짜 6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6시간 못 자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으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 그리고 어떻게든 그 수면 시간을 엎드려서 자든 어떻게든 이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면 절대 안 돼. 이건 진짜 절대 절대 절대야. 그래서 반드시 수면 시간을 6시간 이상 확보하시고 그러나 8시간까지는 좀 많은 것 같아. 8시간입니다라고 하면 여기 이하 이상 해서 여기도 체크되고 여기도 체크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이 표시되면 이쪽이 표시되겠지 않게 여기 미만이라고 나왔어야 되네.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으로 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볼게.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돼요? 저 6시간 반이요. 좋아. 6시간 반 좋네. 괜찮네. 어디다 표시할 거야? 표시할 데가 없지.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6시간 10분이요, 20분이요, 7시간 40분이요.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체크할 데가 없으면 안 돼. 체크할 모든 가능한 범위를 다 줘야 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포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 최근 당신의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어요. 이건 뭐가 문제야?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이제 이건 제대로 다 됐네. 뭐냐면 상호 배타성도 있고 포괄성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지? 그치, 최근이 언제야?
최근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최근이 최근 한 달입니까? 최근 일주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최근을 사람마다 달리 인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최근 한 달간 또는 최근 일주일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 다음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평균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 여러분, 수면 시간은 충분하지 않고, 운동 시간은 충분한 사람도 있고, 얘는 충분하고, 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럼 어디다 어떻게 체크해? 그렇지. 따라서, 한 가지 질문에는 한 가지 항목만 물어봐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에는 한 가지 항목만 물어봐야 돼.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 다음.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하면 이 문제 웬만하면 여러분 다 맞출 겁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이면 분명히 낼 거야. 마지막. 수면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합니다.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의 그러니까 야간 게임 금지하는 거 찬성하자. 이렇게 뭔가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지법 쭉 살펴보았고, 이제 실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법 가볼게. 실험법은 일반적으로 얘도 맞아. 양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양적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조작 통제 정도가 가장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지. EBS 강의 들으면 학업 성취 높아지는지 알아볼 거야. EBS 강의 2시간씩 들어. 엄격한 통제입니다. 다른 거 듣지 마. 잠자는 시간 영향 미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맞춰. 홍삼 먹거나 막 산삼 먹거나 이러지 마. 머리 좋게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다른 조건 다 똑같이 맞추고 EBS 강의만 2시간 듣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엄격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과학 연구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게임을 했을 때 학생들의 폭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시키는 실험을 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예, 윤리적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법은 그냥 요 정도로 살펴볼 건데, 아래에 있는 사례를 보면서 실험법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아래 사례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자 갑은 자신이 개발한 학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네. 고등학생의 학습 효능 강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웠네요. 양적 연구한 거죠. 그렇죠? 갑은 어떤 광역시 소재 세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 주제나 가설에서 뭐? 그렇지. 모집단이 나타난다. 여기 가설에서 고등학생 여기가 모집단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전체를 데리고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광역시 소재 세모 고등학교 1학년 50명. 여기가 뭐예요? 표본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A, B 두 집단에 각각 25명씩 임의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두 집단의 효능감 점수가 동일함을 확인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실험법의 내용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학습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어. 얘를 하면 얘가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얘가 독립변인이고요. 그리고 종속변인입니다. 어떤 방법 쓰기로 했냐면 실험법을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게 50명이 있는데 이 50명을 A, B 두 집단으로 나눴대. A 집단, B 집단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A 집단은 여기 항상 프로그램 했고요.

얘네는 하지 않은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A집단은 했고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와 있어. 이게 바로 실험법이 되는 거야. 실험법은 뭐냐면 어느 한 집단에는 독립변이를 처치하고 얘가 바로 뭐야? 실험 집단입니다. A를 그래서 실험 집단이라고 한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얘는 뭐예요? 독립변이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야. 얘를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효능감, 학업 효능감에 대한 점수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실험법입니다. 다시요. 실험 집단에게는 프로그램 독립변이를 처치하고 통제 집단에게는 그렇지 않은 다음에 이 종속변이 효능감의 점수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자료 수집 방법. 이게 바로 뭐라고? 실험법이라고. 그래서 딱 해봤더니 여기 프로그램 한 애들의 효능감 점수는 80점이 나오고 얘 효능감 점수는 90점이 나온 거예요. 어머, 프로그램 효과 없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효과 없네? 맞는데요, 선생님? 자, 만약에 얘네가 원래 효능감 점수가 60점인 애들이고 얘네는 원래 효능감 점수가 원래 90점인 애들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효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효능감이 원래 얼마였는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이인 사전검사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하기 전에, 실험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여기 60점, 90점 이런 식이 아니라 둘이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둘이 비슷하게, 그래, 한 70점, 이렇게 둘이 맞춰준다는 거지. 비슷하게. 69, 7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봐. 동일함을 확인한 후라고 되어 있는 거야. A, B 집단에 먼저 효능감 점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둘이 비슷함을 확인한 다음에 얘네는 시키고 얘네는 시키지 않은 거지. 이게 바로 종속변이 사전검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 집단과 달리 A 집단의 효능감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여기 막한 9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70이겠지. 그쵸? 그러면, 가설이 맞아떨어지게 되겠네요. 가설이 수용되는 것이고, 뭘 썼어? 실험법을 쓴 거야. 그러면 한번 가겠습니다. 기억은 뭐가 돼요? 이 기억? 표본이야, 얘네가 표본. 얘가 뭐야? 모 집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표본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눈 거죠? 디귿은 어디 있죠? 여기 디귿. 학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건뭐한 거지? 독립변인을 처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변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처치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음, 학습 효능감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이제 효능감. 점수를. 이게 사후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해봐. 종속변인, 이게 사후 검사야. 그러면 미음 가서 이렇게 보면, 미음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 검사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빈칸 못 써도 뭐. 그다음에 니은은 뭐가 되고요? 실험 집단이고요. 얘는 통제 집단이다. 이렇게 다 써보는 거지. 이게 바로 실험법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볼게요.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직장인 갑은 자신의 직장 동호회 활동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장인 다 조사하고 싶은데 안 되네. 회사 생활 만족도에 사내 동호회 활동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동호회 활동 경험이 얘가 바로 뭐예요? 니은. 회사 생활 만족도. 이게 기억이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동호회 활동이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 만족도가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갑은 자신이 속한 직장의 전체 직원들 중 500명, 여기 500명.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표본이죠. 그렇죠? 여기, 요거는 함정입니다. 이걸 모집단이라고 하면 안 돼. 모집단은 직장인 전체야. 전체 중에서 500명. 여기가 표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별, 연령별, 직급별 비율에 따라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급여 수준, 근무 환경,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니까 급여 수준, 근무 환경, 인간관계 만족도를 막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조사했나 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동호회에 참여한 애들과 비읍,

참여하지 않은 애들을 구분해서 보니까 동호회 참여 집단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랑 이렇게 구조가 똑같네. 자, 한번 가볼게. 첫 번째, 기억은 종속변인이죠. 그쵸? 네, 만족도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돼요? 니은은 동호회니까. 독립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독립변인이 이 둘이 반대로 써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살펴볼 거고요. 디귿은 모집단이고 얘 모집단 아니라고 했죠. 모집단 뭐라고 했어? 그렇지. 연구 주제나 가설에 나와 있다.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그래서 틀린 것이고. 리을은 표본이다. 그렇지. 연구 목적에 맞게 500명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표본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미음은 독립변인 동호회 활동한 애들이니까 실험 집단이고 얘는 통제 집단이다. 어때?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야. 아니야. 선생님 여기 프로그램 받은 애들은 실험 집단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통제 집단인데요. 동호회 활동한 애들은 실험 집단이고 얘는 통제 집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렇지. 여기는 뭘쓴 거예요? 여기는 실험법을 한 겁니다. 실험법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쫙 보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집단에게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얘네한테 시켰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인위적인 처치입니다. 예, 독립변인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 너는 프로그램 실시해. 너는 실시하지 마.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실험 집단, 얘는 통제 집단, 실험법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다음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어떠냐면 쭉 읽어봐. 동호회 활동 6개월간 하십시오. 너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 있어, 없어? 없어. 인위적인 처치가 나타나야지만 실험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놨죠.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긴 뭐한 거야? 여긴 질문지법 한 거야. 질문지법 한 겁니다. 즉, 이 500명한테 물어본 거지. 동호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내 동호회 활동? 있다, 없다. 뭐 표시하겠지. 그치? 그리고 몇 개월간 했습니까?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뭐 표시했겠지. 1년 이상, 뭐 6개월에서 1년, 뭐 표시했겠지. 그리고 나서 급여 수준, 근무 환경 이런 거 물어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했겠어요? 질문지를 다 걷었어. 500장을. 그래서 동호회 활동했다는 사람 것하고 안 했다고 했던 사람 거를 구분한 거야. 이렇게. 구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질문지를 구분했어. 그래서 얘네의 만족도 평균 점수를 보니까 얘네가 더 높게 나타났구나. 이거야. 동호회 활동을 인위적으로 처치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저기 구조화된 질문지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질문지법을 썼기 때문에 얘를 실험 집단, 얘를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선지가 틀린 거고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이 비교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 문제 출제할 때 자료 수집 방법 다섯 가지 놓고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하나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험법만 놓고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실험법은 단독으로 나올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문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워볼게. 갑은 AI를 활용한 수업 방법이 수학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기업 AI를 활용한 수업 방법 2, 니은 수학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고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 얘가 종속변인이 되겠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수학 성취도가 유사한 두 집단. 아, 그러니까 얘가 종속변인이 비슷한 애들로.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고 해서 사전 검사를 먼저 수학 성취도가 어떤지 사전 검사를 해서 비슷한 두 집단을 선정해서 한 집단에는 AI를 듣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집단에게는 기존의 수업대로 AI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수업 방식대로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학 성취도를 조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한 거예요? 그렇지. 이건 실험법 한 거지. 왜 실험법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한 집단에게는 독립변인을 적용, 처치했다. 인위적으로 처치한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실험법을 한 거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실험 집단이 되는 것이고, 디귿.

얘는 독립변인을 통제한 통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네. 기억은 독립변인, 니은은, 기억이 독립변인입니다. 니은이 종속변인입니다. 둘이 반대로 썼어요. 네, 틀렸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갑은 디귿과 달리 리을에서 종속변인의 변화를 측정해? 그럼 봐봐. 디귿, 리을의 차이는 뭐냐면 AI 수업을 얘는 받느냐, 기존의 수업을 받느냐만 차이가 있지. 이렇게 달리 얘네만 AI 수업 받아놓고 나서 수학 점수는 그 다음에 둘다 모두 수학 성취도를 조사하였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학 성취도가 뭐, 이게 종속변인이지. 따라서 두 집단 모두에 대해서 종속변인의 변화를 측정해야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갑은 이렇게 비교 좋아요. 구조와 표준화, 사전에 미리 쫙 짜여둔 거야. 너 3개월 이간 들어. 너 듣지 마. 이건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가장 통제 점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갑은 가장 엄격한, 그렇지. 정답은 4번. 실험법 썼으니까.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커요? 아니지. 내가 AI 수업 들은 애들은 더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 아니야. 기존의 강의식으로 막 문제 많이 풀, 강의식으로 하는 게 높을 것 같아. 나의 주관이 들어가요? 아니지. 딱 객관적으로 나온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틀렸어. 여기까지 해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살펴봤고, 이제 세 가지 차례대로 볼게요.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리고 문헌연구법.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법은 일반적으로 무슨 자료? 그렇지, 질적연구에서 하니까 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면담한다, 면접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조사 대상자 진행사항 응답 내용 등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이 유연하게 제시되는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대비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지법은 딱 질문지에 순서가 딱 짜여져 있지. 사전에 미리 딱 짜여준 순서에 따라서 같은 순서, 같은 내용, 같은 형식의 질문지를 딱 받잖아. 누구나. 그런데 면접법은 아니라고.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랑, 그 다음에 현재의 삶이랑, 미래의 목표랑,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지라고 대략의 질문거리를 이 연구자가 생각해서 간 다음에 대상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연구 물어보는 질문도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질문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구조화, 비표준화된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수에게 심층적인 내용들을 다 이끌어내기는 어렵잖아.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지. 왜 내면에 있는 심층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장점 한번 가서 볼게. 장점은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글자를 몰라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정말 질문지법하고 다 대비가 되죠. 질문지법은 어땠어? 양적 자료였지? 할게 구조화 표준화였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했었지? 그치? 그리고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어려웠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자가, 그렇지, 이거 많이 키워드로 나옵니다. 유연성, 그리고 융통성. 잠깐 쉬었다 할까? 이럴 수도 있고,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지법을 다수로 대상으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가출 청소년 또는 탈북 청소년, 뭐 이렇게 그 조사 주제에 맞는 전형적인 그 소수, 예.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뭐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 질적 연구를 하는 거잖아. 따라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높다. 이것도 다 외우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참여 관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관찰법도 일반적으로 뭐? 그렇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3살, 4살 아이들은 어떻게 친구를 만들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질문지 줘. 안 되지. 면접해. 얘기도 안될 텐데, 잘. 그러면 어떻게? 가서 지켜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노는 걸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조작하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뭐라고 말하냐면 비구조화. 그리고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생활에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를 만들지라고 하는 걸 보려면 몇 개월 이상은 봐야 되겠지? 그치?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조작하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은 그 생활 그대로에서 딱 캐치한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성을 확보하기가 좋다. 생생한 자료. 그리고 이 참여 관찰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였냐면 이 유럽에서 이 식민지 지배를 하거나 그랬던 그 통치한 나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 거야.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면접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가서 살아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고. 그런데 어때? 아이들이 친구를 만드는 그 지난한 과정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사회성이 형성되는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관찰자의 편견,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당연히 있겠지? 질적 자료 수집하는 거니까.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갈 거냐면 문헌연구법이야. 마지막 문헌연구법입니다. 이네 가지와 달리 문헌연구법은 뭐라고? 양적연구랑 질적연구 모두에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양적연구랑 질적연구 모두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봤던 선행 원래 존재하고 있는 연구 논문을 살펴보았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문헌연구법 합니다. 책 찾아보고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고 이런 것들 다 문헌연구가 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여기 문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논문 이런 거 봐야 문헌연구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 그림, 동영상 이런 것도 다 문헌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다시 분석해서 본다고 했지? 그걸 뭐라고요? 2차 자료다라고 하는 거. 엄청 선지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장점 한번 가서 볼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 북한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도나 관심도에 대한 연구 논문 뭐가 있지? 기존의 연구 동향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것도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포털 사이트 검색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할 때 여러분도 그런 걱정하지. 아, 이 정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헌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헌을 해석할 때 그렇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선지 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저기, 이렇게. 기존의 연구 동향, 뭐겠어요? 그렇지, 문헌연구법이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으로부터도 할수 있다. 뭐? 참여관찰법. 그냥 튀어나와야 돼. 실제성 뭐라고요? 참여관찰법입니다. 키워드야. 시간과 장소.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뭐가?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 북한도 연구할 수 있어. 문헌연구법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거. 이거 뭐라고? 질문지법.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 반해 유연하다. 유연하다.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면접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한번 찾아보시고 사례에서 있는 거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2번 문제도 여러분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예.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다 자료 수집 방법들의 특징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찾는 형식으로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의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참여 관찰법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참여 관찰법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점수도 없어. 두 번째 가볼게요.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처치한다. 이건 뭐겠어? 실험법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런데 여기 봐. 여기 2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힌트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 B, C 중에 실험법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D가 실험법이 되면 어떻게 돼? 실험법이냐에 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들어갔으니까 이거 틀렸고, 나머지 다 틀려서 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D가 실험법이 아닌 거야. 실험법이 아닌 걸 써서 여기 맞았고, 그다음에 여기 세개 중에 실험법이 뭔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D가 실험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지. 이렇게. 다음 가볼게요. 여기, 그동안 안 나왔는데,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야. 완전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그렇지. 이거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내가 그랬잖아.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다 대비된다고. 다수구, 소수구. 그다음에 다수구, 소수구 또뭐 있죠? 문맹자에게 실시가 안 되고 실시하고 뭐다 대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큼은 둘다더 공통점이야. 질문지법 뭐죠?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를 통해서 그쵸?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언어. 그다음에 면접법은 대화, 언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여기 3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3점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여기 중에 두 개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맞았어. 그리고 이거는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 아닌 거지. B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아닌 거잘 써서 맞고, 여기 둘 중에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있고,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질문지법, 면접법 아닌 게 하나가 들어가서 3점이 된 거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활용되는가? 점수 제일 큰걸 항상 기준으로 사실은 여기부터 먼저 보면 됩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게 뭐야? 그렇지. 질문지법, 실험법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질문지법, 실험법이네. 그래서 맞고요. 나머지는 면접법, 얘네 둘이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이네. 근데 문제 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 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 D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죠. 그런데 D는 실험법이 아니다 라고 써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씩 다, 그러니까 점점점 빠른 방법이 나와. 아, 그러면 D가 뭐가 되고? 아, D가 질문지법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C가 실험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C가 실험법이니까 여기 지워졌어요. 그러면 하나 질문지법이 뭐라고? D가 질문지법. 아, A가 면접법이구나. 그러면 B가 참여 관찰법이구나. 훈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빨리. 네. 그래서 여러분은 또 다른 순서로 여러분이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다음 것도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걸 판가름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은 학생의 응답에 대한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9월에 이런 식으로 주고 수능에 거의 비슷하게 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채점 결과랑 그다음에 이 진술을 먼저 압축적으로 보는 거야.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뭐라고? 그렇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지. 그래서 여기 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 뭐 이제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동그라미 두개 가야 되는데 이제 잘못 간 거죠. 어쨌든 밑에 가보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이거 뭐지? 그렇지. 문헌연구법입니다.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1점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 A, B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A, B 중에 만약에 문헌연구법이 있어서 여기가 맞아버리면, 문헌연구법 아니다라고 하는 두개 맞아. 3점이 되어버려. 그쵸? 따라서 A, B 중에는 문헌연구법이 있으면 안 돼. 그걸 찾아내는 거지. 아, 그래서 C, D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고, 그다음에 A, B 중에 문헌연구법이 여기는 없고,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두겠습니다. C, G, D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구나. 없구는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 문헌연구법인데 문헌연구법에 X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틀리고. 이거 문헌연구법 아닌 거니까 아닌 거야.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맞은 거야. 그리고 문헌연구법에 해당되는 걸 동그라미 쳤으니까 얘네 둘다다 틀리게 되는 거지. 이해돼? 예. 다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계량화해서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계량화, 직접 수집한 거.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서도 쓰이지만 직접 수집했다라고 했으니까 문헌연구법이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얘가 0점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네 둘이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 되고, 맞죠? 나머지가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 아닌 거예요. 오류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 얘네 둘이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 맞춰주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네. 얘네 둘이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니까 C, D 중에서 문헌연구법이 있었어. 그럼 문헌연구법이 뭐겠어? 아, D가 문헌연구법이구나.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문헌연구법이 돼요. 그럼 여기 2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틀렸네. 그치? 여기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있습니다.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있는데 질문지법과 면접법에서 2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실험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험법을 해보고 여기를 질문지법으로 해볼게. 그럼 여러분 이게 2점이 나와요? 안 나오지.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되는 걸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데 여기 실험법이 5 했으니까 여기 틀렸죠? 그쵸? 질문지법 X 했으니까 틀렸고 면접법 0점 되네.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여기가 질문지법. 여기가 실험법.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 여기가 면접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점 딱 맞아떨어지지. 왜?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대해서. 질문지법 5 했으니까 여기 맞았죠. 실험법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X 했으니까 이거 맞았죠. 그쵸? 그리고 면접법 5 해야 되는데 XS가 틀렸죠. 두 점수에서 2점 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가 면접법, B 실험법,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예. 이게 처음 하면 진짜 얘가 뭔가 싶지만 얘를 풀고 그다음에 얘를 해보면 그리고 진짜 몇번 해보면 정말 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 거 5번 선지, 아, 여기요. 네. 여기 5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2점이면,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여 관심을 갖는 연구 현상을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게 뭐야? 참여 관찰법이지. 여러분, 참여 관찰법 여기 들어간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 관찰법에, 면접법 해당되지 않아. 근데 5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어. 그 다음에 실험법 이 내용 참여 관찰법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 이거 해당되지 않는데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았어. 그 다음에 질문지법 5라고 했어. 참여 관찰법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 틀렸어. 문헌연구법은 참여 관찰법의 특징 아닙니다라고 했으니까 맞았어. 그러니까 두개 맞네. 2점 딱 맞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뒤에, 한 문제가 더 있군요. 예, 한 문제, 이거는, 요거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가장 나중에 한두 문제 유형은요, 학교 시험에서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급을 가리는 문제로 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꼭 연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1단원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내신만점 수능특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세포호흡과 발효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포호흡의 과정을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때 관련된 실험이 하나가 나오고 세포호흡 저해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발효라는 것이요. 산소호흡과의 어떤 차이가 있고 발효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출제 시그널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세포호흡 저해제입니다. 세포호흡 저해제 처리 전후에 산소 소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TP의 합성량 비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꼭 나오는 주제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이죠.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 산소호흡과 발효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이번 시간에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학삼투와 ATP 합성, 세포호흡 저해제를 개념 첫 번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의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삼투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제 실험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수용액에다가 넣어놨냐면 pH8인 수용액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담가놓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pH8이 미토콘드리아 기질까지 pH8로 이제 세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미토콘드리아를 꺼내가지고 pH4인 수용액으로 넘겨줬어요. 자, 옮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ADP하고 무기인산을 넣어줬더니 여기에서 ATP의 합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ATP의 합성이 되었다. 어찌된 일일까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막사이 공간하고 기질의 pH가 달라졌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넣어놨던 데가 어디예요? pH8인 것이죠. 자, 그러면 pH8인 데다가 넣어놓으면 원래 기질하고 막사이 공간까지 모두 pH8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pH4로 넘어가게 되면 바깥쪽부터 pH가 변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질 말고 막사이 공간이 pH4로 되면서 이 pH4라는 것은 H+의 농도가 기질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얘는 pH8이라는 의미고 의미가 H+의 농도가 이제 더 막사이 공간보다 낮다라는 것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죠. 어디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거냐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그렸습니다. 그럼 내막에 이렇게 기질 쪽으로 ATP 합성 효소의 그 활성 부위가 향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막사이 공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막공이라고 선생님 쓸게요. 그 다음에 피시된 기질이 여기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H+의 농도가 어디가 더 높을 때 막사이 공간에 H+의 농도가 더 높고 기질의 H+ 농도가 낮을 때 이렇게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H+가 촉진 확산 될 수 있고 그때 ATP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가볼게요. pH4인 용액에 충분히 담궈 놨다가 8로 옮겼어. 그럼 ATP 합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ATP 합성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얘네 이 ATP 합성 요소의 그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반대로 H+의 농도가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쪽 방향으로 기질 방향 쪽으로 확산이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ATP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여기하고 여기 이 숫자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요 화학삼투와 ATP

ATP의 합성 과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포흡 저해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흡 저해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흡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요. 세포흡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ATP를 만들어내는 것,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해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세포흡 저해제는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ATP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가나 다라로 비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가와 나는요 어떤 부위, 전자전달계의 어떤 부위를 방해하느냐라는 거지만 어쨌든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물질이 가와 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다라는 물질은 H플러스가 이제 새어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이 물질이 작용을 해가지고 H플러스가 새어나가게끔 해주는 물질이 바로 다입니다. 그 다음에 라라는 물질은 이게 ATP 합성 요소에 작용을 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H플러스가 촉진 확산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거를 막아버리는 물질이 라예요. 그러면 여기 결국에 이 가나, 다라는 모두 세포흡을 저해하는 물질이라 했죠? 그러면 얘네들 모두 ATP의 합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해가 되겠죠. ATP의 합성은 저해되게 하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얘도 물어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전자 전달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산소의 소모량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자전달계에서 전자 이동을 차단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자의 전달이 제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소라는 것은 무엇이었어? 이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수용체였단 말이야. 전자의 최종 수용체인데 이 전자전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산소의 소모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라부터 보도록 할게요. ATP 합성 요소를 통한 H플러스의 이동이 차단이 되게 된다면 이쪽으로 얘네들 H플러스가 촉진 확산이 안 돼. 그럼 여기가 계속 H플러스가 높은 상태의 막사이 공간은 기질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농도 길이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얘네를 차단하게 된다면 농도 기울기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전자 전달이 잘 안 일어나겠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O2의 소모량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다가 이제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 다는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작용해서 수소 이온을 새어나가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내막에 구멍을 뚫어준 효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컷 내가 이 H플러스를 능동수송해가지고 막사이 공간에 H플러스를 많게 농도를 높게 해놨는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촉진 확산돼야 될 애들이 그냥 여기 그 물질을 통해가지고 새어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 촉진 확산이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ATP 합성 요소에 의한 ATP 합성은 저해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ATP를 제대로 못 만드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서는 계속해서 전자전달계를 돌리면서 오히려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주려고 하겠죠. 그치? 그래서 전자전달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O2의 소모량도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ATP 합성이 저해되는 물질들인데 이 세 가지가 결국에 O2 소모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래프 문제도 쌤이 플러스 보기로 준비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 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예요, 여러분들. 발효. 자, 우선 발효라는 것은 산소가 없을 때 중간 산물을 만들어내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산소가 있을 때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피루부산까지 해당 과정을 거쳐서 산소가 있게 된다면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피루부산의 산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세틸코에이가 옥살아세트산과 만나가지고 TCA회로를 돌린다.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가지고 다량의 ATP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최대 몇 개의 ATP를 만들어내냐면 최대 32 ATP를 만들어냈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산소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산소가 없더라도 ATP를 만들어야 생명활동에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가 없을 때는 발효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발효의 종류는 중간산물로 젖산을 만드느냐 에탄올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발효라는 것은 산소가 없을 때잖아요. 산소가 없든 있든 산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뭐는 일어난다? 해당 과정은 일어난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효의 종류를 배우고 그 과정을 배우게 되면 발효의 이의, 그러니까 발효를 왜 꼭 해야 되느냐 라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효의 종류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발효는 어떤 거를 확실하게 외워두면 쉽게 해결할 수 있냐면 물질의 화학식이요. 선생님, 저 화학에 좀 약한데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나오는 물질이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숙하게 들어봤었던 물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효의 종류 첫 번째, 알코올 발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 발효는 중간산물로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포도당이에요. 자, 포도당 C6H12O6 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로부산이 됩니다. 자, 그럼 해당 과정 거쳤을 때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가 있었어요. NADH, ATP. 그 다음에 포도당 한 분자당 각각 두 개씩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피로부산이 산소가 없을 때 이제 그 알코올 발효를 하는 생물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생물이 누구예요? 효모예요. 효모가 대표적으로 알코올을 발효를 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산소가 없으면 이 피로부산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탄소수를 보면 하나, 둘, 두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탄소화합물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3탄소화합물이 2탄소화합물 됐으니까 똑같이 TCAA 회로에서 한 것처럼 탄소수가 줄어드니까 뭐가 방출된다? CO2가 방출된다. 그럼 두 개의 피로부산이 두 개의 아세트알데하이드 될 때는 두 개의 CO2가 이렇게 생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 에탄올이 이제 알코올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탄올까지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 과정 중에 이제 무엇이 사용되게 되냐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놨었던 NADH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 NADH가 NAD+로 산화돼요. 즉, H를 잃어버리니까 수소를 잃으면 우리 뭐라고 하죠? 산화라고 하죠. NADH는 산화가 되는 것이고, 산화하고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수소와 전자를 받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바로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 되면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뭐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환원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환원돼가지고 에탄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쌤, 지금 보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쌤이랑 한번 화학식을 같이 써보면 정말 마법처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연습장 하나, 뭐 이제 버리는 이면지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한 장 꺼내놓고 쌤이랑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 C6H12O6이다라는 거. 이거는 6126 외워주세요. 알겠죠? 이게 포도당이다라는 거고. 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웬만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식은 외워두면 발효는 그냥 너무 쉽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포도당이야.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쪼개지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피로부산은 3탄당이야 라는 것 정도까지만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로부산 함께 외울 겁니다. 피로부산은 3, 4, 3 이거예요. 자, 그러면 6탄당짜리가 3탄당짜리로 쪼개지니까 두 개의 피로부산이 생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해당 과정이라고 불렀고, 자, 이때 봐봐요, 여러분들. ATP가 두 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리고 NADH가 두 개 생성이 된다. 뭐 사실 여기에는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주로 생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수소 개수 맞춰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 12개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4개잖아요. 그러면 4, 2, 8.
그러면 이제 4개는 어디 간 거야? 여기 NADH가 이제 가져가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수소 개수를 맞추면 이 NADH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수 있는데, 우리가 산소호흡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굳이 뭐 화학식 안 해도 될것 같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알코올 발효까지 가니까 한번 봐보면 이 피로부산이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은요, 아세트가 CH3, 그 다음에 그 알데하이드가 CHO예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두 분자 똑같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때 탄소수를 비교해 볼게요. 3탄당이고 탄소수 1, 1 합치면 2죠. 그러면은 탄소 하나가 부족해. 어디로 나왔겠어?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CO2로 이렇게 방출이 됐겠죠. 아, 그래서 CO2가 여기 과정에서 생겨난다. 피로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될 때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지? 좋아. 자, 그러면 이때 두 분자가 반응했으니까 두 개의 CO2가 생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어디까지 쪼개져야 되냐면, 어디까지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에탄올까지. 그래서 C2H5OH 쪼개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에탄올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탄올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예요. 자, 그러면 화학식 비교해봐. 자, 지금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C2. 탄소는 변한 거 없죠? O, 산소도 변한 거 없어요. 근데 H만 3, 1에서 4였는데 여기 O, 1로 6이에요. 아, 두 개. 두 개가 늘어났구나. 그럼 누군가가 수소를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수소를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애, 누굴 만들어놨냐면 요 NADH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요 NADH가 여기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자, 여기서 여기에다가 EATP 쓰고 여기에다가 ENADH 이렇게 쓰게 된다면 요 NADH의 H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고 얘네들이 NAD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줬으니까 개수 딱 들어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그 알코올 발효의 전체 반응식을 봤을 때 ATPA가 만들어진 개수는 몇 개예요?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요두개 ATP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TP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왜이 밑에 굳이 에탄올까지 만드느냐? 즉, 이 발효의 과정은 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해당 과정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NAD 플러스가 필요하다. 그치? 얘는 조효소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재공급해주기 위해서 요 중간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NADH는 산화된 겁니까? 환원된 겁니까? NADH는 NAD 플러스가 될때 수소 전자를 잃어요. 수소 전자를 잃는 걸 우린 뭐라 부른다? 산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산화가 일어날 때는 환원이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수소를 받아주는 애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다. 수소 받아서 뭐 됐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환원되었다라고 되니까 여기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다면 여기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탈수소요소의 조효소가 사용되니까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알코올 발효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알코올 발효는 어디에 쓰입니까? 라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알코올 발효, 당연히 알코올 만들 때 쓰겠죠. 그래서 술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를 이용해가지고 CO2를 이용해가지고 빵을 부풀릴 때 씁니다. 그래서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발효고, 이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그 생명체는 효모이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효는 젖산 발효예요. 자, 젖산 발효는 이제 효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고 젖산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인데,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이제 과정을 한번 쌤이랑 바로 써볼게요. 이 화학식은 조금 이따가 쓰고. 자, 얘는 마찬가지로 해당 과정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까지는 쌤이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과정이 이렇게 일어났다. 자, 그러면 포도당이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졌어. 그러면 젖산균 같은 경우에는 젖산을 중간 생성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까지밖에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분해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산소 호흡은 그 포도당을 산소와 그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다 쪼개니까 완전 분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루브산에서 젖산을 만들면 얘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젖산의 화학식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진짜 쉬워요. 포도당의 딱반이야. 딱반. 딱반 해봐. 그러면은 3, 6, 3. 이거 아니야? 그치? 6, 12, 6. 이거 하나 외우고 젖산은 포도당의 반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얘도 두 개의 피루산 반응하니까 두 개의 젖산이 만들어진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화학식만 비교해보면 끝이 나겠다. 화학식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얘 3탄당 3탄당 탄소수 변화 없네. 그러면 젖산 발효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탄소수 변화 없으니까. 그리고 수소수를 보니까 얘 4개인데 얘 6개로 늘어났어요. 아, 수소 누가 주겠다. 여기 해당 과정에서 만들었던 NADH가 수소를 주고 NAD+가 된다. 결국에 요 젖산을 만드는 이유도 발효의 의의는 무엇이냐? NAD+를 해당 과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재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가로로 써가지고 화학식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게 끝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젖산 발효도 만들어지는 ATP의 개수는 EAT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젖산 발효는 젖산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발효시킬 때, 그 다음에 요구르트, 그 다음에 뭐 치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근육에서도 이 젖산 발효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 그 산소가 부족할 때 근육세포에서 젖산을 만들게 되면서 이 젖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ATP를 추가적으로 생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젖산 발효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산소과 한번 쭉 표로 한 판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산소호흡하고 발효의 장소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세포질에서도 진행이 되고, 피루부산부터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는 둘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포질. 탈탄산 반응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산소호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O2가 생성되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피루부산의 산화 그리고 TCA 회로에서 일어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는 탈탄산 반응 일어나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될 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썼고, 젖산 발효는 탈탄산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젖산 발효가 안 일어나니까 비교로 잘 나오는 주제이고, 탈수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탈수소 반응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산소흡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피루부산 산화 TCA 회로 다 일어나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산소흡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코올 발효도 일어나고요. 젖산 발효도 일어나요. 왜냐면 해당 과정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당 과정이 다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기질 수준 인산화는 다 일어나는 것이고, 산소흡은 거기에다가 TCA 회로까지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를 생성한다라는 것이고,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산소 호흡에서만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에서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종 전자 수용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 산소 호흡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전자 수용체 뭐였어요? O2. 얘가 전자를 받아서 이제 주변의 수소와 합쳐서 물 분자를 생성을 했던 것이고요.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였다. 그리고 쌤이 이제 젖산 발효는 최종 전자 수용체를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 최종 전자 수용체 뭐겠어요? 아까 그 마지막에 젖산으로 변하기 전에 바로 전물질이 뭐였어? 피루부산이었지. 그래서 피루부산이 바로 최종 전자 수용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한 분자당 ATP 합성량은요, 산소흡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다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량이 최대 32 ATP 정도를 만드는 정도 이거고, 얘네들은 소량이죠. 둘 다 소량인데 EATP를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소량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소 흡하고 발효의 비교까지 쭉 함께 살펴봤거든요. 이제 우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를 통해서 어떠한 빈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픽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수능특강 48쪽에 9번 문제 함께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게딱 보여요. 화학 3투에 의한 ATP 합성,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본 것이죠. 화학 3투에 의한 인산화를 증명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은 다에서 ATP 합성 요소에 의해 ATP가 합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때 기억하고 니은이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막 사이 공간 중에 하나이고, 요 A와 B라는 숫자가 5와 8 중에 하나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여기가 힌트 아니에요? 이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다양한 힌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ATP가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ATP 합성 요소를 통해 H 플러스의 확산 방향이 나온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그림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자 전달계가 나오면서 능동수송되는 방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H 플러스의 능동수송과는 상관없이 pH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화학 삼투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공간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ATP 합성 요소가 있고 ATP가 만들어지는 쪽이 기질이라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다. 그러면 기억은 막공, 막사이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찾아낼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실험 과정을 보니까 세포에서 분리한 미토콘드리아를 pH 얼마인 용액에 충분히 담가 놓았다가 어디로 옮겼을 때 ATP가 합성됩니까라는 거잖아요. 봐봐. 얘네들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요렇게 촉진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촉진 확산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기에 H 플러스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기질 쪽에 H 플러스 농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낮다라는 건 pH는 반대니까 pH가 높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pH가 높았는데 얘네들을 pH가 낮은 용액에다가 넣었더니 바깥쪽에 있는 막사이 공간부터 pH가 낮아지게 되었다. H 플러스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5하고 8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5, 얘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8에다가 담가 놨다가 5로 옮겨야지만 이렇게 ATP 합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보기 기억에서 A는 8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기억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기억은 막사이 공간이네요. 틀렸고. 수소 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하는 방식 물어봤습니다. 합성 요소를 통해서는 촉진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다. X 해주시면 기억만 정답으로 해서 답은 기억만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고,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 합성된 ATP는, 자, 여기 다에서 ATP가 합성됐는데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를 통해 생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치? 얘네가 지금 실험 자체가 화학 삼투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느냐를 본 실험이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기출 표현이었어요, 여러분들. 넘어가서 빈출 픽두 번째 가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 것처럼 막사이 공간이랑 기질이 어디냐라는 거를 먼저 골라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개념을 봤었던 세포 저해제 종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먼저 그림이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계를 통한 H 플러스의 이동을 나타냈어요. 아, 그러면 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H 플러스에 무엇이 일어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해야 되죠? 능동수송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맞지? 자, H 플러스의 능동수송이니까,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즉, 이 B 쪽이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A 쪽이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은 상태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질하고 막사이 공간을 가려내기 좀 어려울 때 무엇을 떠올리냐면, ATP는 기질 쪽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내세요. 그러면 전자전달계의 H 플러스 능동수송은 ATP 합성 요소와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ATP가 만들어질 것이고 ATP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촉진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B가 ATP가 만들어지는 기질 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막공, 막사이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세포업의 저해제의 종류를 보니까 기억은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흐름을 억제해 준대요. 전자 흐름을 억제해 주는 애들. 그 다음에 니은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인지질을 통해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세어 나가게 하는 물질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해서 A는 막 사이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다음에 니은 세포업에서 소비된 산소의 양은 기억을 처리하기 전이 기억을 처리한 후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세포업에서 소비된 산소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흐름을 억제하는 애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 흐름을 통해 가지고 H 플러스를 능동수송하는 건데 이거를 찾아내게 된다면 이 H 플러스의 능동수송이 제대로 안될 것이고 ATP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자의 흐름이 차단되게 된다면 전자전달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전자의 이동이 잘안 일어나니까 최종 그 수용체인,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의 소모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처리하기 전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디귿. A의 pH분의 니은의 B의 pH는 니은을 처리하기 전이 처리한 후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어를 한번 봐요. 니은을 처리하기 전이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전에는 이 물질 들어오기 전에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일 때 A의 pH 어때? H 플러스 농도 높으니까 얜 낮아. B는 H 플러스 농도 낮으니까 분자는 커.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전체 값은 크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을 처리하기 전이 처리한 후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플러스 보기와 함께 아예 그래프를 준비해 봤어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옆에 기억하고 니은 중에 쌤이 기억만 여기를 조금 바꿔봤어요. 기억만 ATP 합성 요소를 통한 H 플러스의 이동을 차단한다. 아까는 전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물질이었는데, 이번에는 ATP 합성 요소를 이제 H 플러스가 못 가게 차단하는 물질로 바꿔줬어.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은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X하고 Y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산소의 소비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X하고 Y가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인데, 이 O2의 소비 속도가 줄어드는 애가 무엇을 처리했을 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새어나가게 하는 물질은 O2의 소모량이 오히려 빨라진다라고 했었지. 왜냐면, 그 실컷 H 플러스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ATP 합성 요소가 아닌 다른 부위로 새어나가 버리니까, 농도 기울기를 더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농도 기울기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전자전달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의 소모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반면, ATP 합성 요소를 통한 그 수소 이온의 이동을 차단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농도 기울기가 이미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전자전달이 제대로 안 일어날 것이고 산소의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O2 소비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요 기억이라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고, O2의 소비 속도가 늘어나는 건 소모량이 많을 때일 테니까 니은이 Y이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자, 이러한 O2의 소모량이나 소비 속도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을 한번 볼게요. X는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그다음에 구간 1에서 pH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가 막 사이 공간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구간 1이에요. 자, 그러면 구간 1 같은 경우에는 X를 처리한 후니까 얘는 어때요? 지금 그 ATP 합성 요소를 통한 H 플러스 이동이 차단된 상태. 그러면 아까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 이 아래쪽이라고 하고 막 사이 공간이 위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은 상태였어. 맞지? 그러면 구간 1은 이걸 처리한 후잖아. 그러면 이 농도 기울기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pH는 기질이 높은 상태고, 얘는 낮은 상태일 테니까, 기질에서가 라고 물어봤어. 기질에서가 pH는 높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서 NADH가 산화되는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방출하는 그
속도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

보다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전자전달계가 더 많이 빠르게 돌아가느냐라고 한다면 쌤이 니은을 처리했을 때였어요. 그치? 그러면 구간 2에서가 빠른 거죠? 근데 구간 1에서가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산소 소비 속도가 느린 애들이 전자전달계의 속도도 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ADH의 산화 속도도 산소 소비 속도가 느릴 때 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 봤고요. 이제 발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발효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발효에서 그림은 산소와 포도당이 모두 포함된 배양액에 효모를 넣고 밀폐한 후에 시간에 따른 배양액 내 포도당과 에탄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포도당의 농도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의 농도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상승하고 있어요. 즉, 산소 호흡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가 일어나는 그 그림을 그래프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구간 1에서는 산소 호흡이 일어난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는 발효가 일어나는데 에탄올이 생성되는 것이니까 에탄올 발효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보기 기억에서 구간인 1과 2에서 모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탈탄산 반응이라는 거는 CO2가 생성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산소 호흡이 일어날 때 TCA 회로, 피로부산의 산화, 이때 그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에탄올 발효일 때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질 때, 피로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질 때 얘네들을 CO2가 생성된다라고 했으니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거지요. 다음에 니은 구간 2에서 에탄올 발효가 일어날 때 NAD 플러스의 환원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치? 자, NAD 플러스의 환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NAD 플러스가 NADH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려면 얘는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가 된다라는 거잖아. 여기 뭐 H 플러스 생략됐지만, 그러면 수소를 얻고 전자를 얻으니까 얘는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결국에 NADH 생성이 일어난다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에탄올 발효에서는 NADH 생성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알코올 발효에서. 알코올 발효라고 쓸게요. 알코올 발효에서는 NADH 생성이 어디서 일어났냐? 해당 과정에서 일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맞다.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ATP의 분자 수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단위 시간당 ATP의 분자 수가 산소 호흡에서는 최대 32ATP 만들어지지만 구간 2에서는 2ATP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얘는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플러스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간 1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소 호흡이니까 산화적 인산화가 세포 호흡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 구간 1과 2에서 모두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난다. 기질 수준 인산화 하면 우리는 해당 과정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1이든 2든 해당 과정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우선 맞다라고 골라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한다면, 구간 1에서는 해당 과정도 일어났지만, TCA 회로 일어나니까 두 단계가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음, 비읍.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에탄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즉, 알코올 발효되는 과정에서, 두 분자의 CO2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6탄당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탄올, 쌤이 화학식 외우면 좋다 그랬어. C2H5OH. 2탄당이잖아. 그러면 얘가 두 분자가 될 때, 6이 4, 4개의 탄소로 줄어든 거니까 얘는 두 개가 나갔겠죠. 두 개의 CO2가 생성된다. 이렇게 골라내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모두 동그라미였다라는 것이고, 다음 빈출픽.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간은 물질 대사 1, 2, 3에서 특징 기역 리엔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역 리엔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1, 2, 3이, 로마 숫자 1, 2, 3이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산소 호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형은 특징을 보고서는 어떠한 물질 대사인지 써보는 거지. 앞글자만 한번 써볼게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바로 산소 호흡이랑, 그리고 알코올 발효죠. 젖산 발효는 탈탄산 반응, 탄소, CO2 생성이 안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는 건 산소 호흡,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건 산소 호흡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산소 호흡은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가져야 돼요. 근데 물질대사 1, 2는 특징이 하나씩은 없으니까 3번이 여기 기억 니은 디귿에 모두 동그라미 되면서 산소 호흡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 중에서 요 세 가지 물질대사가 모두 포함된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억에도 X, 니은에도 X 하나씩은 있으니까 디귿이 모두 동그라미가 되면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라는,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특징은 디귿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동그라미 두 개, 즉 특징 두 개를 갖는 물질 대사가 나왔어요. 젖산 발효는 하나밖에 안 갖고 알코올 발효는 두 개 가지니까 1이 알코올 발효다 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알코올 발효가 갖지 않는 특징, 여기 알코올 R이라고 안 써 있는 요 특징이 니은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니은, 나머지 하나인 기억이 탈탄산 반응, 그 다음에 2가 젖산 발효, 이렇게 해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여기 물음표도 X 돼야겠네요. 자, 보기 기억 가볼게요. 1은 젖산 발효이다 라고 했는데 알코올 발효고요. 니은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 맞죠. 포도당 함분자로부터 생성되는 ATP의 분자수, 2에서는 젖산 발효니까 2ATP, 그 다음에 3은 산화적 인산화니까 최대 32ATP, 그러니까 32ATP니까 당연히 2ATP가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환원된다 라고 했어요. 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 알코올 발효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니까 환원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가 1이 맞고 요 문장 표현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근육세포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산소가 부족할 때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2번이 젖산 발효였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 문자당 탄소수는 젖산보다 에탄올이 많대요. 이러한 탄소수 비교 잘 물어본다라고 그랬죠? 자, 젖산, 에탄올,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소수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발효 같은 경우에는 우선 탄소수 비교해보면 젖산 같은 경우에는 3탄소화합물, 그 다음에 에탄올은 2탄소화합물, 그러니까 젖산보다 에탄올이 많다, 틀린 거죠.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수소수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젖산은 쌤이 포도당의 딱반이니까 3, 6, 3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니까 얘 6개, 얘 6개로 그 수소수는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수소수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게 발효 파트입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빈출픽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산소흡과 젖산 발효에서의 물질 과정 1, 2, 3을 나타낸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젖산, 포도당, 피루브산, 아스틸코에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기억, 제일 먼저 시작점이 기억이잖아요. 얘는 포도당이겠죠, 여러분들. 포도당이 먼저 피루브산으로 쪼개져야 돼. 피루브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고, 산소가 없을 때 젖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을 때 피루브산의 산화가 일어나면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에서 1에서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난다.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 뒤에 과정까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1은 해당 과정이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해야 되죠. 이게 틀렸네. 2와 3에서 모두 NADH가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피루브산이 젖산이 될 때 NADH가 생성된다. 맞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젖산 발효에서 NADH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NADH는 요 피루브산이 될 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NADH, 만들어진 NADH가 NAD 플러스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피루브산에서 젖산이 될 때 쓰여요. 그치? 그러니까 2에서는 NADH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틀렸고, 여기 3에서는 피루브산이 3탄당이고 얘 2탄당이니까 CO2 나오고,

CO2 나올 때 NADH 같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ADH가 3에서는 생성되지만 2에서는 생성 안 돼요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 분자당 기억의 탄소수. 포도당이니까 6탄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6개의 탄소. 니은은 젖산이니까 포도당의 딱 반, 3개. 디귿은 그 피루브산이니까 3탄소 화합물, 3개. 6분의 3 플러스 3이니까 1. 맞네요.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이고. 플러스 보기로 가서, 리을. 1에는 ATP를 소모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에 ATP를 소모하는 단계 있나요? 해당 과정이니까. 해당 과정이니까, ATP를 소모하고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내죠? 2개 쓰고 4개 생성해냈어. 그래서 2개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소모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게 해줘야 돼요. 맞죠? 해당 과정을 물어본 거고. 2와 3에서 모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요. 탄소수 줄어드니까. 하지만 젖산은 363이었어. 탄소수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탈탄산 반응이 2에서는 안 일어난다. X. 아, 그래서 젖산 발효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정말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근육세포에서 물질 전환 과정을 이렇게 표에 나타냈고요. 나는 과정 ABC에서 생성되는 물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분자 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어요. 뭔가 어려워 보인다. 그쵸? 자, 이런 거할때 이제 좀 쉽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는 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빈출픽으로 가져왔는데. 자, 우선 피루브산이 젖산이 된다라는 것은 3탄당이 3탄당 되는 것이고, 포도당은 6탄당, 과당도 6탄당, 시트르산은 6탄당인데 옥살아세트산은 4탄당. 요거예요. 그치? 그러면 시트르산이 옥살아세트산 되는 과정에서 이제 TCA 회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때 CO2 나오고, CO2 나올 때 NADH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FADH2도 생성된다. 플러스, 무엇까지 생성돼요, 여러분들? ATP까지도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물질을 다 썼어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CO2하고, 그 다음에 ADP, NAD 플러스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NADH니까, 사실 여기에서 나온, 쓴 FADH2하고 ATP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번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될때 피루브산이 환원된다. 그치? 그러면 NADH가 수소를 이제 주는 것이고, NAD 플러스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과당이 인산될 때는 ATP를 오히려 써. 에너지를 소모해. ATP를 썼으니까 이때 생성되는 건 AD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자수를 보면서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 분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시트르산이 옥살아세트산 될때 탄소수가 2개 줄잖아요? 2개의 CO2 나온다. 그러면은 NADH의 수는 CO2 개수에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3을 더해줘. 아, 3이니까 이 니은이 NADH, N이라고만 선생님이 쓰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A는 과정 3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개가 나오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 여기 두개 ATP니까 얘두개 ADP 나온다. 그래서 디귿이 ADP 될 것이고, 얘는 과정 2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역하고 리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 과정 1에서 지금 제로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NAD 플러스가 여기서 나오게 될 것이고, 기역이 CO2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보기 기역에서 A는 3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번 과정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디귿은 NAD 플러스이다. 리을이 NAD 플러스죠? 틀렸고, 그 다음에 B에는 탈탄산 요소가 관여한다,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포도당이 과당이 인산될 때는 탄소수 안 줄었으니까 탈탄산 요소가 작용한다, 틀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합성에 대한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통과되기 위한 격차를 만드는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학교 시험에 내가 윤리 여신, 윤리의 신이 되기 위해서 이번 시간도 저랑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제가 윤리 요정이 돼서 요리조리 뛰면서 여러분들 만점 맞게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어떤 주제를 하는지 만점너 세팅 하고 갑니다. 먼저 책상 세팅. 수능특강 교재는요. 생명과 윤리에서 사회와 윤리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앞파트에서는 사랑과 성윤리를 클리어할 거고요. 뒷파트에서는 직업과 청렴의 윤리를 클리어하게 될 겁니다. 학교 시험 범위 체크해 봐주세요. 그리고 키리노트 챙겨주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 세팅 한번 해야죠. 나를 만드는 건 나의 선택이야.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나한테 필요 없는 행동과 감정이라면 과감히 버려보는 거, 그것도 내 선택.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과 감정을 잡도록 해보는 거, 그것도 내 선택. 쉽지는 않겠지만 그 선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잡아보도록 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은 5강 저와 함께 클리어 하시는 건 매우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시간 시작해 볼게요.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연 설명들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강약 조절해서 열심히 다룰 테니까 초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명과 윤리 중에서도 사랑과 성윤리 들어가는데요. 이 파트는 학교 수업에서 사랑의 의미로부터 가족 관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주제들은 꽤 많이 있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들도 꼼꼼히 챙겨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단, 다른 단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라는 점을 살려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랑과 성윤리에서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기반하여 사랑의 의미나 특징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로 만들어질 때에는 그런 에리 프롬의 입장에 부합하는 관점과 그것을 오진술화하는 관점을 분리해서 공부해 보시면 학교 시험용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타겟을 잘 맞춘 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먼저 에리 프롬이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싶어 라는 부분을 접근해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는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사랑에 대해서 넌 내 거야. 혹은 너의 마음까지 내가 지배하고 싶어.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 혹은 사랑을 위해서 난 나를 갈아넣을 수 있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 라고 한다거나 사랑 완전 빠져드는 거야.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들은 어떤 소극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에리 프롬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치 기술처럼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 전제 1.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보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 집 반려견, 반려묘 혹은 내가 키우고 있는 혹시 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존재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존재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요구되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아끼는 관계라면. 그러니 첫 번째 항목, 보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그런 사랑하는 상대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로 할 수 있죠. 이때 내가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존재를 소유한다라거나 나의 뜻대로 지배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존중입니다. 이러려면 네 번째, 그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특성,

독특한 개성을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 혹은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의 요구에 응답하고 그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리고 내가 받는 것만큼만 너한테 주는 거야. 와 같은 시장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주는 것이야. 또 이때 계산적으로 내가 받아야 너한테도 주지. 딱 그만큼만 나도 할 거야. 라고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으나 중요한 건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준다라는 의미,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두 항목들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성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함께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에게 주는 활동이라고 본다면 단순히 빠져드는 것, 또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소유하는 것,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왜 심리적 조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같은 거. 위험하죠. 안 돼요. 또 자신의 입장이라고 썼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오진술이에요. 어떻게 가냐면요.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조심스러운 언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내 마음을 너에게 미루어 보아서 너의 입장을 헤아려 줘와 같은 좋은 말도 있어요. 네, 그런 류의 단어적인 해석 말고요. 에리 프롬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저 나만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그래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만의 관점에서. 그럼 자칫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걸잘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나만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오해를 하게 되는 것들을 경계하는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에리 프롬에게서 나온 오진술이 함께 포함된 문항을 풀어본다면 이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에리 프롬에게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구조화시켜서 정리해봤어요. 다음 주제. 이 주제는요, 이제 성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사랑으로부터 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서의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죠. 그걸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족 보존과 관련된 가치로서, 네, 생식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맞아요, 쾌락적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특히나 인간에게서 성의 중요한 가치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인격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의 기본적 세 가지 가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평가 문항에서 많이 나온 부분은 성과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어떠한 성이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답은 부부간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 그러니 우리가 이 사회 제도권 안에서 부부, 혼인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갖게 되고, 이 부부가 이루어졌을 때 부부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러한 성이 정당합니다라고 보는 관점을

네,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두 사람 간에 자발적인 동의와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있다면 정당한 성으로 인정됩니다. 이때에는 중도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만약 사랑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 간에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가 있고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윤리항목이 지켜진다면 정당한 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이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이 이슈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특히 세 번째 관점을 보셨을 때 동의와 합의만 있으면 돼와 같은 문장으로 기술된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상대방의 성적 자기 존중권을, 성적인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과 같이 윤리적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 조건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의 내용과 폭이 좀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 1번 보수주의는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성, 2번 사랑하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성, 3번 자유주의 자발적 동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 이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물어본다거나 꼭 부부 간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냐와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거나 여러 구도로 엮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사상가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어렵게 물어보는 다른 문제로 진화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자체로는 학교 시험에 내기에도 깔끔하고 대신에 여러 구도로 물어볼 수 있는 응용 가능태가 있으므로 잘 챙겨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때 인간의 성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동의와 합의 이야기하면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은 나의 결정권이 중요한 것만큼 타인의 결정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인의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성 상품화입니다. 성을 상품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범위들에서 성 상품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상품화가 부정적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인간에게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가치와 연결되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시킨다는 것은 자칫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성상품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성상품화에 대한 것도 역시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될수 있고, 혹은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이 뭐 광고 같은 데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자면 시장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의 상품화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례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릴 때 얘기할 수 있는 논거를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성 상품화 정리했고요. 다음, 성차별 문제예요. 여기에는 찬반 논거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차별하면 안 되죠. 남성도 여성도 모두 존중받고 평등하게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성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 때문에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차별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가야 되는 요소이겠죠. 그래서 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상호 존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이제 뒤에 사상적인 접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대표적인 세 가지 정리해봤어요. 그럼 다음, 가족과 결혼입니다. 첫 번째 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랑의 문제가 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 성의 문제가 가족과 결혼의 주제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하셨을 수도, 안 하셨을 수도, 짧게 하셨을 수도, 깊이 하셨을 수도, 이건 학교의 수업에 따라 꼭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효율적으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가족과 결혼 윤리에서는 특히나 전통 윤리가 적용이 되는 단원이고요. 그러다 보니 유교 윤리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가족 간의 관계,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부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 간, 즉, 형제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논리대로 따져가 보면, 먼저, 부부 간의 관계는 유교에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음양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우주의 만물의 원리를 인간과 인간 사회에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음양론 자체를 자세하게 논하기보다는 가족 윤리에서 음양론을 논했을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음과 양은 각각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 간의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역할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 사이에 개념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가정에서의 서로 다른 역할을 설명해 주는 논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상호 보완과 조화를 지향해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2번. 부부 간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부유별. 이 별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 차이 간에 상호 보완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 간에 서로 존경하는 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부부상경, 상경여빈. 이때 경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가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룰 것. 연결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부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에게서 자녀가 출산될 수 있고 그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부자 관계라고 쓴 거예요. 그럼 부자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과 사랑을 베풀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역시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을 실천할 거예요. 이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자애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효도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부모에게. 그래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해서 호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부자 관계에서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 관계가 발생할 수 있네요. 그럼 형님이 있을 수 있고 아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동일한 길을 나눠 가진 사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세 글자로 동기간.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길을 나눠 가진 사이.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형님과 아우, 형제자매 관계는 마치 손과 발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족 지의. 손과 발처럼 한 몸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그렇다면 2번. 형제자매 관계에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우애 있으면서도 공손하게. 형우 제공. 우애 있고 공손하게. 여기에는 형님과 아우가 동일한 길을 나눠 가진 손과 발 같은 사이이고 우애 있어야 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형님과 아우니까. 그래서 그 질서와 존중을 토대로 우애 있게 동기간에 사랑해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에서의 가족 관계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을 추려봤습니다. 자, 다음. 앞에 성과 윤리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성차별에 대한 논의를 했었죠. 자, 성차별의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극복을 위해서 사상적인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학교 수업에서 성차별의 이슈나 사례 자체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인 대안의 포인트가 맞춰졌다면 아마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학교쌤이 강조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먼저 밀부터 여러분들 복습을 같이 해볼게요. 밀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익이라는 결과적인 이익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 교육의 기회,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그런 결과적으로도 유용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해. 그래서 여성을 예속하는 것, 차별하고 구속하는 것, 사회 진출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여러 차원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밀은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받으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사뭇 달랐던 근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밀의 이러한 주장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더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죠. 다음 보부아르입니다. 이젠 현대로 온 거고요. 현대의 프랑스의 실존주의적 여성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입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시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자율적인 존재로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선택, 결단을 할수 있는 존재야.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또 여러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자유로운 결단과 책임을 강조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강조하는 것이 실존주의 입장이에요. 그런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과는 다른 보부아르의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사회에서 남아왔었던 모순들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자율적인 존재로서, 주체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데 여성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서로 남기면서 여성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사회 제도, 구조,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 속에서 여성성이라고 강조되어 왔던 것들이 그것이 우리 생물학적이거나 아주 자연적으로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지거나 교육받아지거나 만들어지는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들도 모두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서 자유를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보부아르나 배려윤리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요, 지금까지 남성 중심주의였던 것을 여성 중심주의로 대체해야 해. 여성이 더 우월해. 라는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 자신의 삶에서 주체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드렸느냐? 이들에게서의 오진술로 잘 쓰이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문제 풀어보시면 더그 느낌이 정확하게 오실 텐데, 저는 핵심을 찔러드렸으니까 팁으로 챙겨두시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배려윤리라는 세 번째 항목도 보겠습니다. 배려윤리는 미국에서 길리건 나딩스라는 두 여성 교수에 의해서, 먼저 길리건 교수님은요, 여성과 남성에게는 도덕적인 판단과 지향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도덕적인 발달을 일으키는데,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로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도덕적인 지향점, 판단 기준, 그런 차이 등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단, 이때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차별한다거나 혹은 남성 중심주의를 여성 중심주의로 대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은 나딩스라는 학자에게서는 여성들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성과 남성은 도덕적인 판단과 지향점에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걸 나딩스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여성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감정, 관계 등을 고려한 판단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특정 덕목을 주입해서 그런 도덕적 원칙이나 법칙 자체만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위에서 말한 길리건과 나딩스의 전반적인 논의를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왜 지금까지 강조되었었던 윤리만으로 모든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 옳지 못하냐, 여성들의 다른 지향점과 판단 기준도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위에 전제, 차이가 있다고 했죠? 말하자면 남성적인 관점과 윤리에서는 이성, 권리, 의무의 실현을 중시하는 정의윤리라고 하거든요. 이 정의윤리를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성적인 관점과 윤리에서는 구체적인 관계, 감정, 유대, 책임, 배려를 발휘하는 판단과 실천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려윤리라고 해요. 그럼 이런 서로 다른 성향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더 성숙한 도덕적 발달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논의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와 윤리 파트로 들어갈게요. 대단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중에 먼저 시작하는 것은 직업과 청렴의 윤리입니다. 직업에 대해서요, 고대 사상으로부터 근대 사상가들의 직업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는데, 먼저 유교의 관점입니다. 와, 우리 반가운 게 유교의 공자, 맹자, 순자를 앞단원에서 열심히 하고 왔죠. 와,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도 직업 윤리에 딱 맞게 핵심을 잘 짚어드릴게요. 유교 윤리, 공자, 맹자, 순자 자체가 동양의 고대 사상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직업, 진로를 논하는 것과 똑같은 층위일 순 없겠죠.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고대 유교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가?

많은 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왜 직업 윤리의 공자맹자 순자가 나오는가에 좀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 내서 포인트를 위에다 적어봤어요. 유교의 직업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포인트는 사회적 분업의 원리를 인정한다. 이것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질서를 이룸으로써 이상적인 도덕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 핵심이야.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공자, 맹자, 순자는 각각 어떤 버전으로 설명을 했겠는가로 가보겠습니다. 공자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능성, 도덕적인 가능성, 본질을 설명할 때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과 그것을 외면으로 구현한 예로서 설명했죠. 그래서 인, 내면적 도덕성, 사랑의 정신이었고요. 예는 외면적 사회 규범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숙이 이 아닌 해야 하고 그러한 통치자가 국가를 도덕과 예의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봤어요. 그럼 여기로 가봅시다. 통치자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수양하여 백성들을 도덕과 예의로 이끄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맞습니다. 덕치라고 합니다. 키워드예요. 그럼 이렇게 백성들을 도덕과 예의로 이끄는 왕다운 왕, 신하다운 신하, 아버지다운 부모다운 부모, 자녀다운 자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런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각자의 이름, 직분, 충실할 것. 그것에 충실하면서 조화와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가치를 두 글자로 네, 정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서 이 덕치와 정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둔 상태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맹자로 가보겠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이끌어야 하고요. 통치의 근간은 당연 백성입니다. 그런데 도덕과 예의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 아닌 힘과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를 패도라고 해서요, 비판해요.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된다고요. 힘과 무력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 도덕과 예의로 이끌지 못하고 힘과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왕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역성혁명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담긴 것을 맹자의 왕도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맹자의 왕도정치에서 여러 중요한 요소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는 바로 이 왕다운 왕이라면 왕도를 실현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의 도덕성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기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한 백성들의 도덕성, 백성들이 항상 지켜야 되는 마음, 그걸 항심, 도덕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 항산이 있어야 되며 왕은 그것을 고려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무항신, 항심이 되므로 왕도를 실현하는 왕은 백성들의 항산을 고려하여 그들이 항심을 잃지 않도록 하소서라는 핵심적인 논의가 이끌어집니다. 단, 선비들은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백성은 그게 안 된다. 그러니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 항산을 고려해야 한다.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역할 분배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각자 나라에서 이분부터 해볼게요. 노신자와 노력자를 구분해요. 노심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예요. 노력자는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내 마음을 수고롭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할수 있고, 노력자는 몸을 수고롭게 함으로써 그런 각자 역할들에 충실하며 조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인과 소인으로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럼 제시문에 혹은 선택지에 대인과 소인, 노심자와 노력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각자의 덕과 능력을 헤아려서 역할을 나눈 것,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조화를 이룰 것을 지향하는 관점들의 전제가 되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어요. 노심자와 노력자, 대인과 소인, 역할의 분업, 충실, 조화,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맹자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의의 덕을 실현하고, 인의 예지라는 사덕, 측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이라는 사단, 즉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성선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성선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라는 것도 쌤께서 제시문에 선제 넣으실 수 있어요. 다음, 순자로 갑니다.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어가지만,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봤죠. 그래서 그 본성의 인위, 즉,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는. 즉, 인간의 본성 자체는 이기적인데, 만약 인간이 선하게 행동한다면, 그건 작위, 인위의 결과라고 하는 본성을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는 화성기위를 설명하고 있죠. 그 본성의 변화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 1번. 그런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 그게 다름 아니라 예다. 두 번째, 성왕은 그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를 기준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2번, 성왕의 통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왕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백성들을 선으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이기적인 백성들 사이에 다툼과 혼란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느냐? 사회적인 재화를 잘 분배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분배, 각자의 덕과 예의에 따라서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 기준을 예라고 봤어요. 그래서 순자에게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역할 구분, 그것에 대한 충실을 이 예치라는 통치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 2, 3번과 같은 기준점과 역할을 발휘해 줍니다. 그래서 순자 버전의 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직업윤리, 순자에게서는 꼭 나오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맹자에게서는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 실현시켜주는 통치로서, 또 그러한 사회적인 역할로서 설명을 하고, 순자에게서는 본성을 변화시켜 가는 사회적인 역할과 통치로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요큰 차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중요한 부분들을 잘 피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답은 맞추고, 오답은 잘 피해 가서 XXX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요때 오답으로 잘 만들어지는 거 하나만 또 팁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통치를 하는 통치자, 군주는 그만큼 덕과 능력에 출중해야 하잖아.
그러니 통치자 혹은 군주는 모든 일에 능통하고 모든 일을 다 해내야 돼. 라는 뉘앙스의 선지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 훌륭한 통치자 군주도 역시 백성들이 농사한 벼로 밥을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옷으로 의복을 갖추어 입는, 즉, 나 혼자서 농사 지어 밥 지어 먹고 나 혼자서 옷 만들어서 입는, 혼자서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이 분업된 사회적 구조 안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걸다 해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을 굉장히 수고롭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선지가 나오면 조심해서 잘 보세요. 네. 다음 서양으로 갑니다. 서양에 플라톤이 먼저 나오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영혼 3분설과 사주덕론으로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 밑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머리, 가슴, 배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연결된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 영혼을 각각 덕으로 연결시켰을 때 이성은 지혜로, 기계는 용기로, 욕망은 절제로서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덕이 모두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장 최상의 상태의 덕으로 보고 그걸 정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조화를 이루고 구현된 상태, 네 가지의 주요한 덕에 대한 사주덕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차원은요. 한 개인에게서 영혼과 덕에 관련된 설명 접근이거든요. 이걸 국가 차원으로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국가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용기를 발휘하고 절제를 발휘해야 되는 역할을 가진 계급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통치자는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에게 이데아 그러니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이데아에 기반해서 백성들을 더 바른 길로 이끄는 통치를 해야 되고, 방위자는 용기를 발휘해야 되고,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면서 그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중에 통치자와 방위자의 경우에는 수호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서 그 역할을 분업합니다. 나눠요. 그렇게 나눈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때 역할 교환을 이야기한다. 역할을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는 거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플라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유교에서 이야기했었던 기본적인 항목과 거의 유사한 논의를 하면서도 특히 역할을 교환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경계를 두고 있다는 것도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톤에게서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철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한 자가 통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철인 통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어서 근대까지 조금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중세적인 관점까지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직업 생활을 통해서 노동을 하는 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원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원죄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이었는데 이것이 근대의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오면서 이들에게서

새로운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주장 중에 중요한 것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동그라미 1번.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충실한 신앙, 또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신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이러한 구원의 여부가 미리 결정되었으며, 그 누구도 이 구원의 결정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구원 예정설을 갖고 있어요. 단, 신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활동, 각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신이 정해준 바에 따라 다른데, 그 신이 정해주신 직업활동, 부르심에 대한 응답,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직업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웃사회 봉사하고 신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 신의 부르심인 그 소명,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라라는 그 소명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금욕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성공과 혹은 어떤 금전적인 부를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의 징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점. 이것이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소명설적인 관점에서 근면 성실하게 노동하고 그것에 대한 성공이나 부의 축적을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않았었던 이러한 관점들이 후에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되게 된 토대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재 문제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찾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이 구도가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어요. 갑번은 플라톤을, 을번은 맹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지를 보시면 플라톤은 기역,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통치자가 되는 철인 통치 이야기하죠. 그 니은번, 그 통치자는 조음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 다스리는 이데아를 깨달은 자의 통치가 됩니다. 반면 맹자, 디귿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업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노심자, 노력자, 대인소인 역할의 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고요. 통치자에게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를 마련해주는 항산에 대한 고려 강조했고요. 통치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갑을 모두에게서의 특징입니다.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복습하기 너무 좋죠? 그럼 오늘의 포인트 한번 빨리 짚어볼게요. 동서양의 직업관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요, 특히 유교와 플라톤에게서 특별히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업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분업된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유교와 플라톤에게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에게서는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징표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마르크스의 이야기부터 이어서 이게 직업 소명설을 직업에 대한 관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뭉쳐서 만점 만들어 가 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약간 지엽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계산 문제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기에 좀 굉장히 좋은 어떤 단원이기도 해요. 계산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 개념의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지구의 역사에서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학문을 우리가 지사학이라고 하는 거고 지사학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동일 과정의 원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과거의 일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 지사학의 법칙, 주로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다루는데요. 이 지사학의 법칙을 가지고 수평태적의 법칙, 지층누증의 법칙, 동물근천의 법칙, 관임의 법칙, 부정의 법칙을 직접 서술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적도 있어요. 아셨죠?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문항을 구성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출제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떠한 지질 단면을 주고 상대 연령을 해석을 할때 이러한 법칙들이 적용이 됐니 안 됐니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약간 일반적인 거죠. 이러한 법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체크. 아셨죠? 자, 지층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와 하석에 의한 대비가 있다. 대비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지역의 지층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선후 관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대비를 할때 중요한 건 기준층이 중요한데, 암상에 의한 대비는 건층을 이용한다, 또는 열쇠층 이용한다, 건층과 열쇠층 같은 거. 건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 어떤 거? 응회암층, 석탄층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명백히 잘 알려져 있는 생물의 화석을 쓴다, 표준화석을 쓴다. 그래서 고생대 표준화석, 중생대 표준화석, 신생대 표준화석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순서를 밝히는 거.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행성 순서를 밝히는 거. 상대적으로 더 오래된 거, 상대적으로 더 최근 거. 그 순서를 밝히는 게 상대 연령의 핵심.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항은 이제 여기서 구성이 됩니다. 절대 연령을 가지고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니? 그걸 가지고 실제 절대 연령을 계산해 낼수 있니?를 가지고 정말 수준, 난도가 천차만별인 문제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수능에서도 최근에 가장 어려운 문항이 이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붕괴율이 일정하다. 시간에 따른 붕괴량은 점점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원래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절대 연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누대, 대, 기 단위까지 아셨죠? 특히나 현생 누대의 고생대, 기, 중생대, 기, 신생대, 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순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질시대의 기후,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특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두 차례,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고, 신생대는 제4기의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거와 덧붙여서 지구의 환경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실 때 주요 산맥의 형성 시기, 초대륙의 형성 시기, 주요 대양 중에 대서양의 형성 시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주요 생물계의 변화를 얘기할 때 어떤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가 언젠지 꼭 기억하시고요. 표준화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생물의 최대 번성 기간, 시기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현생 누대에 있었던 다섯 차례 대멸종,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게 기억이 난다? 체크 하는 거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복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됐죠? 자, 그럼 우리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사학의 법칙입니다. 그림 가는 마그마의 관입이 일어난 모습을 나는 마그마의 분출이 일어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밑줄 C와 D는 서로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여기 밑줄. 그리고 원래 교재에서의 물음은 뭐였냐면 암석 AF를 생성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상대 연령을 물어보는 거죠. 아마 어떤 친구들은 딱 보는 순간 C와 D가 같은 시기야? C와 D가 같은 시기야? 그러면 F 그다음에 관입 E 관입 그리고 깎이고 D 쌓이고 그 다음에 얘니까 같은 시기니까 얘 쌓이고 A 쌓이고 B가 관입을 해서 얘네들을 다 관입해 버렸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F, E, D 근데 D와 C는 같은 거고 C 다음에 A 그리고 맨 마지막에 B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그게 안 된다고 안 된다면 하나씩 가는 거지. 밑에 있는 녀석이 오래된 녀석이니까 C 쌓이고 A 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C와 A를 모두 다 관입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순서는 C, A, B. 자, 여기 F가 있었고 이 F를 E가 뚫고 들어온 거야. 들어온 다음에 풍화침식 받은 거고.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새로운 D가 쌓인 거야. 그래서 연결시켜서 지금 아까 D와 C가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순서를 찾아도 좋고요. 됐죠? 이게 원래 교재 문제. 선생님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안 지워도 되겠죠? 자, B에 C의 포획감이 존재할 수 있다. B와 C의 관계를 따져보면 B가 C보다 최근 거죠. 그럼 얘를 관입해 들어올 때 지금 얘의 일부가 여기에 녹지 않고 여기에 딸려 들어가서 남아있는 암석 조각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C의 포획감이 되는 거니까. B에 C의 포획감이 존재할 수 있다. 됐죠? 가장 오래된 암석은 F이다. F이다. 맞는 거고요. 나 지역은 지표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근거는? 얘가 지표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일단 이 가장 윗부분이 지금 지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화성암의 침식물이잖아. 침식물은 항상, 침식은 어디에서? 수면 위에서 침식이 된다고 보는 거라고. 물 위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표 위로 드러났고, 여기서 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쌓였고. 아셨죠? 그러니까 침식이 지표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을, 미음, 비읍. 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지우고. 자, 기역이 화강암이라면 나의 난정한 면이 존재한다. 자, 기역. 얘를요, 화강암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성암이라고만 했는데 얘를 화강암이라고 단정한다면 요 녀석이 요 불연성 면이 난정한 면이 될수 있느냐? 난정암 또는 얘가 심성암인 화강암이 되는 순간 심성암 땅속에 있어야 되는 심성암이 위로 올라와서 깎인 거잖아. 깎인 다음에 내려앉은 다음에 새로운 퇴적층이 쌓인 거니까 얘는 난정한 면이 되는 거고 난정한 면이 된다? 얘와 얘의 관계는 난정함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심성암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심성암의 요 침식면이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부정한 면이 될수 있다. 아셨죠? 난정한 면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자, 상대 연령을 알아내는데 적용되지 않는 지사학의 법칙은 자, 여기서 만약 얘를 화강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심성암이 관입을 한 모습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수평적으로 쌓여 있다라고 보면 수평 퇴적의 법칙이 적용이 될 것이고 가장 오래된 녀석 이 지역에서 가장 젊은 녀석 지층 누증의 법칙으로 설명이 될 것이고 관임의 법칙으로 설명이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부정함의 법칙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얘가 심성암이면 부정한 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법칙은 뭐? 동물군 천이의 법칙. 그죠? 화석이 안 나왔어. 화석에 의해서 생성순서를 판단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이 내신 시험에서 잘 나올 수가 있는 포인트.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 1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도 역시나 어려운 문항에 속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가는 부정한 면 U1 프라임과 U2 프라임 그리고 단층 FF 프라임이 나타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지금 얘가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부정한 면이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단층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의 YY 프라임 구간에서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는요,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여기에서 일로 가면서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거야. 됐죠? 자, A, B, C 중두 개는 퇴적암, 한 개는 심성암. 그러면 여기서 두 개는 퇴적암, 하나는 심성암이라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땅속으로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는 퇴적암이구나. 퇴적암이구나. 너는 퇴적암이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얘는 나이가 일정한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요 층은 한 번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아, 너는 심성암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게 지금 요 자료에서 주고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자, 여기 부정한 면 있고요. 나이의 불연성 면이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깊어지고 있죠?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불연성 면이 얘와 얘 사이에도 나이의 불연성 면이 있는 거고, 갑자기 심성암이 나오니까 심성암 나이가 일정. 됐죠? 여기에서 요 층과 얘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 요 층과 요 층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이 된다. 우리가 요 나이 차이를, 델타 T1, 요 나이 차이를 델타 T2라고 한다면, 요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델타 T1이 델타 T2보다, 나이 차이가 더커 보인다.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좀더 기니까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 볼수 있는 거고 자료 보겠습니다. 자, U1 프라임은 F 프라임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단층이 모든 부정한 면을 끊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층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y 프라임 구간을 기준으로 볼 때 요 부정한 면,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이야. 요만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층, 요 층의 퇴적암과 요 심성암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이야. 됐죠? 이거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ZZ 프라임으로 가볼게. 일로 쭉 간다고 하면 ZZ 프라임에서 단층 FF 프라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와 얘의 나이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얘와 얘의 나이 차이. 얘와 얘의 나이 차이와 얘와 얘의 나이 차이를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YY 프라임 구간에서 얘와 얘의 나이 차이는 요만큼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걸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요 지점과 요 지점, 바로 요 부정한 면 위와 아래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인 거야. 그쵸? 근데 ZZ 프라임 구간에서는 요 녀석과 요 층의 나이 차이인 거거든. 자, 지금 YY 프라임 구간에서는 요만큼의 나이 차이라고 보면 허의 경계에서 위와 아래의 나이 차이라고 한다면 ZZ 프라임 구간에서는 얘와 요만큼 깊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나이 차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둘의 나이 차이보다 요 둘의 나이 차이가 더 크겠지. 맞죠? 그럼 그걸 여기다가 표시한다고 하면 ZZ 프라임에서의 나이 차이는 대략적으로 보면 요 경계보다 Z에 속해 있는 ZZ 프라임에 속해 있는 요 나이가 얘보다 좀더 젊은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한 이쯤부터 요쯤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한 이쯤까지 가는 거라고. 너무 많이 갔네. 한 이쯤까지 가는 거라고. 요게 지금 Z 프라임에서 요 단층 FF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나이 차이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그러면 요만큼의 나이 차이는 델타 T1보다 더 많겠지. 둘의 나이 차이보다 요만큼의 나이 차이가 더 크다고. 됐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볼까? 이쪽에다가 델타 T 놓고 Z 구간에서의 나이 차이는 아, 델타 T1보다 많구나. 여기 E라고 써 있는 느낌이네요. Z예요, Z. 이 Z 구간에서 ZZ 프라임 구간에서 나이 차이 요 단층 FF 프라임의 경계로 나이 차이는 델타 T1보다 길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X 프라임 구간으로 갑니다. 지금 요 층, 요 층과 요 녀석, 요 함석과 요 녀석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이야. 맞죠? 근데 XX 프라임 구간에서 FF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나이 차이는 누구와 누구의 나이 차이냐면 얘와 얘의 나이 차이라고. YY 프라임에서는 요 지점의 함석과 얘의 나이 차이인데 XX 프라임 구간에서는 요 녀석과 얘의 나이 차이라고. 그러면 둘의 나이 차이보다 얘의 나이 차이가 더 적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구간에서는 YY 프라임의 그림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YY 프라임 구간에서 요 층보다 나이가 더 많은 B층은 여기서 표현이 안돼 있죠. 그럼 임의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하면 여기가 B층의 한 중간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 좀더 들어가면 B층의 가장 하부층의 나이가 나오는 거야. 좀더 나이가 많겠지. 그 녀석과 요 녀석의 이 심성암의 나이 차이가 요 나이 차이가 지금 X 프라임에서의 나이 차이라고. 됐죠? 그럼 여기다 쓸게요. 자, 델타 T인데 X 프라임 구간에서 FF 프라임을 경계로 구간에서의 나이 차이는 누구보다 짧다? 델타 T2보다 짧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구간의 나이 차이는 요 구간의 나이 차이보다 짧다. 요 구간의 나이 차이는 요 구간의 나이 차이보다 길다가 포인트야. 그럼 갑니다. 암석의 연령차는 XX 프라임 구간이 ZZ 프라임 구간보다 크다? 얘는 얘보다도 짧아요. 그죠? 그러면 구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틀린 거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답은 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추가. 선생님 구성한 거 보겠습니다. 요거. 이 지역은 최소 2회 이상 융기하였다. 이 지역은 최소 2회 이상. 자, 융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부정한 면 수가 두 번이야. 근데 현재가 지금 지표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조건이 없어. 현재를 몰라. 그러면 적어도 두번 이상.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현재가 융기 상태인지 단정을 할 수가 없다고. C에는 B의 포획감이 존재할 수 있다. C 다음에 B죠. C 다음에 B.

없기 때문에 얘와 얘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B가 형성될 당시 지구에는 삼엽충이 번성하였다. B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이만큼 된다고, 이만큼. B의 나이는 지금 요 녀석, 요 지점의 나이가 요만큼인 거고, 가장 윗부분의 나이가 요거.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을 수는 있겠지. 왜냐면 위에 더 퇴적이 됐는데 깎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정도의 나이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정도의 범위? 삼엽충이 존재할 수 있는 고생대의 범위가 될수 없죠.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까지니까 될수 없어요. 됐죠? 리을만 맞는 거, 요렇게 추가 선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여기에 조금 더 고려해 볼 거. 경계 기억이 경계 니은보다 상부지층과 하부지층 사이의 연령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경계 기억은 누구냐면, 선생님 여기다. 얘를 경계 기억으로 갈 거고, 얘를 경계 니은으로 할 거야. 그럼 둘의 나이 차이를 비교하면 둘의 나이 차이 누가 더클 것이냐? 그죠? 경계 기억의 나이 차이는 뭐랑 똑같냐면, 요게 경계 기억의 나이 차이에요. 요거. U1, U1 프라임. 경계 니은의 나이 차이는 누구냐면, 아까 XX 프라임 나이 차이랑 거의 같을 거라고. 그럼 요거와 요거의 나이 차이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겠지.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연령차가 크다. 맞는 거. 이거 어려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나타난 지질 구조 어떤 것이 있느냐? 부정한 면 있고요. 단층. 무슨 단층이 있어요? 상반이 내려앉은 정단층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연령, 대표 유형 2번 봤습니다. 3번. 자, 표는 화성암 P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을, 그 다음에 그림은 시간에 따른 X와 Y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Y와 X와 Y의 자원소는 각각 X와 Y 붕괴에서만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러한 자원소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얘분의 얘 또는 반대로 얘분의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자료가 나왔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와 자원소의 함량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은 1을 찾는 거야. 1. 얘분의 얘. 1이 되는 지점. 얘분의 얘가 1이라고 하는 건 얘가 50%고 얘가 50%인 거거든.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원래 함량이 50%가 되면 자원수 그 시점이 50%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는 1이 된다고요. 1. 됐죠? 그러면 X는 그 시기가 1억 년, Y는 그 시기가 2억 년이야. 2억 년이 걸리면 1, 1억 년이 걸리면 1.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량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반감기가 X는 1억 년 이걸 주는 거고요. 반감기가 Y는 2억 년 이걸 주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어떤 암석이죠? P에 포함되어 있는 X와 Y의 함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X는 25% 들어 있죠? 그럼 원래 함량 100에서 50. 50에서 25니까 처음 함량의 4분의 1. 얘는 50이니까 처음 함량의 2분의 1.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Y는 반감기가 2억 년인데, X는 반감기가 1억 년인데, 아, 이 암석 P의 절대 연령은 얼마야? 2억 년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반감기는 X가 Y의 2분의 1이다. X의 반감기 1, Y의 반감기 2, 억 년이니까 X의 반감기는 Y의 2분의 1 맞고요. P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다? 아, 1억 년이다? 아니죠. 2억 년이죠. 틀린 거고요.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현재로부터 2억 년 후라고 하면 T가 얼마일 때? 4억 년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가 2억 년이니까 4억 년일 때 P에 포함된 Y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은 3이다. 자, 요거를 이용해도 좋아요. 현재의 나이가 얼마라고? 2억 년이야. 현재 나이가 2억 년. 근데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나면 만들어지고 나서 4억 년이 지난 시점이야. 여기로 오는 거죠. 요 시점이 되면 Y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은 얼마? 3. 그래서 3 맞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4억 년이 됩니다. 그러면 Y는 반감기가 2억 년이잖아요. 그러면 반감기를 두번 지난 거야. 두번 지났어? 그럼 원래 함량의 4분의 1인데? 그럼 자원소는 4분의 3인데? 4분의 1분의 4분의 3. 그러면 3.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게요. 자, P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P는 나이가 얼마라고요? 2억 년입니다. 2억 년. 2억 년.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니까 나이가 2억 년? 맞네. 현재로부터 1억 년전 P에 포함된 자원소의 함량은 X가 Y의 두 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억 년 전이래. 1억 년 전. 지금 현재 P의 나이는 2억 년입니다. 근데 P의 나이가 1억 년일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1억 년일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X의 함량은 얼마인 거야? X는 반감기가 아까 1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X는 처음 함량의 50%.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Y는 얼마일까? Y. 얘는 반감기가 2억 년이라는 거지. 근데 반감기까지 못 오고 1억 년까지밖에 못간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볼게요. 100%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75%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50%가 됩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반감기예요. Y의 반감기. 맞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Y의 반감기인데 그게 2억 년이라고 했어. 그러면 1억 년이 된 시점에 함량은 대체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일까?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징, 붕괴율은 일정합니다. 붕괴량은 감소야. 자, 25%, 25% 똑같이 붕괴량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25%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부터 처음에 25%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5%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T 플러스 알파라고. 이걸 다 하면 2억 년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T라고 하는 시간은 1억 년보다는 무조건 짧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만약에 T가 1억 년이다. T가 1억 년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이쯤 어딘가가 되는 거지. 75%보다 적다. 즉, T가 1인 시점에 Y의 함량은 75%보다 적다. 그럼 Y의 자원소인 Y 프라임의 함량은 25%보다 많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P에 포함된 자원소의 함량은 무원소가 50이니까 얘는 50일 거야. 근데 Y의 함량은 얼마? 25%보다 많다고. 그러면 X가 Y의 두 배이다? 틀렸지. 어렵죠.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현재로부터 1억 년 후. 그러면 지금 현재가 만들어지고 나서 2억 년인데 1억 년 후라고 하는 건 나이가 얼마일 때? 3억 년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3억 년. 나이가 3억 년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울게요. 그때 P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X가 Y의 4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자, 지금 현재가 2억 년이죠. 그럼 다시 T를 절대 연령을 3억 년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얘는 반감기가, X는 반감기가 1억 년이잖아요. 그럼 3억 년이 되면 X의 함량 얼마가 되는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번 붕괴를 하는 거니까 처음 양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되죠. 8분의 1. 8분의 1이면 100에서 50, 50에서 25, 25에서 12.5. 맞죠? 그게 현재로부터 1억 년 후, 또는 암석 생성 후 3억 년 후야. 그때 X의 함량이 요거라고. 맞죠? 근데 볼게요. 그때 P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Y가 X의 4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때 Y의 함량이 얘의 4배보다 크다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요.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야? 50%야. 50%. 얘가 50%보다 크다고 하면 이 시간이 Y가 반감기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거라고. 근데 Y의 반감기는 얼마라고? 2억 년이라고. 얘는 3억 년인데 반감기를 한번 거치고 두 번은 아직 못 거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에서 25% 사이 어디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어렵죠. 요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을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관식 포인트. 이런 게 주관식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처음 양에 대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4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Y가 X의 몇 배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자, 논리로 가면 이래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당 붕괴율이 일정합니다. 반감기가 Y가 X의 두 배야. 50% 걸리는데 처음 양의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Y가 X의 두 배라고. 그러면 4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Y가 X의 두 배야. 붕괴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논리로 가는 거예요. 두 배야. 아셨죠? 그런데 얘를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강의랑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 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한 측면에서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식입니다. 자, 처음 양, 그 다음에 현재 양. 즉, 요게 뭐냐면 함량이야. 현재의 함량. 현재 함량은 2분의 1의 라지 T 분의 스몰 T. 얘는 뭐냐면요. 반감기고요. 얘는 반감기고요. 얘는 뭐냐면요. 절대 연령입니다.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지나온 시간.

자, 현재 함량이 40%로 고정이 된 거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모두 다 40%로 고정이 된 거라고. 요 값이 일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감기가 두 배면 경과 시간도 두 배인 거야. 반감기가 세 배면 경과 시간도 세 배라고. 이 값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대표유형 4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질 단면,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자, 보면 지질 단면이 나와 있고요. 나는 방사성 농용소 X와 Y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붕괴 곡선이고요. P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 량의 50%. 이거 정리해 봅시다. P는요, 여기 지금 X가 들어있는데 50%가 들어있대. 아셨죠? 그 다음에 Q와 R에 포함된 Y의 함량은 각각 처음 량의 50%와 25%. 지금 여기에는 Y가 들어있는데 50%가 들어있대. 여기에는 Y가 들어있는데 25%가 들어있대. 됐죠?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어? 25%가 들어있어? 그러면 반감기를 한번 지난 건데. 그죠? 50%가 들어있어? 어? 반감기를 한번 지난 건데. 25%가 들어있어? 반감기를 두번 지난 건데. 됐죠?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지금 붕괴 곡선을 볼때 처음 양의 절반,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자, X의 반감기는 0.5억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반감기는 1억년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X가 반감기를 한번 거친 거니까 아, 너는 나이가 0.5억이구나. 이렇게. 어, 너 Y 반감기 한번 거친 거니까 반감기 거친 시간 1억년이구나. 어, 너 Y 반감기 두번 거친 거니까 너 만들어진 시간 2억년이구나. 됐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보면 P, 아, 다시. 요 퇴적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R이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A 쌓였고, 그 다음에 얘 쌓였고, 그 다음에 Q와 P 중에서는 얘가 1억년짜리고 얘가 0.5억년짜리니까 Q 다음에 P. P가 가장 최근 거. 그럼 여기는 P 위에 P, 아니, Q 위에 P가 덮은 꼴이 되겠네요. 맞죠? 기억에는 P가 분포한다. 맞는 거고요. 자, 지층 A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지층 A가 생성된 시기는 얘와 얘 사이, 2억년과 1억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맞죠? 왜냐하면 중생대라고 하는 건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이니까 요 사이에 딱 들어가지. 자, R에 X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R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 양의 6.25%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R은요, 나이가 2억 년이죠. 그런데 X의 반감기는 얼마냐면 0.5억이야. 그럼 여기에 X가 들어있으면 반감기를 몇 번? 네 번. 네번 거친 거잖아요. 반감기를 네번 거쳤다. 그럼 처음 양의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게 얼마예요? 16분의 1이지. 반감기를 한번 거치면 2분의 1. 두번 거치면 2분의 1의 제곱. 세 번이면 2분의 1의 세제곱. 네 번이면 2분의 1의 4제곱. 2억 년이니까 0.5억짜리가 4번 있어야 되니까 그럼 16분의 1? 그럼 6.25% 맞는 거 됐죠? 이렇게 기억리엔딩을 다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요거죠. P가 생성될 당시 해양에는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자, P가 생성될 당시 얘 0.5억이죠. 0.5억 5천만 년 나이가 5천만 년인 거고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신생대. 신생대 전반부 팔레오기. 그러면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맞는 거.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시간당 감소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소율은 X가 Y보다 크다.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큼 많이 줄어들었니? 반감기가 짧을수록 감소율은 크다. 그러면 X가 Y보다 크다. 맞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부정한 면이 존재한다. 자, 얘는요, 그냥 우리가 이제 자료를, 지진단면을 해석을 할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퇴적암 쌓였고, 얘가 지금 들어온 거야. 관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보면, 요 경계면이 완전히 싹둑 잘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때 얘가 있었고 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침식, 풍화 침식해서 수평면에 나란하게, 지표면에 나란하게 깎였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쌓이고 쌓이고 Q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P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부정함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어요. 아셨죠? 리을, 미음, 비읍 다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 A층과 B층의 연령차는 2억 년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죠? A층은 나와 있는데, B층은 누구야? 얘를 B층으로 놓겠습니다. 얘를 B층으로 놓게. 얘와 얘의 연령 차이. A와 B 모두 다 2억 년 전, 1억 년 전, 요 사이에 만들어진 거.

거기 때문에 둘의 연령 차이는 1억 년이 채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2억 년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는 거. 자, Q에 X가 포함되어 있다면 Q에 포함된 Y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은 X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의 몇 배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주관식으로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Q에 Q가 누구죠? 여기죠. 여기에 Y는 처음량의 50%입니다. 즉 Y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 Y 같은 경우는 처음량에 대하여 절반, 2분의 1 들어있는 거야. 그럼 X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X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X는 볼게요. 2억 년, 1억 년이잖아. Q는 지금 1억 년이라고요. 근데 X는 반감기가 얼마라고? 0.5억이라고. 0.5억이 1억이 되려면 반감기를 두 번. 그러니까 여기에 X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X는 2분의 1을 두 번, 즉 4분의 1. 됐죠? 그럼 Y의 처음 양에 대한 현재 함량은 X의 처음 양에 대한 현재 함량의 몇 배? 요것분의 요거니까 몇 배? 두 배가 되겠지.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4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화석과 지질 시대. 자, 그림은 지층 AB와 관이반 P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나오면 기본적으로 볼 것은 순서 A. 그 다음에 얘가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성을 만들어낸 거죠. P. 그리고 나서 부정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됐죠? 자, 이런 상태. 자, A는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A에 지금 뭐가 있냐면 암모나이트가 있네. 암모나이트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얘 중생대 표준화석이잖아. 중생대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암모나이트는 해양에서 번성한 거야. 해양에서. 자, 화폐석이 있네요. 화폐석은 언제? 신생대 표준화석인데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신생대에서 전반부에 번성을 한 겁니다. 팔레오기 전반부에 번성한 거. 여기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해양생물. 그러니까 둘다 해양생물 화석이야. 됐죠? A는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암모나이트가 나오니까. B는 신생대에 퇴적되었다. P는 A가 퇴적된 후 관입. A 다음에 P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성 영역이 있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 됐죠? 그래서 기억리는 D가 다 맞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거, 요겁니다. 자, 최대 번성 기간, 암모나이트는 어디예요? 중생대예요, 중생대. 중생대에 꽤나 오랫동안 번성을 한 거고, 화폐성은 언제예요? 신생대라고. 신생대에서도 전반부, 팔레오기 정도. 그러니까 기의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기간이 긴 거지. 암모나이트가 화폐석보다 길다. 맞는 거고요. B가 생성될 당시 육상에는 매머드가 번성하였다. 이거 많이 틀릴 것 같은데요. 매머드도 신생대고 화폐석도 신생대야. 그러면 B가 생성될 당시 육상에는 매머드. 똑같이 신생대. 오! 그런 순간 틀리는 거예요. X야. 왜냐하면 매머드는 신생대 후반부야. 제4기에 번성해. 제4기의 표준화석이라고. 근데 얘는요, 전반부라고. 그러니까 기가 달라요. 번성 기간이. 그래서 얘는 신생대 전반부의 표준화석, 얘는 신생대 후반부의 표준화석이라는 거지. 아셨죠? 시간이 달라. 자,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B에서는 고사리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고사리 화석이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고사리 화석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 모두 발견될 수 있다. 신생대 지층? 고사리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환경이 다른 거야. 환경. 얘는 해양 환경이지. 근데 고사리 화석은 어디? 육상 환경이잖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발견이 될 수는 있지만, 시대가 같을 수는 있지만, 요 층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됐죠? 리을만 맞는 거.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번성한 기간에 전 지구적인 빙하기가 있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를 기억으로 했습니다. 화폐석이 번성한 기간에 전 지구적인 빙하기가 있었다. X죠? 신생대의 빙하기는 언제? 제4하기. 매머드가 번성한 기간이랑 겹쳐요. 아셨죠? 자, 중생대 표준화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제 주관식으로 내기 쉽죠. 암모나이트 공룡 치조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5번 봤습니다.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림 간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의 상대적인 지속 시간을 A, B, C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지질 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시생누대의 시작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그어놓고 여기까지를 시생누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원생누대라고 하고 현생누대라고 한다면
얘가

T생, 그 다음에 얘가 원생, 얘가 현생 무대라고 한다면 얘의 기간은 40억 년에서 대략 25억 년 전, 얘는 25억 년 전에서 대략 5억 4천만 년 전, 현생 무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생 무대의 지속 기간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대략 한 15억 년이에요. 원생 무대의 지속 기간은 대략적으로 25억에서 5억 4천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억 년 정도예요. 그 다음에 현생 누대는 대략적으로 뭐 5억 4천만 년 정도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보면 제일 지속 시간이 긴건 누구야? 원생 누대. 그러니까 너가 원생 누대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너가 시생 누대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시생 누대구나. 너가 현생 누대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언제예요? 시생 누대에 가는 거고요. 로디니아가 형성됩니다. 언제? 원생 누대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원생 누대 중에서도 언제? 중기. 대략적으로. 12억 년 전에서 8억 년 전, 이렇게 보긴 하는데, 중에서 후로 넘어가는 그 즈음, 이렇게. 아셨죠? 자, 판기아 형성. 현생 누대. 현생 누대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판기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건 언제? 고생대 말.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원래 수능 특강 교재의 문제는 뭐였냐면 지질 시대와 각 지질 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기역과 비읍, 니은과 A, 디귿과 C를 연결 제대로 연결된 거 찾으면 되는 게 문제였어요. 아셨죠? 선생님은 여기다가 무엇을 추가했느냐? 요걸 추가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 시기 사이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생성되었다. 자, 지엽적인 문제예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원생 누대. 여기 원생 누대 있으니까. 요 사이에 원생 누대가 들어가니까. 맞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조금 더 지엽적으로 가면 얘는 원생 누대 후기로 들어가. 후기로. 그러니까 요 시기 이후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성되었다? 아닌 거야. 아셨죠? 자, 니은과 디귿 시기 사이에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거시식물의 출현은 언제? 고생대 후반부.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다 딱 얘기하긴 좀 곤란하지만 교육과정상 우리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건 언제예요? 페름기죠, 페름기. 그럼 페름기라고 하면 지금 어디가 된다? 어디가 된다? 지금 니은에서 디귿으로 넘어간다? 판기 형성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였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사이에 출현? 맞다. 아셨죠? 얘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예요. 출현이. 아셨죠? 그다음에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은 언제? 시생누대. 그렇기 때문에 A에 형성되었다. A는 언젠데? 원생이거든. 그럼 너 틀렸구나. 그럼 너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뭐만 맞는 거죠? 비읍. 아, 미읍만 맞는 거죠. 이렇게 미읍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주관식 포인트. 바로 요거. 히말라야 산맥, 에팔라치아 산맥 이런 주요 산맥은 어느 지질시대에 형성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생대. 그다음에 얘는 판기아가 형성되는 시기니까 고생대 말. 이렇게. 특히나 히말라야 산맥 조금 더 들어가면 신생대, 팔레오기에서 이제 네오기로 넘어가는 그 즈음부터 형성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표용 6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자, 최초의 출현 시기 우리가 이런 것도 좀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세포 동물의 출현 원생누대, 양서류의 출현 고생대, 그다음에 공룡 출현 중생대. 매머드 멸종, 신생대. 이렇게 가면 조금 투박하게 가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다세포 동물의 출현, 원생누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즈음. 그 다음에, 후기라고 하면 조금 더 그냥 정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 자, 양서류의 출현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고생대에서 중기 정도. 중기 정도로 보면 되고, 공룡의 출현은 중생대의 초기. 트라이아스기, 초기. 그 다음에 매머드, 신생대 중에서 후. 제4기.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A 시기는 원생 누대에 속한다. 원생 누대에 속한다. 맞는 거고요. B 시기와 C 시기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언제냐면 페름기 말. 페름기 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B 시기와 C 시기 사이에 지금 여기 이 시기 사이에 고생대 말, 그다음에 중생대 시작.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멸종이 있었다.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C 시기와 D 시기 사이에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거시식물의 출현은

페름기 말로 우리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페름기 말이 들어 있었니? 이미 여긴 중생대인데? 그래, 신생대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넌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맞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인 거. 이런 거. A 시기와 B 시기 사이에 온전한 우존층이 형성되었느냐? 이제 온전한 우존층이라고 한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그 우존층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물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야?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육상생물의 출현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실루리아 즈음, 그 직전 즈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A 시기와 B 시기 사이에 온전한 우존층이 형성되었다. 지금 양서류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을 했을 테니까 요 전에, 얘와 얘 사이 맞죠?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B 시기와 C 시기 사이에 빙하기가 있었다.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고생대 후기가 여기 들어가지. 고생대 후기에 큰 빙하기가 있었지. 맞는 거고요. D 시기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지금 D 시기는요 신생대 사기거든요. 남반구에 있었던 시기는 판게아 형성 당시, 그리고 분리 초기. 신생대에 넘어오면 인도 대륙은 북반구에 왔다라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팔레오기 네오기 즈음에서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인도 대륙이랑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아, 신생대에 넘어오면 북반구로 왔구나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남반구 위치하였다가 아니라 북반구 가야 되겠지. 리을, 미음 이렇게 추가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역 시기의 고기온은 주로 빙하 시추물을 통해 알아낸다. 기역 시기는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역 시기 여기 B 시기와 C 시기 사이의 기역 시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고기온은 빙하 시추물 연구를 통해 알아낸다. X죠. 빙하 시추물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고기온 언제까지? 신생대 가장 최근 기후들을 우리가 빙하 시추물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 자, 속지 식물의 출현 시기는 언제예요? 중생대 말로 가는 겁니다. 백악기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이렇게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유형 8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 대멸종인데, 자, 가는 현생노대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과 대멸종 기역 미음을 나는 어느 대멸종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대멸종 시기가 5차례 있었다. 오르도비스기 말, 대본기 후기, 페름기 말. 여기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페름기 꼭 기억하시고요. 트라이아스기 말, 백악기 말. 아셨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신생대, 여기는 중생대, 여기는 고생대. 됐죠? 자, 요 시기의 대멸종으로 인해서 암모나이트와 공룡, 중생대에 번성한 아이들이 멸종하였네. 그럼 요 시기는 중생대 말로 가는 거고 얘네 멸종 이후에 신생대로 이어지는 거. 그럼 너희들은 백악기 말 대멸종과 관련 있는 거지? 미음과 관련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기역은 대본기와 속단기의 경계에 일어났다. 기역은요, 오르도비스기 말.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자, 갑주어는 디귿 시기와 리을 시기 사이에 번성하였다. 갑주어는 언제 번성합니까? 고생대 중기에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디귿 시기는 언제니? 페름기 말. 리을 시기는 언제니? 트라이아스기 말. 그럼 요 사이는 이제 중생대로 보는 건데 틀렸지. 자, 나의 대멸종은 미음이다. 나의 대멸종은 미음. 백악기 말. 또는 뭐 중생대 말 맞는 거 됐죠? 이래서 원래 문제 풀이를 하면 이제 디귿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건 요거.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 사이에 무척추 동물이 출현하였다. 무척추 동물은 고생대 초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지. 자, 리을 시기와 미음 시기 사이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리을 시기와 미음 시기 사이에 여기 지금 뭐에 속하여? 중생대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빙하기에 일어났다. 이거 많이 틀리는데요. 대멸종 하면 빙하기라고 착각한 친구들이 있는데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어. 신생대 초에도 전기에도 빙하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빙하기에 일어났다. 틀렸지. 아셨죠? 그러니까 미음만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추가 요거 추가해봤습니다. 자, 생물 해양생물 과외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A 시기를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A 시기라고 하고 B 시기를요 여기를 B라고 해볼게. 그럼 A 시기와 B 시기 중에 선생님 B 시기 중에 멸종을 많이 했나요? 그럼 여기 해양생물 과외수가 좀 적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럼 틀린 거야. 아셨죠? 틀린 거야. 왜 틀리냐면 대멸종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의 수, 과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좀 줄었다 하더라도 이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셨죠? B시기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A시기가 B시기보다 적은 게 맞는 거고요. 디귿시기에 멸종한 생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디귿시기는 언제죠? 지금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요 시점에 멸종한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 삼엽충. 그 다음에 뭐? 방추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대 말에 삼엽충, 방추충이 멸종하였다. 아셨죠? 이렇게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위한 숙제. 내신 만점 OX. 요거 가져왔습니다. 조금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 이 지질 구조를 가지고 상대 연령을 좀 얘기할 수가 있느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가지고 얘를 어디다 활용할 수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녀석이 있거든요. 요 녀석은 우리가 지질 시대를 연구한다기보다는 고고학적 유물 연구에 좀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호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 산호는 언제부터 시성화석의 역할을 했을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는 언제 있었지? 그 다음에 최초의 거시식물은 언제 출현하였니? 이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최초의 육상식물은 언제 출현하였니? 요런 것들까지. 됐죠? 여기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구의 역사 중요한 내용 다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기 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든든한 성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가 영어 독해원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우리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강의 무슨 강의입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내신 만점 수능특강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신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점점 더 키워나갈 거예요. 그치? 선생님이 OT에서 말한 것처럼 이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지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 그리고 모든 문장에 대한 설명과 구조 분석이 필요한 친구들은 영어독해 연습 전문한 강의를 활용하시고 우리는 이 내신 만점,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내신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문 이해와 더불어서 출제자의 시각까지 기르는 시간, 그 시간 가지는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 강의마다 이렇게 오늘 다룰 문항들이 어떤 문항인가, 여기에 나오는 교재라고 하는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에 해당하는 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연습문제 번호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하고 오셔야 됩니까? 우리 OT에서 약속했습니다. 그치? 지문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내 눈으로 한번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쵸? 일단 지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다가 내신 대비라고 하는 층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은 꼭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지만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나만의 것으로 쏙쏙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일단 교재 1강, 엑서사이즈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항 되겠습니다. 원래 유형 뭐였습니까?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6쪽에 해당하는 문항이니까 여러분 PDF든 아니면은 교재 책이든 펼쳐놓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치? 즉, 교재랑 선생님 학습 자료실에 올려주는 파일이랑 같이 두고 보셔야지만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지문 읽고 오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지문 이해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문을 잘 이해하고 들어왔는가?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감정 표현의 맥락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친숙한 소재를 맥락성이라고 하는 신선한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지문이었지요. 지문의 내용 구조 간단히 살피면 이러합니다. 자, 우리말로 그 지문의 마인드맵을 그려본다. 그 지문의 내용 구조를 갖다가 설계도처럼 쌓아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겁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서는 얼굴 표정의 보편성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감정은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중요한 건이 표현이지요. 그러나 감정은 특정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없다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치? 기본 감정 목록은 얼굴 표정뿐 아니라 다양한 표현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감정 표현은 뭐 속에서? 상황 속에서 수행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상태를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내용 구조 속에서도 중요한 연결어, 그 다음 핵심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한줄 요약 갑니다. 감정은 보편적인 표현 능력을 가지지만 뒤집어요. 그치? 언제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경험이구나.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영어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 건데, 이 영어 요약문은요,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 표현을 그대로 쓴 경우도 있고, 풀어 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동의어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몰랐던 어휘 표현을 같이 챙겨가셔야지만, 내신의 선택형과 서술형을 둘다 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가볼게요. Although, 뒤집는 표현 나온다. 주목해 주셔야지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자, 인간들은 공유합니다. Universal. 보편적인 감정 표현의 목록을 공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뒤집으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발생하는 특정 상황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될 수 없는을 갖다가 한 단어로 압축해버렸습니다. 어떻게? Inseparable. 앞에 in을 붙이는구나. Inseparable.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기도 하고 형성되기도 하는데 뭐에 의해서?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것은 바꿉니다. 단순한 상태를 갖다가 lived experiences. 어떤 경험? 실제 경험으로 바꿉니다. 상태를 경험으로 바꾼다. 지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 해석 다시 한번 챙겨가시면서 요약문의 빈칸을 뚫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직접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을 노란색 표시로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네,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어디에 또 뚫을 수 있는가? 원래도 빈칸 문제이긴 했지만 또다시 빈칸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제와 연결이 깊은 부분이 되겠지요. 자, 지금 빈칸 서술형 픽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객관식 빈칸 유형뿐만 아니라 서술형으로도 채우게끔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치? 어떤 부분입니까? 자, 이겁니다. 보여준답니다. 뭘 보여주는지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 이번에는 앞에 not을 썼어요. Not separable.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치? 그것들과 연관된 특정 상황으로부터 not separable.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주제와 연관이 깊은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빈칸 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챙겨주시고요. 어법 갑니다. 이 긴 지문 속에서 선생님은 이 문장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어법 객관식 또는 어법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봤더니요. for plus which라고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석 한번 챙겨보시면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 라고 해서 얘랑 뒤에 나오는 동사를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보편

주관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which 자리에는 앞선 선행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행동은 이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 자 이제 부연 설명 닫히죠? 컴마 컴마 안에 들어가 있는 부연 설명 덩어리였으니까 다시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 지금 얘가 주어지요? 동사 자리에 뭐 왔습니까? 아라고 하는 복수 비동사 왔습니다. 그치? 이것은 또한 예외 없이 수행됩니다라고 해서 요거까지 챙겨주셔요. carry out은 무언가를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행동이 수행이 되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어법, 핵심 유형 짚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 유형까지 한번 예측해봅시다. 문장 삽입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인데 이게 문장 삽입에서도 의미를 지니는 문장이랍니다. 뭐 때문에? 얘죠? These behaviors, 이러한 행동, 이러한 행동. 자, 왜? 앞문장의 표현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앞문장에 human expressive behaviors 얘를 받아서 구체화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삽입 유형으로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장에 해당 번호까지 표시를 주었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찾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시각까지 기르는 시간입니다. 자,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빠르게 팍팍팍 치고 나갈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으로 원래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는데 소재 갑니다. 검색 환경 변경의 유용성에 대한 무엇? 의문이요. 의문을 제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지? 변화는 유용하지만 정보 재탑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해당하는 동적 메뉴는 오히려 사용 속도를 늦춥니다. 동적 재정렬 검색이라고 하는 변화 또한 사용자 만족도와 수행을 낮춥니다. 검색 결과 순위 변화는 클릭 행동을 방해합니다. 아, 의문을 제기해놓고 봤더니 다 방해하는구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공통적인 핵심 내용 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변화는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깨뜨려서 정보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쵸? 영어 요약문으로 보실게요.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자,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적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검색 결과의 재정렬, 순위가 바뀌는 것 같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도가 되었습니다. 뭘 하려고? 원래의 의도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흔히 disrupt,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아하, 사용자의 기대를 방해하고요. 어렵게 합니다. 뭐 하는 거? 정보를 다시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렵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Performance, 수행을 늦추고요. Reducing satisfaction, 만족도를 감소시킵니다. 방해하고 정보를 다시 찾는 것을 어렵게 해서 수행 속도는 늦추고 만족도도 감소시키는구나. 이 결과까지 요약문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어휘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빈칸은 어디가 유력하겠습니까? 우리 원래 빈칸 뚫린 위치 말고 요 부분이에요. 그치? 자, 연구가 보여줍니다. 동적 메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할 수 있어? 요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 Slow their users down.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지금 방해하는 이야기 일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slow down이라고 하는 어휘의 쓰임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좋습니다. 어법은 두 번째 문장 속에서 요거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적에 해당하는 to 부정사 덩어리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투부정사 덩어리 내에서 help라고 하는 동사가 5형식으로 쓰입니다.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오고 있어요? 자, 얘는 목적어. OC에 해당하는 요거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왔습니까? access라고 하는 접근하다. 동사 원형 왔습니다. 동사 원형은 선생님이 대문자 R로 표시를 할 건데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면 투부정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투부정사의 투를 넣어줘도 괜찮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고 플러스 그 안에서의 help라고 하는 동사의 5형식 쓰임까지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여기에서는 어휘의 쓰임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어휘의 쓰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지금 분석이 보여주는 반입니다. 그치? 자, 사람들이 뭐할 때? 사람들이 질의를 반복할 때, 자, 상당히 뭐 합니까? Less likely to 부정사라고 해서 가능성이 낮다 해당하는 표현이지요. 그치? 자, 뭐할 가능성이 낮습니까? 아하, 그들이 이전에 클릭했던 결과를 클릭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뭐 한다며? 그 결과의 순위가 has changed, 변화됐다면, 마찬가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행을 방해했을 것이고, 따라서 결과를 클릭할 가능성이 낮아졌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이어지는 어휘 또 볼까요? 자, 그리고 상당히 slower, 뭐예요? 느려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시 클릭을 한다라 할지라도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구나. 자, 여전히 변화가 사용자의 수행을 방해한다에 해당하는 일관성 있는 어휘의 쓰임을 잘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괜찮으시죠? 자, 좋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항 갑니다. 역시나 빈칸 유형이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챕터이기에 빈칸 유형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함축 의미 추론 유형이었는데, 그 빈칸이 아닌 다른 빈칸에 대한 예측까지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쵸? 가봅시다.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소재였습니다. 언어적 은유와 인터페이스 은유의 차이를 제시하고, 인터페이스 은유는 사용 방식과 기능을 형성을 한다. 자, 예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문이 였는데, 파일과 폴더의 예시는 사고를 돕지만 동시에 제약도 만들었고요. 데스크탑 은유란 또 다른 예시를 던져주면서 적절성과 한계를 제시하며 결국 어떤 필요성, 맥락에 맞는 은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은유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기술 사용 방식과 경험을 규정하며 상황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이 뒷부분에 내용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요약문 살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도 while이라고 뒤집는 표현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셔요. 자, 뭐이지만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고요. 하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뭐였습니까? 예였죠? 인터페이스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shape 형성합니다. 형성합니다. 자, 형성을 한답니다. both A and B 나오면서 뭐와 뭐를 형성을 하는가 봤더니 기술적 상호작용의 기능과 느낌을 둘다 형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게 한답니다. 특정 사용은 가능하게 하고 다른 사용은 제약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requiring 요구한답니다.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 맥락과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맥락과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필요성이 제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자, 어려운 표현 한개 나왔습니다. 뒤에 나온 요거 어떠합니까? Alignment with라고 해서 요거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뭐뭐와의 일치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그치? 사용 맥락과의 일치를 요구하는구나라고 할때 영어로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어휘를 조금 써봤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은 3번 문장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자, 요거 지문의 좀 초반부에 나왔던 표현이었는데, 결국 지문의 끝부분까지 다시 읽고 돌아오면,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가 이해가 되는 표현이었어요. 예시에 도움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이해가 되는 핵심적인 문장이었죠. 그치? 자, 요 부분입니다. Affecting, 영향을 미친답니다. Function as well as feeling, 느낌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느낌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하는 요 부분, 빈칸, 객관식 플러스 서술형까지 우리가 이두 개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F처럼 시작하는 철자만 주고 이 뒤에 이어질 거를 채우게끔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치? 이거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지금 is organized라고 하는 동사구 노란색이 눈에 띄는데, 일단 생긴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the way라고 해서 방식은 방식인데, 어떠한 방식입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서, 우리의 기계에서 정보가 조직되는 방식이에요. 그치? 정보가 조직되는 방식입니다. 따라 조직되다에 해당하는 수동태를 써줘야 하는구나.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in which가 생략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는 써주면 안 되죠?

관계부사 how는 써줄 수가 없지요. 그치? 이것 또한 체크를 해주시고. 자, 뒤에는 what 쓰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자리에 있습니까? constrain의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를 이끌면서 뒤에 do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what은 잘 쓰였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what을 우리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다라고 부르지요. 그치? what이 이끄는 덩어리 속 what의 쓰임까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문장 삽입입니다. however처럼 뒤집는 연결어 나오면은 문장 삽입, 글의 순서, 글의 흐름을 물어보기가 참 좋거든요. 이겁니다. however, 그러나라고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컴퓨터를 오락센터나 사회생활의 중심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덜 적합하다라고 해서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데스크탑 운위를 언급하면서 이것의 적절성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쵸? 이게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전환시키면서 그 운위가 덜 적절한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전환 문장 자리이기에 이 문장 삽입 유형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잘 따라하고 있죠? 자, 바로 이어서 4번 갑니다. 역시나 빈칸 줄은 유형이었는데 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까? 뉴스 프레임이 시민들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게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뉴스 내용이 시민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사형제, 이 사형제도를 서로 다른 틀, 프레임으로 구성한 기사를 제시를 하고요. 각 집단이 기사를 읽고는 판단 기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출된 프레임에 따라서 태도의 형성 요소가 달라지더라. 즉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치? 자,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뉴스의 프레임은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달라지게 만든다. 영향을 미친다. 좋습니다. 요약문 한번 가볼게요. 자, 실험 연구는 보여줍니다. Different news frames, 다른 뉴스 프레임이 뭐 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How people form their opinions.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왜냐하면 exposure to는 뭐뭐를 접하는 것이니까 특정 프레임을 접하는 것이 뭐합니까? 리드 목적어 to 부정사 나와요.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이끄는 거죠. 개인들이 뭐 하게끔 하지요? emphasize. 강조하게끔 합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치? 이 사형제도와 같은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평가할 때 corresponding considerations, 거기에 상응하는, 해당하는 고려사항을 강조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결국 프레임이 사람들의 의견 형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픽갑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가볼게요. 많은 뉴스미디어 연구는 사용합니다. 실험 설계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뉴스 콘텐츠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즉, 서로 다른 뉴스 프레임이 시민들의 의견 형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설계였다. 첫 문장에 먼저 딱 주고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요 빈칸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 갑니다. It was found that이라고 해서 이때 is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 되겠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즉, that 이하라고 밝혀졌답니다. 밝혀졌답니다. 자, subject는 여기에서 피험자들, 실험 대상자들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 이렇게 PP 덩어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치? exposed to라고 하는 것은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접한이라고 해서 무죄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은 얘가 지금 대시 이끄는 덩어리에 동사되는 거죠. more than이라고 해서 비교하는 구문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은 피험자들인데 이번에는 제공을 받은 피험자들입니다. 도덕성 프레임을요. 자, 여긴 해서 어떻게 된다고? 도덕성 프레임이 제공된 피험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자, 이 동사는 요거에 쓰임 아셔야 되겠습니다. present A with B의 구조로 쓰여서 A에게 B를 제시하다, 제공하다,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PP 덩어리의 수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문법으로 물어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 문장이 굉장히

과는 다른 프레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연구의 내용 구체화되고 마지막 6번 문장에서 It was found that 연구의 결과 나오는 부분이죠. 연구 내용 구체화, 연구의 결과까지 나오는 요 흐름으로 순서 문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넘어오셨습니다. 여전히 빈칸이에요, 그치? 빈칸이 상당 비중 차지하는 챕터였는데 그만큼 어려운 지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뭐에 관한 글? 지식의 문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지식의 문제는 미래 예측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태양이 내일 뜰 것이라는 믿음도 절대적 확실성은 아니다. 왜? 예상하지 못한 극단적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요, 실제 사례, 쓰나미로 예측의 한계를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갈까요? 가장 합리적인 예측도 현실과 다를 수 있다더라라는 결론의 내용까지 영어 요약문 살피러 갑니다. 일단 우리말로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는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요것이 핵심이었어요. 그치? 가볼게요.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라고 믿지만, our predictions, 우리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are never absolutely certain.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never라고 해서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통하는 거예요. 그치?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Unanticipated events, 예상치 못한 사건, 심지어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줍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의 limits, 한계를 드러내줍니다. 굉장히 좋은 요약문이고요. 부정어의 쓰임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은 굉장히 간단 명료한 의문문이 앞부분에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Can you call this a certainty? 우리가 이것을 확실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 하는 문장이에요?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결론 지을 순 없어.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 라고 결론 지었지요. 의문을 제기한 이 문장, 특히나 한 단어짜리 빈칸을 물어본다면은 certainty 굉장히 유력하고요. 서술형으로도 직접 쓸수 있어야 하니까 직접 써보면서 철자 연습까지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법 서술형 픽은 첫 번째 문장 어떠합니까? 여기에서 요거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우리의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 예측하는 능력이죠. 근데, 뭐를 예측한답니까? 아직 관찰된 적이 없는 것을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대신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우리 지금 대명사로 쓰인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럼 뭡니까? 예를 선행사로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ich는 뒤에 동사 따라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대시라고 하는 아이가 선행사로 쓰인 거를 많이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 건데 이 문장에서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구나를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는 거? 아직 관찰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얘가 선행사로 쓰였다.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기타 출제 픽은 어휘의 적절성 한번 가볼 건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결국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셔요. Which we had not anticipated. Not anticipated라고 해서 그동안 예측되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7번 문장에서 보시면 had not observed라고 해서 그동안 관측을 하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어지는 8번 문장에서도 had not been anticipated라고 해서 그동안 예측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예측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지식이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치?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같았고요. 부정어의 쓰임과 함께 anticipated, observed, anticipated 어휘의 쓰임 공통적으로 챙겨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6번. 드디어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함축, 의미, 추론 유형으로 넘어오셨어요.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상황에 대한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정한 수용은 쉽지 않으며 오해되기 쉽다. 없애기 위한 수용은 진짜 수용이 아닙니다. 싸울수록 문제는 악화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진정한 수용은 경험의 영향력을 점차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관심,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지속시키는 먹이다. 우리 떠돌이개와 먹이를 주는 비유를 제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함축 의미 주르는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 잘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말로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문제를 없애기 위해 수용하는 것은 진짜 수용이 아니며 진정한 수용은 뭘 해야 돼요?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싸움을 멈추고 관심을 계속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경험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가볼게요. True acceptance. 이게 진정한 수용이죠.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은 does not aim to. aim to 부정사는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인데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답니다. 불쾌한 경험을요. 자, 그러나 뒤집으면서 자, 결국 involves, 뭐를 수반하는 것입니까? 우리 ceasing to 나왔는데 cease to 부정사는 뭐뭐한 거를 멈추다, 중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치? 즉, 멈춰야 된답니다. 그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춰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continued tension, 지속적인 관심 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을 sustains, 유지시키고 intensifies,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떠돌이개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은 밥 달라고 또 오고 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줘버리면 그 불쾌한 경험의 영향력도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은 8번 문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We couldn't wonder. 우리는 그렇다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약 뭐 한다면 We stopped fighting with it. 중요한 거죠. We stopped fighting with it. 그거 싸우는 것을 멈춰야 돼요. 싸움을 멈추면 이게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진정한 수용.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문장에서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이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라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치?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을 멈춰야지만 진정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었고요. 자, 어떤 문장은 열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It's as if라고 해서 어떻게 하죠? 마치 뭐뭐인 것 같다. 가정하는 거예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자, 이것은 마치 뭐인 것 같냐면 우리가 길 잃은 떠돌이개의 방문을 계속해서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떠돌이개는 얘를 선행사로 취하면서 관계대명사절 따라오지요. 자, 중요한 건 keep이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인데 keep은 뒤에 ing 목적어를 취하면서 계속 뭐뭐하다. 계속 뭐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떠돌이개는 계속해서 돌아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한테 먹이를 주니까 keep ing 또 나왔어요. 그치? 좋습니다. keep 동사의 쓰임 살펴주시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개는 흥미를 잃고 떠나게 될 것인데 언제 떠나게 될 겁니까? 먹이를 그만 줘야죠. When? It is not being fed. 이 시간에 키는 거는 앞서 나온 떠돌이 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긴 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비동사 ing, 비동사 pp, 결국에는 현재 진행 수동태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받아 먹고 있지 않으면 진행의 의미와 수동태의 의미를 둘 다 살려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부정어 not이 들어간 형태까지 챙기셔서 혹시 이곳에 어순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빈칸 채우기 아니면 원형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형태를 바꿨을 수 있는지까지 이 덩어리는 직접 써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서술형 한번 가봅시다. 함축 의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제된 문제 자체에 서술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요. Attention is the food that keeps it coming back. 함축 의미, 객관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 함축 의미를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 골라줬습니다. 영어로 쓰인 표현이었지요. 그것에 우리말 해석까지 챙기셔서 이렇게도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구나. 무슨 뜻이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남아있게 한다. 따라서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가 핵심이었죠. 그치?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었던 그 영어 표현의 우리말 해석 버전입니다. 같이 챙겨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손 움직이어서 써보셔야 돼요. 이것의 함축 의미가 이거였지 하고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다시 빈칸으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일곱 번째 연습 문제 살펴보러 갑니다. 흔한 우연의 일치,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흔한 우연의 일치, 요게 키워드였어요. 그쵸? 자, 우연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고전적 문제, 생일 문제, 원숭이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큰술의 법칙 등과 함께 우연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진정으로 큰수의 법칙은 철학적 격언임을 밝히면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결국 발생할 수 있음을 통해 우연의 빈번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지문이었지요. 그치?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에만 동그라미 한번더 쳐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말 한줄 요약 갑니다. 우연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큰 수와 시간이 주어지면 작은 가능성도 결국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치? 자, 영어 요약문으로 표현 점검하러 갑시다. Mathematical problems, 수학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문제와 원숭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와 함께? 자,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진정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 Coincidences.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occur, 일어나는데 far more often than we expect.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far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이라는 강조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even highly unlikely events, 심지어 매우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조차도, 자, 중요한 표현도 나왔어요. are bound to happen이라고 해서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다. be bound to 부정사. 지문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표현이었죠.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주어진다면, 충분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다. 표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빈칸 서술형 픽은 요 부분 갑니다. 4번 문장에서요. 우리 방금 요약문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그치? 가볼게요. 자, 우리한테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데, why? 이유랍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게 happen, 일어나는데, far more frequently,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이유예요. 따로 expect,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라고 해서 약간 요약문에서는 far more often이라고 하는 표현 살펴봤었는데 frequently라고 하는 부사가 지문에는 등장했었습니다. 그치? 이것도 살펴주시고. 자, 빈칸 서술형 픽은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앞에 거에 이어서 얘 또한 지금 같은 얘기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빈칸으로 물어보기가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As bound to 부정사. 결국 뭐뭐하게 되어 있다. 결국 at some time, 언젠가는 happen,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이 부분도 빈칸 물어보기가 참 좋고요. be bound to 부정사,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요, 우리 영어 문장에서 물어보기 참 좋아하는 결국 주어 동사 찾기 되겠습니다. 자, this last law, 이 마지막 법칙은요, 컴마 컴마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앞선 명사 덩어리를 설명하는 동격 명사고 들어 있습니다. 얘가 뭔지 한번더 받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쨌든 부연 설명을 위한 삽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문장에서 컴마 컴마 덩어리 나오면 구조 분석에서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굽니까? This last law. 얘가 진짜 주어 역할하는 거예요. 단수로 받아야지요. 따라서 동사 자리에 단수 비동사 is가 왔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치? 다시. 이 마지막 법칙인 진정 큰 수의 법칙은 a philosophical adage, 철학적인 격언입니다. 해당하는 문장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어휘의 적절성. 굉장히 재밌는 어휘가 하나 보입니다. What is a counterintuitive poser? 이게 뭐냐면은 반직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직관에 반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23명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에서든 그 집단에서 두 사람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절반을 넘는데
근데 2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걸 딱 봤을 때,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글씨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Counter intuitive, 반직관적인 문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counter가 붙으면은 반대되는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휘의 쓴 살펴주시고 여기까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요. 자,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정말 얼마나 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How common coincidences are? How common? 흔한에 해당하는 형용사. 객관식으로도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우리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흔한에 해당하는 형용사로 지문에서는 comm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여덟 번째 빈칸 줄은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따라하고 계시지요? 봅시다. 자, 시각적 심상 속 거리 인식.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해주면서 시각적 심상 지문에서는 이미지를 갖다가 심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었어요. 공간적 특성 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를 제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이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주의를 이동하는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거리 증가에 따라 반응 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지우개 중요한 결과인 거예요. 따라서 결론 갑니다. 시각적 심상에 실제 공간적 거리가 표상된다, 나타난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었죠. 그치? 좋습니다. 자, 요약 갑니다. 이미지 스캐닝 실험은 시각적 심상 안에 실제 공간적 거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어 요약문으로 표현 살필게요. 자,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미지 스캐닝에 관한 실험은 보여주는데, response times, 반응 시간이죠. 반응 시간이 increase, 증가하더라. 중요한 실험 결과. 증가하더라. 뭐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시각적 심상 이미지에 있는 두점 간의 상상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시간도 증가하더라. 반응 시간도 증가하더라. 자, 그리고 이것은 보여줍니다. Spatial properties, 공간적 특성들입니다. 거리와 같은 공간적 특성들이 are genuinely, 진짜로 represented, 표상되더라. 표현되더라. 어디 속에? 시각적 심상 속에 중요한 표현 두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은요, 여덟 번째 문장 한번 보셔요. 우리 방금 또 계속 선생님이 강조했던 겁니다. The critical finding was that 중대한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지문 내에서도 핵심 문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반응 시간이 뭐 한다고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뭐 하면서 초점 지점에서 물체 이름이 불린 부분까지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로 머릿속에서도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반응 시간이 똑같이 증가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법은 요 부분 한번 가볼까요? This finding was taken as evidence.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증거? 증거의 내용이 궁금하지요. 따라서 앞선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뭐 나왔습니까? 동격의 된 나왔습니다. 이때 동격의 됐은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올 거예요. 자, 완전한 절 따라 나왔습니까? 우리 컴마 컴마는 괄호로 묶고 구조 분석에서 잠시 뺀다라고 했으니까 봤더니요.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는데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잘 따라 나왔구나. 동격의 대절, 괄호는 여기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앞서 명사의 내용, 여기에선 증거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자, 동격의 접속사 that 하나 살폈어요. 자, 이어서 순서 오랜만에 갑니다. 여기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실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험 설계의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순서 물어보기가 참 좋은 겁니다. 그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 자, 지금 첫 번째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은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이미지의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뭐할 겁니까?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 속에서 참가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이어지는 5번 문장에서 lastly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뭘 했는지까지 지금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쭉쭉 실험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8번 문장 보시면은 the critical finding was that 실험의 결과까지 순서 물어보기 참 좋겠지요. 그치? 이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다를 잡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번 문제고요. 역시나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14쪽 문제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소재 갈까요? 소셜미디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의 변모였습니다. 비교적 친숙한 소재였기에 읽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소셜미디어가 전환됩니다. 단순 소통 도구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할수 있게 되었습니까? 기업들이 제품 홍보, 직접 판매까지 할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내용 더해지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이 신뢰성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마케팅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끝까지 나오는 새로운 정보를 합하고 합해서 주제를 완성시켜야 하는 지문이었어요. 가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소통 공간에서 기업의 판매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으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그 핵심 역할을 하더라. 영어 유형 문제품이 이렇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요, has evolved.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발전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뭐에서 뭐로 발전했습니까? 소통 도구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발전?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기업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 홍보도 하고요. directly sell product. 중요한 거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제품 판매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뭐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하나 보이시죠? leverage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그쵸? 얘가 동사로 쓰이면 활용하다라는 뜻이 있구나.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3 수준에서 지문 속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치? 팔로워의 신뢰를 활용하는 인플러스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구나.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은 3번 문장 어떠합니까? 자, 버스로 뒤집으면서요. 뭐와 함께? 일부 플랫폼의 인기와 함께 소셜미디어는, 자, 요거 주목합시다. has turned into라고 해서 변화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변화했습니다. 그치? 자, 어떠한 중요한 도구로 변화를 했냐면, 기업을 위한 도구인데, 특히 기업은 뭐 하고자 하는 기업이에요? seek to 부정사라고 해서, 뭐뭐 하려하다. 뭐뭐 하고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하고자 하는, 온라인상에서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변화하였다. has turned into. 이 표현까지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은 7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nfluence marketing은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지금 기업들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도달하는 거. 사용자들의 팔로워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했는데. 글쎄, 이 팔로워든 부연 설명가입니다. 뭐할 가능성,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누구의 제안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봤더니 people이라고 하는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또 붙었습니다. 요거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식이에요, 수식. 그리고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수식 관계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 가운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죠. 여기서 보시면 they follow 누구를 follow 하는데 지금 follow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치?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략된 관계대명사를 살려내주자면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나 목적격 형태인 whom을 써주셔도 괜찮겠고, 아니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소셜미디어에서 follow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제안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nfluencer marketing이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더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번엔 서술형 한번 가봅시다. 지금 내용 이해를 잘 했는가를 갖다가 물어보기 위해 우리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말로 답변하는, 즉 우리말 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정도의 서술형도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쵸?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왜 소셜미디어가 기업에게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선생님이 지금 이 답변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을 때 완벽하게 똑같이 문장을 쓰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뭘할수 있게 되었습니까? 제품
홍

0: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 더 마지막에 추가됐던 내용이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신뢰 기반 마케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써주셔도 괜찮겠지만 그건 결국엔 신뢰를 활용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뢰 기반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답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보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자료는 자료실에 미리 올려드리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OX 퀴즈라고 해서 선생님 매 강의마다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질문 속에서는 Exercise 7이라고 해서 7번째 질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연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현상이다. 생일 문제는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진정으로 큰 수의 법칙은 수학적 정리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결코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리시지요. 그쵸? 자, 게시판에 OX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답으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답을 공개해 줄 겁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랑을 해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 함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문을 먼저 공부하고 오면 더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 플러스 다음 시간 지문도 예습 잘해서 오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내용 알차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제사회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초점은 당연히 전쟁과 평화론 그리고 해외 원조론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복습을 해두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 정리하고 나서 자료 탐구 내용들 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략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에 있는 자료 1번입니다. 이제 모겐소의 현실주의적 관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 투쟁이라는 동일한 현상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본질은 권력 투쟁이에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펼치는 어떤 권력 투쟁의 형태인데, 이게 국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국제도덕에 관한 논의는 윤리가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정치가와 외교관이 물리적 힘만을 위해 행동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윤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윤리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이 윤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모두 배제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이 뭐예요? 국제사회에서 국가라는 존재는 나름대로 보편적인 윤리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완전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국가가 도덕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만, 모겐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국가는 나름대로 뭐, 다른 국가에 대한 어떤 주권의 존중이라든지 어떤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인권 가치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가장 보편적인 도덕 원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으나, 국익에 한해서, 그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해서 그런 것들이 준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익에 반하게 되면 당연히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갈통이 제시한 폭력의 구분 한번 볼게요. 자, 폭력을 의도한 행위자 또는 가해자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폭력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간접적 폭력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 폭력의 종류를 가르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의도성이요, 의도성.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도한 폭력이다. 그러면 직접적 폭력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이제 의도하지 않는 폭력들,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크게 보자면 간접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구조적인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은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이다. 그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빈부격차에 의한 어떤 폭력들, 뭐 이런 것들. 자, 이는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죠?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에요.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의도해서 뭐 빈부격차 발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유발해 막한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구조적인 폭력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의도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부당한 어떤 정치가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는 행복감에 대한 싱어의 이야기예요. 싱어, 그죠? 행복감, 그죠? 공리주의 느낌 나죠? 자,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의 5%를 세계 빈곤 퇴치 활동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5%면 뭐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5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그죠? 그 정도는 뭐 행복을 감소시킬 일이 없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부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출 계획을 다소 수정하기는 해도 그런 수정의 결과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결국 이 기부를 하는 것, 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롤스. 네 번째죠. 네 번째 제시문이죠. 롤스가 제시한 원조의 중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질서정연한 어떤 사회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일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원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성취된 이후에는 현재 질서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 여전히 빈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율적 정치적인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게 롤스의 원조였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58페이지의 1번입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이라고 했죠. 국제사회 근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하나는 다양성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 국가들 간의 적대감이다. 개별 국가의 권력욕은 권력 투쟁으로 수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이 있어요. 그죠? 왜요?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권력 투쟁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 모겐소. 그죠? 현실주의자인 우리 모겐소임을 쉽게 알수 있죠.
선택지 뭘까요? 인간의

해군성은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일리가 없죠, 여러분.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요,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이기적이다에 초점을 맞추고 모겐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국가 간 힘의 균형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동맹, 뭐 군비 경쟁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하다. 자, 국가의 외교 정책은 권력과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필연적이죠.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모든 외교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제가 단서 조건 달고 있잖아요. 뭐 국제법을 실천하는 것도 역시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뭐 도덕 원칙을 이행하는 것도 역시나 국익에 부합하니까라고 국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자, 국제사회에서 권력 추구는 인간 본성과 무관한 경향이 아니고요. 인간 본성이 집단화된 경향인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체크한 학생, 병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평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오, 평화론이네요. 폭력을 줄이는 치료적 처방과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처방 모두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방이고요. 하나는 치료예요. 치료는 뭐예요? 상처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방은 뭐예요?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전자가 소극적 평화를 지향한다면 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 평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구조와 어떤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폭력을 예방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적극적 평화의 추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소극적 평화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시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충분히 맞는 표현이죠. 소극적 평화라는 건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 모두가 사라진 상태를 갈등은 적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불평등이나 차별도 폭력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걸 바로 무슨 폭력이에요? 구조적인 폭력. 자, 3번,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어야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었대요. 사회구조적인 어떤 평화가 이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맞고요. 자, 4번, 문화적 폭력인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라는 것 외워주시면 되고요. 계속 설명했죠. 자, 적극적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틀렸죠.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소극적 평화이고요. 직접적 폭력의 제거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까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이어야 한다. 아하, 딱 이것만 보더라도 누구? 칸트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자,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방체제, 평화연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평화연맹체제에서 국제법을 수립해야 합니다라는 것. 그리고 세계시민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많은 시민들 사이에, 많은 세계시민들 사이에 어떤 우호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누구? 그래서 칸트 찾으면 되겠죠? 칸트의 영구평화를 향한 확정조항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영구평화의 실현은 세계정부의 설립을 전제로 한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 국가 위에 국가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 간의 계약을 맺고 평화연맹을 결성해야 하지만 평화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가진 기구가 아니다. 단순한 회의기구이다. 모든 국가들은 동료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틀렸고요. 자, 2번, 영구평화는 자연상태에서 우연히 도래할 수 있는 결과다.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선택지죠, 사실. 그죠? 일단 자연상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칸트가 사회계약론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 어?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틀렸죠, 여러분? 자연상태에서 무엇을 토대로 도래할 수 있는 결과예요? 사회계약, 그죠? 평화연맹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3번, 영구평화의 실현은 정치체제의 개선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뭐 당연히 맞죠, 이것도. 각 국가는 정치체제를 공화정체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정답이겠고요. 자, 4번, 영구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은 강제력 있는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강제력, 주권적 권력 이런 것과는 칸트가 의도한 평화연맹과는 거리가 멀죠. 자, 5번,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상비군을 폐지해야 되죠. 하지만 즉시 폐지라기보다는 점진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가벨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일단 뭐 키워드가 원조가 나왔네요. 해외 원조론이니까 뭐 우리가 3명 정도의 사상가를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롤스, 싱어, 노직 이렇게 3명. 자, 원조는 필요합니다. 원조는 세계의 빈곤한 이들을 그들이 합당하게 자유적인 만민이나 적정 수준의 만민이 될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라고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히 룰스라는 걸알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만민이라는 요 표현, 그죠? 뭐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룰스에게 만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사회 혹은 국가로 치환해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자유적인 만민이라고 하면요, 결국 질서정연한 사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적정 수준의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그러니까 자유적인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만민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불복종에서 배웠던 뭐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느낌, 그런 느낌의 어떤 사회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모두 룰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데,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갑은 롤스이겠고요. 자, 을을 보니까요. 을도 원조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힘이 있고, 그러므로써 그 일에 상당한 도덕적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이라고 무엇을 붙였어요? 조건을 붙였죠. 원조를 조건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누구? 싱어. 옛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조는 조건부 의무입니다. 원조 주체에게 너무 중대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조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 원조의 목적은 빈곤국 국민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굳이 바꾸면 싱어가 주장할 입장이겠죠. 사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일단 정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다라는 것. 물론 이 정의 실현이라는 것 안에는 뭐 빈곤을 해소하는 것, 뭐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롤스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 구조, 그죠? 어떤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1번은 뭐 싱어 정도가 동의할 법한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2번. 원조 과정에서 원조 대상국의 주권이 침해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롤스는 국제법에 각 국가에 대한 어떤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롤스도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롤스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롤스는 그런 불간섭의 원칙을 막 절대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야라고 주장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의 간섭의 행위로서 원조를 이야기하게 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뭐 주권을 침해해라? 이런 정도는 절대 롤스가 동의할 수가 없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3번. 원조 의무를 저버리더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했는데, 비난 받아야죠. 그죠? 물론, 싱어에게 있어서 원조 의무는 조건부 의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거나, 혹은 원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수 있는데 원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좀 다른 얘기죠. 저버리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유하자면 그렇잖아요. 내 눈앞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 그냥 보고도 외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싱어는 뭐 이렇게 원조를 외면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같은 건 아니래요. 그죠? 뭐 똑같이 사람 죽게 내버려뒀으니까 뭐 살인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랑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1, 2, 3번 답 없었고요. 자, 4번.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죠. 누구든, 고통을 느끼는 누구든, 당연히 그들의 이익과 고통이라는 것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싱어에게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원조의 의무는 국가보다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롤스가 동의하지 않겠죠? 최소한, 그죠? 국가가 기본적으로, 사회가, 어떤 만민이라는, 사회가, 어떤 만민들이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셨죠? 뭐 굳이 싱어를 답변하자면 싱어는 충분히 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어는 모든 것을 개인에게 좀 초점을 많이 맞춰두고 있거든요. 특히 싱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사회의 정부는 보통 민주정부잖아요. 그럼 민주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것들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원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도 정부도 원조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죠? 오히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어는 당연히 정부도 국가도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개인이 더 초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정답 4번.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여전히 원조라고 나와 있고요. 자선적 행위가 아니라는 건 의무적 차원이라는 거니까 원조의 의무를 주장했던 싱어 아니면 롤스겠네요. 그죠? 자, 그것은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어떤 일들을 희생하지 않고도 또 나오네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도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적인 그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의무라는 걸 명시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싱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이요. 그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이요, 시민. 그죠? 그리고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근데, 뭐, 정말 극단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정의로운 사회에도 절대 빈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될수 있는 거죠. 자, 2번.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거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고 있죠. 절대 틀렸고요. 자, 3번. 원조는 보편적인 도덕적 책임일 뿐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적절한 정답이겠네요. 제시문에서도 보여줬죠. 조건부 의무라는 사실을.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정답이겠고요. 뭐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눈에 좀 들어오신다면요, 여러분. 잠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물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먼저 원조하면 돼요?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낼수 있도록, 효과적인 결과를 낼수 있도록 가난한 나라에 있는 절대 빈곤한 사람을 먼저 돕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려면 뭐 예를 들어서 흑인은 원조하지 마. 이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위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모두 이 고통받고 있는 절대 빈곤한 모두를 도와줘야 돼.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부터 도와주자. 이렇게 순서대로 다 도와주자라는 거잖아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절대 위반하고 있지 않죠. 자, 4번. 원조의 효과가 불확실하면 원조의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지나가면서 말했거든요. 불확실해도 돼요. 어떤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좀 낮아 보여도 됩니다. 불확실해도 돼요. 하지만 있다면 원조해야 돼요.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원조를 중단해야 될 때는 싱어에게 있어서 언제예요? 원조의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틀렸고요. 자, 5번. 원조를 통해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틀렸죠. 원조를 통해서 누구의 이익이 증대되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절대 빈곤한 사람들. 그죠? 뭐, 부유한 사람들을 원조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이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회가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자원이 너무 부족하여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없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이 부족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원이 부족하다는 그 사실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보증하진 않는다. 그죠? 자원이 없어도 질서정연한 사회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자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6.25 전쟁 터지고 나서도 정말 나라가 쑥대밭이 된그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이 나라는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질서정연한 사회까지는 좀 오반가 싶기도 한데, 그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됩니다. 자, 정부가 기아를 예방할 수 있을 때도 국민에게 굶주리도록 방치

지 않은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인권 가치의 강조. 다시 말하면 인권 가치에 대한 권고와 조언이죠.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정체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롤스이죠. 딱 봐도 너무 명확하게 롤스이고요. 자, 이제 선택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업. 원조를 통해 국가 간 자원의 우연적 분포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틀렸죠?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더 응용될 것도 없어요. 물론, 맞아요. 자원이 우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 석유가 콸콸 나오는 거? 이거 우연이잖아요, 사실. 누가 알고 거기다 나라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래. 천연자원은 우연적인 거야. 우연성이야. 그러니까, 이 우연성을 이제 보정해줄, 그죠? 이 우연성의 영향력들을 조정해야 돼. 부를 재분배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했죠? 차등의 원칙은 국제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초적 입장을 형성했을 때요, 뭐 평등한 자유, 기회균 등, 그리고 차등의 원칙을 도출했을 때는 국내 사회의 정의의 원칙들에 대해서 논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국제사회에서의 원초적 입장이 따로 있다고, 그죠? 그래서 각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벨에 가려져서 고민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도출된 것이 바로 만민법이라는 국제법이다. 자, 니은,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인도주의적 자선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인도주의적 뭐 자선이 아니고요. 인도주의적인 뭐 의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롤스가 말하는 원조라는 것은 의무적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요. 자, 디귿. 원조의 목표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게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선생님, 정치 문화가 뭐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 문화라는 표현을 원조론에서 본다면 롤스에게 있어서 사회구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문화가 어떤 좋은 문화, 어떤 정의로운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이런 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프랑스의 국민들은요, 시민성 자체가 뭔가 자기들이 이 국가의 주인이야라는 그런 주인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막 정치 참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으로 시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참여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면 손쉽게 정의로운 사회구조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정치 문화의 토대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정의로운 민주정부,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조의 목표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조 대상국의 정의로운 사회 문화를 수립시켜 주는 것이다. 똑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자, 1.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죠. 충분히. 왜요? 우리가 무엇을 실현시켜줬어요? 정의의 원칙들을 실현시켜 준 거예요. 사실상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빈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 이렇게 두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적 특징을 고르래요. 자, 가를 보니까요. 국제관계는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국가들이 권력과 안보를 우선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딱 봐도 무슨 주의? 현실주의. 이제 목元소의 향기가 많이 나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네. 뭐 특히나 현실주의라는 걸 어디서 좀알수 있냐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국제관계가 무정부적 구조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정부? 왜 나오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정부라는 것은 국제적인 권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국가들 위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죠? 이걸 바로 무정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元소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목元소도 국제법이랑 국제기구라는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그것들을 많은 국가들이 또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에 어긋나면 그 국제법을 위반

할수 있다고 했고, 그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사실은 처벌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국제적인 권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무정부 상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권력과 안보를 우선시한다, 이익을 극대화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봤을 때, 아, 이거 현실주의네, 라는 건 쉽게 알수 있죠? 자, 나 한번 볼게요. 국제관계는 협력과 규범, 국제제도를 통해 평화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도덕원칙과 상호신뢰가 국가 간 관계를 이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무슨 주의? 당연히 현실주의 나왔으니까요. 이상주의. 여러 가지 또 이상주의의 특징들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도덕원칙, 뭐 상호신뢰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주의의 입장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나의 특징이니까 이상주의의 특징들을 좀 찾아주면 되겠죠? 이상주의의 특징들. 자, 엑소츠 보니까요. 국가행위의 동기를 국익의 극대화로 보는 것은 당연히 현실주의의 입장이니까요. 낮음이 되겠고요. 자, 국제협력의 실현을 위해 국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역시나 이상주의의 입장이 되겠죠. 물론 뭐 국제법 자체를 현실 부정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국제법의 필요성 무효하다고 했죠.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효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상주의 높다. 자, 세력 균형과 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도, 세력 균형, 동맹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 현실주의죠. 그래서 낮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낮음, 높음, 낮음이니까요.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자, 다음 토론의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토론 주제가 난민 수용을 허용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진짜 되게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나라 내 난민 수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참 국제사회의 어떤 다소간의 어떤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아, 참 예민한 문제긴 해요. 참, 그죠? 자, 가봅시다. 난민 수용은 인류 보편적 연대이자 국제적인 책임입니다. 아,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이네요. 자, 국제적 분쟁과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을, 그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혹은 뭔가 이 기후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국가를 잃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 보장의 의무입니다. 이거 그냥 자선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난민 수용해 줘야 돼. 자, 을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갑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난민 수용에 허락하자. 자, 그리고 을 보니까요. 난민 수용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그죠. 반대되는 여론은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특히 사회적 갈등들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문화 사회 우리 배우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정착 지원 비용, 일자리 경쟁, 문화적 충돌 문제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수용은 국가적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을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갑의 입장에서요, 난민 수용을 인류 공동의 의무로 간주해야 됩니다.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맞고요. 실제로 기본적 인권 보장의 의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본 인권 보장의 의무야. 누구나 해야 돼. 자, 2번.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다. 역시나 찬성하고 있는 입장. 충분히 동의될 수 있고요. 자, 3번. 난민 수용은 치안이 불안해지는 요인이 될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반대의 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4번. 난민 수용에 의한 사회 갈등은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나 반대 논거 중에 하나죠. 그래. 난민 수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고 또 사람들도 이제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고 이제 사회 갈등이 부각될 거야. 자, 5번. 난민 수용을 자국민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보자면 난민 수용을 뭐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갑이 뭐 자국민 보호보다 우선해야 돼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을도 자국민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은 둘다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면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서답

이런 내용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땡큐죠, 여러분. 읽고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분석만 하면 돼요. 자,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들이 코로나19, 그죠?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국제적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세계은행은 소득 증가가 선진국보다 못해 부자 나라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나라들이 눈에 띄게 느는 걸 특히 우려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난한 나라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원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원조를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자료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이 전쟁, 기후, 위기 등으로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 가난해지고 있다. 그죠? 자,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해외 원조,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원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라는 것. 자, 세 번째. 극단적인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래요. 오, 서술형인데 비판 문제 나오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조심스러워져요. 자, 극단적인 빈곤은 나쁘다. 만약 우리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또 나왔네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라는 것, 싱어의 입장이었고요. 조건부임으론. 자, 원조의 문에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구성원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목표를 넘어서게 되면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룰스겠네요. 그럼 한명더 나왔으니까 사실 싱어 룰스 노직일 건데, 자, 개인은 권리를 지니면 어떤 인간이나 집단도 이 권리에 대해서는 이 대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국가는 시민에게 타인을 돕게 할 목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재산, 내 소유 권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 자발적으로 양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강제성을 띠면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사상가는 노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싱어롤스 입장에서 노직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싱어롤스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공통점을 토대로 노직을 비판하면 되겠죠. 싱어롤스의 원조론의 공통점 물론 많겠지만 딱 두드러지는 포인트,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죠, 여러분. 싱어롤스는 원조를 의무라고 주장했는데, 로직은 자선의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비판해주면 되겠네요. 자, 원조는 자선의 관점이 아니라 의무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자, 4번.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정의의 실현이 인류 공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전쟁 범죄나 집단 학살을 단죄하는 형사적 정의니, 그죠? 이런 거. 형사적 정의, 우리 잠깐 보고 넘어갔었죠? 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회복하며 국제규범을 확립한다. 동시에 인류 보편적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분배적 정의를 또한 실현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나라들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제정의는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역니은의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일단. 자, 기역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쓰세요. 아까 기역이 형사적인 정의였죠?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거 제가 언급해 드렸었고요. 뭐 국제형사경찰기구, 우리 교재에도 실려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구 자체를 서술형으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밑줄 친 니은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방안, 그죠? 분배적 정의가 되겠죠. 분배적 정의는 공적개발 원조, 그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거, 원조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후위기 피해에 대해 환경 책임 분담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가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나 그림은 알고리즘이고요.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모두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요. 평화는 공화정체인 국가들 사이의 자유로운 연맹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연맹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공화정체인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딱 봐도 누구예요? 힌트 많이 줬죠, 이거? 칸트죠. 칸트. 자,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칸트의 주장과 일치하죠. 처음에는 평화연맹은 뭐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연맹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자, 1. 평화는 혁명적 명제이다. 평화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문화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평화적인 문화를 구축해야 돼. 즉, 문화적 폭력을 다 없애고 평화적인 문화를 구축해야 돼라고 주장했던 갈등이네요.

갈퉁, 그죠? 그래서 갑은 칸트고요, 을은 갈퉁이겠습니다. 자, 갑은 칸트고요, 그리고 을은 갈퉁이다. 자, 선택지 한번 판별해 볼게요. 자, 기억. 전쟁을 없애야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칸트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어떤 조항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칸트가 첫 번째는 뭐 상비군을 폐지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리고 확정 조항에서도 평화 연맹을 구축함으로써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을 없애야 한다든지 전쟁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평화, 어떤 영원한 평화의 시작점일 수 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자, 갈퉁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갈퉁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직접적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 폭력을 없애야만 그 진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다 동의하는데 OX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영원한 평화는 칸트죠. 이성을 따를 때 달성될 수 있는가? 이거 칸트 동의할 문장입니다. 그냥 이건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칸트에게 있어서 영원한 평화는 실천 이성의 명령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고요. 자, 디귿. 각 국가의 정체가 공화적이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는데 아니죠. 틀렸죠? 확정 조항 세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야 영원한 평화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화 정체가 되고 평화 연맹도 구축되고 세계 시민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자, 릴 갈퉁입니다. 직접적 폭력이 부재하더라도 간접적 폭력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 폭력이라는 것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시문 한번 보면요. 사회 간의 부와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오, 맞죠? 누구? 롤스 느낌 나죠? 단지 고통받는 사회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사회라는 표현 써줬고요. 더구나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해도 부유한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해서 해도 가난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롤스입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 빈곤의 뭐 상태가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롤스의 주장이었고요. 자, 1번.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모두 원조의 대상이다. 롤스 틀렸죠, 여러분?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고통받는 사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 무법 국가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이제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구조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국제사회에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를 가하는 그런 나라들 원조의 대상 아니라고 했어요. 자, 2번 원조를 통해 전지구적 분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나 틀렸고요. 제시문에도 이미 있었죠. 전지구적 분배 정의라는 것은 역시나 국제적인 차등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3번 원조를 통해 원조 대상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주권에 대한 침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지배하에 둬야 해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틀렸고요. 자, 3번 원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선택지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원조를 했어요.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원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확립해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뭐 충분히 많이 생각해 볼수 있겠고, 특히나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뭔가 이 간섭을 아예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원조의 의무는 시민 개개인에게 보편적인 의무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 설명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사실 롤스의 이론상으로 보면요, 시민 개개인에게 보편적인 의무로서 어떤 자연적인 의무로서 해외 원조의 의무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 과정상에 거의 보통은 롤스의 원조의 의무라는 것을 항상 사회, 그죠? 만민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이 굳이 언급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수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요. 하지만 저는 혹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회, 그렇죠? 보편적인 어떤 의무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만민들, 그렇죠? 정의로운 만민들이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정답이겠죠? 자, 3번 갈게요.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역시 여기는 벤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네요. 한번 제시문 판단해 볼게요. 자,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일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또 나왔죠, 여러분. 절대빈곤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조건부 의무, 그죠? 뭐할수 있다면 해야만 한다.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라고 해서 갑은 싱어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자, 을 질서정연한 사회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 질서정연한 국제사회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롤스임을 분명히 알수 있죠.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싱어였고요. 을은 롤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갑은 싱어였고요. 을은 롤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선택지 판단해 볼게요. 자, 기억. 부유한 개인은 직접적인 원조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싱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선택지죠. 그죠? 부유한 개인, 뭐 절대 풍요를 누리는 개인들, 어떤 기본적 필요를 누리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그런 개인들은 직접적인 원조의 의무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원조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이 사회, 그죠? 어떤 만민들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 틀렸다. 그래서 A에 들어가야 맞죠? 네. 자, 니은 심각한 악을 예방할 수 있다면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둘다 당연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원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악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 악이 뭔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싱어에게 있어서 이 심각한 악이라고 한다면 절대 빈곤이 되겠습니다. 그죠? 고통받고 있는 개인들, 절대 빈곤, 그죠? 그리고 롤스에게 있어서 심각한 악이라고 한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인권의 침해가 되겠어요. 인권 침해. 그래서 롤스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인권에 대한 강조, 인권 가치에 대한 강조와 권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둘다 동의하기 때문에요. 니은 맞죠? 자, 티긋. 원조는 이익의 도덕적 등가성에 근거한 의무이다라고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익의 도덕적 등가성. 다시 말하면 이익은 똑같은 거야. 도덕적으로 등가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좀 어렵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근거한 의무다라고 했으니까요. 싱어가 동의할 것이죠. 그래서 B에 들어갈 수 없고요. 자, 릴, 원조로 질서정연한 사회는 정의사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뭐 판단하지 않아도 이미 문장 자체로도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질서정연한 사회가 곧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을 합쳐놓은 것이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이건 뭐 판단할 여지도 없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니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이 모두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든 것은 이라고 했어요. 모두 부정을 찾는 거예요. 자, 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부과한다 해도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평화 조약과 구별되는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요거 잘 봐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 조약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 간의 전쟁을 영원히 멈추려는 약속을 평화 조약이라고 하고요. 평화 연맹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만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전쟁에 종식을 추구하는 어떤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갑은 칸트. 자, 을은 현상을 유지하려거나 타파하려는 여러 국가의 권력 요구인 반드시 세력 균형이라는 상태를 낳고 세력 균형의 상태를 낳는데요. 그죠? 권력 요기, 결국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또 그것을 유지 보존하려는 정책을, 외교 정책을 낳게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모갠소. 자, 현실주의죠. 자, 이렇게 제시문 판단했고요. 이제 선택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기억.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은 가능하냐라고 했습니다. 국가 간의 어떤 협력, 그죠? 칸트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평화연맹을 통해서 어떤 회의기구를 형성하고 이 국제법을 수립하고 협력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부정을 찾으라고 했죠? 일단 기역은 정답 될수 없어요. 동의했죠? 칸트가. 자, 니은 평화조약을 통한 영구 평화의 실현은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연맹 아니고요.
평화 조약이라고 돼 있어요. 칸트에게 있어서

0: 영구 평화의 실현은 평화 조약이 아니라 평화 연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자, 모겐소의 입장에서는요, 뭐 특정 국가 간의 어떤 평화 조약을 통해서 영구 평화 실현 안 됩니다. 사실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모겐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세력 균형을 통한 일시적인 평화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니은은 둘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은은 맞아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자, 디귿. 국제질서는 자연적으로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틀렸죠. 국제질서는 원래 자연 상태죠. 근데 사회 계약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계약이라는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게 된 거고요. 자, 모겐소도 국제질서 당연히 이기적인 본성, 오히려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그죠? 이기적 본성에 의해서 이제 국제질서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세력 균형에 의해서.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조화와 화합을 추구한다? 모겐소 절대 동의할 수 없죠. 디귿도 맞는 표현. 자, 리을, 전쟁만이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냐? 칸트 절대 동의하지 않죠. 전쟁 아니라 평화 연맹을 구축하는 것. 자, 모겐소 같은 경우에도 전쟁 안 해도요, 동맹과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고요. 그래서 니은디귿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전쟁과 평화론에 대한 어떤 해외 원조에 대한 문제까지 쭉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ChatGPT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올게 왔다. 야, 이 잘못하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키죠. 애들이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애기들한테 도리고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킬까요? 이게 네 몸이야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너는 머리가 여기 있어, 뺨은 여기 있어, 손가락은 여기 있어, 이게 네 손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몸이 협업을 할 수 있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존재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 약점은 뭔가? 맹점이라는 게 있죠. 그런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어떤 것, 그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은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뒤통수를 못 보고 죽어요. 그런 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퇴직하고 나서 아, 나는 뭘 하면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서 자신의 취미를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나를 비난해도 그걸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견고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울컥합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밖에 없는데 그 나가 나를 비난한다면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 내가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젊었을 때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생전 처음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도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구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농구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드리블할 때세 걸음, 드리블하지 않은 채로 세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코트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골대에 공을 넣어야 된다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아주 많이 당하죠. 왜 당할까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거쳐도 계약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농구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규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약할 때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입안에 금수저가 있더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 노동을 팔고 사는 것에 관한 규칙이 뭔가요? 노동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비를 떼이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퇴직금도 제때 못 받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상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관한 법, 계약에 관한 규칙, 노동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한 규칙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가가 주어지면 그 여가를 잘 즐길 수 있어요. 그 여가를 잘 즐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 취미입니다. 아, 나는 뭘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경로로 취미가 대단히 유효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대단히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기를 대단히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도 몸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존 레이티 교수가 실험을 한게 있어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고에서 수업 전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이 평균 19.1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실내

자전거를 약간 숨찰 정도로 타고 왔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두뇌 활동도가 2.5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활발히 돌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신체 일부분인 뇌가 당연히 더 좋아지죠. 한국의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특히 수업 전에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가요. 충분히 잠을 자서 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는 과정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낮 동안 알게 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면 노폐물이 머리에서 제거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딴짓을 해야지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을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과학자의 예술활동 수가 1인당 0.33이라면 노벨상 수상자는 0.94. 시각예술에서 7배, 공예에서 7.5배, 작가 분야에서 12배, 공연예술 분야에서 22배도 높은 참여를 하고 있더라. 뇌는 뉴런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저 활동을 하니까 뇌에 있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마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같이 한 과학자가 성취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음악과 체육을 거의 하지 않죠. 음악과 체육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놀아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에 있는 뉴런들이 활발히 연결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뭘 가르쳐야 되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발전한다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있고 자기 실현의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99.9, 자기 실현의 수단이 0.1이니까 자기 실현의 수단과 생계 수단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AI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노동에 대한 비중을 옮기면 됩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거의 0.001로 놓고 자기실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99.9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AI가 일을 없애면 우리는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대단히 비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어차피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경로로 가면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즐거운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면 좋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에 관한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전문 지식이 덧붙어 있다면 AI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풍부한 교양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AI가 한번 답을 내놓으면 거기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10배, 100배 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I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대목에서 AI에게 물어버리면 내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뺏기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을 돕는 보조도구로 쓸수 있어야지 생각을 대체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이름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싫증을 내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을 해요. 좀 애를 쓰면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면서 그 개념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어떻게 뇌에서 형성이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은 뉴런의 일련의 연쇄골입니다.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리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배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해요. 이 연쇄고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그 뉴런의 일정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칠수록 새로운 개념들을 뇌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AI한테 생깁니다. 나는 여기 아무런 개념도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올 때마다 그걸 AI한테 던졌으니까 AI가 엄청 똑똑해지죠.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고 나 대신에 철봉을 하고 쇠를 들으라고 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배도 나오고 팔도 가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할 때, 뭐 급히 검색을 해야 될게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좋아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AI를 쓸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AI의 그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부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AI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부 성향을 약간 넣은 채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뭐 그렇단 말을 하면 예리한 지적입니다. 뭐 탁월한 말씀입니다. 뭐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장사하려고 AI 회사가 붙여놓은 기능이지 진짜 탁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슈퍼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성향에다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성향까지 합쳐져서 점점 더 나쁜 순환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거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의 시대는 풍부한 교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이기도 하죠.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세상에 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PC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딥러닝도 졸업하고 나서 다 처음 보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AI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30몇 년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졸업하자마자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그것에 관해 탐색하고 학습하고 검색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주입하고 암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0: 소재가 끊이지 않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AI의 시대에 사람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고, 교양의 시대고, 독서의 시대고, 경청의 시대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운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일찍 알게 될수록 다행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야, 우리 친구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강 65강입니다. 진짜 이 긴 마라톤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한강 한강을 특히나 다 들었던 친구들은 정말로 선생님이 65강은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은 뭘 해도 분명히 확실하게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어떤 어려운 일에는 그 사람의 노력 그리고 실력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운도 필요하다고 행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입시생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마지막에 진짜 막판 뒤집기에 그 운이 따라주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선생님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 이런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관문에서는 본인의 실력과 노력도 절대적으로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행운의 여신이 마지막에 미소를 지어줘야만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정말 아주 종합 이 예술 같은 이 과정이 일종의 이런 입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담이기는 한데 선생님 이제 고3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1, 2, 3학년을 특히 이제 같이 데리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선생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3학년 때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왔는데 봤는데 몰라보잖아요. 왜 몰라보냐? 애가 너무 갑자기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원서 쓰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아이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선생님은 그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진짜 그냥 주지는 않는구나. 공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노력하는 이 과정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큰 정말 디딤돌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역시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 우리 피날레를 장식할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Dreams bring happiness. 꿈이라는 게 있어야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로 가는

여정이 되겠죠? 꿈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greater dreams, 더 큰 꿈, 여러분들의 그 큰 포부는 bring greatness, 뭘 가져다 준대요? 그치, 아주 위대함을 가져다 준대요. 꿈 넘어 꿈에는 위대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분명히 나의 목표, 이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더 큰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니까 우리 정말 큰 꿈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한 발짝 한 발짝 가보겠습니다. 누구 손 붙잡고, 그렇지, 쌤 손 붙잡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오늘 4개의 질문 준비했습니다. 일단 34, 35, 36, 우리가 앞에 강의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순서 찾고 지칭추론 찾고, 그리고 글의 정보 찾을 때 순서대로 나온다. 그리고 한 단락에 평균적으로 하나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을 때 각 단락별로 우리말에 매칭이 되는 부분을 빠르게 찾는 거죠. 한 단락에 보통은 하나의 정보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하나의 정보씩을 찾고, 그 다음에 아마도 나머지 한 단락에서 나머지 그 근처에 있는 위나 아래 단락에서 나머지 정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전에서는 이 내용 뭐 다 읽을 필요 있겠어? 다 알 필요 있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습, 예행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세 문제, 네 문제, 네 개 지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번 한번 볼게요. A번 달락. It was the first day. 첫날이었어요. Of the semester. 뭐에? 학기의 첫날이었어요. 자,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학기의 첫날이 열린 겁니다. Looking around has shared dorm room. 자, dorm room이라는 게 여러분의 dormitory room이 되겠습니다. dorm이 바로 기숙사예요. 자, 그런데 공용 기숙사가 되겠죠. 공유하는 기숙사니까. 자, 그의 공용 기숙사 방을 둘러보고 나서 노아는요,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at it looked exactly like every other dorm room at the university. 대학의 모든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그 방, 자신이 묵을 그 방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he became disappointed. 그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지칭하는 대상, 지칭추론을 찾기 위해서 Noah라는 N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칭처럼 옆을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his roommate Steve. Steve도 나왔어요. 자, 그의 룸메이트인 Steve가요. Not is it. 그것을 알아챘죠. 지금 노아의 이런 마음을 알아챘어요. 실망하는 마음. 뭐야,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노아의 마음을 알아챘고. And asked. 물어봤죠. What was wrong?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노아는요. Answered quietly. Quietly. 조용히 대답했어요. 뭐라고?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에는 their room was totally boring. 그들의 방이, 그들이 쓸 방이 완전히 정말로 어떻다고? boring. 지루하다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 이게 뭐야?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숙사 가면 진짜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he washed. 그는 바랬습니다. The space felt a bit more like their space. 그가 바라기를 그 공간이, 그들이 쓸 그 방, 기숙사 방이 약간은 조금 그들만의, 그들의 공간처럼 느껴지기를, 그 공간처럼 느껴지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들만의 공간, 그들의 공간, 즉 그들의 뭔가 특징이나 특색을 담은 그런 공간이길 바랬다라는 의미에서 there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강조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누가 말한 거야? 그치, 지금 노아가 방을, 예, 기숙사 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바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스티브가 그래서, 룸메이트인 스티브가 agreed and suggested,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했죠. 뭐라고 제안했어? 자, they could start personalizing the room like Noah wanted the next day. 다음 날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들이 그 방을 personalize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요. personalize는 뭐겠어요? 개별화하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만의 방을 좀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하는 것처럼? 노아가 원하는 대로야. 원하는 것처럼 그 방을 좀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날 이야기를 했죠. 친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는 스티브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그치, 뭔가 방을 변화시킬 것 같은 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상이 돼요. 그죠? 자, 그럼 B번 달랑 먼저 가볼게요. As he walked through a furniture store, 웬 갑자기 가구 상점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삐범달락은 역시 있다가.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얘네들이 가구까지 구입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B, C로 가보겠습니다. 노아는요, hardly slept that night. 그날 밤에 hardly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거의 뭐뭐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Making plans, 뭐 하느라고? 그치, 계획을 세우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For the room, 그 방을 위한 계획이요. 와, 노아는 진짜 진심이네. 그죠? 이 방을 뭔가 좀 다르게 바꾸고자 하는 노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After Steve woke up, 스티브가 일어난 후에는요, they started to rearrange. Arrange가 무슨 뜻이야? 배열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re는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재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가구 재배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의 그 제안을 딱 듣고, 아, 바꿀 수 있어? 그래, 너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밤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스티브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가구 배치를 다르게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로 봤을 때는 C가 첫 단락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자, all of the chairs, 모든 의자와 그리고 소파, 그 방에 있는 모든 의자와 소파가 were facing the TV, TV를 향하고 있었죠. 노아는 mentioned to Steve, 스티브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That, 이하라고 말했죠. Most of their visitors, 그들의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방문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usually just sat and watched TV instead of chatting. 담소를 나누는 것 대신에, 말을 막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대신에, 앞에 TV가 있으니까 TV 켜놓고 어떻게? 그냥 앉아서 TV를 시청하기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방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앉는 소파나 의자의 배열을 좀 재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TV만 이렇게 딱 바라보게 향하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떻게 배열하는지 보겠습니다. In response to his idea, 그의 아이디어에 반응해서, 그의 아이디어에 대응해서 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니까 스티브가 이런 제안을 할까요? 노아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스티브가 거기에 맞게 제안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his idea라는 건 역시 노아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How about? 듣기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How about? What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뭐 하는 게 어때? We put the sofa over there. 우리 저쪽으로 소파를 놓는 게 어때? By the wall. 벽 옆에다가 소파를 놓는 게 어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So, 그렇게 해서 it will be easier. 더 쉽게 만드는 게 어때? To have conversations. 대화 나누는 걸좀더 쉽게 하는 건 어떨까? 벽 쪽으로 소파를 붙여서 서로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 봐요. 그죠? 노아가 동의를 했습니다. And they moved it by the wall. 그래서 그 소파를 벽 쪽으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구 재배치를 하고 있는 둘의 모습, 노아와 스티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노아가 아닌 스티브를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As changing the place of the sofa. 자, 여러분들, 디본 단락이 C 다음에 나오는 거 어때? 지금 소파의 위치를 바꿨죠? 그죠? 스티브가 제안을, 이 노아가 이런 말을 하니까 스티브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그래서 소파의 위치를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파의 위치, 장소를 바꾸고 난 후에, 라는 걸로 C번 다음에 아주 찰떡입니다. 그죠? 그래서 D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후에요. They could see. 그들은 알수 있었습니다. They now had a lot of space in the middle of their room. 그들 방에, 중앙에, 가운데에 a lot of space. 많은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소파를 붙이니까 가운데 공간이 텅 하고 비게 된 거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로아는 remembered 어떻게 했어요? 기억해냈죠. 그리고는 스티브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and로 동사구와 동사구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볼게요. 로아가 기억해냈습니다. 뭐를요? His brother Sammy. 그의 남동생인 세미가, 남자인 세미가 had a big table, 큰 테이블을 그의 living room, 거실에 놓았다라는 걸요. 뭘 위해서? For playing board games,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living room에, 거실에 큰 테이블을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보드게임 같은 거 같이 즐기는 거죠. 그럼 이제 놀 장소가 마련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둘의 방에도 지금 가운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테이블을 하나 놓고 뭔가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스티브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티브와 노아는요, 둘다 really enjoy playing board games. 보드게임을 하는 걸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즐겼어요. 그러면 역시 이 동생과 마찬가지로, 샘이었나요? 그죠? 샘이랑 마찬가지로 이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가운데다 테이블 놓고 둘이 보드게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o, 그래서요, 스티브가 reply to Noah. 노아에게 대답하죠. 뭐라고 말해요? I think, 내 생각에는 putting a table in the middle of our room, 우리 방 가운데다가 중앙에다가 테이블을 놓는 게 it'd be great for drinking tea as well as playing board games. as well as를 기점으로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뭘 위해서? 보드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for drinking tea, 차를 마시기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라고 나는 생각해. 라는 거야. 누가 말하는 거야? 스티브가 말하는 거죠. 스티브, 오, 이라는 대상만 다르겠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죠? 지침처럼 문제 플러스. 계속 볼게요. Both Noah and Steve, 노아와 스티브 둘다 agreed and decided to. 동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Go shopping for a table. 테이블을 쇼핑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아까 B번에서, 쇼핑하러 갔어. 그죠? 가구 상점으로 쇼핑하러 가서 지나쳐 가.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B로 한번 가서 연결시켜 보자고요. 자, B 갑니다. As they walk through a furniture store, 그들이 가구 상점을 지나쳐 갈 때, Steve가 found a pretty yellow table, 예쁜 노란색 테이블을 발견을 했어요. Since,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because의 의미의 접속사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He knew that yellow was Noah's favorite color. 노아가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 노란색이 노아가 좋아하는 색깔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티브는요, ask him, 그에게 물어보죠. 뭐? What he thought about buying that table. 그 테이블, 노란색 테이블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아가 생각하는지를 노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B에 him도 바로 두고, 노아가 되겠죠? 그래서 B의 대상도 동일한 대상. 이렇게 가겠습니다. 노아는요, was happy about the yellow table. 옐로우 테이블이, 이 노란색 테이블이 happy about.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라고 할때 그냥 like나 love만 쓰지 않습니다. I'm happy about that. I'm happy with it.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happy라는 것이 satisfy의 의미로 여기서 쓰이게 돼요. 알겠죠? satisfied. 자, 그래서 그는, 노아는 이 노란색 테이블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and said 말했죠. It would make their room more unique. 그 노란색 테이블이 그들의 방을 보다 독특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노아는 뭐야? 이 천편일률적인 모든 이그 돈룸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을 정말 their space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노아잖아요. their room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아주 노아가 마음에 들어 하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Delighted, Noah added. 기뻐하면서 노아가 덧붙였죠. 자, 여러분들, delight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PP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being delighted.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동 형태가 되어야 이 주체가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저는 이미 전 시간에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기뻐하면서 덧붙였죠. Well, 자, yesterday our room was just like any other place at the school. 어제는 말이지. 이 학교에서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우리 방이 다른 방과 마찬가지였어. 똑같았지. But, 하지만, after today, 오늘 이후로는 I really feel like it will be our place. 그곳이, 그 방이 이제 우리만의 공간, 우리의 공간이라고 나는 정말로 느껴. 그럼 아이가 바로 누구야? 그치, 노아가 되겠습니다. 자신들만의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걸 성공한 노아의 모습이 보여주죠. Now, 이제 they both knew, 그들을 둘다 알게 되었습니다. The place would provide them with energy and refreshment. 그 공간이, 그들이 함께 만든 이 공간이 그들에게 뭘 제공한다고요? Provide it would be,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에너지와 refreshment를요. 여러분들, refresh라는 게 원래 상쾌하게 하다라는 동사죠. ambient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쾌함. 그들에게 에너지와 상쾌함을 주는 그 공간이 되었다라는 걸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 D, B의 순서를 갖고 있는 표현을, 선택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CDB의 순서는 어딨어? CDB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칭출에서 나머지 4과 다른 대상은 바로 스티브를 가리키고 있는 I의 그 I는 스티브를 가리켰죠. 자, 알파벳 E,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디로? 네, 정보확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는 학기 첫날 자신의 기숙사 방을 둘러보고 실망했다. 이게 바로 A번 단락이 나왔었지. 자, 노아는요, 노란색 탁자가 자신들의 방을 더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B번 단락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스티브가 잠든 사이에 가구를 다시 재배치했어요. 이게 C번 단락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스티브가 일어나자마자 일어났을 때, 일어난 후에 이 둘이 rearrang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스티브랑 같이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스티브가 깨어나고 나서, 깬 다음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든 사이에 가구를 다시 배치했다는 잘못된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정답을 몇 번으로 하면 돼? 그렇지, 3번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4,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아는 세미의 거실에 커다란 탁자가 있었던 걸 떠올렸죠. 자신의 동생의 세미의 커다란 그 탁자에서 이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세미, 이 부분을 연상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들의 공간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노아와 스티브는 둘다 보드게임 하는 걸 즐겼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E에 나왔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락당 하나의 정보를 평균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37번, 38번, 39번 문제 세트로 가볼게요. 자, 요 질문도 참 재밌었는데요. 아, 이 질문이 좀 약간,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약간 그래, 맞아. 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인처럼 생각했는데, 라고 느끼는, 제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두 인물, 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인이라는 그 인물의 시선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볼게요. In the gym. Gym은 gymnasium.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서요, members of the taekwondo club, 태권도 동아리의 회원들, 구성원들이, 동아리 원들이 were busy practicing, 분주하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멋지게 아마 도복을 입고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Some were trying to kick as high as they could. 자, as, 이 as도 색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they could, as one can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일부는요, kick,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As high as they could. 가능한 한 높이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고, and some were striking the sparring pad. Sparring pad가 여러분들 겨루기 패드입니다. 겨루기 패드를 striking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치는 연습? 그리고 여긴 지금 발차기 연습, 태권도의 이런 동작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as possible 이라는 표현. 가능한 한 뭐뭐한이라는 뜻이죠.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사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아니라 원래 형태, 원급이라고 불리는 원래 형태가 들어가죠. as possible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as, 역시 형용사나 부사에 원래 형태가 들어가고 as one can 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one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을 그냥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지금 they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구로 쓰느냐, 뒤에 문장이 나오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한 이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높이 발차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하고 있었다, 이렇게요. 자, 애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칭추론을 위해서 옆에 대상을 써줘야 되겠지? 애나 갑니다. 애나는 누군데요? The head of the club. 그 동아리의 무두머리, 동아리장, 동아리 반장이란 얘기예요. 동아리의 장인 애나는요, was teaching the new members basic moves. 기본적인 동작을 새로운 구성원들, 새로운 신입 동아리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 반장이니까 아마도 그 태권도에 열정도 있고 실력도 좋고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나를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Close by, 가까이에서요, 그녀의 친구인 제인이요, was assisting Anna. Anna를 보조하고 있었어요. Jane은 noticed that 이하를 알아챘죠. Anna가 was glancing at the entrance door of the gym. 그 체육관의 출입문 쪽을 glancing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챘어요. glancing 하고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glanc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흘끗보다라는 뜻이야. 계속 흘끗거리면서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는 애나의 모습을 죄인이 포착한 거죠. 이 여러분들 출입문을 자꾸 본다라는 건 뭘까요?
그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물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볼게요. 너 코랄기 달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 아니야?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B번 단락을 가보니까 코라 walked in like a wounded soldier. 뭐야? 코라가 마치 부상당한 군인, 상해군처럼 걸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코라가 나중에 나와줘야 되겠죠. 코라 기다리니? 그런데 코라가 갑자기 들어온다. 이상하잖아.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에나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B번은 이따 보자. 자, C번 가볼게요. Anna answered. 괜찮은데요? Anna answered the question by nodding uneasily. 에나가 그 질문에 답했어요. 어떻게? By nodding. 너드가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자, 고개를 어떻게 끄덕였어요? 불안하게, 걱정하면서, 걱정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불안한데, 코라를 기다리는 건 맞는데,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in fact, 사실은요, Jane knew, Jane은 알았어요. What her friend was thinking. 그녀의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녀의 친구는 아마도 애나가 되겠죠. 그죠? 자, 코라가요, was a new member, 새로운 신입 회원인데, 이 회원은 애나가 had personally invited,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했단 얘기예요. 어디로? To join the club. 그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얘가, 코라라는 친구가 그냥 와서 저 가입하고 싶은 대우가 아니라, 이 애나라는 동아리장이 코라한테 직접, 한번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애나가 really liked her. 그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럼 그녀가 누구야? 코라를 정말 좋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너 마음에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 그러니까 C, 코라가 되겠습니다. 어머나, 지금 애나와 코라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인에 대한 지칭을 찾는 건 아닐 것 같고 둘 중에 한 명의 지칭을 찾는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Although her budget was tight, 그녀의 이 budget이라는 게 예산이에요. 예산이나 혹은 경비, 비용. 여기서는 어떤 비용을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생활비 정도가 될것 같아요. 즉, 애나의 그 생활 비용이 또한 was tight. 그녀의 생활 비용이 어땠어? 타이트했대요.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듯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족한 게 아니라 빠듯했음에도 애나는요, 뭐 코라한테 사줬죠? 뭐를? 태권도 유니폼, 태권도 도복을 사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얘랑 같이 뭔가 하고 싶었던 예, 애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When she received it, 그녀가 그것을 받으면서 받았을 때 코라가 받았겠죠? 그러면서 코라가 thank her, 애나한테 고마움을 표했죠? 그리고는 약속했습니다. I will come to practice. 내가 연습하러 올게. 그리고 work hard every day. 매일매일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인 코라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은요,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예상과는 다르게, she came to practice only once. 그녀가 단한 번만 연습하러 왔고, and then never showed up again.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상처받았겠네요, 얘네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C번 단락을 첫 단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런 애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제인. 친구가 어떻겠어요? 불쌍하면서 좀 답답하겠죠. 또 걔를 믿다니, 뭐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B번에서 뭐가 나와? 코라가 상해군처럼 다쳐가지고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 뒤로 가볼게요. Since Cora had missed several practices, 코라가 여러 번의 연습을 빠졌기 때문에 애나는 wondered, 궁금했죠? What could have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어요. Jane, on the other hand, 반면에 Jane은요, was disappointed, 실망을 했고, and said judgedly. 어떻게요? 재단하듯이, 판단하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Still waiting for her, huh? 그녀를 아직까지도 기다려? 너 코라 아직도 기다려? 어? 이렇게. 너 지금 걔 아직도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can't believe. 난 믿을 수가 없어. You don't feel disappointed and angry. 네가 실망하지도 혹은 화내지도 않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Why don't you forget about her? 걔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건 없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은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나의 생각대로 그냥 재단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C에서 D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Anna replied. Anna가 대답을 했죠. Well,
글쎄, I know most new

newcomers don't keep their commitment to the club. 나도 알고 있어. 대부분의 신입 회원들이, 신입 그 동아리원들이 don't keep their commitment. 그들의 commitment를 동아리에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나 잘 알고 있지. commitment가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이거 똑똑복화로 넣어드렸었는데. commit가 원래 저지르다. 뭐, 아니면 헌신하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얘가 무슨 뜻이야? commitment. MNT 붙이면. 그치. 헌신, 전념, 혹은 약속.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 많은 신입 회원들이 그 동아리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코라는 a bit different.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She'd come every day and practice. 아, 그녀는 말했어. 그 코라가 매일매일 와서 연습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 Just as Jane was about to respond to her, Jane이 막 그녀에게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막 그녀에게 대답을 하려고 하려던 찰나, 바로 그때 the door swung open,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There she was. 거기에 그녀가 있었어요. 코라가 왔어, 드디어. 그죠? 마치 뭐처럼. 부상당한 군인처럼 왔단 말이야. 다쳤었어. 그죠? 자, her. 누구에게 대답하려고 했어? Jane이 Anna한테 대답을 하려고 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지. C번 지칭이 바로 코라. 한 명만 다르고 나머지 네 개는, 네 개의 대상은 전부 다 Anna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코라가 있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요? 그치, B로 가요. 가보겠습니다. 자, 코라가요. Walked in. 걸어 들어왔어요. Like a wounded soldier. 자, 근데 wound가요,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wounded가 됐으니까 상처를 입은, 즉 상처 입은 군인, 상해군입니다. 상해군인처럼 들어왔어요. 부상당한 군인처럼. 어떻게? With bandages. 밴드를, 붕대를 감은 채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어디에? On her face and arms. 그녀의 얼굴과 팔, 두 팔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Surprise. 놀라서. 선생님 말씀드렸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놀라게 하다, 이렇게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Anna와 Jane이라는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이 주절의 주어들이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이 주체들이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빙 정도가 생략됐겠죠? Anna와 Jane이 놀라서요, 그냥 단지 그녀를 바라봤어요. With their eyes wide open, 그녀의 눈을, 그들의 눈을 크게 뜬 채로, 눈이 동그래진 채로 그냥 코라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코라 explain. 코라가 드디어 입을 열어 설명합니다. I'm sorry I've been absent. 내가 계속 못 와서 결석해서 미안해. I got into bicycle accident. 내가 자전거 사고가 났었어. I was in the hospital for 2 days. 내가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거든. Finally, 마침내 the doctor gave me the okay. The okay to practice. 의사 선생님이 연습해도 좋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 허락해 주셨어. 이런 얘기죠. 얼굴과 팔에 붕대를 감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나가지 못했겠고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올 수 있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꼬라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재단을 해버린 제인이 굉장히 조금 부끄러웠겠네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애나가 아주 신나서 이야기를 했죠. 애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얘만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예감이 맞았죠. No problem. 아우, 아니야. 괜찮아. We're thrilled. 아, 우리 정말 기뻐. To have you back. 네가 다시 와서 정말 기뻐. Then 그때 Jane이 gave Anna an apologetic look. 자, give a look 이라는 표현이 쳐다보는 거죠. 애나를, 애나에게 apologetic. Apology라는 단어가 사과, apologize, 사과하다라는 뜻이죠. 사과하는 그 표정으로 Anna를 봤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가 대답을 했어요. With a friendly pat on Jane's shoulder. Jane의 어깨를 아주 친근하게 톡톡 두드리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괜찮아. 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누가? 그치. Anna가 그렇게 응대를 한 거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C, D가 없네요. D가 어딨죠? 자, D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네가 그렇게 실망도, 화도 안 내는 게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바로 누가? 그치, 애나가 화도 안 내고 실망도 안 한다. 이런 모습, 그죠? 예, 그래서 친구에 대한 이 코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애나의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B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몇 번을 CDB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흔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이런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친구와 믿어주는 친구, 정말 둘 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가리킨 대상 나머지 넷과 다른 건 바로 C번만, 바로 코라를 가리켰죠. 자, 그 다음 39번 갑니다. 39번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코라를 보고 놀라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봤는데, 그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네, 40번에 42번 쭉 가볼게요. 자, 이번에 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셀리, 일단 잡고 갈게요. When Sally came back home, 셀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from her photography class, 그녀의 사진 수업에서, 사진 수업이 끝나고 셀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she could hear, 그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hear라는 지각 동사입니다.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현재 분사 ing,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chopping, 현재 분사 ing가 되겠죠. 케이리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면서 chopping things on the wooden, on a wooden cutting board. cutting board가 이렇게 놓고 자르는 판입니다. 요리할 때 자르는 판이 뭐예요? 도마죠, 도마. 그죠? 나무 도마 위에서 뭔가 그 재료를 자르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Wondering what her roommate was doing. 그녀의 룸메이트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갔죠. 그럼 누가? 셀리가 그 룸메이트인 집에 도착하니까 막 룸메이트인 케이티가 분주하게 다니면서 막 뭔가를 요리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금해서 요리하고 있는 그 부엌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 H층은 셀리가 되겠습니다. 셀리는요, watched Katie cooking something that looked delicious. 맛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는 케이티를 봤어요. 여기도 역시 지각동사에 watch가 나왔죠. 자, but 하지만 케이티는요, didn't notice her.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Because she was too focused on, 그녀가 너무 집중을 했거든요. On preparing for her cooking test the next day. 다음날에 있을 그녀의 요리 시험을 준비하느라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왔는지도 잘 몰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굉장히 집중해 있는 케이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She was trying to remember, 그녀는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What the professor has said in class that day. 그날 수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시험이니까 아,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KT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어요? 바로 이어질 것. KT의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당부했던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B번 달랑 먼저 가보겠습니다. 케이리는요, surprised by her roommate's words. 그 룸메이트의 말에 놀라서, 자, 케이리는 turn her head to Sally, 셀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and sighed. 한숨을 쉬었어요. I don't know. 모르겠어. This is really hard. 이거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찾아야 돼요? 교수님의 당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는 이따가, 자, wait, 기다려. You don't have to be start over.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뭐야. 교수님의 말이 이랬어? 아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D번 달라고 가보겠습니다. In that class, 그날 수업에서요. Professor Brown said, 브라운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You have to present your food properly. 여러분들의 그 음식을 적절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사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굉장히 디스플레이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만든 음식을 적절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뭘 고려하면서? Considering every stage of the dining experience. 그 식사의 경험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뭘 먹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어떤 기분을 먹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구상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게 바로 뭐였지? A번의 끝에 케이리가 궁금하고 생각했던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 단락, 첫 단락으로 가져갑니다. Imagine, 상상해봐. 자, you are a photographer. 여러분들이 뭐라고 상상해봐? 그치, 사진작가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세요. Recalling what the professor had mentioned.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자 어떻게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케이리는 said to herself, 스스로에게 말했죠. We need to see our ingredients.

as colors that make up a picture. 자, 마치 모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라고 말했던 교수님의 말 당부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사진작가임을 생각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림 하나를 구성하는 색감으로서 그 요리의 구성 성분, 재료를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말을 한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잘 생각을 해본 거죠. 아, 내가 사진작가라면? 그러면 사진을 찍어야 했을 때그 사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감이 있을 텐데 그 색감을 나타내는 게 내가 요리를 하니까 그 요리를 하는 그 구성 성분, 재료, 재료의 그 색감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KT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KT의 모습이에요. 골똘하게. 셀리가요, 그 clearly see. 셀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수 있었어요. Katie가 was having a hard time.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요. 뭐 하는데? Preparing for her cooking task. 그녀의 이 요리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여러분들 여기 have a hard time, ing가 나왔는데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뭐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have a trouble ing, have problems ing 뭐 이렇게 뒤에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이야기할 때 ing 형태가 뒤에 동명사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뭐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그녀의 이 요리 시험을 준비하는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수 있었어요. Trying to make her feel better. 그녀를 좀더더 기분 좋게 해주려고 셀리는 아주 상냥하게 물어봤죠. 이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너뭐 하고 있어?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누구를 편안하게 해서? KT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죠. 룸메이트로서. 그죠? 그래서 E가 바로 셀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요?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내가 뭐좀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번 바로 첫 단락으로 잡고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좀더 대화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B번으로 가볼게요. 자, 케이리가 그녀의 룸메이트의 말에 놀랐어. 그제 룸메이트가 와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셀리가 와인지 몰랐단 말이야. 놀라서 그래서 셀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죠. 그리고 나서는 한숨을 쉽니다. 아, 잘 모르겠어. 이거 진짜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괜찮은데요? 그죠? 연결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D에서 B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stirring her sauce for pasta. 여러분, stir라는 단어가 이렇게 휘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소스, 파스타 소스를 휘저으면서 케이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Professor Brown said, 브라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 Visual aspects make up a key part of a meal. 이 시각적인 면이, aspects가 면, 측면이라는 뜻이죠. 시각적인 면이 식사의 핵심 부분을 make up, 구성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 지금 색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KT의 모습이야. My recipe seems good. 아, 내이 레시피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지금 조리법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I can't think of. 나는 생각해낼 수가 없어. Any ways to alter to the filling of the final dish. 마지막 그 음식, 마지막 요리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변화시킨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도통 생각해낼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똑똑복화로 alter라는 단어 해드렸죠? 무슨 뜻이에요? 변경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change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KT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visibly frustrated. 눈에 띄게 낙담하면서, 절망하면서, 절망해 보이면서, She 절망하면서 she was just about to throw away all of her hard work. 그녀가 그렇게 애써서 했던 그 작품, 즉 요리가 되겠죠? 그 모든 것을 throw away, 막 버리려고 했어요. 그녀가 누구겠어? 지금까지 요리했던. 근데 자신이 요리한 걸 다시 버리려고 하는 누구? K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대상도 역시 KT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start again,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그때 셀리가요, suddenly stopped her. 그녀를 멈췄죠. 갑자기 멈췄어요. 그죠? 갑자기 멈추게 했습니다. 버리려고 하니까, 야, 잠깐만! 다시 시작하지 마. 이렇게 했겠지. 그게 어디였어? 그렇지. C번의 첫 부분이 됐겠죠? C 앞으로 갑니다. 자, wait! 잠깐만! You don't have to start over. No! 다시

필요 없어. You just need to add some color to the plate. 그 요리에 약간의 색깔만 add, 더하면 되잖아. 더할 필요만 있어. Being curious, 호기심을 느끼면서 케이리가 ask, 물어봤죠. How can I do that?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그게 누구야? 케이리가 되겠습니다. C도 역시 케이리겠죠. 자, 그럼 C도 역시 케이티가 되겠죠? Oh my. 지금 잘못 잡았죠? 자, 케이티가 셀리가 A였고 나머지 B, C, E가 바로 누구야? KT가 됩니다. 완전히 잘못할 뻔했어요. 그죠? 자, A번의 대상은 확실히 셀리가 맞았죠? 자, A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A번 여기. 그녀가 호기심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룸메이트인 KT가 뭘 하고 있는지 부엌으로 달려갔다. 이런 이야기였으니까 지층 출연에서 바로 셀리가 A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B, C 아마도 D도 KT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A가 지금 셀리만을 가리키는 지칭 출원의 답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내용 마무리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갔지? 우리 C로 하고 있었죠? 계속 볼게요. 자, 셀리가 took out a container of vegetables from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서 채소 컨테이너, 채소 용기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대답했죠. How about, 뭐 하는 게 어때? Making colored pasta to go with your sauce. 네가 만든 소스, 너의 소스에 go with, 어울릴 수 있는 색깔이 있는, 색채가 있는 그런 파스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소스야? 너의 소스는. 그치, 바로 KT의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D도 역시 KT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miling, she added.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죠. It's not that hard.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All you need are brightly colored vegetables to make your pasta green, orange, or even purple. 너의 파스타를 초록색, 오렌지색, 심지어는 보라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밝은 색감의 채소들만 필요해. 너가 필요한 건 오직 그 채소들 뿐이야. 케이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Knowing that, 알게 되었죠. Now she could make her pasta. 그녀의 이제 파스타를 with beautiful colors like a photographer. 이 사진작가처럼 다채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친구 셀리. 입니다. 그죠? D, B, C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DBC. DBC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칭추론 선생님처럼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고 셀리가 바로 첫 대상, 하나의 다른 대상이었고 나머지 B, C, D, E가 전부 다 K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쭉 보니까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시각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냉장고에 채소가 된 그릇을 꺼냈죠. 자, 셀리는 색깔 있는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셀리가 아니라 케이티가 어떻게 색감을 내는지 어려워하니까 셀리가 야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우리 강의 최종 마지막 지문 43, 44, 45로 갑니다. 자, fighting against the force of the water. 뭐 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뭐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야? 물의 힘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 물의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거기 물과 싸우는 거죠. 물살과 싸우는 거. 그것이 was a thrilling challenge. 정말 신이 나는 도전이었습니다. 신나는 도전. 정말 스릴감이 있는 그런 도전이었다는 얘기예요. 뭘 하길래 물살과 싸울까요? 소피아가요. Try to keep herself planted firmly in the boat. 노력했어요. 뭐 하려고? 그녀 스스로를 planted 하려고요. 아주 단단하게, 보트에 단단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plant가 원래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식물이 뿌리를 내는 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뿌리 내린 듯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리를 잡으려고, 버틸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디 뭐 하면서? paying attention to, 뭐 하면서 라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집중하면서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to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rocks. 바위에 부딪히는 그 바위에 대항해서 부딪히는 그 물살들. 물결들에 집중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들이 막 물살이 밀려와가지고 바디에 부딪히는데 그곳에서 그 보트가 막 움직이겠죠. 도대체 뭐 하는 것 같아요? 보트인데 우리 라프팅 같은 거가 되겠죠. 그죠? 라프팅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중심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소피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소피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소피아 이렇게 잡고 갈게요. As the water got rougher, 어떻게 되면서? 물살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she was forced to, 그녀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paddle harder, 더
paddler. paddl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노를 젓는 겁니다. 노를 더 열심히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keep from ing. keep A from ing.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물살이 tossing her into the water. 소피아인 그녀를 물속으로 내던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라프팅을 하고 있는 소피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아직까지는 소피아밖에 나오지 않았죠. 지친초론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친구들이 나옵니다. Her friends Mia and Rebecca. 자, 그녀의 친구인 미아와 레베카가 were paddling eagerly behind her to balance the boat. 그 보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녀 뒤에서, 소피아 뒤에서 아주 열심히 패들링을, 역시 노를 젓고 있었어요. They were soaked from all of the spray. spray가 이제 여기서 물보라가 되겠죠. 물이 막 spray가 있는다는 게 물보라 때문에 물보라에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물에 흠뻑 젖었죠. So, Mia shouted to Sophia. 소피아한테 미아가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Are you okay? 너 괜찮아, 소피아? Aren't you scared? 소피아, 너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ou라는 건 바로 누구야? Sophia가 되겠습니다. A번 지칭 대상, A 지칭은 Sophia. 이렇게 잡고 갈게요. 야,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으니까 Sophia가 대답을 하든 뭘 하든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B로 한번 가볼까요? You've got a good point. 어, 너 일리 있는 말이야. 네 말이 일리가 있어. 너 무섭지 않니? 어, 네 말이 일리가 있어.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괜찮아? 어,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C로 가겠습니다. I'm great. 어, 나 괜찮아? Sophia가 shouted back excitedly. 어떻게? 아주 신이 나서 소리를 다시,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C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나온 게 적절하겠네요. 자, even though the boat was getting thrown around, 여기저기 이리저리 그 보트가 계속해서 막 내던져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girls managed to 그 여자들은 Sophia, Rebecca 그리고 여기는 Mia 세 명의 이 여자들은 managed to 가까스로 뭐뭐하다라는 manage to 정사입니다. 가까스로 이 바위에 부딪히는 걸 피했어요. 자, 갑자기 almost as quickly as the water had got rougher 물살이 그렇게 거세졌던 거 빠르게 거세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물살이 거세졌어. 그것과 똑같이 The river seemed to calm down. 그 속도로 똑같이 아주 빠르게 예, 강물이 잦아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and they all felt relaxed.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다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물살이 이제 잔잔해진 거죠. 자, with a sigh of relief,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소피아가 looked around,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Wow, wow, what a wonderful view. 와, 진짜 경치 정말 대단히 아름답다. 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겠어요? Sophia가 되겠죠. 그래서 Sophia D. 그럼 우리는 Sophia가 아닌 대상만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머지 내용으로 갑니다. The scenery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그 경치가 was breathtaking. breathtaking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그치? 숨이 멎을 듯한 이란 뜻입니다. 그 경치가 숨이 멎을 듯했어요. 너무너무너무 환상적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Everyone was speechless. 모든 이가, 거기 있는 모든 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나 봐요. 그죠? As they enjoyed the emerald green rocky mountains. 아, 로키 산맥이었구나. 에메랄드빛의 초록빛의 로키 산맥을 즐기면서요. 미아가 말합니다. No wonder. 의심할 여지가 없어. 확실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확실히 rafting은 is the bad thing to do in Colorado. 콜로라도에서 한 최고의 일. 가장 좋은 일이야. 우리가 가장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아의 말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아가 했던 말에 뭔가 동조를 하거나 뭔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대화를 이어줘야 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C 다음에 바로 그냥 D로 한번 가볼까? Agreeing with her friend. 그녀의 친구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 말이 뭐야? 야, 우리가 콜로라도 와서 제일 잘한 게 이 래프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에 동의하면서 레베카가, 그죠? 미아의 말에 동의하면서 레베카가, 괜찮죠? 그죠? 미아 맞나요? 아, 미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레베카가 gave a thumbs up. 엄지를 치켜 올렸어요. 즉 동의했다는 이야기죠. Sophia, your choice was excellent. Sophia, 너의 선택이 정말 훌륭했어. She said with a delighted smile. 그녀가 아주 이 기쁜 미소, 아,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죠. 자, I thought you were afraid of water. 내 생각에는 소피아 너가 물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No, Sophia. 하지만 소피아, 내가 너가 물을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미아가 말했죠.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Well, 글쎄, I was before. 내가 그러긴 했지. 뭐 하기 전에? Before I started rafting. Rafting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그랬지. I was 하면 생략된 게 뭐겠어요? I was afraid of water가 생략됐겠죠. 내가 물을 무서워했던 거 맞아. Rafting을 하기 전에는 그랬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대단하지 않아요? 무서워하는 걸 물이 무서워함에도 rafting을 한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같이 한다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격렬한 이 rafting이야. 근데 이 액티비티를 하자고 왜 제안했을까가 좀 궁금하죠? 자, but, 하지만 I graduate from college in a few months. 내가 몇 달 안에, 몇 달 후에 대학을 졸업하잖아? 대학을 졸업하는데, and before I do, 내가 그러기 전에, 즉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I wanted to do something really adventurous to test my bravery. 내가 나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adventure라는 단어가 모험이라는 뜻이죠. adventurous. 모험이는, 정말 모험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 I thought, 나는 생각했지, that if I did something completely crazy, 내가 정말 미친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한다면, 그렇다면 it might give me, 그 경험이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어. Sophia인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지. More confidence, 더 많은 자신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 어떤 상황에서? When I'm interviewing for jobs. 내가 구직을 하는 그 구직에 직업을 구하는 인터뷰에서 그때 나한테 뭔가 자신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So now they could see. 그래서 이제 그들은, 친구들은 알게 됐죠. Why she has suggested going rafting. 왜 그녀가 rafting을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용기가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해결함으로써, 잘 해냄으로써 그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제안을 해서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B로 가면 되겠죠? You've got a good point. 네 말이 참 일리가 있어. 소피아 말이 일리가 있어. 괜찮겠네요. 그죠? It's a really real advantage to graduate from college with the mindset of a daring adventurer. Daring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대담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담한, 뭔가 탐험가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건 정말로 도움이 될 거야, 장점이 될 거야. 미아가 말하죠. 레베카가 빠르게 덧붙입니다. That's why, 그래서 내가 went to Mongolia, 몽골에 간 이유야. Before I started my first job out of college. 대학을 나오기 전에 내 첫 번째 직업을 시작하기 전, 대학을 나와서 내 첫 번째 직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몽골로 간 이유야. 자, 거기 그 몽골에서 두 달 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영어를 가르친 건 was a big challenge for me. 나한테는 큰 도전이었어. 하지만 나는 배웠어. A lot from the experience. 그 경험으로도 많은 걸 배웠어. 그럼 누가 배운 거야? Rebecca가 배운 거죠. Rebecca만 다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It really gave me the courage to try anything in life. 그래서 그 경험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에게 주었지. Listening to her friends,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Sophia가 looked at her, 그녀 스스로의 물에 비춰진 그녀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야? 자신의 모습이 되겠죠. Sophia가 자신의 모습을 본 거니까 바로 몇 번도 C도 역시 Sophi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saw a confident young woman smiling back at her. 그녀를 향해서 다시 그 젊은 자신감에 찬 여성이 다시 미소를 짓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요. 물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소피아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C, D, B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될까요? C, D, B, C, D, B. 바로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Rebecca만 다른 대상이니까 정답 몇 번, 지층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부딪히지 않았다, 맞죠? 자, Rebecca는 가르친 경험이 있고, rafting 하기 전에 물을 무서운 거 맞고요. 용기를 시험할 뭔가 대학 후에, 졸업 후에 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졸업하기 전에 모험을 하기를 원해서 친구들한테 제안해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선물. 자, 똑똑복과 commit가 되겠습니다. commit, commitment. 저지르다, 약속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commitment라는 단어가 전념이라는 뜻이나 약속이라는 두 가지 의미 둘 다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그치. 마지막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용기에 선생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뭘 해도 잘 될 거예요.

그런 마인드셋도 정말 중요해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더 좋은 길로 안내를 할 겁니다.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강의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0강에 오셨습니다. 총 35강의 강의 중에서 여러분 30강까지 오셨다는 말은 정말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완강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30강 역시 어떤 내용이냐면요. 밑줄 친 어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한 가지 경고하자면, 경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기출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41번 문항입니다. 41번 문항은 2022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능 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볼 건데 어려워졌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조금만 더 심도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 어떤 것이 시사되어졌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시사되어졌냐면요. Organic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rganic 하면 유기농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줄 거야. 컴마 찍어가지고 동격으로 이런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냐면요. In which only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as inpu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천연 재료들만, 즉 혹은 오직 천연 상품들만이 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래. 투입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것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농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말이 너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유기농 물품 혹은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봐. 그랬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떠올라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뭔가 화학 재료를 써서는 안 되고 천연 재료 그대로를 쓰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기농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연 재료들만을 input, 투입물로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유기농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would be less damaging to the biosp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권에 훨씬 더 피해를 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장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용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쉬운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권,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피해를 덜 준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원래 추측으로도 알 수 있지. 아,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뭔가 피해를 덜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치? 자, 그랬는데 large scale adoption of organic farming method, however. 얘들아, 어휘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접속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어떤 접속사가 나왔냐면 however 이라고 하는 하지만 접속사, 즉 역접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밑에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거든. 맞지? 자, 그랬을 때 아, 유기농 방법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뭔가 환경에 피해를 덜 끼치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그 반대 내용은 뭐야? 사실은 이런 유기농 방법이 환경에 피해를 끼쳐 혹은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휘 문제에서 얘들아, 접속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는 organic method. 여기서 친환경적인 뭔가 유기농적인 방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은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기농 farming meth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농적인 경작 방법을 너무 대규모로 채택을 하게 되면 would reduce yie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줄어들게 만든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서서 말한 거는 환경의 피해를 덜 끼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지만, however 이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부터는 지금 부정적인 측면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duce라고 하는 1번 키워드는 맞겠네. 그랬을 때 이 친환경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너무 대중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요. 생산량을 줄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는 높여주게 될 거래요? Increase production cost for many major cro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작물들에 있어서의 생산 비용은 높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부정적인 측면을 짚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1번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inorganic nitrogen suppli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organic 하면 무기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기질의 이런 질소 공급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무기질의 질소 공급 하면 너무 표현이 어렵지. 그러면 이걸 조금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들아, inorgan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앞서서 나오는 유기농적이 아니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유기농이지 않은 거를 우리는 쉽게 설명해서 한번 화학적인 뭔가 재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거, 친환경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공급은요,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moderate to high levels of produ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moderate 하면 뭔가 보통의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럼 보통 정도에서 높은 정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혹은 무기질 질소 공급은 필수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필수적인 2번이 왜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선 내용이 얘들아 뭐였어? 이렇게 유기농적인 방법을 대대적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생산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뭔가 생산 비용은 높인다 그랬잖아.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기질의 질소 공급은 무조건적이게 필수적이게 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무기질의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for many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많은 비콩과의 그런 종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무기질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필수적이냐면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 often are either limited or more expensive than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천천히 한번 짚어보자면 왜 얘네들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왜냐하면 organic supplies 라고 하면 얘들아 유기질 공급이에요. 뭐에 있어서의 유기질 공급이냐면 이러한 질소성을 띠는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우리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유기농적인 공급을 계속 해주는 것은요, often are either A or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제한적이거나 지금 여기서 유기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제공한다는 말인 즉슨 뭐를 제공한다는 거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유기농적으로 비료를 제공한다는 거는

뭔가 가축으로 나온 것 같은 퇴비. 지금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가축에서 나온 퇴비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치? 내가 만 평의 땅에다가 퇴비를 댈 만큼 가축의 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제한적이거나, 혹은 more expensive, 더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무기질의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2번은 확실히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밑에 부분이,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런 organic supplies, 유기질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거나, 혹은 비싸게 되는 거죠. 뭐보다는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기질의 질소 비료보다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더해서, 얘들아, 이에 더해서라고 한다면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그치?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 이에 더해서 there are benefit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뭐에 있어서의 이점이 있냐면요. To the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지금 여기서 콩과식물이라고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떤 거에 사용? 광범위적인 사용에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거름이나 혹은 콩과 식물을 친환경적인 거름 작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얘들아,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런 거름, 혹은 여기서 친환경적인 거름으로서 뭐를 사용하는 거? 이런 콩과 식물을 사용하는 것. 쓴 얘들아, 앞서서 나온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야? Organic supplies. 그치, 맞아요. 유기농적인 혹은 유기질적인 그런 공급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이점이 있다 그랬어? 아니야, 얘들아.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훨씬 더 비싸고 제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3번 표현, benefit 이라고 하는 이점이 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들아, 무슨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냐면요. Limitation. 뭔가 한계점들이 있다. 혹은 constraints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죠? constraints라고 하는, 아, 제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번, it, in이 답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은,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요. weed control can be very difficult. 이런 잡초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or require much hand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화학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잡초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수작업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fewer people are willing to do this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 왜? 지금 여기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고요. 많은 수작업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변 fewer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뭐 하게 됨에 따라서 as societies become wealthi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잘 살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수작업을 많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번 표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me method 몇몇 가지 방법. 자, 그런데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used in organic farm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농적인 농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howev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앞부분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유기농적인 방법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짚고 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however 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한번 또 뒤바꿔준다는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얘들아, 지금 2022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용이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면, however, 하지만이 또한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고 있는 organic farming,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거, 유기농적인 경작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점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밑에 부분으로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 농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가지 방법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such as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rop rotation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윤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윤작이라고 하면 뭔가 같은 땅 내에서 올해는 뭐 밀을 심고, 내년에는 그 똑같은 땅에 순무를 심고 라고 해가지고 농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거를 우리는 윤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윤작과 같은 합리적인 사용 혹은 specific combination 어떤 특정한 조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조합을 이루어내냐면 무언가 경작과 가축 경영 사이에 특별한 combination, 조합을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들은요, can make important contrib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특별하게 조합을 이루어내거나 뭔가 이런 합리적인 사용을 하는 것은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또한번 반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표현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문장까지는 아, 그 친환경적인 유기농적인 방법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측면을 말했는데, howeve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하게 되면서 내용을 뒤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적인 방법을 뭔가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자, 어디에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냐면요. To the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농촌 생태계의 sustainability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오케이, 맞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반드시 복습할 때 한번 찬찬히 스스로 읽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이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규모 도입 시에는 수확량을 낮출 수도 있고, 그 비용을 높이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질소 공급의 제한과 잡초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성 유지가 어렵지만, 자, 어렵지만 작물 순환과 같은 적절한 활용을 한다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가 될수 있다.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에서 짚어주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42번입니다. 같은 수능에서 42번 문제인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겠네. 그치? 그래서 어떤 사물들을 분류해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is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 물건들을요,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고, and it isn't hard to see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시를 말해주겠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Trying to shop in a supermarket. 너가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 시장을 본다고, 장을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근데 그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Where the food was arranged in random order in the sh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 내가 사려고 하는 식품이 선반에 random or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막 늘어져 있는 그런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장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몇 개만 읽어보자면, 토마토 수프가요, next to the white bread in one ais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토마토 수프가 그 흰색 빵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hicken soup in the back next to the 60-watt light bul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 치킨 수프가 60와트 전구 옆에 있는, 즉 뭔가 random order, 체계적이지 않은 무작위적으로 배치된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찾고

싶은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그치? 여러분 만약에 치약을 사러 갔는데 그 치약을 한 바퀴를 뺑 돌고 나서 돼지고기 옆에서 찾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어렵잖아, 그치? 자, 그래서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업무는 would be time-consuming,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오케이, A번 표현 괜찮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들 수도 있고요. And extremely difficult, 굉장히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In the case of supermarket, 이러한 슈퍼마켓의 경우에서는요, someone had to desig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렇지 얘들아, 분류의 체계를 design,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랜덤하게 배치가 된다면 물건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B번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얘들아, 슈퍼마켓 예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There is also a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embodied in our own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디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냐면요. In our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언어에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슈퍼마켓 예시에서 우리 언어에 대한 예시로 넘어오고 있어. 맞지? 자, 그랬을 때 the word dog,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강아지 혹은 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종의 그 동물들을요 서로 묶어준대.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강아지 혹은 개라고 하는 그 단어 아래 여러 가지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시추도 있을 수 있고 말티즈가 있을 수도 있고 닥스훈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강아지나 개라고 하는 단어 하에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종들이 속해 있고요. And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를 다른 종에 있는 그 동물과는 구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단어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uch a grouping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는 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아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양이야 라고 해서 묶어주는 것은요 may seem too abstrac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어떻게 보여주냐면 너무나도 abstract, 추상적이래. 얘들아, 추상적이에요? 지금 강아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강아지 혹은 개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추상적이야? 아니지, 너무나도 명확하죠. 명확하다라고 하는 obvious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분명한, 명확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obvious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지어주는 거, 분류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obvious, 뻔해 보여서, 명백해 보여서 to be called classification, 분류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분명해 보인대. 자, 하지만 this is only because 왜 이렇게 뻔해 보이냐면요.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뻔해 보이는 거래.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애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울 수도 있겠네. 그치? 너가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s a child, 자, 어릴 때 learning to speak, 어떤 어린 때냐면요. 너가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어린아이일 때 You had to work hard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분류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이런 분류의 체계를 배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분류의 체계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야, 초반에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world would seem like the unorganized supermark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분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면 이 전체 세계는요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일 거래. 정리되어지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게 맞지. 왜? 지금 여기서 너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부정적인 키워드인 unorganized랑 연결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너는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너는 유아기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유아라고 하는 것은요, for whom every object is new and unfamili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새롭고 굉장히 낯설게 될 것이다. 뭐를 배우지 못하면? 분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자, 그랬을 때, in learning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이런 분류의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므로, we will be learning about the structure.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구조를 배우는 거래. 어떤 구조? That lies at the core of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있는 그 구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사물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조직화하고 그 구조를 배움으로써 모든 사물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유아기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핵심 구조, core structure이라고 말했었죠. 핵심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괜찮다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In economic system. 자, 경제 체계 안에서 얘들아, 경제 얘기할 건가 봐. 경제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자면 경제 체계 안에서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has impact on an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분야에서 발생한 것은요, 어디에 영향을 끼친데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래서 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in one sector. 한 분야에서 발생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치? 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요가 is derived from 어디로부터 유발되어진 거냐면 다른 부문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경제 지문이 나오면 밑에 예문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바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 consumer, 소비자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Buying a good in a store. 만약에 어떤 가게에 가서 물품을 사는 소비자가요. Will likely trigger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것을 trigger 이라고 하면 촉진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샀어. 예를 들어서 쌤이 마트에 가가지고 샐러드를 하나 샀다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소비자는요, 무엇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냐면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거, 보충할 만한 것을 유발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왜? 얘들아, 왜 여기서 보충해줘야 되냐면요, 쌤이 지금 샐러드를 하나 샀잖아. 그러면 매장 입장에서 10개가 있어야 될 샐러드가 9개가 된 거니까 당연히 하나를 보충하려고 하겠지.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which will generate,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demands for activ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거래. 자, 어떤 활동인지 살펴보자면, such as manufacturing, resource extraction, and of course,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 제조해내는 거, 그리고 자원을 추출해내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운송이라고 하는 그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당연하지, 얘들아. 쌤이 지금 샐러드를 하나 샀다고 했잖아. 그 샐러드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조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그 자원을 추출해내는 과정도 거쳐야 할 거고, 샐러드를 만든 곳에서 그 상점까지 운송하는, 운송이라고 하는 그 액티비티, 활동도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치?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랬을 때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 다른 점이 있대. 뭔가 상품을 물건을 파는 것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운송에 대해서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it cannot exist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운송,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A movement cannot be sto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움직임, 운송,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치 얘들아, 지금 마트에서 샐러드를 못 팔면 내일 팔면 되지. 왜? 저장이 되니까. 근데 운송, 운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장이 안 되는지 진짜 한번 살펴보자면 An unsold product can remain on the shelf of a store until b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팔리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점의 shelf이라고 하면 선반이죠. 그 상점의 선반에 남아있을 수 있대.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냐면 사질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but An unsold seat on a flight.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팔리지 않은 좌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팔리지 않은 좌석이 얘들아 저장이 돼? 아 이거 남겨놨다가 내일 손님한테 팔아야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좌석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운송, 운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2번도 맞는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행기에 있어서의 unsold seat, 팔리지 않은 좌석, 혹은 or unused cargo capacity in the same flight, 그 똑같은 비행기에 있어서 팔리지 않은 혹은 사용되어지지 않은 그 화물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remains unsold, 어떻게 남아있는데? 팔리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거지. 저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nd cannot be brought back as additional capacity l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다시 되돌려질 수가 없는 거지.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의 좌석이 안 팔렸으면 그 좌석은 영원히 팔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an opportunity has been seiz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운송의 경우야. 운송의 경우에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포착되어진다. 얘들아 안 팔렸어 좌석이. 근데 기회가 포착이 되는 게 말이 돼? 아니지.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때 seize 라고 하는 포착하다 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 쓸 거야? missed, 사라지게 된다, 놓쳐지게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송의 경우에는요, 그럼 기회가 당연히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 놓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런 거냐면, since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제공되어지는 그 운송의 양 자체가 has exceeded the demand fo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보다 더 공급이 뛰어 넘었기 때문이지. 즉,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 공급하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놓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얘들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팔려고 하는 좌석만 많아. 그러면 당연히 기회는 놓쳐지는 게 맞겠고요. 그랬을 때 The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is often ver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an equivalent suppl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derive이라고 하면 유도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유도된 운송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요. It's often very difficult. 굉장히 뭐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냐면요. 그 상응하는 공급과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우리의 운송을 살까? 우리의 운반되는 시스템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and actually 실제로 transport companies 이러한 운송회사 같은 경우는 would prefer to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걸 왜 선호하냐면요. To accommodate unforeseen demand, often at much higher pr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수용하는지

하기 위해서 여분의 좌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걸 수용하기 위함이래요? Unforeseen dema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항공기 회사라고 쳐봅시다. 100개의 좌석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뭔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쌤이 미국행 비행기를 100좌석을 마련을 해놨는데, 미국에서 어떤 행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국행 티켓을 사게 된 거지. 좌석을 사게 되면서 뭔가 훨씬 더 높은 값으로 이러한 unforeseen demand. 예측하지 못했었던 티켓을 팔 수도 있으니까, 항공사들은 여분의 좌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선호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측되어지지 않은 수요를 수용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좌석을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들어맞고 있죠. 자, 그래서 5번까지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얘들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어. 쌤이 샐러드를 사서 그 샐러드를 운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타 부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저장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과 그 수요를 초과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며, 즉,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용량 확보와 수요 공급의 조화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얘들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면 In studies, 자, 어떤 연구냐면요.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타민 C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자, 비타민 C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금 그거를 실험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랬을 때 researchers typically divided the subject into two grou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진들은 그 피 실험자들, 즉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대. 자,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요,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the experimental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험 집단이죠. 실험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비타민 C를 제공한 집단이지. 자, 그리고 receives a vitamin C supplement, 이런 비타민 C의 그 영양제를 공급받은 집단이고요. And the other,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요, control group이라고 해서 통제 집단입니다. 통제 집단인 경우에는요, does not, 비타민 C의 공급을 받지 못한 그런 그룹이겠죠. 그래서 실험을 두 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Researchers observe both grou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은요, 두 개의 그룹을 둘다 관찰을 한 거죠. 무엇을 밝혀내기 위해서? Whether one group has fewer or shorter colds than the 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뭔가 감기도 덜 걸리고 감기가 걸려도 좀 짧게 걸리는 그런 효과성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두 개의 집단을 다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the following discussion, 그 뒤따라 나오는 논의가요, 무엇을 밝혀주냐면, some of the pitfalls inherent in an experiment of this k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내재된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아, 그래서 이런 비타민 C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경우의 실험에서 뭐가 발생한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ways to avoi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함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함정들을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이 함정들이 어떤 함정들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in sorting subjects into two groups, 만약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때, researchers must ensur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냐면요.
Each person has an equal chance of being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각각의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대요? Being assig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당될 수 있는 그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쌤이 지금 실험 집단에 들어가는지 통제 집단에 들어가는지 그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 현진쌤은 건강하시니까 실험 집단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뭔가 동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is is accomplished by a random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문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이것은 뭐에 의해서 완수되어질 수 있냐면요. random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randomization 이라고 하면 임의 추출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 추출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달성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the subject are chosen randomly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피실험자들은 어떻게 골라질 수 있냐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지금 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를 통해서? By flipping a coin, 뭔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실험 집단 가시고 뒷면이 나오면 통제 집단 가시고 그렇게 해야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의 추출의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혹은요, or some other method involving chance, 뭔가 운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 뭐 해야 된다? 실험 집단을 분류해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무작위 방법은요, helps to ensure that 라고 하는 것이다.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mportantly,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e two groups of people must be similar.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야? 그 두 집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어때야 된대, 얘들아? 비슷해야 된대, 그치? 그래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나머지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가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야만 하고요. And must have a same track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그런 의료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료 과정이 있어야 됐는데요. With respect to co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기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뭐 하기 위해서? To rule out the possi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뭔가 비슷한 집단을 데리고 와야겠지. 자,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That observed differences in the rate, severity, and duration of colds might have occurred any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감기와 관련된 비율, 감기가 1년에 몇 번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걸리는지, 감기가 한 번 걸리면 그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관찰된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든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 possibility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실험 집단, 두 집단 자체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rule out, 배제하다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if,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the control group would normally catch twice as many colds as the experimental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어. 통제 집단이 그 실험 집단보다 1년에 2배 정도 감기가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야. 즉, 원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을 통제 집단에다가 몰아놓는다면 then the finding proved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실험 결과는 그 어떠한 것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애초에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인데 비타민C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해낼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D번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experiments involving a nutri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양과 관련된 실험에서는
The diet of both groups must

also b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두 그룹의 식단 또한 달라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다르라 그랬어? 앞에서 뭐 하라 그랬어? 그 실험하는 두 개의 집단은 서로 비슷해야 된다 라고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랬을 때 different가 아니고 어때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 similar 이라고 하는 반의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두 개의 실험하는 집단이 먹는 식단 또한 비슷해야지. 그치? 자, 그랬을 때, especially with the respect to the nutrition being studi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실험이 되어지는 그 영양소에 관련해서는 식단이 비슷해야 돼. 즉, 여기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비타민C를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고, 뭔가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식단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If those in experimental group,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were receiving less vitamin C from their usual diet, 그들이 원래 먹고 있던 식단보다 비타민 C를 덜 받게 된다면, then any effect of the supplement may not be appa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양제의 그 어떠한 효과도 명백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식단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 해야 된다? 비타민C 실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즉, 여기서 말하는 오류가 뭐야, 얘들아? pitfal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오류는 뭔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C 실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한다. random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 썼었죠.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해서 각 대상자가 어느 그룹이든 속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자, 특히나 영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구되는 두 집단의 식단, 다이어트라고 했었습니다. 그 식단이 서로 비슷해야 실험 결과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5번이고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Spore can trigger an emotional response in its consu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반응을 유발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감정적인 뭔가 반응이 오죠. 그랬을 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그 소비자에게서 끌어낼 수 있다.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감정적인 반응은 반응인데 of the kind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상품에서는 거의 일으켜지지 않는 종류의 감정 반응이 일어난대. 아, 그래서 스포츠를 소비할 때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반응이 등장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Imagine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Bank customers, 어떤 그 은행의 소비자가 buying a memorabilia to show loyalty to their ban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념품을 샀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 본인의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래. 얘들아, 예를 들어서 쌤이 A라고 하는 그 은행의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주는 뭔가 티셔츠, 굿즈들을 막 사는 거야. 우산도 사고, 티셔츠도 사고, 응원봉도 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은행의 충성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념품들을 사지 않아요. 혹은 어떤 소비자를 한번 상상을 해볼 거냐면요.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자동차 보험 회사랑 너무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너무나도 동질감을 느껴서 that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의 로고를 자신의 몸에다가 타투로 새기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일반적인가요? 아니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identifying, 동질화하다, 동일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은지 한번 보면요. 너무나도 동일시해서, 너무나도 동질감을 느껴서 그 자동차 보험 회사의 로고를 본인의 몸에다가 타투로 새긴다고 했을 때

했으니까 너무 동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1번 표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왜? 그 스포츠에 관련된 기념품을 사는 것도 사실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 스포츠 팀의 로고를 본인의 몸에 타투로 새기는 경우도 꽤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은 뭔가 다른 특성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We know that.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Some sports followers are so passionate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몇몇 스포츠 추종자들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하는 so that 꿈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몇몇 스포츠 추종자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인 거야. 뭐에 대해서? 그 운동 선수에 대해서, 운동 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that their interest borders on obs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흥미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진 거야? 뭔가 집착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본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그것이 이제 집착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표현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this addiction, 이러한 중독, 스포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provides emotional g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접착제 같은 것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감정적인 접착제 같은 경우는요, that binds fans to tea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포츠 팀과 스포츠 팬들을 연결시켜주는 끈끈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and maintains loyalty, 그리고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냐면요. Even in the face of on-field fail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장에서 실패를 직면했을 때도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감정의 접착제 같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Even이라고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장에서 실패를 했을 때도 뭐 해? 우리의 충성심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실패했을 때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대부분의 매니저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무엇을 꿈꾸냐면요. Having custom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소비자를 갖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어떤 소비자냐면요.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스포츠 팬들만큼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을 갖기를 희망하는 매니저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있는 반면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 팬들은 어때, 얘들아? 완전 열정적이잖아. 그래서 몇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소비자들 있으면 좋겠다. 꿈을 꾸기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반은 뭐예요, 얘들아? 이 다음 내용이겠지. 하지만,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 스포츠에 의해서 유발된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쵸? 앞서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 스포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 같은 경우가 팬들과 스포츠 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측면에 대해서 짚을 거야?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짚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지금 내용이 한번 뒤집어진 다음 부분의 어휘를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sports emotional intensity can mea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포츠의 감정적인 격렬함,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can mean that.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 그 조직이 strong attachment,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어떤 거에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nostalgia라고 하면 향수거든요. 그 과거에 대한 향수나

혹은 club tradition, 그 클럽, 스포츠 클럽의 전통에 굉장한 뭐를 가지고 있다? attachment, 애착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돼?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야 되는 글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 they may increase efficiency. 자, 얘들아, 벌써부터 이상하지? 그 결과로 과거에 막 집착해. 과거에 집착하는 결과로 그 조직은 may increase effici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질까, 얘들아? 아니지. 지금 뭐에 대해서 짚는다 그랬어? negative impact. 앞으로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짚겠다고 했는데 지금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한다, 혹은 이런 효율성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좋겠죠? ignore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혹은 뭐 hinder, 저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 그 조직은요, 무엇을 무시하게 되냐면요,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혹은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재빨리 바뀌어 가는 그 시장 조건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필요를 무시하게 된다, 혹은 저해하게 된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 proposal to change club col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proposal 하면 제안이거든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스포츠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 이건 좀큰 제안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스포츠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은 뭐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냐면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투영해내기 위해서 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팀 색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하는 그 제안은요 may be def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defeat 하면 패배하다 라고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무산되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제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자, 왜 무산되냐면요. Because it breaks a link with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색깔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전통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본질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야? 아, 스포츠가 유발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팬들에게 강력한 로열티, 충성심과 집착에 가까운 감정적인 유착을 제공하여서 팀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강력한 애착은 과거의 향수와 전통에만 머물게 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조직의 노력을 방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5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나머지 기출문제 5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오늘은 1강이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이 먼저 수능 특강 강좌를 본 강좌를 듣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수능 특강을 준비하는 토깽이를 위한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만으로는 안 되나요? 아, 물론 되죠. 하지만 이 내신 만점 강좌를 통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더 중요한 질문들을 한 번 더 다뤄본다라는 의미로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술형도 다뤄드리고 어퍼 포인트도 다뤄드리고 빈칸추론 포인트도 다뤄드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한 강의당 총 세 지문씩 다루도록 한다라는 거 제가 OT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먼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랑 같이 다루게 될 지문은 어떤 지문들이냐? 전부 다 함의파악, 함축적 의미 파악에 나왔었던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특히나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셀렉을 해봤고요. 게이트웨이 문제부터 1번, 2번 문제까지 총 세 지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pause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단어장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단어장과 지문을 읽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실에다가 학습 자료실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한 부트캠프만을 위한 지문을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먼저 필기할 준비를 여러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도 한번 꼭 외우고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이해를 도와주는 로지컬 플로우예요. 이 지문은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탈현지화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서 일과 특정 장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요. 클라우드 노동으로 인해서 노동의 원격 수행이 쉬워졌다. 지문 안에도 클라우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인터넷, 우리 무슨 무슨 클라우드에 올린다 이런 말 하죠. 그렇게 인터넷을 사용한 그런 기반으로 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원격 수행이 쉬워졌다.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든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사업 수행의 공간적 유연성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고 뒤에서도 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괄식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 한번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문에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 쳐둔 거 있죠.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빈칸 추론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색깔펜 하나 정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붉은색이라고 할게요. 붉은색이라고 표시해둔 부분을 여러분들은 빈칸 추론 포인트 부분이구나라는 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두고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둔 거를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하이라이트 쳐둔 게 노란색인 데도 있고 노란색 글씨로 해둔 부분도 있는데 하이라이트 쳐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시어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접속사나 아니면 연결어가 나왔을 때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왔을 때 이걸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지문 한번 꼼꼼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디지털 플랫폼들은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A lot of work, 뭐를 만들었냐면 많은 일들을 less sticky, 덜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함의추론이었었고 이 부분이 밑줄이었는데요. 많은 일을 less sticky,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as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니까 as에다가 세모 표시해두시고요. 작업들이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 하고 나오고 또 and가 나오고 a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as 부사절이 두 번 나오는 구조예요. 그걸 and로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주절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ties부터 시작을 합니다. ties 앞에서 여러분 먼저 콤마에다가 슬래시를 그어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나온다? 주절 부분에 나오겠죠. 자, 그럼 먼저 앞에 as 부사절을 가도록 할 건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 이렇게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modularized 된다라는 거는 모듈화된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검색어에다

제가 그 초록창 검색어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모듈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수능특강 연관 검색어에 여러분 같이 뜨더라고요. 모듈화된다라고 해설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모듈화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모듈화 뜻 이렇게 검색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모듈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분리 그리고 재결합을 용이하게 만드는 걸 뜻합니다. 중간중간 잘게 나누어서 분리하고 또 그거를 재결합하는 걸, 그걸 용이하게 만드는 걸 모듈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화되고 그 다음에 commoditize 하면은 상품화되고 마지막으로 standardize 하면은 표준화되는 거예요. 뭐가요? 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듈화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되고 표준화되면서 또 market for digital work 하면은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앞에 지금 상황이 두 상황이 나왔죠. 이런 상황들 두개 덕분에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주어의 핵심은 ties가 되겠습니다. 연결고리인데 어떤 연결고리냐면 between service, work, 서비스 노동과 그 다음 particular places 하면은 특정한 장소 사이의 연결이 can be disconnected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색깔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주절이 되겠습니다.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결국에는 노동과 특정 장소의 연결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많은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다? less sticky. 덜 끈끈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과 그 다음에 장소가 덜 끈끈해졌다라는 거예요. 굳이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while에다가 세모를 쳐주세요.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여러분, while절이 나오니까 우리는 주절의 시작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주절의 시작점이 어마어마하게 뒤에 나옵니다. 여기 컴마이죠. 컴마 찍고 아까 설명했었던 클라우드 노동이 등장을 하는데, cloud work 앞에서 먼저 끊어주세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가 주절이 되겠죠. 중요한 건 주절입니다, 항상. The business process, 비즈니스 과정이에요. 근데 뭐라는 비즈니스 과정이냐면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한테 다 이제 맡기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인데, 근데 그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은요, that emerged in the 1990s. emerge는 자동사기 때문에 여러분 수동태 안 됩니다. 그냥 emerged 이렇게 쓴 거예요. 과거형으로. 네, 능동태 과거형입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이 allowed,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뭘 허락을 했냐면 large companies, 대기업이 뭐 하는 걸 허락했어요? to take advantage of, 이용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뭘 이용하냐면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이용하는 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답니다. 글로벌 산업 예비군? 이게 뭐지? 잘 몰라도 어차피 따옴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쓴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건 이거를 이용하도록 한 건데 뭐 함으로써 그걸 이용하도록 해요? By moving. 이동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대기업들이 되겠죠. 콜센터를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to cheap, 값싸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노동시장으로 이동을 시킨 게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즉 멀리 떨어져 있고 값싼 그러한 시장에 있는, 노동시장에 있는 글로벌 산업 예비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웃소싱이라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한 반면에 클라우드 워크, 클라우드 노동은요, changes, 바꿉니다. 뭘 바꾸냐면 the volume and granularity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밑에 과립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초록창에 검색어, 연관 검색어에 떠 있더라고요. 수능특강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이 단어가 같이 뜨더라. 양인데 양과 granularity 이거를 한꺼번에 목적어로 여러분 묶어주시고요. 과립상과 양을 바꿨다. 근데 어떤 거냐면 at which가 앞에 나오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가 can take place. 여러분, 지리학적으로, 지리적으로 non-proximate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지리상으로 멀리 떨어, 미안해요. 지리상으로 가깝지 않은 게 되겠네요. non-proximate니까 proximate 하면 인접한, non-proximate 하면은 인접하지 않은, 즉 떨어져 있는 그러한 work, 노동이 can take place, 일어날 수 있는 규모와 과립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어법적으로 at which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해석할 때는 해석하지 않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take plac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 선생님, 과립상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ranularity에서 granule 여기 앞부분이 알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굉장히 잘게 쪼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 바꾸고 그 다음에 과립상 세분화 수준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떤 뭐 건설 회사한테 이 나라에 있는 어떤 빌딩을 세워주세요라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그냥 하는 덩어리째로 한 양, 볼륨도 크고 그 다음에 과립상 수준도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겠죠? 요 과립상 수준, 요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덕! 자, 이거 건설 프로젝트 맡깁니다! 하고 맡겼었더라면 이번에는 양 단위도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과립상 수준도, 세분화 수준도 변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아주 잘게. 잘게 쪼개서 옛날에는 프로젝트 하나를 덜컥 맡겼더라면 이제는 예를 들면 이미지 하나 저 생성해 주세요. 아니면은 이거 레포트 하나 저 뭐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잘게 그 양면에서 또는 과립상 수준, 세분화 수준 면에서 바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그걸 가능하도록 했다고요? 클라우드워크가 changes, 변화시켰습니다. 양과 과립상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까지 같이 빨간 색깔 칠게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양과 과립상 수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A small business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되게 작은 소규모 회사, 기업이 can hire, 고용할 수 있습니다. Freelance transcriber in Nairobi. 나이로비에 있는 freelancer transcriber 하면은 녹취 전사 작업자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transcriber라고 할게요. 이 사람을 하루 고용할 수 있고요. And 그리고 뉴델리에 있는 사람을 다음날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여기 있는 사람, 다른 하루는 여기 있는 사람, 일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no에다가 X 치시고 사업소나 사무소나 아니면 공장이 need to be built, 동사에다가 부정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지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no, no에다가 S 치시고 현지 규정도 준수되지 않고요. And,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no에다가 역시나 X 쳐주시고 현지 세금도 지불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The switch, 전환이에요.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work 하면은 노동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부터 이렇게 한번 칠게요. 노동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은 in에서 이렇게 닫고요. 전환이 주어가 되겠죠? 노동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은 발생합니다. 뭐함으로써 발생을 하냐면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이메일을 간단하게 보내거나 아니면 sending과 clicking, ing가 지금 병렬이 되고 있죠. 단순히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clicking some buttons on a digital work platform,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버튼을 몇 개를 누르는 거, 그것만으로 그냥 이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And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제가 앞에 노란색 쳐놨던 요 방식이 되겠죠. 그냥 이메일 보내거나 버튼 클릭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the employer, 고용주는요, leaves behind, 남기는 건데 no와 붙었죠. 그러니까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동사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한다. 뭐를 안 남겨요? 물질적인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오피스나 아니면은 팩토리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places. 장소에서요. 근데 어떤 장소냐면 where it was once an employer. 여기서 is 뜻하는 바는 앞에 나왔었던 고용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 고용주가 한때는 고용주였던 그 장소에서 전혀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지문에 나왔었던 어법 포인트들을 만을 한번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법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 부분들도 여러분 지문들도 있겠지만 어법 포인트가 아니라 어휘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이번 지문은 어법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목적격 보어 부분이기 때문에 made 나오고 make의 과거형이죠. A lot of work를 어떻게 만들었다? Less

sticky.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받으시고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here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take place 1형식 동사예요. 관계부사 the places를 수식하는 where가 나왔습니다. 장소를 수식하는 where이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it was once an employer.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 라는 것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한번 여러분 먼저 물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묶이지 않는 노동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찾아서 쓰세요라고 했는데 맨 첫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Less sticky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sticky, less sticky 요거를 여러분 같이 한번 써주면 되겠다. Less sticky 노동의 성격을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less를 여러분 당연히 같이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완성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래요. Unlike the outsourcing of the 1990s. 그러면 1990년대에 아웃소싱이라는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언급을 했죠. 어떤 얘기 나왔어요? 대기업들이 콜센터를 외부로 값싼 노동시장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가능했다. 그게 아웃소싱, 1990년대에 있었던 아웃소싱의 얘기였다면 그거랑은 달리 클라우드 워크, 지금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였죠. 클라우드 노동은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뭐를 여러분 바꾸도록 했어요? 양과 그 다음에 과립상을 바꾸도록 했죠. 그래서 volume과 granularity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체크해 드리는 부분은요. 서술형 구간 자체를 여러분 포스트잇에다가 이거를 적어두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서술형으로 나왔나를 지문에다가 역으로 체크해 두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렇게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오늘의 두 번째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아 선생님 저 수면특강에서 듣고 와가지고 이거 그냥 들어도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 들었었나? 기억은 나는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거든요. 단어 같은 거가 워낙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단어장이랑 지문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 보겠습니다. 미세기후 조절의 가능성과 사례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온도 조절은 미기후 수준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캐나다 밴쿠버의 기후를 설명을 합니다. 필자는 밴쿠버의 텃밭에서 그 누구보다도 일찍 상추와 토마토를 수확했는데 어떻게 수확한 건지가 나오겠죠. 지중가온, 지중가온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소일 히팅이라고 나오는데요. 지중가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더 어려우니까 소일 히팅으로 받아들여셔도 돼요. 땅속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일, 흙을 히팅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일 히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필자가 내가 사용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적인 온도 조절은 미기후 수준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Even outdoors, 심지어 실외에서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 콤마에서 끊을게요. Climate, 기후, 기온을 포함해서 기후라는 것은 is usually regarded, 주로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beyond the control of man, 인간의 컨트롤 바깥에 있다라고 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컨트롤 바깥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느 정도는 컨트롤 가능해 이런 말이 나오겠죠. Localized temperature control 하면은 국지화된 그런 기후 조절은요 is sometimes 때로는 effective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ineffective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는 beyond the control of man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although로 묶여있다 보니까 주절에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인간의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여겨지지만 사실은 조절 가능해가 나와야 되니까 effective합니다. 효과적입니다. 어디에서요? On a microclimate scale. 미기후 수준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Vancouver, Canada 예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밴쿠버는요. is a few miles north. 몇 마일 북쪽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The 49th parallel, 49도 위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대요. 콤마 콤마 묶으시고요. 이 밴쿠버는요, is about 60 miles farther north.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캐나다를 콤마 콤마를 묶도록 할 거고요. 이 밴쿠버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 밴쿠버는 is about 60 miles 이렇게 가면 돼요. 60마일 farther,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북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than Minot, North Dakota. North Dakota 주에 있는 미노트라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60 마일 정도 더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밴쿠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노트, 노스 다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With its, 여기서 it은 요 노스 다코다의 미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With its legendary harsh winter temperatures. Legendary 하면은 아주 전설적인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유명한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아주 혹독한 겨울 기온으로 유명한 노스 다코다의 미노트으로부터 60마일 더 북쪽으로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추울 것 같은데 그런데 but이 나옵니다. but에다가 세모 쳐주시고요. but, constant fan winds. 우리 fan 현상 할 때 그 fan입니다. fan 바람이에요. constant, 끊임없이 불어오는 fan 바람입니다. 어디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냐면요. of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fan 바람이 만듭니다. 밴쿠버의 윈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mild and wet 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make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거죠. 되게 온화하고 기온이 온화하고 습하게 만듭니다. 라고 나왔어요. Although,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sunshine is scant. 햇빛은 되게 일조량이 적다라는 얘기겠죠. 햇빛이 희박하다라는 건 일조량은 적지만 뭐 이 밴쿠버의 겨울을 온화하고 그 다음에 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when I had a garden there, 여기서 there가 뜻하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밴쿠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내가 가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원이 있었을 때 1940년대 후반에요. A neighbor, 한 이웃이 used to say that, 뭐라고 말을 하곤 했냐면 I cheated Go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신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bring in, bring in 하면은 거둬들이는 거예요. My lettuce and tomatoes. 내 상추와 토마토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earlier than anywhere else.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빨리 상추와 토마토를 거둬들이려고 내가 신을 속였구나라고 이웃이 말하곤 했대요. 야, 너 신 속였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을 속였다라는 건 결국에는 기온을 어떻게 다른 이웃보다 더 잘 조절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the bad가 나옵니다. The bad라는 거는 바닥을 의미하는 건데 갑자기 더, 정관사 더가 붙은 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이 garden의 bad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원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니까 묶어주세요. 어떤 바닥이냐면 vegetably grow 하면 그러니까 채소들이 자라나는 바닥입니다. 요거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채소가 자라나는 그 정원의 바닥은 was bank. bank 하면은 기울다의 뜻이에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toward the south,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at approximately 50 degrees, 약 50도 정도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and the area between the plants, 식물들 사이에, 그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되겠죠? 식물들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was covered, 덮여져 있었습니다. 뭐로 덮여져 있었냐면 with flat stones, 넓적한, 넓적 평평한 돌들로 그 사이, 식물 사이사이 그 공간이 덮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돌이냐면 gathered from the nearby beach, 근처에 있는 해안가에서 이제 모아온 평평한 돌들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maximize soil heating. Soil heating이라고 생각 기억하셔도 되고 지중가온 단어 기억해 두셔도 더 좋습니다. 지중가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땅이 받는 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열을 받는데요? From the weak late winter early spring sun. 늦겨울에서 초봄 햇빛인데 약한 햇빛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햇빛이 약하다. 아까 일조량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햇빛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로부터 약한 햇빛으로부터 오는 지중가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화자가 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금 이러한 이 땅 바닥은요. 어떻게 되어 있었어? Banked toward the south at approximately 50 degrees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between

땅이 나온다. 이 glue라는 것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 지문에서는 채소가 누구를 기르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죠? 이 지문에선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전한 문장이다. 목적 없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 수식이에요. 앞에서 그 바닥이 나오는데요. the bed가 나오면서 was banked. 지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ED가 쓰였고, toward the south.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banking이 아니라 banked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동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is usually regarded as 뭐로 주로 여긴다가 아니라 여겨진다. 이렇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be regarded as 뭐뭐로 간주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사용한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단답형으로 보겠습니다. 밴쿠버가 위도상 북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노스 다코타에 있는 미너 도시보다 더 북쪽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도 겨울 날씨를 온화하고 습하게 만드는 자연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제 답변 먼저 기다리지 말고 잠깐 pause 누르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뭐였냐면 끊임없이 불어오는 fan winds였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of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fan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답형 해봤고요. 서술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미세 기후를 조절해서 채소를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라고 했을 때는 그 생김새도 그대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자, 볼게요. Banking the garden in a bed toward the south. 여기에서 앞에서는 여러분 was banked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울이는 것으로 동명사로 바꿔줬다. 요 점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vering 여기도 역시나 동명사로 시작하도록 제가 바꿔놨습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세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 covering the area 어떤 영역을 덮는 거예요? between the plants 식물 그 사이의 영역을 덮는 겁니다. with flat stones 넓적한 평평한 돌로 식물 사이를 덮는 것. 이게 물리적인 방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번째 지문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전에 수능특강 영어 지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고 이 지문으로 여기 이 강좌로 넘어와야지 이 강좌를 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화를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세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 보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막 순서배열 문제 아니면 요약 문제,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지금 보기도 없죠. 본문에 대해서만 정말 집중해가지고 보내는 강좌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제대로 배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지문 먼저 읽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확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in every way.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내가 수능특강 영어에서 처음에 정희쌤의 이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이 지문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 다시 들었더니, 아, 그래도 조금 더 알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두 번을, 중요한 지문을 꼽아서 두 번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단어장도 먼저 보시고 모르는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문도 제가 올려드린 교환 다운 받으셔서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되어져 있으니까 영어만 보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한국어로 제가 끊어둔 거, 직독직해로 끊어둔 거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면 외부적인 보상을 넘어선 진정한 충성심의 원동력입니다. 자, 여러분 지문 읽고 오셨죠? 충성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였어요? loyalty였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 진정한 충성심의 원동력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나오겠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상과 처벌을 활용하는 것의 효과는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보상도 마찬가지고 처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은 다 효과가 단기적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한 방법은 결국 더큰 비용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비용 자체도 여러분 마이너스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스트레스랑 같이 나오니까 확실히 마이너스가 맞죠. 비용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충성심은 같은 회사에 남기 위해서 직원이 더 많은 돈이나 혜택을 거절할 때 그때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충성심은 이럴 때 존재하는구나. 어떨 때인지 이따 잘 보도록 할게요. 궁극적으로 직원들이 일터로 나오는 주된 이유는 급여나 혜택이 아니라 대의명분 때문이다. 여러분, 저 질문할게요. 대의명분을 뜻하는 단어는 뭐였죠? 요거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명분을 뜻하는 단어, 당근이 안 터졌기 때문에 한번더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할게요. 요거 대의명분을 뜻하는 단어를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앞에다가 더까지 붙어가지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ergy can always be injected. 에너지는 항상 can be injected 하면은 주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inject 하면은 주입하다, 주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는 어떻게 주입되어질 수 있냐면 어디로? into an organization. 기관, 단체로, 조직으로 주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otivate people.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동기부여하다의 뜻이죠. 사람들이, 직원들이 to do things. 여기서 do things는 일을 하게끔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일을 하는 거를 이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즉 조직, 기관, 단체 안으로 주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너스,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입할 건지가 나오는 거죠. 보너스. 보너스는 말 그대로 이제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고, promotion은 승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other carrot, 또 다른 당근들, 우리 토끼니들 당근이죠? 당근들,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a few sticks. stick 하면 회초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할 때그 채찍을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몇몇 처벌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get people to work harder.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to work harder. 더 오랫동안, 아니, 더 harder니까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for sure. 확실히요. 콤마 묶으시고요. 벗에다가 세모 쳐두도록 할게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통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인데. but the gains are. 그 이득은요. are. 어떠냐면, like all manipulation. 모든 조작과 마찬가지로 그 혜택은 short term.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단기적이다. 자, 그렇다면 표시 좀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앞에서 말했었던 이러한 보너스부터 시작해서 스틱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보너스, 승진, 다른 당근, 그리고 심지어 몇몇 회초리까지 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all manipulation. 모든 조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개인들은요. 어떻다? short term, 단기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적이다. 이렇게 제가 보라색깔 표시해 둔 거는 여러분 빈칸처럼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but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효과는 어떻다? 단기적이다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의미가 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such tactics. 여러분, 여기서 tactic이라는 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uch 명사는 앞에 문장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앞에서 나왔었던 manipulation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uch tactics에다가도 파란 색깔 표시해 두시고요. 이게 결국에는 all manipulation을 가리키고, 이 manipulation이 앞에 나오는 요 녀석들, 병렬된 녀석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요, cost more money.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략들은 돈이 더 많이 들고요. and 그다음에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뒤에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increase stress.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누구한테요? for employee and employer alike. 여러분, A and B alike 이렇게 나오면 A, B 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A and B alike 하면은 A, B, 둘 다. 그러니까 A, B 둘 다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원이나 아니면 고용주 둘 다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앞에도

비용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and eventually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will become 뭐가 되냐면 the main reason 주요한 이유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People 근데 어떤 주요한 원인이 되냐면 사람들이 show up for work every day 매일매일 show up for work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출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주된 이유가 돼버립니다. 뭐가요? Search 택틱이. 결국에는 여러분 이 택틱, 이 보상 받으려고 또는 회초리를 받지 않으려고 이 택틱들, 전략들, 매니플레이션 이 녀석들 때문에 그냥 출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hat's not loyalty라고 얘기를 합니다. Loyalty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다? 충성심이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뜻하는 바는 뭐겠어요? 요 앞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일하러 출근을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이앞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택틱들은 더 비용도 많이 들고, 둘 다한테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주된 이유가 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은, 그것은 not loyalty. 충성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요. That's the employee version. 그것은 직원 버전의 a repeat business. 재방문 고객이라고 단어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방문 고객의 직원 버전이다라고 해석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잘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정말로 충성심을 가지고 재방문하는 고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있죠. 배달음식 시켜 먹거나 할 때, 리뷰. 이거 써주면은, 뭐, 예를 들면, 보너스로 뭐더 준다, 뭐, 이벤트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다음번에 쿠폰 드립니다. 해서, 정말로 그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간다기보다는,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쿠폰이 있으니까 그 가게에 가는, 그런 재방문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방문 고객의, 임플로이 버전이다, 직원 버전이다, 그냥 나한테 혜택이 있으니까 그냥 일 다니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열티, 충성심인데, Among employees, 직원들 사이에, 직원들 안에 충성심은요, is, 여기서 is는 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존재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is는 exists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존재합니다. 충성심은 언제 존재하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 충성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존재하는지 볼게요. When they turn down 하면은 reject의 뜻이에요. 거절하다의 뜻입니다. 그 직원들이 거절할 때 존재한대요. 더 많은 돈과 혜택을 거절할 때. 여러분, 더 많은 돈과 혜택이 여러분 결국에는 뭐겠어요? 앞에서 나왔었던 파란색 부분이 되겠죠. 이것을 거절할 때 존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거절하는데요?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company.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를 계속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혜택을 거절할 때, 그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불렀을 때, 이제 더 많은 돈 줄게! 이랬는데도 이 회사에 남으려고 그걸 거절할 때, 그때 충성심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loyalty to a company.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요, triumphs 하면은, trumps 하면은, 능가하다, 넘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넘어서냐면, pay와 benefit. 아, 그러면, 급여와, 그 다음에 혜택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여와 혜택보다 뭘더 높게 사는 사람이에요? loyalty. 충성심을 굉장히 높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알수 있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unless you are an astronaut. 이렇게 나옵니다. unless는 if not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if you are not an astronaut.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stronaut 하면은 여러분, 우주비행사를 뜻합니다. 너가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면, it is not the work. 그것은 뭐가 아닙니다. The work,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It is not the work we do.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t is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뒤에 that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It, that 강조용법이거든? 여기다가 써볼게요. It is A, that, B 구조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B부터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B 하는 것은 바로 A다. 제가 바로 A라고 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it is와 that에다가 아까처럼 밑줄 두 줄, 이렇게 그어 두시고요. 얘를 마치 꽃받침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A가 강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A가 강조받는 부분이에요. 바로 A다. 여기다가 표시해 두시고 B 하는 것은 바로 A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봤더니 It is not the work we do that inspires us either.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inspire us. 요, 공감, 우리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라고 할게요. 우리한테 막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그것은 뭐가 아닙니다. 일, 우리가 하는 일이다 아니다? 일이 아닙니다.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상도 아니라고 했고요. 일도 아니래요. 뭐가 아니라면? 너가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면. 선생님, 저 여기서 왜 갑자기 우주비행사가 가쁜 우주비행사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주비행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보기에는 이제 다른 일들과는 달리 엄청난 이제 뭐 보람이나 아니면 영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직업인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가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뭔데? It is. 자, it is에다가 밑줄 두 줄, 뒤에 that에다가 밑줄 두 줄. 그러면 it is A that B. 구조죠. 그러면 B 하는 것부터 먼저 해석하시면 돼요. B 하는 것은 바로 A다. The cause는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었죠? 대의명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의명분입니다. 네, 뒤에서부터 해석하라고 했어요. We come to work for.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일하러 오는 것은 바로 뭐 때문입니다? The cause. 대의명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대의명분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일 때문도 아니고 보상 때문에, 채찍 때문에도 아니고 대의명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we don't want to come to work. 우리는 일하러 출근하고 싶어 하지 don't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a wall. 그러면 벽을 짓기 위해서. 벽을 짓는다라는 건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표시했던 파란색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작업하러 그냥 의미도 없는 일 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고 싶은 말 We want to come to work. 우리는 출근하고 싶어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싶어 하냐면 To build a cathedral. Cathedral 하면은 성당이에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출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build a cathedral이 되겠죠. build wall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당을 짓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싶어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벽만 바라보면서 벽을 세우러 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성당을 짓는 사람들이다 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출근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문은 다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선생님 It is A that B 그거 강조용법 나오는 거 아, 옛날부터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에 대한 여러분 의구심이 들 거예요. 자 보세요. It is 뒤에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면 여러분이 아 뒤로 가서 that 확인한 다음에 이때 강조용법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따로 적어두세요.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It is 뒤에 뭐가 나오면 자 명사 또는 전치사 구 또는 괄호 열고 only 괄호 닫고 when절 적어주세요. It is 뒤에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면 적어놔요. 뒤로 가서 뭘 확인한다? That을 확인한다. That 확인. It is 뒤에 이거 나중에 봤을 때 기억 안 날까봐 적어드리는 거예요. It is 뒤에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면 뒤로 가서 that 있는지 확인한다. 물론 여러분 이때 that 자리가 which나 아니면 who나 뭐 다른 것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A가 뭔지에 따라서.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뒤로 가서 that을 확인한다. 지금 여기 봤더니 it is 명사 나왔죠? 그 뒤로 가서 that 확인. 그리고 아까도 it is not the work. not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걸리는 거니까 not the work we do. 그러면은 we do도 the work 수식하는 거니까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였던 거예요. 아, 다 명사가 들어간 구조가 이번에 이때 강조용법으로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어퍼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형식 동사 get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get은 준사역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어를 투부정사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받는 준사역 동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다, 하게 하다.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working 이렇게 get people working 이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사용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 같이 체크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에는 보통은 get 목적어 ing보다는 get 목적어 투부정사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했었죠? It that 강조용법입니다. It is not the work we do.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That inspires us.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것. 그러면 그건 뭔데? It's the cause. 바로 대의명분입니다. We come to work for. 우리가 일하러 오는 것은 바로 대의명분입니다. 강조하는 대상은 어디였어요? The work we do. 우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the cause, 대의명분이었습니다. the cause, cause가 원인의 뜻인데 the cause로 쓰이면 대의명분을 뜻하는 단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당근과 채찍과 같은 외부적인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를 한 단어로 정리한 것을 찾아 쓰세요. 외부적인 보상들을 여러분 통한 동기부여를 한 단어로 정리한 거 그게 뭐였죠? M으로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앞에서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manipulation, like all manipulations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manipulations라는 단어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의 비유에서 단순한 노동과 영감을 주는 대의명분을 상징하는 단어를 각각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그 단어 하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노동은 a wall이 되겠고요. 대의명분은 뭐가 된다? a cathedral, 성당이라고 cathedral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토케이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standardize의 의미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cause, 요거의 의미를 the cause까지 붙여서 나왔으니까 어쨌건 요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 드시고 요거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고 오셔야 된다? 무조건 단어장 여러분 한 번씩 수능특강 안에 이제 있는 단어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훑어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변형 단어 공부하고 싶다 하는 토깽이들은 자료실에다가 제가 올려둘 테니까 제가 만든 변형 단어장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2강에서 만나도록 해요. 할 수 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 쓰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지역은 바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고요. 이두 지역을 한 단원으로 묶어놓은 데는 바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지리적인 인접성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다행인 거는요. 이 세계지리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 뒤에서 한번더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세계지리 처음에 너무 공부할 거 많아요. 그리고 국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후 너무 어려워요. 그랬던 친구들이요. 뒷부분에 와서 지역지리 단원 다시 여기서 기후, 지형 다시 공부하잖아요? 생각보다 할 만한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아쉬운 지점이 있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11강부터 15강에 걸쳐서 다시 한번 지역별로 들어갈 거니까 이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후 그리고 지형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거예요.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지만 공업이 발달한 나라는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잘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중요한 거. 갈등 지역. 어디에서 누가 왜 갈등을 겪고 있는지 또 오늘 빠르게 압축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특 100쪽 펼치시고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계절풍의 특징이에요. 자, 여름 그리고 겨울 계절풍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비열이라는 개념이 사실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으로 치자면 인내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 그리면 우리 학교 친구들이 정말 자지러지게 좋아하더라고요. 대륙은 다혈질인 친구예요. 비열이 작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자극이 주어져도 금방금방 열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혈질인 친구의 특징이 있죠. 금방 열받는 만큼 금방 식어요. 돌아서면 미안하다 사과하잖아요. 바다는요, 마음이 굉장히 온화한 친구 같아요. 평정심을 잘 유지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비열이 커요. 자극이 주어져도 조금씩 천천히 열이 받지만 이 친구가 한번 열받으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네, 해양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지만 그 오를 오랫동안 품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태양은 해양도 육지도 똑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누가 더 먼저 열받아요? 네, 다혈질인 육지가 먼저 열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은 대륙이 저기압이 되고 해양이 고기압이 되죠. 바람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계절풍이 이렇게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요. 온도가 높은 바람이겠죠.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와요. 습한 바람이겠죠. 이 계절풍의 특징은 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반대로 겨울입니다. 누가 더 먼저 차가워질까요? 여름에 먼저 뜨거워졌던 다혈질인 대륙이 먼저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륙이 차가워요. 고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저기압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람 방향이 그래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불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서 불어오잖아요. 차가운 바람일 거고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건조한 바람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텍스트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그림만 딱 그려봐요. 대륙과 해양의 비열. 대륙과 해양의 비열 특징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으시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관 지어서 또 지형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형도 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기도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세계의 지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히말라야 산맥 따라서 이렇게 히말라야 조산대 한번 그려보세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또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한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요,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남북으로 길쭉하게 산맥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남북방향으로 길쭉한 산맥들이 하천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발원해서
갠지스강도 흐르지만, 그래서 갠지스강이 마지막에 벵골만에서 딱 삼각주 만들고 바다로 유입이 되고 있지만, 서부 지역에는 인더스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갠지스강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잘 봐요. 인도 서부 지역에 파키스탄과의 부근에 사막이 있죠. 그런데 갠지스강 주변은요, 힌두스탄 평원. 습윤한 기후 지역인데다가 평원이 있으니까 농사 짓기에 좋았겠죠. 그래서 이 갠지스강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인도 서부 지역, 파키스탄과의 여기 경계 지역 부근에 사막 기후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 많은 친구들이 까먹고 요게 나왔을 때또 함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매우 매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요거. 자, 그리고 또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이렇게 고원 지역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티베트 고원은 온대기후 지역일까요? 위도상으로 보면 온대기후가 나타날 것 같지만 여기 해발고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 구분 기준에 의하면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티베트 지역에는 주로 우리 이따가 또 민족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티베트족 거주하고 있고요.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주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농업이 어렵겠죠. 채식 어렵겠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 라마교에서는 육식을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커 라마간 사막 요 동네 지역은요. 또 우리가 신장 웨이월 자치구 위구르족 거주지로 앞으로 같이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중국의 지형을 보면 서쪽에 높은 산맥들이 있고 좀 동쪽에 평야 지역이 발달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중국의 큰 강은 주로 이렇게 서쪽 지역에서 발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창장강 저랑 같이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발원하죠. 그래서 중국을 흐르다가 중국 동쪽에 있는 바다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긴 강인데 중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흐르는 강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여기 메콩강은요.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발원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흐르고 있잖아요. 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다 흐르고 마지막에 베트남에서 딱 삼각주 만들고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에 있는 나라가 여기다 댐을 만들면 하류에 있는 나라는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콩강의 경우는 여러 나라를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국제하천이라고 해요. 네, 여러 나라를 흐르는 하천이다. 국제 하천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가 모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산 활동도 빈번한데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또 필리핀 같은 나라들, 이렇게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들은, 경사진 곳들이 많다 보니까 계단식 농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형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인도를 한번 볼게요. 자, 북부 지역 히말라야 산맥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서부 지역 서고추 산맥, 동부 지역 동고추 산맥, 그리고 가운데 대칸고원. 대칸고원은 또 목화산업과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서고츠, 동고츠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구조는 산맥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벵골만 중요해요. 왜? 여기 매년 이렇게 여름 계절풍이 불어오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게 되면서 지형성 강수 일으켜요. 자, 지형성 강수 까먹었죠?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산맥 하나 딱 그리시고요. 습윤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높은 산맥을 만나면 심경의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처음에는 우리도 높은 산맥쯤이야. 내가 다 넘어갈 수 있어. 기분 좋지만 어느 정도 되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중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땀 뻘뻘 흘리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뽀송뽀송 신나요. 자, 이런 등산을 할때 우리의 심경 변화가 바람의 변화하고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동안 가져가던 수분들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어요. 수증기로 응결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이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것처럼 바람은 여기서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해발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높아져요. 그리고 앞에서 비를 다 뿌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 계절풍 불어올 때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는 이 벵골만 연안의 지역들은요. 여름 계절풍이 매우 매우 많이 내리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지형성 강수가 많이 발생하고 비가 실제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매년 홍수가 반복이 됩니다. 여기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가 되겠고요. 벵골만 찾는 또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호랑이 한 마리 딱 그리시면, 네. 그 실제로 벵갈 호랑이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서식하는 호랑이인데 수영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 모양의 벵골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는지 볼 건데 출제되는 키워드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이 몬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주식 작물이에요. 첫 번째, 기후적인 조건으로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 받는 곳이 좋고요.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으로는요,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비옥한 충적평야, 이러한 곳들이 최적의 재배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농업을 한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죠? 그래서 쌀의 총 생산량,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공부했었어요. 우리 같이 언제였냐면, 83쪽에서, 식량자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쌀은 대부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공통적으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기원했고, 여기서 주로 생산하고, 여기서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생산량 대비 국제 이동량이 적은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차 나갈게요. 차, 스리랑카. 정말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아까 우리 그 지도에서 한번 인도양의 눈물 찾아볼까요? 여기 있어요. 인도양의 눈물. 진짜 찻잎 모양처럼 생겼죠. 네. 여기 실제로 차 재배와 관련해서 인도 남부 지역에서 타밀족 영국인들이 이주시켰고, 그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리랑카 차 나오면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과거에 스리랑카의 이름이 실론, 이 섬의 이름이 실론이었거든요. 이 섬의 이름을 딴 실론티라고 하는 차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까먹어요. 많이 까먹는 거 뭐냐? 바로 중국이 전 세계 차 생산량의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기억하기 위한 맥락이 다 있어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비만율이 낮은 거예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음식 문화의 특징이 있었대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에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삼시세끼 따뜻한 차를 마시기 때문이래요. 그럼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삼시세끼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차를 생산하겠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 생산량 넘버 원.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모카와 같은 작물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자, 커피 진짜 꿀팁 나갑니다. 대부분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재배가 돼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을 살펴보시면 기원지는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목동이 어느 날 양들이 왜 이렇게 잠을 안자 해서 보니까 어떤 이렇게 커피의 열매를 먹는 걸 보고서 먹었더니 이렇게 눈이 막 맑아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열매를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기원지가 아닌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더 생산량이 많을까요? 바로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더 커피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 거였고요. 우리는 지금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커피 생산량이 많은 나라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여행을 가시면 친구들 줄 커피 선물을 고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밈이에요. 커피를 팔았더니 돈이 남네. 커피를 팔았더니 돈이 남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안 까먹겠죠? 자, 그리고 모카가 나왔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인도의 이 구조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렸어요. 자, 눈을 감고 북쪽에는 히말라야 산맥, 서쪽에는 서고체 산맥, 동쪽에는 동고체 산맥, 가운데는 용암대지 데칸고원.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모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지역별 농업 특징 또 정리해 볼 건데요. 논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생육기에, 벼의 생육기에 고온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면 논농사, 벼농사 짓는 게 유리하겠죠. 벼는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니까요. 하지만 벼농사를 짓기에 너무 토양이 척박하거나 기후가 좀 너무 춥거나 건조한 지역들은 밭농사나 유목이 주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 북부 지역이나 인도에 아까 우리 서고츠 동고츠, 데칸고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원 산지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사막 지역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은 밭농사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유목입니다. 유목도 역시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화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바로 열대우림 지역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플랜테이션 농장 조성, 또 삼림의 조성, 삼림의 개간이죠. 삼림의 개간, 그리고 강물자원 채굴, 그리고 목장 조성, 그리고 파묘와 같은 이런 플랜테이션 농장 조성으로 인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사적인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이 동네 사람들의

그리고 주식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벼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동아시아라고 하면 지역의 범위가 딱 국한돼요. 중국, 한국, 일본.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일본, 이걸 좀 시각적으로 기억해 주십사. 이렇게 필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로 먹는 쌀은 익숙하죠. 우리 급식에 나오는 쌀이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찰기가 많은 쌀이라서 수능 잘 보라고 찹쌀떡주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스시, 초밥이라고 하는 음식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먹는 쌀은요. 우리가 먹는 쌀이랑 품종이 달라요. 이렇게 좀 길쭉한 쌀인데 얘는 찰기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말 국민 음식이죠. 퍼, 쌀국수. 툭툭 끊어지잖아요. 찰기가 없는 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국민 음식 나시고랭. 제가 할수 있는 인도네시아어가 몇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시고랭 할수 있어요. 번역해 드릴게요.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볶음밥. 그리고 또 타이의 팟타이도 번역해 드릴게요. 네. 타이의 볶음 쌀국수.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여기에 나라 이름을 딱 썼단 말이에요. 팟타이. 멋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해산물도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똠양꿍은요, 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이 여러 가지 맛이 다 느껴진다고 해서 정말 살면서 한 번은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라고 손꼽히기도 하는 그런 음식인데, 이렇게 좀 기온이 높은 지역들의 특징이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바다와 접한 지역들은 이렇게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음식 문화 특징은 그냥 나왔다 하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 정말 짝짓기처럼 나오는 문제예요. 베트남의 퍼,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 타이의 팟타이. 그냥 이거는 나왔다 하면 이 나라를 그냥 연결짓게 하는 키워드로 꼭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보냐면 이제 산지나 고원 지역으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확인했던 티베트 고원 사진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서 채식이 가능할까요? 와, 이렇게 허허벌판에 진짜. 뭐,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여기 제가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요, 짧은 여름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으르냐 이끼류 같은 식생들이 자랍니다. 고맙죠? 그 식생들 덕분에 유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물들을 데리고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유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주로, 고기나, 그리고 이렇게 동물의 젖을 발효시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티베트인들 대부분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는 살생을 주로 금기시하고 육식을 권장하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불교는 보편 종교잖아요. 이런 동네에서 채식을 권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불교가 보편 종교인 이유도 이 맥락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통 가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겨울 계절풍, 저막 시베리아에서부터 불어오는 한랭 건조한 겨울 계절풍이 불어올 때그 추운 바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건물을 타닥타닥 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음자 형태의 폐쇄적인 가옥 구조는 주로 겨울이 추운 곳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북부 지역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 사하번이었습니다. 그 사하번 나오면 그냥 중국의 북부 지역 연결해 주시는 키워드예요. 네, 그리고 고산가옥과 수산가옥은 그냥 딱 여러분들 여기 사진만 봐도 그냥 휴양지의 느낌이 딱 나지 않으시나요? 네, 저희도 지역에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 주로 볼수 있는 특징이죠. 먼저 고산가옥의 특징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이렇게 높여서 지었을까요? 열기와 습기가 대단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또 열대기후 지역에 풍토병을 옮기는 이 곤충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고산가옥 두 군데에서 공부했어요. 하나는 열대기후 지역이었고 하나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었거든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붕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경사가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니까 빗물이 빨리빨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면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었겠죠. 자, 수상가옥은 비슷한 패턴인데 물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장가옥. 딱말 그대로 합장을 한 것처럼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고상가옥도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면서요. 합정가옥도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면서요. 맞아요. 형태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 많이 내리기 때문인지가 달라요. 고상가옥의 경우에는 대체로 저위도 지역, 대체로 열대기후 지역이었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이었고, 합정가옥은 일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추운 지역에서 볼수 있는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빨리빨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지도에서 아마 점을 찍어줄 거예요. 아니면 얘는 일본이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더 위도가 높은 곳에 있거나 일본에 있다? 그런데 이 가옥의 경사가, 지붕의 경사가 매우 급하다 라고 하면, 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 계절풍이 불어오다가 바다를 지나면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눈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전통 의복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주로 전통 의복이잖아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다. 그리고 아오자이는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베트남과 연결짓는 그냥 키워드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일론 같은 얇은 천으로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긴 옷이에요. 제가 할수 있는 베트남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퍼 쌀구수, 하나는 아오자이 긴 옷. 긴 옷, 길죠? 네, 긴 옷,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치파오는 중국의 전통 의복이고, 샤리와도치 중요합니다. 인도하고 연결짓는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에 보시면 굉장히 치렁치렁하잖아요. 이게 막 5m에서 한 7m쯤 되는 옷감을 자르지 않고, 이 이제 방법이 있어요. 다 휘감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휘감아서 입는데요. 왜냐면, 옷감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역시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하는 힌두교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 의복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자원의 분포로 넘어가 볼게요. 106쪽이 되겠고, 이 지도에다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요, 석탄을 어디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냐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해와요.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그 이동량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는 석탄이 많을까 의문이 생기죠. 자, 석탄은 대체로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데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생대에 형성된 지층에도 신생대에 형성된 지층에도 석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석탄은 대체로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에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이 있을까요?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자, 고생대 초기에는 해양 생물들이 번성했고, 고생대 후기에 육상 생물들이 번성했는데요. 그때 태어난 나무가 죽어서 썩어서 석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는 석탄이 많이 분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광석 한번 살펴볼게요. 철광석은 대체로 시생대, 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 주변에 많이 분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도에서 살펴봤을 때 철광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발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안정육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름조차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예요. 국토의 대부분이 안정육계에 해당하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서부 지역에서 주로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서부 지역은 철광석, 동부 지역은 석탄 바꿔서 내기 너무 좋겠죠? 학교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또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밈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철광석과 석탄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입을 할까요? 얘네들이 뭘 타고 올까요? 배를 타고 오겠죠. 철썩, 철썩, 파도를 타고 철광석과 석탄이 오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썩, 철썩, 석탄이 오네. 네, 제가 또 석탄이 오네라고 밈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석탄의 주요 수출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또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석탄이 오네,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철석철석, 석탄이 오네. 두 가지 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이쪽 지역이에요. 아까 신장 위구르족

가족 주로 거주한다고 했던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어 버리네요. 그래서 위구르족은 독립을 하고 싶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들의 연쇄적인 독립의 가능성, 그리고 여기 매장되어 있는 이 자원의 가치 때문에 독립을 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은 티저로만 알아두시고 이따가 또 민족 간의 갈등 정리할 때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기타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추석.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요. 좁은 범위에서 많은 문제를 출제해야 되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통조림 용기에 도금용으로 이용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천연 고무, 라텍스예요. 라텍스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고무나무를 벗겨가지고 얘의 수액을 뽑아내는 형태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고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첫 번째, 플랜테이션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열대우림이 제거가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나무를 파괴하면서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타이나 인도네시아에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가시죠? 그러면 반드시 이 고무가 아니고요. 고무를 사지 않죠, 우리가. 라텍스 공장에 반드시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는구나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요거 진짜 중요해요. 기름야자 열매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이야기한 건데, 기름야자를 이제 가공한 게 바로 파묘란 말이에요. 자, 근데 파묘는요, 생장 기간이 짧고, 그리고 수확량이 많고, 산패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식품 공업용의 기름으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기름야자 열매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두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드시는 라면, 과자 뒤에 식품, 여기 원재료명, 그리고 원산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파묘, 인도네시아. 파묘, 말레이시아. 둘중 하나에 무조건 걸릴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파묘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너무 존재감이 커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역시 이것과 관련된 환경 문제로, 플랜테이션 조성 과정에서의 열대림 파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열대림 파괴로 인한 영향, 서술형으로 정말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탐구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시험 문제 내기 좋은 세팅이 딱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까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 왜 석탄이 많이 생산된다고 했었죠? 아, 여기 고기습곡산지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고, 그래서 여기 니은 산맥이 바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석탄이 많이 생산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주로 고생대에 형성된 고기 조산대구나.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 지역은요. 사실 가해 분포를 살펴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거의 국토 대부분이 해당이 되잖아요. 이름조차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일 만큼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가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어떤 자원이? 철광석이 많이 분포한다 그랬죠. 철석 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함께 그렸던 환태평양 조산대, 신기 조산대는 뉴질랜드에서부터 뉴질랜드 이렇게 연상짓기로 했잖아요. 다는 바로 신생대에 주로 조산 운동을 받은 신기 조산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가별 무역 구조 한번 또 그래프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도에서 일단 어떤 나라인지 찾는 꿀팁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슉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정말 수없이 많은 날 함께 그렸었죠? 네, 그래서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일본이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돼지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였는데 정말 운명적으로 국토 모양이 또 돼지를 닮았습니다.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적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잘 그렸죠? 아,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네. 이렇게 적도를 따라서 슉 그려보면 적도가 이렇게 국토를 지나는 여기는 바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국토가 또 이렇게 슝슝 양한 마리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국토가 양을 닮은 이 나라는 또 오스트레일리아.

야, 운명적으로 야계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석철석 잊지 않았죠, 여러분들? 서부 지역의 철광석, 동부 지역에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철석철석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럼 이제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정말 운명이죠? 이 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 철광석과 석탄이 이렇게 딱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가는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구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 국가는 기계류가 1등인 건 공통적이에요. 뭔가 공업이 발달한 나라 같은데, 가는 자동차, 정밀기계, 철강, 화학약품, 중화학공업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다의 경우에는 좀 두드러진 특징이 의류나 섬유와 같은 경공업 제품들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중국과 일본이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둘 중에 중화학공업에 더 특화된 나라는 일본이고, 둘 중에 경공업이 조금 존재감이 컸던 나라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석탄, 철강, 중요한 건 화류. 그래서 저의도에 위치한 나라라는 걸알수 있었고, 라가 인도네시아라는 걸알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자, 여기서 중국에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 하나 적고 갈게요. 일본이 중국보다 공업이 일찍 발달했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1인당 GDP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헷갈리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GDP, 이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2위 국가예요. 1위는 미국이고요. 이것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또 이제 응용해서 문제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나라들은 왜 협력을 하는가? 상호 보완성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방금 본 것처럼 대부분 공업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지하자원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인구가 적거든요.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 근데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의 수출이 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살펴보면 중국, 일본, 대한민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끼리 더욱더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에요.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한 나라들의 범위를 정해드리자면 일단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입한 나라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이 나라들이 딱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자,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이제 작년에 좀 이벤트가 있었어요. 동티모르가 가입을 합니다. 동티모르가 가입했다는 사실이 학교, 수능에서는 이 사실이 바로 출제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때 봤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나라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한 나라가 추가됐지? 그런 좀 혼돈에 빠질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짚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슬프지만 갈등 지역들을 짚어 드릴게요. 먼저 중국입니다. 아까 잠깐 티저처럼 말씀드렸는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네, 여기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기도를 하나요? 모스크죠. 이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도 역시 모스크가 있었는데, 특히 과거에 코로나 기간 때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의 수백만 명이 수용소에 강제로 감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모스크의 사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아, 정말 여기 있는 웨이우얼 자치구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이 많은 탄압을 받고 있구나. 여기에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출제가 돼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면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거, 그리고 투르크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문화적으로 중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달라요. 민족도 다르죠? 그래서 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티베트족도 많이 나옵니다. 티베트족 거주지는 또 여기 시짱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인데, 이 티베트족들은 대부분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아까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여기가 흡사, 툰드라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식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족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사람 살기 좋은 곳은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 아커사이친이라고 하는 곳을 또 중국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또 분쟁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했던 스리랑카는 진짜 운명적으로 국토 모양이 딱 찻잎을 닮았는데, 네, 그 영국인들이 여기에 차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도 남부 지역의 타밀족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일부러 종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신할리 조족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독립 이후까지도 이 타밀족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어디에서 누가 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이걸 기억하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한 지역도 살펴보자면 여기 슉 필리핀 지도 확대한 것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망고처럼 생긴 이곳은 네, 민다나오 섬. 실제로 망고 생산량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필리핀은 에스파냐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크리스트교 신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 민다나오 섬에 주로 거주하는 모로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오지로 밀려나게 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 또 종교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인데요. 미얀마. 우리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미음자 모양의 연 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미얀마예요. 미얀마 서부에 주로 거주하는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미얀마는 불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이 로힝야족을 미얀마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갈등이 없는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민족 갈등의 핵심은 똑같아요. 여기도 또 영국이 등장해요. 식민지배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빼앗고 또 탄압이 있었고 그러한 이제 원주민과 영국인들 간의 갈등이라는 큰 흐름은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달라요. 첫 번째, 원주민의 이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주민이 에버리진이에요.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나라 이름 길잖아요. 에버리진이 원주민 이름도 길고요. 뉴질랜드 상대적으로 나라 이름이 짧죠. 마오리 상대적으로 원주민 이름도 짧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영국인들이 땅만 빼앗은 게 아니고 에버리지니의 아이들, 자녀들을 있잖아요. 백인 가정에 강제로 입양을 시킵니다.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소수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 원주민의 아이들이 영국인의 문화 속에서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사과도 있었고 했지만 그 자녀를 빼앗겼던 그것을 가르쳐서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벅이고 있는데, 네, 잃어버린 세대에 꼭 써두시고. 자, 그 다음, 뉴질랜드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결국에 오스트레일리아도 뉴질랜드도 원주민들에게 사과했어요. 최근에는 공존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어떤 노력까지 하고 있냐면 마오리족의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이 지금 이제 막 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차림새로 돌아다니는 원주민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맥락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 문제 두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4 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저랑 고민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랑 같이 문제 푸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셔도 돼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2번이고요. 제가 올해 좀 하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 하천이 또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장고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또 국경이 없는 지도여서 어려우셨을 텐데 시장고원 대체로 여기 티베트 고원 지역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발원하는 하천이 C도 있고 P도 있죠? 네, 다도 시장고원에서 발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를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발원하여 비엔티안 프놈펜 등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다는 동중국해로 흘러간대요. 자,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디테일한 그 위치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남쪽에 있는 바다가 남중국해겠죠. 중국 동쪽에 있는 바다가 동중국해겠죠. 네.

그래서, 아,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동중국해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은 시 창장강이구나. 그리고 창장강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 정리해드렸는데, 어쨌든, 티베트 지역이 중국에 강제 병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원해서 중국을 흐르다가 중국에서 이제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한 나라만 흐르는 하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는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발원해서 남중국해로 유입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가는 바로 비 메콩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위치한 나라가 댐을 건설하면 하류에 위치한 나라와 또 갈등을 빚기도 한다라는 내용 같이 살펴봤었고요. 자, 그다음 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한대요. 자,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겠죠? 오,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는 하천은 A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힌두스탄 평원을 거쳐서 벵골만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올해 커리에서 최초 공개한 저의 호랑이 그림 벵골 호랑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벵골만 잘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네, 벵골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A 하천은 바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강, 겐지스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갈게요. 기억부터. 나는 힌두교 신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하천이다. 맞죠? 제가 왜 그렇게 빡빡 우기면서 서사를 들려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겐지스강이 흐르는 곳은 평원이었고, 또 벵골만 유역에서 계절풍 불어올 때,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좋으니까, 인더스강도 있는데 겐지스강을 더 사랑한 게 아닐까. 그 맥락을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니은. 다는 가보다 하천 유로가 지나는 국가 수가 많다. 네, 그래서 제가 메콩강은 여러 나라를 흐르는 국제 하천입니다. 창장강은 한 나라만 흐릅니다라고 정리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아니고요. 그다음 디귿 가의 하구는 나의 하구보다 저 위도에 위치한다. 가의 하구는 메콩강의 하구는 이제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삼각주 만들고 바다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의 하구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가의 하구는 나의 하구보다 저 위도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 리을 하천의 유역 면적은 하천이 흐르는 면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하천의 길이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하천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천이 길다고 해서 유역 면적이 긴게 아니에요. 유역 면적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천이 물을 모으는 지역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야를 넓게 흐르는 하천의 경우는 주변이 평야지대니까 물을 모을 수 있는 범위가 많겠죠. 근데 산지가 많은 곳을 흐르는 하천은요, 주변에 이렇게 산지가 많으면 물을 모을 수 있는 범위가 적겠죠. 그래서 유역 면적은 12 A 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 한 문제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고, 중국 하면 제가 요 키워드 반드시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바로 전 세계 GDP 넘버 2. 그리고, 아, 여기 소모양의 나라죠. 운명적으로 세계 지도에서 작은 소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이 나라가 바로 인도이고, 운명적으로 전 세계에서 소 사육두수 2위인 나라였습니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네, 양이고요. 이렇게 양쪽에 큰 뿔을 가진 복실복실한 양을 그리면 오스트레일리아 국토 모양과 딱 닮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이죠. 그런데 대참정의 개발로 인해서 양의 목축업이 활발한 곳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기적의 밈이 있었죠. 서부 지역의 시원생대지층 철광석, 동부 지역의 고생대지층 석탄, 철석. 철광석과 석탄이 파도를 타고 오네.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볼 건데 이 그래프는요. 수치가 최대인 국가를 그러니까 셋 중에 수치가 최대인 국가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세 나라 중에서 석탄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는 바로 어디일까요? 전 세계 석탄의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이 나라가 생산합니다. 바로 중국이겠죠. 가는 중국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자동차 생산 대수도 많다는 걸 통해서 아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구나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의 소지품의 대부분은 중국산 제품이죠 그것과 연관 지어서 아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 이렇게 연관 지어 주시고 그다음 철광석 생산량이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나는 어디일까요? 네 철석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 사육 뜻이에요. 운명적으로 국토

모양이 소를 닮았잖아요. 다는 바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같이 볼게요. 기억부터. 가는 나보다 석탄의 수출량이 많다. 띠띠띠. 생산량이 많다고 무조건 수출량이 많은 거 아니죠? 네. 수출량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양 대비 국내 소비량이 적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는 다보다 인구 대비 양사육 두수가 많다. 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인도 인구 14억 넘고요. 인도 인구는 14억 이상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00만 명 수준이에요. 인구 대비 양사육 두수가 많은 거 맞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다는 가보다 공업 제품의 수출액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가에 우리가 여기 딱 키워드 써놨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공업이 더 발달한 나라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리을 볼게요. 가나다 중 국내 총 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여기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써놨던 거예요. 바로 전 세계에서 국내 총 생산 2위 국가 어디라고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제 50분 동안 몬순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다 짚어봤고요. 출제될 수 있는 지역들 다 짚어봤고요.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나 수능 특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문제들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문항 코드 이용해서 해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 복습 열심히 하셔서 학교 시험에서 또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인 수능에서 잘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들도 제가 한 시간에 한 지역씩 빠르고 압축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다음 강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행성의 운동 1,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 1, 2 이렇게 나눴고요. 뭐 우리 지구의 자전, 공전, 적경적이 방해가 고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찌 보면 심도 있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길게 간 이유가 이제 바탕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바탕이요? 자, 뒤에 요것도 마찬가지. 앞쪽이 어느 정도 되어야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자세하게 다루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무슨 내용 다룰 거냐면 이거예요. 자, 행성의 운동

1에 하나, 둘, 셋 있었고요. 여기 1 있었죠. 이걸 우리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 1번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2번 하려고요. 우주 간의 변천은 이제 단순한 지식적인 거, 역사적인 흐름이 되기 때문에 자, 선생님 여기서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막 헷갈리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 이 여기 행성의 겉보기 운동 있죠? 이쪽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우리 수능특강의 145에서 148페이지 사이에 있고요. 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라는 말이 짠! 하고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 외행성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 뭐지? 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자, 행성의 겉보기 운동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순행, 역행, 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도대체 뭐 하는 그림입니까? 맞습니다. 자, 안에 지구가 있고요. 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거 천구의 적도예요. 여긴 뭐야? 황도예요. 빨간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얘는 뭐야?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23.5도 기울어져 있고요. 여기 춘분점이고요. 적경적이 얼마예요? 0시 0도. 6시 플러스 23.5도. 12시 0도. 추분점, 동지점, 18시,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했냐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우리 첫 번째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행성이 별자리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순행. 동에서 서로 갑니다. 역행. 유. 멈추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행에서 역행. 역행에서 순행.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첫 번째, 행성은요, 일단은 황도 부근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행성이 있다,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안 돼. 요 행성 아니에요. 행성은 어디 부근에 있다? 황도라고 하는 이 부근에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지구의 공정 궤도면을 쫙 연장하게 되면 그게 황도예요. 그걸 연장하면. 그런데 다른 행성들의 공정 궤도면은 지구의 공정 궤도면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성들은 어찌됐든 황도 부근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행성이 말이야. 행성이 저기 하지점 부근에 있는 걸 알았어. 하지점 부근. 아니, 행성의 적경이 6시 정도가 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기라는 부근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렇게 그으면 여기 다 6시죠. 적경 6시. 혹시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까? 행성이 안 된다고요. 행성은 황도 부근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하지점 부근이겠구나. 한 적경이 플러스 23.5도 부근이겠구나. 만약에 행성이 18시 쪽에 있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 그거는 마이너스 23.5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순행 역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행성이 그러면 황도 부근에서 보일 건데. 순행이라고 하는 건 서에서 동으로. 즉, 어느 날 행성이 요 부근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을 흐리면서 이제 관측을 해보는 거야. 별자리 기준으로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가더래요. 이게 순행이라고요. 태양 쪽으로 쭉 가는 게 뭐예요? 순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여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고 나 되돌아오고 싶은데? 하고 거꾸로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역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멈추는 순간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라고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행성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멈추고 갔다가 쭉 가다가 아이고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역행에다가 유 다시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가요. 제대로 가요. 멈춰요. 되돌아옵니다. 다시 가요. 멈춰요. 제자리로 다시 갑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고요. 가다가 멈춘다. 유. 거꾸로 돌아오네. 적경이 감소하네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네요. 이게 역행이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행성은 별자리 사이를 움직여 다닐 거야. 그런데 이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 시간이 길 거예요. 순행이 길어요. 근데 되돌아오는 시간, 역행은 조금 짧아요. 근데 그런 게 존재한다고요. 태양은 그게 없어. 태양은 그냥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황도를 따라서 하루에 약 1도가량 계속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멈출 때 있어요? 아니요. 거꾸로 갈때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행성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간단하긴 한데, 이 다음에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 그리고 겉보기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겉보기 운동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내행성, 외행성 같이 한번 볼게요. 뭐냐면, 자, 왼쪽 그림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지구도 있고 태양이 지금 천구상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봐서 이게 황도 있죠. 황도라고 하는 이런 평면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자, 이런 상황.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너 하진 날인데? 자, 하진 날이라고 할게요. 하진 날. 그럼 태양 어디 있어야 돼? 아, 태양 여기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그림상에서. 자, 여기서 표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서는, 태양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진 날인데요? 라고 하면, 태양이 있는 쪽이 적경이 얼마가 나와요? 6시 나오겠네. 태양이 있는 쪽이 적경이 얼마 나온다고요? 6시 나오겠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적경은 이렇게 오른손 가마지듯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적경 몇시 나와요? 여기가 6시가 나와요. 자, 이런 그림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아, 6시 아니죠? 6시 다음에 12시죠? 증가해야 되니까. 자, 이게 12시 되겠구나. 12시 어디 있어? 너? 저쪽 방향이네.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선. 자, 여기서건 6시, 여기서건 12시. 자, 여기서건 12시, 6시, 여기서건 12시. 자, 같은 선이야. 위에서 이렇게 이쪽 면을 내려다본 형태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진 날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하진 날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언제 하고 싶니? 언제? 봄철? 좋아요. 봄철. 영시라고 할게요. 자, 춘분 날이야. 자, 태양 적경 얼마죠? 영시죠. 오! 태양 적경 영시구나. 그럼 태양 어디 있다고요? 지금? 춘분 날이니까? 그쵸. 춘분점에 있는 거야. 너 쪽이 적경이 얼마라고요? 영시구나. 태양 쪽이 적경이 영시구나. 자, 적경 증가하는 방향, 지구 자전하는 방향, 서해수 동입니다. 자, 그럼 여기 몇시 나와요? 너 6시구나. 그럼 이쪽 방향이 어디라고요? 이쪽이네. 6시. 요런 그림이야. 자, 그러니까 둘은 서로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짠 하고 이제 등장시킨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 내행성의 위치와 겉보기 운동, 외행성의 위치와 겉보기 운동이라는 말을 썼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행성의 누구 위치, 외행성의 위치라고 했는데, 자, 이 위치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위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특히 우리 책에서는 보통은 여기서 위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용어들을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한번 정도 들어봤기 때문에 약간만 할게요. 태양 쪽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이라 그래요. 자, 여기 내행성 여기 있으면 내합, 외합. 외행성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합, 내합, 외합 구분 지을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동구, 여긴 서구, 여기는 충 이렇게 됩니다. 여기 동방 최대각, 여기 서방 최대각 이런 위치들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자, 위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나 저기 모르는데요. 우리 수능 특강 책,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어떤 프린트들, 이런 것들을 딱잘 보세요. 여기에 대한 위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태양 쪽으로 있으면 합. 여긴 동구, 충, 서구.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게 동이고 여기 서라는 말을 썼냐면, 자,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춘분날 했을 때 이런 거 했죠. 너 여기 있구나. 적경 영시. 너 여기 있구나. 적경이 몇 시? 6시. 크죠? 자, 적경의 증가는 서에서 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태양보다 동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구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내행성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오게 되면 뭐라고요? 동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최대이가. 자, 여기서 이각이라는

거리라고 하는 건 태양과 지구와 행성 사이 어느 정도의 거리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막 기각의 실제적인 정의가 뭐야라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태양과 지구 행성이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과 행성의 각거리, 특히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잰다, 동방 이각이에요. 서쪽으로 잰다, 서방 이각. 자, 여기가 행성의 이각 중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예요. 내 행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 이각이에요. 동방 최대 이각, 서방 최대 이각 이런 위치예요. 자, 위치를 조금 빠르게 하는 이유는 여기랑 연결을 지으려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자, 춘분날이에요. 다시 춘분날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는 태양 기준으로 위치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춘분날 다르고 하진날 다를 거야. 자, 춘분날 태양 어디 있어요? 태양 여기 있구나. 0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점 방향이 적경이 얼마 되죠? 6시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 이렇게 갖고 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춘분날 합의 위치에 있는 화성이 있었어요. 어디쯤 있다고요? 태양 쪽이니까 춘분점 부근에 있다고요.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행성은 황도 부근에 있어야 돼요라고 딱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구 위치에 있는 토성이 있는데요? 라고 합니다. 자, 동구니까 이쪽 방향에 있어야 되죠? 그럼 청구상에 어디 있을 거라고요? 하지점 방향에 있는 거예요. 충의 위치에 있는 목성이 있대요. 자, 이 그림상에 어디 있어야 되죠? 그쵸. 여기 있어요. 충은 여긴 거야. 자, 그러니까 태양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춘분날. 그럼 동구, 충. 그럼 이쪽은 뭐가 돼요? 서구.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고요. 조금만 다시 한번 바꿔볼까? 하진날로 바꿔볼게요. 아, 동진날로 바꿔볼까? 하진날 아까 살짝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동진날이야. 태양이 어디 있다고요? 예,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이 적경이 몇 시죠? 18시예요. 봅시다. 태양 어디 있다고요? 그렇지. 너 지금 현재 적경이 18시 쪽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 자전하는 방향, 공전하는 방향으로 적경은 증가합니다. 저쪽이 얼마예요? 0시 되겠구나. 저쪽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여기구나. 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다보는 관점 맞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야. 자, 동진날인데 충의 위치에 있는 토성이 있대요.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충의 위치야. 그럼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그림상에서 여기 있네. 하지점에 있네. 이런 게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의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저기가 크겠죠. 플러스 23.5도 부근이잖아요. 그죠? 그럼 남중고도 구하게 되면 90도 빼기 위도에다가 저기 값을 더하는 거니까 요 저기 값이 크잖아. 그러니까 아, 이날 토성은 뭐 다른 날의 토성에 비하여 고도가 높겠는데? 이런 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위치를 결정 지으셔야 돼요. 자, 동방 최대 이각 또 생각해 보세요. 동방 최대 이각 만약에 이렇게 놓고요. 동진날 동방 최대 이각에 있는 금성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 그림상에서 여기에 금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18시와 0시 사이. 혹은 동방 최대이각이기 때문에 태양보다 적경이 큰 쪽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지금 적경이 18시니까 큰 쪽으로 여기 있어요. 작아요라고 한다면 서방이각 쪽이라고 한다면 적경이 작아요. 저기 안쪽에. 여기 적경이 12시에서부터 18시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쪽으로 살짝 갖고 와서 동일한 거야. 동일하게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이 그림에서 춘분날.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진날. 뭐 날짜 뭐쭉 주고 표에다가 1월 10일이야. 2월 25일이야. 막 이렇게 날짜를 막 준단 말이야. 표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럼 이제 태양의 위치가 여기쯤 그날이 있겠구나. 근데 동구 위치에 있는 화성이 있겠구나. 그럼 화성 여기 위치에다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토성보다 남중고도가 높겠냐, 낮겠냐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위치. 자, 그럼 위치를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겠구나, 저기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됐죠,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겉보기 운동이 나와요. 자, 이번에 겉보기 운동이라 나오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겉보기 운동은 이런 거였어요.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움직임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지금 현재 태양과 지구 가만히 있고요. 아, 지구는 움직여야지. 태양은 가만히 있고요. 그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이 있습니다. 움직일 거예요. 자,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야. 대행성 빠르죠? 주기 짧죠? 이 친구 아직도 돌고 있죠? 그죠? 다시 이렇게 원위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적인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위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위치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태양과 지구를 기준으로 가만 놔두면 상대적으로 내행성과 외행성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일 것이냐라는 거죠. 내행성은 빨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고요. 외행성은 뒤쳐졌죠. 우리 지구 2만 군갈때 외행성은 여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럼 반대로 가는 걸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내행성은 이쪽으로, 외행성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무엇?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돼요. 자, 이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혹시 상대적인 움직임에 요렇게 가다가 멈추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가세요.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췄다가 거꾸로 갔다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즉, 내합에서 서방 최대위각 갔다가 외합 갔다가 동방 최대위각 가고 다시 내합 들고 계속 그냥 멈춤 없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외행성은 충에서 동구, 합, 서구, 다시 충으로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움직이라고요. 멈춤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행과 역행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렇게 하세요. 내행성이 여기 부근을 어떻게 지나죠? 요렇게 상대적으로 지날 때. 상대적으로 그냥 지나는 거예요. 멈춤 없이 가는 거예요. 외행성이 여기 부근을 쭈루루루루룩 이렇게 와서 상대적으로 지날 때,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행이 일어난다고요. 역행.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춘분날. 춘분날. 충의 위치에 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가 충이죠. 충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역행한다고. 내행성은 내압 부근에서 역행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춘분날 태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화성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그럼요. 여기에 화성이 있어야 돼요. 춘분날이니까 충. 반태양 반대편에 있어야 되죠?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요? 역행하는 걸 알아. 자, 이 그림상으로는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화성은 이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자, 순행은 요렇게 하는 거 이때 역행인 거야. 이런 별자리에 대한 운동이 순행 역행인 거야. 자, 그다음에 춘분날 동구로 한번 가볼게요. 동구 위치에 있는 목성이 하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어디가 목성이에요? 동구니까 여기죠. 이 그림에서 동구 어디예요? 태양보다 적경이 한 6시간 정도 큰요 위치에 누가 있다고요? 목성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순행하는 구간이에요? 역행하는 구간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기 요 구간만 역행이에요.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여기를 지날 때만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순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때 목성은 그냥 순행해요. 제자리로 가는 걸로 보여.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춘분날 충의 위치에 있는 화성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적경 감소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황도 따라서 거의 움직인다. 황도 근처에서 관측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기 값이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행성 동방 최대 이각에 있는 금성이 있는데, 동방 최대 이각에 있는 누구? 금성이 있는데,
그럼 여기쯤에 있겠죠, 그죠? 자, 동방 최대위각은 순회

역행하고 있습니까? 역행하고 있습니까? 순행해야 돼요. 역행하는 구간은 그냥 내앞 부근의 일부 구간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고 있어? 배경별에 대해서. 그렇지, 너는 순행하는 거야. 순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행성의 위치 일단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의 어떤 위치의 변화들이 조금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 변화가 생겼는데, 뭐, 내행성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니, 죄송해요. 반시계로 이렇게. 외행성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별들에 대해서, 별자리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순행이나 역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계속 외행성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태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태양도 사실은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상은, 이 그림은 태양 멈춰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날 여기 있었지만, 하루 뒤에 태양 움직여가 있어요. 이틀 뒤에 움직여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태양에 대한 움직임인 거고요. 그래서 둘을 같이 연결 지으려면 바로는 잘안 돼요. 태양도 움직이고 행성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태양 기준으로 행성의 위치를 잡았고 행성의 움직임을 파악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움직임을 파악할 때 여기를 지날 때 역행한다, 여기를 지날 때 역행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위치 잡고요. 제대로 가는구나, 거꾸로 가는구나를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행성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이두 가지가 잘 구분이 되시면 사실은 행성의 운동 쪽이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요, 요쪽 파트를 조금 문제 풀어 보시면 여기 두 개가 서로 다르고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할 때쯤이 되면 진짜 여러분들 천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 파트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있으면 언제 어느 쪽 하늘에 볼수 있을 것이냐, 뭐 자정에 남주하는 거를 볼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 첫 시간에 좌표 이야기할 때 살짝 얘기했던 거예요. 뭐 저녁 6시에 관측자는 여기 서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 시간에 여기 서 있는데 저녁 6시니까 그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긴 땅속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여긴 동쪽, 여긴 남쪽, 여기 서쪽이 되는 거니까 동방 최대각에 있는 금성은 해진 후에 이제 햇볕이 사라지고 하늘이 어컴컴해졌을 때 어느 쪽 하늘에 볼수 있다? 서쪽 하늘에서 볼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 외행성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요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 있을 때는 12시에 남중했지만 여기 있을 때는 오전 10시에 남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중하는 시각이 계속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새벽 6시 남중, 새벽 3시 남중할 거고요. 밤 12시 남중할 거고요. 밤 11시 남중할 거고요. 계속 당겨진다. 외행성의 특징이고요. 내행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늦어지게 되겠지만 남중하는 시각이 여기 지나는 구간에서는 빨라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반사된 모양들이 있어요. 위상이라는 말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상은 어떤 거냐면, 여기 행성이 하나 있어. 이렇게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이 태양이 있대. 태양빛이 어떻게 여기서 행성 쪽으로 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디가 빛나겠어요? 태양 쪽이 빛나겠죠. 여기 딱 절반이 빛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태양과 행성까지 선을 딱 그은 다음에 지구의 관측자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직각이 되면 반달이고요. 각이 조금 작은 데서 지구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보름달에 가까운 느낌인 거고요.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초승달이나 금운달처럼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혹시 이런 그림이 있으면 보조선 한번 그려보세요. 지구, 태양이 있을 때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세요. 지름이 되게끔. 지구, 태양 지름이 되게끔 원을 그리면 최대 이각은 딱 만나야 돼요. 왜냐면 이

지점이 여러분들 기하적으로 보면 딱 직각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랗게 생긴 원줄 하나 그었잖아요. 이 선에 물리게 되면 행성들은 반달 모양으로 보여야 돼요. 직각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 바깥에 있으면 각도가 다 어때요? 조그맣죠. 그래서 외행성들은 위상 얘기 잘안 해요. 그냥 거의 다 보름달 모양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행성은 요런 데는 거의 보름달 모양이고 여기 반달 모양도 보이고 최대각에서 안쪽에서는 누구도 보인다. 초승달, 금음달 모양도 보이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행성의 어떤 겉보기 운동에 대한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요 친구.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테스트 위주로 볼게요. 뒤에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순행할 때는 적경이 어느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서에서 동으로 가야 돼요. 배경별에 대해 동쪽으로 움직여.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그냥 동쪽으로 움직여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뭐에 대해서요? 배경별에 대해서. 천구에 대해서. 아마 황도 부근에 행성들은 위치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황도 따라서 따다다다닥 동쪽으로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역행할 때는 적경이 감소해. 그렇죠. 이 얘기 분명히 앞에서 했어요. 그죠? A, B 둘다 맞아요. 행성들이 순행하는 기간은 전반적으로 짧다라고 했는데, 아까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자, 뭐, 내행성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내행성 공전계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태양과 지구를 여기 놨어요. 여기 태양. 자, 여기 누구? 지구를 놨어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멈춤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죠. 그냥 계속 이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때, 어디를 지날 때요? 내합 부근에 요만큼을 지날 때 역행을 하는 거. 나머진 건다 뭐야? 순행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순행이 긴 거예요. 그래서 학생 C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란 거야. A와 B만 맞습니다. 어디 있어? AB. 여기. 다음 글에서 몇 번? 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태양도 있고 행성도 있고 지구도 있어. 딱 보니까 A는 뭐야? 내행성이죠. 그죠? 어느 위치에 있어요? 내합에 위치에 있어요. 오, 내합이니까 우리 배경별에 대해서 역행하겠구나. 앞으로 너는 어떻게 움직여 가겠구나. 요렇게 움직여 가겠구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날 태양 지구 행성 A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자, 이 날은 1년 중 A가 가장 밝게 보이는 날이다. 근데 사실은 A에 있으면요. 태양 A 지구잖아요. 그럼 빛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둡게 보이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이는 날이다라고 하는 기억은 틀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저기 반대편에 가서 여기 좀 오면, 그럼 보름달이니까 밝게 보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행성이 참 어려워요, 밝기 자체가. 요렇게 가면 대신에 지구에서 되게 멀어져요. 멀어지면서 시직경이 작아지게 돼요. 조그맣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밝기가 감소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찾아야 돼요. 여기 거리적인 효과도 있고, 밝게 빛나는 거니까 면적적이고, 혹은 시직경에, 혹은 위상,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위상으로 보이면 밝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금성과 수성은 조금 달라요. 조금. 어찌 보면 금성은 거리적인 영향을 좀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성은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적인 면을 받아서 금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초승달이나 금음달 모양 쪽에서 일반적으로 되게 밝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까울 때. 가까울 때 밝은데 이건 또 너무 빛나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밝고요. 수성은 안쪽 궤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거리적인 게 여기 가까운 거랑 먼 거랑 얘만큼 막 극단적으로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바깥쪽에 보름달 모양 부근에서 또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성과 금성은 조금 다른, 달라요. 자, 두 번째. 한달 후에 A는 새벽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상대적인 위치 변화예요. 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느 쪽에 동쪽 하늘에서 볼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어떤 복이에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후가 되면 여기쯤 가 있다라고 혹은 저기쯤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어느 쪽 하늘에 보인다고요? 동쪽 하늘에 보입니다. 혹시 저기 한달 지났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태양계 천체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 게 공전 주기가 아니라 회합 주기거든요. 제일 짧은 게 수성이고요.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 행성이라고 얘기한다면 한달 만에 저쪽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세 번째, 이날을 기준으로 얘는 순행에서 역행으로 변합니다가 아니라 이때는 지금 A가 이 구간을 쓱 지나가고 있는 거죠. 내합에서. 그러면 요 구간 있죠? 여기가 뭐라고요? 역행하는 구간이에요. 어찌 보면 한참 뭐 하고 있어요? 역행을 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고요. 순행에서 역행으로 바뀌는 거는 쭉 가다가 여기에서 청구상에서 지금 여긴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요. 지날 때 여기에서 저 멀리 있는 별에 대해서 역행이 일어나. 순행하다가 역행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이고요. 쭈루루루루루룩 가다가 여기 지날 때 저기서 일어나겠죠? 역행에서 순행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행에서 역행으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틀린 얘기. 바뀐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 위치여야 될것 같아요. 순행에서 역행. 여기 위치는 쭉 지나가니까 역행에서 순행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 2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달과 행성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림은 어느 해? 1월 1일, 6월, 아니, 요 문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7번이니까 8, 9번. 여기 있구나. 자, 9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의 어느 날? 자정에 남중한 행성 A와 달의 위치. 자, 자정에 남중하면 내행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정에. 자, 보세요. 내행성 궤도. 외행성 궤도. 자, 외행성 궤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자, 외행성 궤도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누구? 태양이 있을 거고요. 내행성 궤도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지구 위치는 어디쯤 잡을 거냐면요. 여기쯤 지구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태양. 여기가 누구? 지구.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한밤중에 남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A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행성이 여기 올순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니까 너 외행성인 것 같아. 맞는 얘기인 거예요. A의 위상은 달과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태양, 행성, 지구 사이 각도가 0도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보름달 모양. 그러니까 A도 달처럼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특히 외행성 같은 건 거의 대부분 다 보름달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자정에 A는 현재보다 서쪽에 위치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날 자정이 되면, 자, A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물론 역행을 하긴 해요. 역행을 하는데, 자, 외행성 움직임 아시죠? 요렇게 움직여요. 좀 과장해서 가겠습니다. 다음날 이쪽으로 갈 거예요. 역행한다고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구간을 지날 때, 너 지금 한창 역행하고 있겠구나. 근데 갈 길은 가야지. 요런 거고요. 역행은 도대체 어디서? 저 멀리 있는 천구에 대해서. 배경별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야. 자, 그럼 너는 그냥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정에 한번 생각해봐. 자정에 남쪽, 동쪽,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치우쳤죠. 서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디귿 어떤 복이?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을 가지고 역행한다에서 빠져들게 되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게 공부하는 거니까 하셔도 되는데 요 그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정에, 다음날 자정에 관측이 딱 놓고요. 서쪽으로 가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왜 반대의 상황이 생길까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해서 답을 찾으면 그게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조금 다른 개념,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공부가 쭉

잘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답 그럼 5번이죠? 기억년 ㄷ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 행성 AB가 있는데 AB는요 각각 외행성과 내행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화살표를 보건데 지구 BA가 어때요? 모두 움직이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모두 반시계로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거야. 만약에 내가 태양과 지구를 고정시켜 놓으면 B는 이쪽으로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생길 거고요. A는 이쪽으로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내압 부근에서 역행하고요. 충 부근에서 역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와 B는 둘다 순행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지구, 행성 A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고를게요. 다음날 A는 서방이각에 위치한다. 이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상대적인 위치가 이쪽으로 변했죠, 그죠? 태양보다 서쪽에, 태양보다 적경이 작은 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방이각에 위치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B의 적경은, 자, 이제 물어보자. 이거 회전방향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역행한다며. 그럼 나머진 다 순행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B의 적경은 다음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커져야 된다고요. 이날보다 작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순행이에요, 순행. 한달 후에 A와 B는 모두 해가 진 후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한달 뒤에 여기 와 있고요. 한달 뒤에 여기 와 있을 거예요. 한 달.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해요.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의 회합 중에서 가장 짧은 친구가 수성이고요. 수성이 약 4개월 정도라고요. 그럼 절대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럼 한달 뒤면 여기쯤 오게 됩니다. 해진 후에, 자, 해진 후 봐봐. 해진 후 관측자 여기다가 세워두겠습니다. 해진 후. 선쭉 그어주시고, 여기가 지면 아래라고 할게요. 비는 서쪽 하늘에 보일 것 같아. 근데 A는 안 보여요. 즉, A는 이쪽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태양보다 적경이 어때요? 작습니다. 줄어들어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도 B도 적경이 커졌는데, 태양도 커졌는데, 선생님 방금 했잖아요. 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커졌는데 태양이 더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적경. 자, 적경. 야, 얘 적경이 커지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태양은 무조건 커져요. 하루에 황도상을 1도씩 움직이니까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근데 B는 얼마나 커진다고요? 지금 순행하니까 이만큼 커지는 거야. 많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태양 앞질러 가버린 거야. 근데 저기 A는 많이 못 커진 거야. 요거밖에 못 커진 거야. 그러니까 커지긴 했지만 태양보다 뒤쳐졌다고요. 태양보다 적경이 작아졌고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이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적경이 작으니까 먼저 남중하겠죠. 먼저 지겠죠. 그러니까 저녁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진 후에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디귿돌 틀린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1번이고요. 자, 요런 자료도 꽤 등장하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거리가 변화가 생겨요. 이 변화가 생기는데 어느 기간 지구로부터 태양계 행성 A까지의 거리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행성과 외행성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 외행성의 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행성의 궤도도 있다라고 할게요. 자, 지구는 어디 있다? 자, 지구는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가 태양이니까 지구까지 1, AU 이렇게 됩니다. 자, 지구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요? 요 궤도상에서 여기가 지구 궤도예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행성 봐봐요. 내행성 가장 가까울 때 거리 이만큼, 가장 멀때 거리 이만큼 나오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돼요? 2AU가 돼요. 2AU. 그러니까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같은 거예요. 2AU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요 친구 있죠? 제일 가까울 때, 제일 멀 때,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딱 붙이면 3AU 나오죠. 이거 내행성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외행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제일 가까운 거랑 제일 먼걸 더하세요. 그리고 평균을 내세요. 1AU 나오면, 내행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평균 내면 1.5가 나오죠. 왜 그렇게 되냐면, 외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나올 거거든. 가장 가까울 때요 거리고, 가장 멀 때가 여기까지야. 공전 궤도 지름 나오죠.

3회유. 그러니까 이 친구 1.5회유에 걔도 반지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딱 보고, 너 외행성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A는 내행성이다.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1일 때 역행합니다라고 합니다. T1은 가장 가까울 때죠. 어디 있을 때요? 여기죠. 그럼요. 가장 가까운 누구? 충에 있을 때 너는 역행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T1일 때 그럼요. 역행이 되는 거예요. 역행. 그다음에 T2일 때 A는 해가 진 직후에 관측할 수 있다. 자, T1일 때 충이에요. 자, 이거 그러니까 충이에요. 가장 멀리 있죠? 합이 됩니다. 가장 멀리 있죠? 충이 됩니다. 자, T1은 충이었어요. 쭈루루루 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합에 가고 다시 충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T2를 보니까 어디쯤 있어요? 여기쯤 있는 거죠. 그죠? 아, 너한 여기쯤 있겠네. 요런 상황이에요. 그럼 해진 후에 보일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해진 후에 관측자 어느 쪽으로 서 있어야 돼요? 지구의 관측자는 이쪽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선 그어주시고요. 여기가 땅소. 안 보여요, 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측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돼요. 가 되는 겁니다. 니은 하나 답입니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저기 앞에 뭐 좌표계 이야기했고 지구의 일주운동, 연주운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막 앞에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게 되면 쉬운 거고요. 만약에 앞에 게잘안돼 있는데 이 친구를 하게 되면 막 개념들이 뒤섞이고 헷갈리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점 테스트 우리 12번 문항 한번 볼게요. 금성과 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쪽 하늘인지, 동방이각인지, 시지름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금성과 달의 위치, 그리고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달. 자, 근데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거를 뒤에 우리 행성의 운동, 이쪽 파트에서 달의 어떤 시운동, 겉보기 운동이나 혹은 위상 변화나 이런 걸 다루지 않았어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 오,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 달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어떻게, 아, 태양 주위를 돌면 안 되죠. 죄송해요. 지구 주위를 돌아야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자, 이렇게 가운데 지구가 있고 달은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약간 어느 부분일까? 저기 앞서 우리 조석 현상 이런 부분에서 살짝 다뤘어요.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사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석현상 할 때도 했어요. 여기 오면 뭐라 그러죠? 자, 이거 망이라 그래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상현이에요. 쭉 돌아서 여기는 뭐예요? 이건 하현이야. 여기에 오게 되면 이게 초승달이 됩니다. 자, 그럼 초승달 이야기를 잠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초승달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거 일단 언제 어느 쪽 하늘에 보이는 달이에요? 초저녁. 해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달이에요. 자, 요렇게 보면 이쪽이 서쪽이고요. 해진 후에 관측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평선 그어주시고요. 땅소. 서쪽에 살짝 보이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 친구가 빛나는 모양이 많을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앞에 행성할 때도 잠시 했겠지만, 요런 거야. 너, 요렇게, 요렇게 선을 그으면 각도 되게 크죠? 자, 요런 경우에는 뭐 초승달이나 금운달처럼 홀쭉한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일주운동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행성이나 달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요 서쪽에서 일주운동 방향 비슷하게 똑같은 방향은 아니에요.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승달은요, 태양 쪽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태양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태양이 있고 오른쪽 아래가 빛나고 있는 상황이니 너는 초승달이다. 서쪽 하늘 보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달이 여기 있고요. 달 궤도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달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럼 달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달이 있는 거야. 금성도 어디 있는 거야? 요런데 지금 금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동방이각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요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초승달 위치하고요. 금성의 위치가 거의 같은 서쪽 방향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다음 날 금성의 시지름. 시지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시지름은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너 요렇게 있구나. 이 정도 크기로 있구나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그세요. 각도가 나오죠. 이걸 누구라고? 시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가까우면 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요 위치에 있으니까 태양과 지구, 지구와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 변화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죠? 가까워지는 건가요? 예, 가까워지고 있네. 그 시지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지름은 다음 날은 아마 지금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자, 이날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렇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요런 그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억년 읽으시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행성의 운동 1이라고 하는 파트를 총 3개로 다뤘어요. 그죠? 되게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선생님 뭐라 그랬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케플러 법칙, 회합주기, 이쪽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과학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은정 쌤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그 동네를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이제 따뜻해지면서 꽃들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느라 시간 없고 마음 급하고 힘들고 알아요. 근데 그럴 때 잠깐만 내려놓고 우리 학교 주변, 우리 동네 주변 한 바퀴만 돌면서 오늘 어떤 꽃이 피었지? 오늘 하늘은 어떻지? 이렇게 한 번씩만 리프레시 해도 여러분 훨씬 더 집중 잘 될 겁니다. 오늘은 꼭 한번 산책하기. 그럼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역시 이거다 하면서 쌤은 요새 막 뭘 보다가 한 귀에 딱 꽂히면 막 바로 적고 있거든. 바로 그렇게 해서 가져온 대사인데요. 다 각자 나름 스페셜한 거지. 여러분 정말로 스페셜하고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 나 오늘도 잘하고 있다. 나는 스페셜하다. 자,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2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산염기 문제 풀면서 각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단계들을 거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HA와 HB의 이온화 반응식 그리고 이온화 상수입니다. 네, HA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아직 확신을 갖기는 어렵고요. HB 같은 경우에는 KA가 작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약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 표를 봤어요. 혼합을 했죠. 혼합을 해서 짝산과 짝염기의 비율이 1이 되도록 맞췄더니 그때 pH가 5이다? 얘들아 그럼 KA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5 제곱이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바로 알아요? 지난 시간에 쌤이랑 완충용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 식도 외워주셔야 돼요라고 했던 바로 그 식이고요. 제가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KA 적어주세요라고 했었지. HA분의 A 마이너스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1입니다라고 제시를 했으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바로 KA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자, 이 사고 과정을 모두 다한 번에 정리해서 딱 끝내고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바로 이거 가지고 KA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더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완충용액 볼게요. 완충용액 두 번째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5제곱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HB분의 B마이너스가 얼마? 3이어야 되니까 Y의 값이 3. 그러면 니은은 바로 해결을 했고, 기억 보겠습니다. 0.1몰농도 HA 수용액. 이제 KA가 작으니까 약산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약산 수용액입니다라고 했으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루트 CKA로 가면 되겠다. 0.1몰농도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럼 루트 C였으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pH는 3입니다. 네, 기억 맞는 복입니다. 디귿 갈게요. 1몰농도 수용액의 pH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 우리는 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A와 HB를 비교해 본다면 HB가 KA가 더 커서 더센 산이에요. 그럼 같은 몰농도일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얘가 더클 거고요. 그럼 pH는 네, 얘네가 더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얘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염기의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NAB와 NAA. 산의 세기가 세요. 그럼 염기의 세기는 반대로 적자. NAA와 NAB. 산의 세기가 얘네가 더 세요. 그럼 염기의 세기는 그치, 반대가 될 거야. NAA가 NAB보다도 염기의 세기가 더셀 거고요. 그럼 같은 농도일 때 염기니까 OH-로 얘기를 해본다면 NAA에서의 OH-가 NAB에서의 OH-보다도 그 농도가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pOH는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죠. 그럼 pH 더하기 pOH는 그치, 14가 돼야 되니까, 그 합은 같아야 되니까, 다시 pH는 NAA가 NAB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디귿은 틀린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수능 3점 테스트 문제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약산과 NaOH를 혼합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제 NaOH를 혼합했어. 우리 앞에서 보아왔던 것보다 벌써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느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우리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시간에 몇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혼합을 하면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A가 A마이너스로 바뀌어 나갈 거야. 자, 그러면 OH-가 들어온 만큼 나트륨 이온이 같이 들어왔을 거고, 그 덕분에 A마이너스가 생겼으니, 네, 이 둘의 개수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럼 가부터 살펴볼게요. 학생 A, 나트륨 이온의 양은 가에서는 그러면 같은 값, 0.01몰이 돼야 되는 거고, 나에서는 네, 0.04몰, 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아? 네, 맞습니다. 학생 B 볼까요? HA의 몰 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5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냥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0.1리터 그리고 0.05몰이니까 0.5몰 농도. 나 0.2리터 그리고 0.02몰이니까 네, 0.1몰 농도. 그러면 5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학생 B의 이야기가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학생 C로 갑시다. pH는요. 자, pH를 물어봤다라는 건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를 계산을 해줘라는 거였는데, 우리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냐면, KA는 이식에다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자고 했습니다. HA분의 A 마이너스 곱하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형태로 쓸 거고요. 자, 그러면 가부터 볼까요? HA분의 A 마이너스. 이게 5분의 1이에요. 자, HA분의 A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이 2예요. 비율로만 얘기를 해본다면 1대 10이 돼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값이 1대 10인데, 이것과 하이드로늄 이온을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몇대 몇이 돼야 된다? 10대 1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가가 나의 10배라고 하는 소린 거고, 그럼 여기에다 pH를 붙여주세요.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pH를 계산해 주세요. 그럼 pH가 1 작겠지. 그래서 학생 C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1번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저렇게 HA와 A 마이너스가 혼합되는 거, NaOH가 들어와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자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약산이다 라고 나와 있고, KA가, 작은 것도 보였어요. 그냥 HA만 들어가 있죠? 여기도 HA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루트 CKA를 사용해 볼수 있겠다. 네, 이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예요. 자, 루트 CKA. 이게 pH가 4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야 됐고,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었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었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루트 씌우기 전에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돼야 되니까 C의 몰농도는 얼마가 되어주면 돼? 2분의 1이 되어주었으면 될것 같네요. 따라서 X는 얼마이다? 2분의 1이니까 0.5 몰농도가 되겠다.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그러면 루트를 씌워주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네, 루트 농도가 200분의 1 곱하기 KA 해주면 될것 같아요. Y가 20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랑 Y 나왔으니까 바로 이것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자, X가 0.5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일 거고, 얘는 200분의 1이니까 X가 Y의 100배입니다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 판단해 볼게요. 가에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몰수 찾아주세요였고요.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우리 여기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 부피를 곱해줘야 됐고, 부피가 0.2리터. 근데 지금 이미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입니다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디귿 갈게요. 자, 디귿, 지금 이 비율 자주 물어볼 겁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자, 저런 비율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처음에는 바로 KA식을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KA식을 이용하자. KA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나가 더 작으니 이 비율은 나가 더 커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아니면 우리 직접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라고 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직접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둘다 약산이니까 내가 넣어준 양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나.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 200분의 1 몰농도. A마이너스의 농도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같으니까 이렇게 가. 내가 넣어준 농도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A마이너스의 농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이게 선생님은 좀더 편한 것 같아서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 체크하다 보니까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우리 친구들 디귿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맞습니다 하고 넘어갔겠는데 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면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은 꼭, 계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약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혼합해서 용액들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약산과 LAOH를 혼합해서 용액들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면 쌤 계속 강조해 KAC 그대로 사용하셔서 pH,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계산하고 또는 KA 값을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요. HA분의 A-2분의 1이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그럼 이게 바로 네, A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0.5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그럼 HB는 이거의 10배입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바로 KA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 혼합 용액을 만들었어. 나를 봤더니 HB분의 B-가 5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에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했을 때가 바로 KA가 돼야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로그 붙여주면 X는 5입니다. 니은 X는 5입니다. A, 우와, 우리 A도 다 확인했네. 그럼 마지막 티그, 가의 소량의 NaOH를 넣으면, 자, 우리 가볼까요? 가는 A-분의 HA. 얘 0.01몰 있었고 0.02몰 있었으니까 시작 지점이 2예요. 2였는데 NaOH를 넣었으면 OH-가 누구랑 반응해? HA랑 반응하면서 A-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HA의 양은 줄어들고 A-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수값은 2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우와, 이거 뭐지?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산, X몰 농도, HA 수용액, 200ml에, 이번에 강염기, NaOH 수용액을 첨가를 해가면서 자, 이런 변화를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고요. 우리 오늘도 지금 여러 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HA에 OH-를 넣어주면 반응하면서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됐잖아. 그럼 강산이니까 아니, 약산이니까, 약산이라면, 처음에 내가 넣어준 HA가 거의 이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OH-랑 반응한 애들만 뭘로 바뀐다? A-로 바뀌고 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HA가 무엇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보자. A-로 바뀌어 나간다고 볼 거고,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뿐이니까, 내가 처음에 넣어준 HA의 양과 지금 반응을 하고 어떤 평형에 도달한 이 둘의 양의 합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잘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얼마? 1몰 농도였을 거예요. 그랬던 애들의 몰 농도가 바뀌었다. 자, 왜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 아니죠. 구경꾼이에요. 이랬던 애들이 HA 수용액이 들어오면서 희석이 되어서 농도가 바뀐 거다. 그럼 우리 나 먼저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1몰 농도였는데 11분의 3몰 농도가 됐다라는 건 부피가 3분의 11배가 됐다라는 거죠. 3분의 11배. 내가 원래 3이라고 하는 부피, 예를 들면 3V라고 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희석이 됐더니 전체 용액의 부피가 11V가 됐어. 그럼 추가로 들어온 양이 얼마라고? 8V만큼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V가 누구냐? 우리 아까 전에 누가 들어왔댔죠? HA가 들어왔어요. HA 200ml를 우리는 8V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란 뜻인 거죠. 자, 그러면 8V가 200이니까 3V는 얼마니? 네, 바로 여기는 75이라는
밀리리터요.

75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75ml. 그래서 나를 만들 때는 HA 수용액 200ml에 NaOH 수용액 75ml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용액입니다. 라고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만큼 A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죠. 1몰농도짜리가 75 들어왔으니까 A 마이너스가 75만큼 생겼을 겁니다. 자, 75. 이게 75. 그럼 2분의 1 만족시켜 주려면 HA 그리고 A 마이너스의 합이 150. 아까 전에 이 둘의 합은 항상 내가 넣어준 양과 같았을 거야. 그럼 처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HA의 양이 150.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150 들어가 있다가 그 일부가 A-로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마찬가지로 갈게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가 1몰농도에서부터 6분의 1로. 그럼 부피가 6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V라고 했었다면 지금은 6V가 됐다. 차이가 얼마? 5V만큼이 들어왔다. 자, 추가로 넣어준 애들을 200ml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V는 얼마? 40ml.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수용액은 HA 수용액 200ml에 NaOH 수용액 40ml를 혼합해서 만든 거야. 그럼 1몰농도짜리가 40ml 들어왔으니 A-40 되겠죠? 그럼 A-가 40이었어? 150에서 40 뺐으니까 HA가 110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 가수용액에 대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여기가 150이겠죠? 그럼 A-가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NaOH가 몇 밀리리터 들어왔다고? NaOH가 100ml 들어왔다고. 원래는 NaOH, 원래 HA가 200ml 들어 있었는데 NaOH가 100ml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100ml였는데 지금 300ml가 됐어. 부피가 3배가 됐으니까 몰농도는 3분의 1이요. 해서 G는 3분의 1입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문제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했던 건 X, Y, Z 모두 다 곱해주세요 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Y와 Z는 각각 계산을 했죠. Y와 Z. 그럼 마지막 X만 찾으면 되는데요. X. 우리 처음에 들어가 있는 양이 얼마라고? 150이라고. 몇 밀리리터에? 200ml에. 그럼 200ml에 150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준 값 15분의 1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둘은 언제나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약산에다가 감염기를 첨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사용해 볼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막 이거랑 비교하더라고. 선생님, 그럼 HA랑 NAA를 혼합할 때는요? 얘네들은 들어온다고 서로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 원래 있었고 넣어준 만큼 늘어나는 거고. HA와 NaOH인 경우에는 자, 이 둘이 반응하니까 HA가 A-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 서로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약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표는 농도가 다른 HA 수용액 가 나에 각각 0.1몰에 NaOH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반응을 하면서 쌤이랑 방금 전까지 또 이야기를 해왔던 거야. 그렇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HA가 A-로 바뀌어 나갑니다라는 관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넣어준 양과 반응해서 도달한 이 결과 HA와 A-의 합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봅시다. 가부터 살펴볼게요. HA에다가 NaOH를 넣어줬으니 넣어준 만큼 반응하면서 A-가 생겼겠죠? A-가 얼마만큼 생겨? 0.1몰 생겼을 거야. 그럼 지금 HA의 몰농도가 0.1몰농도 0.5리터라고 했으니 HA는 0.5리터가

0.05몰 존재하고 있네요. 그럼 처음에 들어가 있던 HA는 얼마라고요? 이둘 더해서 0.15몰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요. 자, 0.15몰이 0.5리터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 얘네들의 몰농도는 얼마다? 0.3몰농도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여기 가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HA분의 A- 알고 있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까지 알고 있으니까 KA 확인하시면 됩니다. HA분의 A-2,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여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게 바로 KA의 값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이 애들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0.1몰에 NaOH를 넣었으니 여전히 A-는 0.1몰이 생겼습니다. HA가 0.4몰농도고요. 0.5리터래요. 그러면 HA는 몇몰 존재한다? 그쵸? 내 몰농도만 4배 됐다로 봐주면 0.2몰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HA분의 A-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KA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수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돼야 될 거고, pH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한 값을 이렇게 계산하세요라는 것보단 대소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pH는 5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지겠다. pH는 5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갖겠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판단해 볼게요. X 0.3입니다. 네, 니은은 틀렸고요. 자, 마지막 디귿이에요. 0.2 몰농도 NaA 수용해. NaA 수용해. 그럼 A-가 가수분해 반응하면서 OH-를 만들 거니까, 그치, POH 먼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루트 CKB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KA가 이거야 라고 나와 있으니 두개 곱해서 KW를 만족시켜 주도록 KB는 5 곱하기 마이너스 10제곱이 됩니다. 자, 두개 곱할게요. 0.2 곱하기 5, 1이네. 얘네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네. 루트 씌우자. 그럼 얼마?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네.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했으니까 POH는 얼마? 5예요. POH, pH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pH는 9입니다. 오케이. 기억과 디귿. 이 얘네 두 개가 맞는 복이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4번에서 봤던 요거 다시 한번 활용하고 있으니까 꼭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약산이래요. 오, KA가 꽤 작은 게 보였습니다. 0.1 몰농도 HA 수용액, 그리고 0.1 몰농도 NaA 수용액,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수용액, 가, 나에 대한 자료이더라. 자, 여기에선 조심해야 되는 거. 자, 혼합을 했으니까 HA와 A-는 얘네들은 직접 반응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넣어준 만큼 HA와 A-의 양은 늘어나고 있을 것이야.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0.1 몰농도 HA 수용액. 그리고 0.1 몰농도 NaA 수용액. 이었잖아요. 그럼 결국 0.1 몰농도와 0.1 몰농도로 혼합을 했네? 그러면 HA와 A-의 몰농도의 합은 얼마가 되면 된다? 그치. 여기는 항상 0.1 몰농도가 되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A-와 HA 더하기 A-. 혼합했으니까 어차피 여기 부피는 일정할 거잖아. 부피는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몰농도비는 바로 몰수비가 될 건데, 처음에 봐봐. 똑같이 0.1 몰농도, 0.1 몰농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존재하고 있는 몰수비는 내가 혼합해준 부피와 비례할 겁니다. 만약에 NaA를 V만큼 사용했다고 하면요.
V만큼 사용했다면 여기 합쳐서 3V가 돼야 되니 HA가 EV 들어와주면 된다. 그래서 EV와 V의 부피비를 혼합을 해서 가수용액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나수용액도 볼게요. 그냥 비율 보는 겁니다, 비율. 여기에서 EV만큼 사용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EV에다가 V를 혼합해서 나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판단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HA 더하기 A-는 항상 10분의 1 몰농도일 거야, 였어요. 근데 가에서 전체 중에 A-가 1만큼,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HA는 3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15분의 1 몰농도요. 니은 갈게요. 나에서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고요. 일단 우리 나트륨 이온이랑 누구랑 같이 들어왔죠? 맞아요. A마이너스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A마이너스의 몰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마이너스의 몰농도 보자. 3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전체 10분의 1이었는데 그중에 3분의 2래요. 오, 기역과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몰농도인 거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디귿, 가와 나를 같은 부피로 혼합을 할까요? 같은 부피, 얼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3V, 3V, 이렇게 혼합했다고 해봅시다. 3V, 3V 혼합을 했으면 결국 HA를 3V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A마이너스도 얼마? 똑같이 3V 사용하고 있었어요. 몰농도도 같고, 부피도 같으니까 당연히 몰수 같을 거고, 이 값이 1이 되겠다. 1이 됐을 때는 여기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이게 KA가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이거와 같아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 로그 붙일게요. pH는 얼마? 5입니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이 받는 보기. 요거.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요. 처음 봤을 때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저건 어떤 의미지? NaA가 혼합됐을 때랑 NaOH가 들어왔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이에요. 약염기 비의 이온화 반응식. 오, 약해, 약해, 약해. 자, 그리고 나서 0.1 몰농도 비수용액과 거기에다가 HCl, 강산을 혼합을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주로 약산에다 강염기 넣었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혼합한 수용액을 사용했습니다. 혼합했으니까 루트 CKB 이런 건 아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혼합했으니까 KB의 근향식, B분의, 염기분의 짝산, 그리고 OH-의 농도를 사용을 해줘야 될것 같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뭘로 나와요? pH로 나왔죠. 그럼 OH 이용해서 POH 먼저 찾고 그 다음에 pH로 바꿔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비율가요? 1, 0.01, 0.02. 그럼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OH가 5. 그러면 pH는 얼마? 9. 그래서 X는 9이다. 니은 수용액에다가 NaOH를 소량 가하면, 자, NaOH 염기를 가했고요. 그럼 누구랑 반응해요? 산이랑 반응합니다. 산이랑 반응하면서 얘네 줄어들 거고, 대신 B가 늘어나겠네? 그렇다면 E라고 하는 값은 작아지겠네? 이보다 작아집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0.2 몰농도 비수용액. 이건 순수한 거니까 루트 CKB 쓸수 있어요. 네, 계속 얘기하지. 조심하세요. 염기니까 OH-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두개 곱해요. 그리고 루트 씌울게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면 POH는 3보단 일단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얘와 pH를 더했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pH는 11보다는 커지겠지.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런 거 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우린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너스 로그가 로그 2가 얼마인지 학교 선생님이 정말로 계산을 좀 중요하신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단, 로그 2는 얼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데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 이렇게 대소관계를 판단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봤고요. 약산 HA 그리고 약산 HB 라고 나왔으면서 KA, 오, 얘네들은 확실히 약한 거 좀 느껴졌습니다. 그럼 가를 보면 여기 HA에 NaOH를 혼합해서 이런 경우를 만들었다는데 뭐 그냥 그렇대. 우리가 KA를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pH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가 나에서.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로 넘어왔습니다. 다는 0.1몰농도 HB에 NaOH를 혼합한 용액입니다. 해서 B-분의 HB가 2래요. 어? 조심하자. 이런 형태였죠.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줘야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해주면 Y가 되겠죠. 쌤이 계속 얘기해요. 우리한테 막 그렇게 마이너스 로그 2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YY, pH가 똑같다는 겁니다. pH가 똑같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같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HA분의 A- 곱하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일 테니 뒤집을게요. 3. 거기에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할게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요. 됐죠? 자, 그럼 얘네 1이에요.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크네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준 pH는 더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기억 바로 틀렸습니다. 판단해주면 되고 나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도 얼마?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으니 니은과 D 그 답이 맞는 것으로 체크하게 되네요. 아는 거 찾으시면 돼요. 모르잖아. 너무 몰랐잖아 우리가. 그럼 그냥 두고 아는 거 KA 먼저 적어주고 하나하나하나 대입해서 찾자. 이거 선생님이 계속 3년기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얘들아. 근데 이거 좀 재밌다. 뭐가 재밌냐면요. 문제 되게 길죠. 그리고 약간 막 실험도 해야 되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비커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복잡해 보이죠. 만약에 이거를 실제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됐다고 했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을 텐데 지금은 좀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냐면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상황만 잘 이해해 줬으면 돼. 지금 HA가 0.5몰 녹아 있는 500ml짜리 수용액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네들을 비교하는 건데 혹시 어떤 포인트가 보였을지 모르겠네요. 더했더니 0.5. 더했더니 0.5 되는 거 보여? 얘들아 이거 0.5, 0.5, 0.5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쌤이 오늘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고 있잖아. 언제? 그치. 여기에다가 NaOH를 넣은 거야. 넣어서 0.2몰 넣어서 반응시킨 거고요. 여기에다 추가로 0.1몰 더 넣어서 NaOH를 0.1몰 추가로 더 넣어서 이렇게 반응시킨 거예요. 약산에다가 염기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3만 있을 때보다 염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pH는 어떻게 되겠니? 점점 증가해 나가기는 하겠지. 그래서 pH는 가, 나, 다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 나에 각각 NaOH를 0.1몰 넣으면 pH 어떻게 되겠니? 가는요, 그냥 약산 수용액이에요. 근데 나는 약산과 짝염기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수용액이죠. 약간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pH 변화는 어디에서가 더 크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사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예요. 되게 막 복잡해 보였는데 결국 우리는 그 상황만 생각했으면 됐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한번 계산도 해볼게요. 얘네들을 0.5리터였으니까 HA 0.1 몰롱도짜리 수용액이었습니다. 약산이었으니까 이거 두개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돼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pH는 3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이 둘이 혼합돼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지. HA분의 A마이너스가 얼마? 3분의 2예요.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치? 2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요? 맞아요. HA분의 A마이너스 2분의 3이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3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 되겠다. 자, 어쨌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점점점점 작아지니까 pH는 점점점점 커집니다. 이런 상황으로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변화량을 비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pH의 변화량, pH는 하이드로늄 이온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준 거잖아. 로그. 그래서 결국 농도가 몇배 차이 나니 몇 배 비율과 관련돼 있는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HA분의 A 마이너스 얘네 0.1 몰롱도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거에다가 0.1 몰을 넣었어요. 그럼 바뀌었겠죠? 근데 그 비율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4 얘네들 0.1, 그럼 몇배 변했고, 여기에서는, 얘랑 얘 비교하면 되겠네? 몇배 변했네? 그 비율 차가 클수록 pH 변화량도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만, 선생님은 요두 번째 동그라미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는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짝상과 짝연기가 혼합되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산 연기가 들어왔을 때 pH 변화가 좀더 적을 거야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던 보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요 위에서 pH 대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뭐 간단한 계산들이니까 충분히 할수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조심해서 계산해 보자라는 것으로 정리할게요. 10번 문제. 약산의 HA,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이다. 와, 거기에다가 NaA를 혼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0.1 몰롱도 HA와 0.1 몰롱도 NaA를 혼합을 하면서 가나다 수용액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의 pH로 오른 것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쌤은 이 문제가 우리 수특 문제 중에서 가장 처음 보는 경우에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쨌든 복잡해도 이거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앞에서 봤던 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뭐지?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방금 전에 쌤이랑 요 9번 문제 얘기를 하면서 pH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델타 값을 물어본다라는 건 하이드로늄 이온들의 몇배몇 배인지 몇배 차이 나는 건지 비율과 관련돼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의 연장이에요. 그거의 연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둘을 혼합할게요. 그럼 나트륨 이온과 함께 A마이너스가 들어왔고요.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의 몰롱도는 결국 A마이너스의 몰롱도입니다. A마이너스의 몰롱도입니다라고 적어놨더니 뭔가 좀 익숙한 식이 떠오를걸요? HA분의 A마이너스입니다라고 하는 게 떠오를 거고 거기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HA분의 A마이너스 2, 1, 2분의 1. 그럼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를 2라고 한다면, 여긴 1, 여기는 2분의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일단 우리 여기에서 몇배 됐지? 두배 됐어요. 여기에서 몇배 됐죠? 두 배가 됐어요. 여러분, 두 배가 됐어요. 거기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그 마이너스 로그 값들의 간격은 서로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와 B 마이너스 네모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라고 하는 애들은 네모는 넘겨주고 넘겨와서 EB 마이너스 A 형태로 표현해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뭐이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지? 문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꽤 재밌었던 문제이고, 학교에서 만약에 수특을 특히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매력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A, 약산 HA예요. 자, 그러면서 HA와 NA, A를 혼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둘다 0.1몰농도, 0.1몰농도를 혼합을 했거든요. 그럼 앞에서 봤던 상황이랑 또 똑같네. 얘 0.1몰농도였고, 얘도 0.1몰농도니까 결국 HA와 A-의 몰농도의 합은 얼마여야 된다? 0.1몰농도여야 된다.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는 나트륨이온의 농도로 나왔는데요. 일단 나트륨이온의 농도가 누구랑 같은 거지? 네, A-의 농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A-의 농도를 알려준 겁니다. A-의 농도를 알려줬고요. 그런가 동시에 HA의 농도를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HA의 농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HA분의 A-, 나는 0.025분의 0.075니까 3이 돼야 되고, 가는 0.04분의 0.06이니까 2분의 3이 되어야 돼서 나가 가의 두 배입니다. 내 기억이 맞는 복입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니은 얘네들은요. 지금 가에서 찾았죠? 2분의 3. 거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틀렸네. 자, 마지막 뒤 그럼 얘네들 pH는 8보다 크니 작니? 라고 했는데,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됐어? 더 커졌죠? 그럼 여기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줘야 KA가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작아지겠죠?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pH는 커졌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약산 HA 그리고 약산 HB 준비했고요. 거기에다 NaOH를 혼합을 하면서 이러한 비율들이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혼합 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까지도 나왔으니까, 자, 이거 우리 앞서서 사용했던 정보들을 좀 열심히 사용해 볼게요. 자, 이 지점부터 가겠습니다. 자, HA와 NaOH를 혼합을 했는데, 나트륨의 농도가 원래 1이었는데, 9분의 1이 됐다라는 건, 지금 부피가 9배로 늘어났습니다가 돼요. 근데 우리 HA를 원래 400ml 쓸 거야 라고 했으니 NaOH는 50ml만 들어왔다라는 상황이거든요. 0.5몰농도 짜리가 400ml 사용됐으니까 HA 200 사용했고요. 1몰농도 짜리 50 사용했으니까 50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응해서 150 남았고 50 생성이 됐죠. 그래서 Y는 200 중에 A-가 50. 그래서 결국 4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로 와봅시다. 여기 HB와 NaOH를 혼합을 했습니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1에서부터 5분의 1이 됐다라는 건 부피가 5배가 됐다. 근데 우리 HB 얼마만큼 썼대요? 200ml 썼다고 하니까 여기 50 사용한 거죠. 우리 50 똑같아. 그럼 HB도 얼마 들어가 있었어야 돼? 200 들어가 있어야 돼. 200ml에 200 들어가 있으니까 몰농도는 얼마였다? 네, 1몰농도였습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두 지점에서 KA, KB 한번 확인해

0: 해보겠습니다. 자, KaHa분의 A-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여기도 HB분의 B-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인데 P, Q, pH가 같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같으니 얘네들의 비율을 가지고 KA를 얘기할 거예요.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A-니까 HA는 세 개요. 네개 중에 하나가 B-니까 HB는 하나요. 딱 그럼 2대 1이겠네. 그래서 A 대 B는 2대 1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들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니은부터 갈까요? Y는 4분의 1, X는 1. 아, 이거 맞다.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네, 얘는 틀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P 지점에서 HA의 몰 농도는요?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HA에다가 NaOH를 넣어서 A-를 만들었으니까 A-의 농도가 결국 나트륨 이온의 몰 농도와 서로 같습니다. 나트륨 이온의 몰 농도가 얼마죠? 6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HA는 걔네들의 2분의 3배라고 했네. 6분의 1에 2분의 3배입니다. 그럼 얼마? 4분의 1이요. 4분의 1이요? 네,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2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학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산 염기 평형까지 문제 다 살펴봤고요.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의 저는 이재동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6번째 주제에 우리나라의 기후특성과 주민생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자연 지리의 두 가지 양대 산맥인 지형과 기후 중에서 지형 얘기는 모두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기후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형과 기후는 똑같은 자연 지리에 포함되어있지만 특성은 사뭇 다른데요. 지형은 거의 공부했던 기본 개념 그대로 출제가 된다면 기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양한 통계 자료와 함께 그래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여러 지점들의 기후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지역의 기후값을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를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 내륙은 해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배울 건데 이런 기본 원리만을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형보다는 기본 개념은 쉽지만 문제풀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후는 기본 개념 학습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기본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45페이지부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총 2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개념들 쭉 정리해 볼 거고요. 뒤에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문제 모조리 다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5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기후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기온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5페이지에 기후부터 보도록 하죠. 기후. 자, 일단 날씨는 어떤 지역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반면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날씨가 반복되고 누적되면은 그 지역의 기후가 되는 겁니다. 이 날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상이고요. 기상이 오랫동안 누적이 된 것이 기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이 시기에 기온이 어떻고 강수량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다 기후가 똑같은 것은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지역도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기후를 구성하는 대기현상, 기온, 강수, 바람 등을 우리는 기후요소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기후요소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이러한 기후요소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도록 만드는 요인을 우리는 기후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후요인. 그래서 기후요인은 기후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지역 간 기후 차이의 원인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떠한 기후 요인 때문에 어떤 두 지역 간의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기후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그 원리 가지고 문제 풀어갈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어떠한 기후 요인에 의해 어떠한 기후 요소가 두 지역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서울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기후 요인에 따른 기후 요소의 차이를 공부하기 전에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몇 가지 다지고 넘어갈 건데요. 이 기후 관련된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엄청나게 더운 날에 친구 둘이서 피서를 갑니다. 한 친구는 모래찜질을 즐기고 있고요. 한 친구는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쨍쨍쨍 내리쬐면 두 친구 모두 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덥겠지.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누가 더 빨리 더워 라는 말을 외치게 될까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이 친구 봐봐, 지금 땀 흘리고 있죠. 땀 흘리고 있습니다. 몸에도 점점 땀이 나서 모래에 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우 더워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다보다 육지, 모래가 엄청 더 뜨겁잖아요. 아 뜨거워 뜨거워 하면서 막 동동동 굴러본 적 있죠. 왜? 태양이 똑같이 뜨겁게 바다와 육지를 달궜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보다 육지가 더욱더 뜨겁냐? 이것은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비열은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의 비율을 1, 육체 비율을 0.5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쨌든 물은 다시요.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큽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다 1g을 1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 태양으로부터 똑같이 10만큼의 열이 바다와 육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다는 1도 높이는데 열이 1만큼 필요한데 10만큼의 열이 가해지고 있어. 그럼 몇도 높아지는 거예요? 10도 높아지겠지. 반면 육지는 1도 높이는데 열이 0.5밖에 안 필요합니다. 0.5. 그러면 1만큼의 열이 가해지면 2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10만큼의 열이 가해지면 몇도 올라가는 거예요? 20도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 두 지역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열이 가해지더라도 온도 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커서 똑같은 열이 가해졌을 때도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육지는 빨리 뜨거워져요. 그리고 천천히 뜨거워진 바다는 천천히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뜨거워진 육지는 빠르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차가워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내용입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바다보다 육지가 큽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온 변화도 볼게요. 기온 변화. 기온은 공기의 온도 변화입니다. 자, 공기는 습도에 따라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높아서 공기가 굉장히 습해서 일교차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는 습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크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하나, 공기 밀도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밀도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 기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밀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아주 추운 겨울철에 교실에서 히터 켜잖아요. 히터 켰을 때 이런 경험해 본적 있죠? 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얼굴은 막 엄청 후끈후끈합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다리는 추워. 그래서 다리는 여전히 무릎 담요를 덮고 막 털신을 신고 있습니다. 아래는 되게 추운데 얼굴만 화끈화끈거리면서 엄청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터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 그래서 아래로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반면 찬 공기는 무거워요.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잘 가라앉아. 공기의 밀도는 그냥 무게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무거워.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아래는 추워.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위에는 뜨거운 거죠. 정리해보면 공기의 밀도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크다. 그래서 무겁다. 그래서 가라앉으려고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온도 변화는 육지가 바다보다 크다. 기온 변화, 건조한 공기가 습한 공기보다 크다. 공기의 밀도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크다. 그래서 가라앉으려고 한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원리 바탕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이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도부터 보도록 하죠. 위도. 자, 적도 부근은 위도의 절대값이 작습니다. 저위도라고 얘기하고, 극지방으로 가면서 위도가 높아지죠. 고위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위도는 전 세계적인 기온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후 요인인데,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세계만큼의 열이 가해지고 있어요. 저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의 세계만큼의 열을 받지만, 고위도 지역은 넓은 지역의 열이 분산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은 열을 저위도는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받으니까 기온이 빠르게 높아지고, 고위도 지역은 넓은 지역에 분산해서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천천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 기온이 높고 고위도 지역이 기온이 낮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지리이기 때문에 저위도, 고위도 몰라도 괜찮아요. 북쪽이 고위도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북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북극이 고위도입니다. 두 번째, 수륙분포입니다. 수륙분포. 일단 수륙분포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물과 육지의 분포인데, 이 지역은요, 육지로만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이 다 육지예요. 오, 뭐야, 바다가 안 보이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내륙국들이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요. 어떤 나라들은 어느 면도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내륙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어업도 할수 있고, 양식업도 할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을 우리 바다를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들을 내륙국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륙. 반면 여기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동해안, 여기는 서해안이 되겠죠. 어쨌든 내륙과 해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륙은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해안은 상대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륙은 육지 영향 많이 받고 해안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햇볕이 육지와 바다를 쨍쨍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더 빠르게 뜨거워지죠? 육지가 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상대적으로 바다는 육지보다는 덜 뜨거운 상태예요. 그럼 내륙과 해안 중에서 내륙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육지 영향을 받으니까 기온이 높아. 상대적으로 해안은 기온이 낮은 바다 영향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내륙 해안보다 기온이 높아요. 반면 겨울이 됩니다. 뜨겁게 육지와 바다를 달구던 태양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육지와 바다가 점점 식어가게 되는데 누가 빨리 식어요? 육지와 바다 중에 육지가 훨씬 더 빨리 식어버리죠. 그래서 육지가 훨씬 차갑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육지 영향 받는 내륙은 춥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영향 받는 해안은 따뜻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해안이 내륙보다 따뜻합니다. 정리해보면 내륙은 해안보다 온도 변화가 큰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기온 차이를 기온의 연교차라고 얘기하는데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운 내륙은 해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지형입니다. 지형. 자, 지형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있는데 결론만 알면 되지만 일단 원리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원리가 잘 이해가 되면 원리부터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고요.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결론만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별거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 산이 있습니다. 이 산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반대로 불어넘어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바람을 받는 곳을 바람받이사면이라고 얘기하고 바람이 불어넘어 내려오는 곳을 비그늘사면 또는 바람그늘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산의 높이가 1000m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는 기온 변화가 다르다 그랬지? 어떤 공기가 더 기온 변화가 커? 건조한 공기가 습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100m마다 건조한 공기는 1도 변하고 습한 공기는 0.5도 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건조한 공기는 100m 올라가면 1도 낮아지는 거고, 100m 내려가면 1도 높아지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게 되니까.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 되게 어려운 표현들과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습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옵니다. 이 바람은 습한 바람이야. 습한 바람이 바람받이 사면에 다다르면 산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해발고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물방울로 변해버려.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강수할 때더 자세하게 할게요. 어쨌든 습한 공기가 바람받이 사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뿌립니다. 그러면 비를 뿌린 상태로 비그늘 사면에 넘어오니까 건조한 상태로 넘어오겠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올라갈 때는 20도의 습한 공기였던 친구예요. 자,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 떨어져요. 200m 올라가면 1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0m 올라가면 5도가 떨어지겠지? 정상에 올라갔을 때 15도의 건조한 공기가 되었을 거예요. 왜? 비를 뿌렸으니까. 내려올 때는 건조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100m마다 1도 올라갑니다. 1000m를 내려와야 되니까 100m마다 1도 올라가면 1000m 내려왔을 때 10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25도의 바람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만 보면 20도의 습한 공기가 산을 넘었더니 25도의 건조한 공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습한 바람이 산을 넘어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 그늘 또는 비 그늘 사면은 고온 건조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바람받이 사면은 상대적으로 습하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요 내용이 보조단에도 나와 있죠. 습윤한 바람이 상승하면 냉각되어 강수현상이 나타납니다. 올라가면서 비 뿌리는 거예요. 바람받이 사면. 그리고 비그늘, 바람이 하강하면서 건조해지고요. 기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 정리해 볼게요. 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우리는 한국 지리니까 북쪽으로 가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기온은 낮아진다. 다음, 이건 다알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잖아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다음,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여름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는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와 기온의 일교차가 작은 편입니다. 정리해 보면, 자, 여름에 육지 영향받는 내륙이 해안보다 기온이 높아요. 다음, 겨울에는 육지의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육지 영향을 많이 받는 내륙이 해안보다 기온이 낮은 거예요. 여름엔 기온 높고 겨울엔 기온 낮으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거죠. 다음, 높은 산지에서 바람 바지 사면은 비 그늘 사면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해류는 잘안 나옵니다. 난류 주변에 따뜻한 물을 흐르면은 주변 지역도 따뜻할 것이고요. 주변에 한류 차가운 물 흐르면 주변도 차가워지겠지.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한류가 흐르는 해안은 기온이 낮아요. 요거는 강수할 때 나오기 때문에 한류 차가운 물이 1년 내내 흐르는 곳은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요것만 메모해 둡시다. 좋아요. 아래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요건 다 했던 내용입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위치할 때. 그래서 냉온대 기후 중위도에 위치하여 냉대 및 온대 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사계절 뚜렷합니다. 다음 대륙성 기후. 대륙성 기후. 뭐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인도의 대륙서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큰 편입니다. 다음에 계절풍 기후. 여름에는 덥고 습한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의 영향을 받고요.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계절풍 기후 또한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깊어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절풍 영향을 크게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일강 기선제압의 2번 문제예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틀려서 기억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계절풍 영향을 받는다.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절풍 영향을 받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로 가볼게요. 그래서 리스본과 우리나라는 위도는 비슷해. 위도가 비슷하면은 기온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온이 다른 거지. 위도는 비슷한데 기온이 달라요. 자, 두 지역 비교해 보면 여름철에 서울이 리스본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서울이 리스본보다 기온이 낮아요. 바꿔 얘기하면 여름철에 기온 높고 겨울철에 기온 낮아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왜? 대륙을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륙의 특성이 크게 나타나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리스본은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는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의 기온 차이, 기후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이 됩니다. 반면 리스본은 여름철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위도가 같다고 해서 기후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계 지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서 이런 기후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6페이지에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 살펴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었죠? 일단 계절풍을 비롯한 바람부터 살펴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47페이지에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이 바람이 기온에도 나오고 강수에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바람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 일단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 얘기하기 전에 기압과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기압과 바람. 대체 기압은 무엇이며 바람은 왜 발생하느냐? 봅시다. 두 지역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커다란 빙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뜨거운 불이 활활활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뜨겁단다. 차가운 빙하가 넓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주변 지역도 공기가 차가워지겠지.
찬 공기는 가볍나요? 무겁나요? 찬 공기는 무거워. 무릎담요. 찬 공기가 가라앉으니까, 어우, 무릎 추워. 무릎담요 덮는 거죠. 주변 공기가 가라앉아. 반면, 불이 활활 활활 타고 있으면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겠지. 뜨거운 공기는 가볍나요? 무겁나요? 가벼워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두 지역에 똑같은 양의 공기가 있었다면, 여기는 공기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반면 여기는 공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줄어들겠죠. 결국 같은 공간 안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공기의 양이 더 많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높아요.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공기가 너무 막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실 안에 100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20, 30명 정도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땐 60명까지 있었습니다. 60명. 저희 고3 때 58번이 황기환이라는 친구예요. 별명이 땜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58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58명이 지금과 같은 교실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막 걸리고 막 부딪히고 막 그랬었어요. 좁은 공간 안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밀리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좁은 공간 안에 공기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들 간에 압력이 세지게 됩니다. 서로 누르는 거지.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 공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 프레셔. 반면 여기는 같은 공간 안에 공기 양이 적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 로우 프레셔. 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기는 공기의 양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느냐는 두 지역 간의 기온을 비교함으로써 기압 차이를 구할 수 있고, 이런 기압 차이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람의 방향은 얘는 지금 무슨 풍일까요?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불고 있네. 얘는 무슨 풍? 당연히 남동풍 아니면 북서풍이겠죠? 설마 이것을 북풍이나 남풍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없겠죠? 자, 남동풍일까요? 북서풍일까요? 얘는 남동풍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느냐가 중요해요. 불어오는 곳의 특성을 바람이 띄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나서 바람 불어오면 오, 냄새 지독하겠죠? 맛있는 음식을 지나서 바람이 불어오면 오, 배고파 하는 겁니다. 불어오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곳을 기준으로 바람의 이름을 붙여주고 얘는 남동풍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계절풍의 발생 원리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름이 됩니다. 여름, 뜨거운 태양이 육지와 바다를 가열합니다. 누가 더 빠르게 뜨거워져? 육지가 더 빠르게 뜨거워져. 육지는 고온,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계속 올라가겠네?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 저기압 발달해요. 반면 여기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계속 가라앉으면서 쌓입니다. 고기압 발달해요.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분하여, 육지에서 바다로 분하여. 바다에서 육지로 불겠지. 그래서 여름철에는 남동풍과 남서풍 같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다에서. 반면 겨울이 됩니다. 뜨겁게 육지와 바다를 달구던 태양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육지와 바다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할 텐데 누가 더 빠르게 차가워져?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커서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차가워지니까 다혈질이야. 그래서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저온. 상대적으로 바다는 천천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온이에요. 차가우니까 공기가 쌓이겠네? 고기압 발달합니다.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가겠네? 저기압 발달합니다. 바람은 고해에서 저로. 그래서 겨울철엔 주로 북서풍 및 서풍이 뚜렷하게 불게 됩니다. 물론 북동풍도 불긴 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북서풍의 풍향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여름에는 아주 더운 여름철에 아주 습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서 많은 비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반면 얘는 아주 추운 겨울에 건조한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온다습한 바람, 한랭 건조한 바람.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 기압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계절에 따라 풍향과 성질이 달라진다.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서 혹은 남동풍이 주로 붑니다.

동사, 대청마루 등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요. 다음,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발원한 고기압 영향으로 한랭건조한 북서풍이 탁월하게 붑니다. 탁월하게 분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철에, 아래다 적어볼게요. 아래쪽에 풍향 집중도가 높단 얘기예요. 풍향 집중도가 높고, 그리고 여름보다 겨울철에 기온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풍속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김장 온돌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에 지도 볼게요. 자, 이 지도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요 분홍색 선은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 거야. 예를 들면 1월 달에 제주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 거예요. 목포는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 거고, 7월 달에 여수는 남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음, 실선은 풍향별 최대 풍속입니다. 그런데 막대로 그려져 있어, 막대로. 그래서 얘가 길면 길수록 풍속이 빠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는 1월에, 이게 지금 엄청 길죠? 엄청 길죠? 그래서 북서풍이 굉장히 빠르게 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북서풍. 다음, 여름에는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덜 불고 있죠? 상대적으로 남서풍이 강하게 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불었느냐, 얼만큼 세게 불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7월에는 주로 남서풍, 남동풍 이런 남풍 계열 바람이 많이 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월 달에는 주로 북풍 계열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람 살펴보기 하나 더 할게요. 높새바람.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부는 북동풍이에요. 볼게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북동쪽에 있었던 오호츠크 해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풍이야.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만나게 되면 태백산맥을 불어서 반대쪽에 불어내리게 됩니다. 높은 산맥을 불어서 다시요. 높은 산맥을 따라 올라가다가 반대쪽으로 불어내리는 거니까 태백산맥을 불어넘으면서 굉장히 고온다습해진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서지방에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늦봄에서 초여름에 부는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팬 현상에 의해서 고온, 건조해진 상태로 영서지방이 불어내립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 계절풍과 높새바람 바탕으로 다시 46페이지로 와서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연평균 기온의 분포입니다. 요게 연평균 기온인데, 연평균 기온은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연평균 기온, 위도가 높아질수록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대체로 낮아집니다. 동위도에서는 대체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밑줄 쳐두시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메모해 볼게요. 대체로 최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과 비례합니다. 곧 살펴볼 건데요. 이 최한월은 주로 1월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 그리고 최난월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 일반적으로 8월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겨울에 추운 지역이 연평균 기온도 낮은 편이고, 겨울에 상대적으로 덜 추운 지역이 연평균 기온이 높은 편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온 분포의 지역차, 특히나 1월 평균 기온의 지역 차이입니다. 볼게요. 자, 동해도에서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높대요. 볼까요? 자, 해안 지역, 인천 쪽이 지금 한 영하 2도쯤 되거든요. 영하 2도쯤. 그치?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은 여기 0도. 0도쯤 됩니다. 영하 2도, 0도쯤. 그런데 내륙은 지금 여기 영하 4도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영하 4도예요. 위도는 비슷한데 해안은 영하 2도, 0도. 그런데 내륙은 영하 4도예요. 왜 그렇지? 내륙은 해안보다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겨울철에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 겨울철에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따뜻한 거예요. 수륙 분포 때문에.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내륙과 해안의 차이는 알겠는데 왜 해안은 위도도 비슷하고 둘다 바다 영향받는데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따뜻하지? 보세요. 지금 동의도에서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대요. 왜 그렇지? 그러네. 영하 2도, 0도네.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남북으로 태백산맥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 이 태백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두 번째, 자, 동해와 서해 중에 누가 더 수심이 깊지? 동해가 수심이 깊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는 동고서도의 경동지형이기 때문에 동해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다 얘기했었죠.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동해는 라면을 다섯 개 끓이는 거고 서해는 하나밖에 안 끓이는 거예요. 둘다 파이어! 불 끓입니다. 다섯 개 끓일 때랑 하나 끓일 때 중에 언제 더 물이 빨리 끓어요? 하나 끓일 때 물이 더 빨리 끓죠. 그래서 서해는 동해보다 수심이 얕아서 여름에 빨리 뜨거워지고 겨울에 빨리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름에 빨리 뜨거워지는 서해에 영향받는 서해안은 상대적으로 여름에 천천히 뜨거워지는 동해 영향받는 동해안보다 기온 높아요. 반면 겨울철에는 서해는 빠르게 차가워지는데 동해는 천천히 차가워져요. 상대적으로 천천히 차가워서 따뜻한 동해 영향받는 동해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차가워서 기온이 낮은 서해 영향받는 서해안보다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아주아주 중요하다.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다. 다음, 또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1월의 기온 차이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8월 달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보다 큽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 달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이건 사실 뭐 태양의 고도와도 관련이 깊고 되게 복잡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말합시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차가운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여름엔 다 더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더 추운 데가 있고 덜 추운 데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둡시다. 됐죠?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 달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중요하다. 그리고 비슷한 위도에서는 해안이 내륙 지역보다 따뜻해요. 비슷한 위도에서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다. 왜?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계절풍 막아주고 동해와 서해가 수심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8월입니다. 8월. 자, 1월 평균 기온에 비해 기온의 지역차가 작습니다. 8월 달은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하게 더워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곳이 여기입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 그러니까 1월 달에도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아요. 그런데 8월 달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은 지역들, 다시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은 기온이 낮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최난월은 8월입니다. 8월 달에 기온이 낮은 곳들, 해발고도와 높은 지역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여름 기온이 낮다. 또 기억해 둬야 될 지역이 바로 여기인데요. 영남 내륙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인데. 대구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예요.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서 반대쪽으로 불어내리면서 고온 건조해진 상태로 불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대구는 별명이 대프리카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거야.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들은 8월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다. 다음, 기온의 연교차. 자, 비슷한 위도에서는 내륙 지역 해안 지역보다 크대요.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는 커집니다. 26, 27, 28, 29, 30 이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 커지죠. 24, 25, 26, 27, 28 이렇게 커지죠. 내륙이 해안보다 크다. 일단 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는 이유는 역시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여름과 겨울의 이 태양 고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유라시아 대륙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에는 바다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 북쪽으로 가면서 육지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육지 영향 많이 받아 기온 연교차 커지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음, 내륙이 해안보다 연교차 큰 것은 당연하겠죠? 육지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다음, 비슷한 위도에서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연교차가 크네요. 수심이 얕은 서해 영향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차가워지는 서해 영향받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기온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남한에서 고위도에 위치한 요 지역들입니다. 철원, 연천, 화천, 요런 지역들이에요. 이쪽. 남한의 중부지방의 내륙 지역. 반면 남한에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남쪽에 위치하면서 바다 영향 많이 받는 서민 제주입니다. 제주는 한반도 전체에서도 연교차 제일 작아요. 그리고 울릉도 또한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도 기온의 연교차 작습니다. 반면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큰 데가 여기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중강지는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서 연교차 가장 큽니다. 중강진 기온의 연교차 가장 크다. 그래서 본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본문 내용 동의도에서는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크고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큽니다. 하나만 더 적어 보면은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연교차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탐구 활동으로 갈게요.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 기온입니다. 자, 1월 평균 기온 강릉, 인천, 홍천 순으로 높습니다. 읽어 볼게요. 비슷한 위도에서 1월 평균 기온은 수륙 분포의 영향으로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천, 내륙에 위치한 홍천이 가장 기온이 낮은 거죠. 내륙의 영향이, 육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수심이 깊은 동해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이 수심이 얕은 황해 영향을 받는 서해안 지역보다 높다. 그래서 강릉, 동해안, 인천, 서해안, 홍천, 내륙 순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해안, 서해안, 인천. 그리고, 동해안, 서해안, 내륙. 그리고 만약에 울릉도까지 같이 나온다. 울릉도가 비슷한 위도에서 가장 따뜻해요. 왜? 섬이라서 바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 그래서 겨울철에도 천천히 차가워집니다. 섬이 나오면 울릉도가 가장 따뜻합니다. 다음. 서울의 1월과 8월 평균 기온이 주변보다 높은 이유. 서울이 8월의 주변보다 따뜻하네. 1월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인공열 발생이 많아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관령과 장수 아까 얘기했었죠? 대관령과 장수. 상대적으로 8월 평균 기온이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낮은 이유. 태백산지와 소백산지에 위치하여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이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들은 여름철에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진 않습니다만 공부해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 토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위도에서 섬이 가장 따뜻하고 그 다음이 동해안, 그 다음이 서해안, 내륙이 가장 춥다. 1월 달에 최한월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위로 갈게요. 국지적인 기온 분포.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적. 자,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온 분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기온 역전 현상인데,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앞에 나왔었죠? 어디에서 기온 역전 현상 잘 나타난다고? 어디에서? 침식 분지에서 기온 역전 현상 잘 나타난다. 메모만 해두자. 그래서 안개 잘 발생한다. 기억나세요? 자, 그겁니다.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침식 분지에서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 낮 동안에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달궈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돼요. 해가 지고 나면 지표면이 점점 냉각되고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찬 공기는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찬 공기는 무거워.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양쪽 산지에서 차가워진 공기들이 밀도가 커지면서
무거워지면서 아래쪽으로

흘러 내립니다. 흘러내려. 근데 분지예요, 분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원래는 아래로 흘러내린 공기가 멀리멀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분지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찬 공기 중에서도 더찬 공기가 더 무겁겠죠. 더 차가우니까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차가운 공기가 가장 아래쪽에, 그리고 덜찬 공기, 덜찬 공기가 순서대로 쌓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분지 바닥에 찬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위쪽에는 원래 있었던 따뜻한 공기가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날 새벽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야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찬 공기가 잘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일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야 돼요. 그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되게 춥고, 그래서 만년설 같은 것도 분포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봅시다. 얘가 제일 차가워! 그 다음 얘가 차갑고, 그 다음 얘가 차갑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온도를 한번 가정해서 적어보면, 얘가 영하 10도, 아이고, 아이고. 얘가 영하 10도라고 합시다. 얘는 얘보다 조금 따뜻하니까 영하 5도. 얘는 0도. 얘는 따뜻하니까 5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점점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영하 10도, 영하 5도, 0도, 5도. 뭐야?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데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기온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고도가 높아지는데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왜? 찬 공기가 분지 바닥에 쌓여서. 이것을 기온 역전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전현상. 자, 그럼 이런 역전층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얘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역전층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쪽에 찬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찬 공기는 가라앉으려고 해. 위에 있는 애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아래에 있는 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두 개가 섞여버립니다.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요. 우린 요거를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불안정해. 오, 너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 이렇게 불안정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면, 아,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도 멀리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얘는 역전층이 발달한 상황입니다.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뜨겁죠. 아래쪽에 찬 공기가 집적된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애는 올라가려고 하고 아래에 있는 애는 내려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얘를 대기가 안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대기가 안정되었다.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나와도 멀리까지 퍼져나가지 못하고 분지 바닥에 매연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지표면 부근에 찬 공기가 집적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가 냉각되면서 안개 자주 발생하고요. 또 농작물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너무 공기가 차가워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냉해 피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침식 분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역전층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원래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자,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에 분지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개나 냉해 등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개나 냉해 등. 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다음, 열섬현상.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열이 섬처럼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건물, 공장, 자동차 등에서 많은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무는 많이 없어 지표면이 거의 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습니다. 포장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뜨거운 열을 받으면 그만큼의 많은 열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도시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열섬현상은 당연히 대도시에서 잘 나타나게 되고요. 대도시. 대도시에서는 열섬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요. 이로 인해서 열대야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바람 그리고 기온까지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기후의 기본적인 원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기후의 기본 원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나오니까요. 꼼꼼하게 복습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4번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여섯 번째 주제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복습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선자 OX 나라!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체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4강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쌤이 바로 짜잔 하고 안 나타나고요. 앞에 못 보던 게 나타나서 엥,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3강부터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윤사에서 4상가들이 이제부터 한분한분 혹은 한두 분 이렇게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내용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매강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이것만큼은 친구들이 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만큼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싶은 내용들은 선생님의 비밀 노트를 방출할 테니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쌤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론은 계속해서 N회독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누적해서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4강이 짠 시작되면 보라쌤이랑 같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맹자 공부한 거 그러니까 맹자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지난 3강에서 공자 배웠잖아. 그렇지. 그럼 공자 본인 꼼수 체크 자료 펼쳐보세요. 얼마 안 되더라. 그거 눈으로 한번 쭉 스캔해서 읽고 중요한 내용도 입으로 한두 마디 이렇게 블라블라 해보는 거 2분도 안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1, 2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항상 하고 수업 듣는 거야. 그럼 다음 5강 때는 그렇죠. 4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꼼수 체크 윤사 자료 한번 입으로 블라블라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고 보는 거야. 이렇게 1, 2분의 짧은 반복되는 복습 해보세요. 효과 만점이에요. 이제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무릎을 탁 치면서, 보라쌤 말 듣기 잘했다. 할 거야.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전 시간 내용들 반드시 스스로 복습하고요. 쌤이 방출하는 비밀 노트도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수업이 끝나면 보라쌤이 화이팅! 하고 외치잖아. 그러면 화이팅 하면서 너 여러분들도 같이 화이팅 하고 끝내면 안 되죠. 반드시 이후에 나오는 고백 퀴즈 잘 풀어보고 후기에도 올리시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지. 그치, 우리 OT에서 어떻게 약속했어? 맞아. 형광펜 들고 그날 배운 내용들 수능특강 교재 찾아서 그렇지. 그 개념들 쭉쭉 밑줄 치면서 한번 쫙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계속 중간중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맹자의 성선설까지 공부했는데요. 이어서 맹자 공부하고요. 바로, 그렇죠. 성악설을 이야기한 순자 내용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들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라쌤이랑 같이 조금 더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맹자는요. 기본적으로 어때? 그렇지. 성선설을 주장했다고 했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봐봐. 맹자의 성선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쭉 유학사상을 쭉 공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계속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수많은 유학사상가, 후배 사상가들이 이 맹자 선배의 성선설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나와.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을 제대로 공부해 두어야지 이번 시간도 내 걸로 만들고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 성리학, 양명학, 이황, 이이, 정약용 다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을 완전히 꿰고 있어야 돼. 자, 앞으로 맹자의 성선설 할 때마다 보라쌤이 다섯 손가락을 쫙필 거야. 자, 맹자의 성선설 하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라고 들어봤나? 그렇지. 줄줄이 소세지처럼 다섯 개가 그냥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해볼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의 본성은 선해. 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차마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인, 좋아요,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야. Everybody,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착한 마음이에요. 또, 모든 사람에게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아끌 잤다바, 옳지, 축수사시. 얘들아, 이 나이 들어서 축수사시 빨리 하려면 혀가 꼬여요. 얘들아, 얼마나 혀가 안 돌아가는지 아니? 너희들은 젊잖아. 같이 해보는 거야. 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왜 못해? 해봐.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축수, 축수사시. 나와야 돼. 이제 나와야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좋아요. 내가 지혜, 선한 마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4단입니다. 4단은 이것의 단이었는데. 4단은 4덕의 단이다. 엄청 시크하게 맹자가 툭 얘기했다고 했죠? 축수사시의 4단은 인의예지 4덕의 단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인의예지 4덕도 나와야 되겠네. 여기에 하나 더 기억나니? 배우지 않아도 도덕을 아는 것. 그렇지. 배우지 않아도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 양지. 배우지 않아도 그 선을 실천하는 능력. 옳지. 양능까지. 아하.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완성해보자. 맹자의 성선설하면 나와야 돼. 불인인지심, 4단, 4덕, 양지, 양능. 한번더 해봐. 시작. 불인인지심, 4단, 4덕, 양지, 양능.
기본적으로 나와야 해요. 이것들은 후천적으로 형성되거나 획득되는 것이 아니었지. 블라블라 하면 이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블라블라 하면 이것을 획득하게 됩니다. 마저 틀려. 틀리다 그랬어. 얘들아, 이것은 다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었고요.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거 아니었어. 혹은 블라블라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다 아니라 그랬어. 왜? 여기 나온 것들. 그리고 선한 본성은 어떤 거니까? 타고나는 거니까. 아하, 다시 한번 해봐. 선한 본성, 불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양능 이것들은 후천적으로 형성하거나 획득하거나 혹은 이렇게 선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 애초에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하고 키우고 확충하고 확장시키는 게 중요했지. 아하, 선한 본성, 불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양능은 무엇해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확충하고 함양하고 유지하고 실현하고 보존하고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완전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 첫 번째. 불인인지심,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착한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맹자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선한 마음으로 축수사시의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사단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덕의 단이었죠. 따라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사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단과 사덕이 무엇인지 앞서서 충분히 복습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볼까? 자, 우리 사단부터 가보자. 측, 측은지심, 수, 수호지심. 그렇죠. 사, 사양지심, 시, 시비지심이었죠? 자, 측은지심과 수호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고 내 입에서 그냥 블라블라 나와야 해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각각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사덕의 단이다. 따라서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단서 실마리이다. 라고 맹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모든 사람은 양지와 양능도 가지고 태어났다.

합니다. 양지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알수 있는 도덕 자각 능력입니다. 양능은 배우지 않고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 실천 능력이었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봐. 불인지심 사단사덕 양지 양능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 선한 본성 누가 주었다? 옳지, 하늘이 주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명령, 천명이다. 라고까지 맹자는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맹자는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는 것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공자는 유교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유교의 엑기스, 도덕 한사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면서 공자는 특별히 인과 예를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어보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맹자는 자, 그 도덕적인 삶 중에서, 도덕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덕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했냐면요. 인과 의를 더 많이 강조했어. 그래서 이걸 인과 의의 덕이다, 인의의 덕이다라고도 불러요. 아, 맹자는 인과 의를 강조했군요. 쌤, 그러면요. 공자는 인과 예만 강조했고, 맹자는 인과 의만 강조했죠. 그러면 공자는 의는 무시한 거죠. 맹자는 예는 무시한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 절대 그렇지 않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유학사상가들은 에브리바디 다 인, 의, 예다 중시해요. 그중에 공자는 특별히 인과 예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남겼고 맹자는 인과 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남겼다. 요 정도로 정리해두면 좋겠네요. 이는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었죠? LOVE 좋아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의 마음이었어. 이건 사랑의 정신이야. 어떤 사랑이었어? 너무 중요했는데. 그렇죠. 12선악과 좀비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그렇지, 천하 만물에게까지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맹자는요, 이런 이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거처,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사람의 마음, 이는 사람의 집, 이는 사람의 거처 한마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물 곳이다. 우리가 언제나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했죠. 자, 의를 이야기하면서 맹자는 이 의라고 하는 건 결국 정의잖아. 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회 정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렇게 인과 의를 강조하면서 이 중에서 의를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보다 혼란이 더 심해졌거든. 얘들아, 혼란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아, 이런 사회 정의의 측면을 보다 더 맹자가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맹자는 이러한 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무엇이다. 길이다. 너무 멋있지 않니? 맹자 시인이야, 시인.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머물 곳이라면 의는 우리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요 문학적인 요 표현 알아두어. 인은 사람이 머물 곳,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요 표현이 중간중간 정말 많이 나와. 제시문으로도 선지로도 많이 나와서 요 표현 잘 정리해 둔 사람은 시험 보다가 혼자 빙긋 웃을 일 많을 거예요. 자, 맹자는 이렇게 인과 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죠. 인과 의의 본성을 제외한다면 사람은 짐승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얘들아, 그 얘기는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에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왜? 인과 의의 본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라고 맹자는 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사람에게 인과 의의 본성이 없다면, 아, 짐승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인간에게는 인과 의의 본성, 성선의 본성, 선을 향한 그런 도덕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맹자 입장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맹자는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인과 의의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과 의를 실현할 수 없어. 나에게 인과 의를 실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나는 예를 실현할 수 없어.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의와 예와 인과 의 이런 것들을 나 못해라고 얘기해버리는 건 결국 무엇이기 때문이야? 자기를 해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자포자기이다. 얘들아, 자포자기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우리 줄여서 뭐라고도 불러. 그렇지, 포기라고도 부르잖아. 아, 우린 포기하지 마. 포기는 김장을 담글 때만 쓰는 말이다. 막 이러지.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폭이라고 하는 말을, 아, 맹자의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둔 철학적 용어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거 친구들 잘 알고 있었나요? 맹자는 우리에게는 인과 의의 본성이 있고, 인과 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을 못해, 나는 의의를 실현하지 못해, 라고 하는 걸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버리는 자포자기라고까지 규정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죠? 자신의 타고난 본성, 타고난 마음을 함양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확충하는 그런 수양을 통해서 인과 의와 예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얘들아, 어렵지 않겠다. 그치?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맹자 유학 사상가잖아. 도덕이 한 사발 나와야지. 도덕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중에서도 맹자는 사랑의 마음인 인과 정의로운 의를 중시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인과 의를 구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쌤, 제가요 맹자를 쭉 공부하면서요, 맹자가 그 의를 강조하잖아요.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저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궁금한 친구들 있죠? 맹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줬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안 어렵다. 그치? 의를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때? 여러 번 실천함으로써 그걸 수집하면 돼. 볼까? 옳은 일, 의로운 일을 딱한번 했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수 없잖아. 그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거야. 아, 의로운 일을 수집하네? 마치 우리가 띠부띠부 씨를 수집하듯이, 피규어를 수집하듯이, 포토카드를 수집하듯이 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수집하는 거야. 의의를 반복적으로 쌓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 집의라고 맹자는 불렀어. 잘 보자. 이렇게 의로운 일을 수집해서 의로운 일을 쌓아가면 내 마음이 쪼잔해질까? 호수처럼 넓어질까? 그렇지. 호수처럼 넓어지겠다. 아,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져서 지극히 크고 굳센 그런 기운, 기상, 기계, 용기를 갖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호연지기라고 부르는구나. 천천히 해보자. 너무 중요해. 오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맹자의 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야. 해보자. 할수 있어. 맹자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았어? 의를 수집하세요. 띠부띠부 씨를 수집하세요. 의를 수집해. 옳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해. 집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져. 그러면 무엇을 기를 수 있다? 그렇죠.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인 기계를 기를 수 있다고 보았어. 기계가 뭐야? 기상, 기운, 용기, 기백 이런 거잖아. 아, 호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호연지기라고 불렀구나. 잘 봐봐. 너무 중요해. 잘 보자.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집의를 통해서 뭐가 길러지는 거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거야. 자,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구나. 자, 선생님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할 때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두고 공부하는 거잖아. 얘들아, 수능 시험에서 진짜 변별을 하는 그런 킥을, 킥 역할을 하는 선지들은 대단한 선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배운 내용. 윤사 시간에 맹자를 배웠다면 누구나 다 배운 내용에서부터 한끗 차이로 변별력이 생겨. 예를 들면 천천히 보자. 호연지기를 기름으로써 지비를 할수 있는 거니? 아니지. 지비를 통해서 자, 의를 쌓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호수처럼 넓어지는 거야. 그 과정을 생각해봐. 지비를 통해서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야. 그 얘기는 호연지기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니? 아니지. 지부위를 통해서 호연지기는 길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 요런 내용들. 우리가 되게 그냥 별로 그냥 특별한 임팩트 없이 그냥 쭉 읽어버리는 요런 문장에서도, 아,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서 문항이 구성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세요. 지부위를 통해서 뭘 기르는 거야? 호연지기를 기르는 거야? 자, 지부위를 통해서 길러지는 그런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 되겠다. 얘들아, 그럼 다시 정리해봐. 어렵지 않아? 맹자에 따르면 의를 수집하세요. 집의. 그렇게 의를 수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쪼잔해지니 넓어지니 넓어지지. 호수처럼 넓어져 호연지기를 갖추게 돼. 그럼 어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큰 사람이 되겠다. 아, 우리 그런 사람을 맹자는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아, 마음이 큰 사람이네. 대인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 대장부라고도 불러요. 야.

자, 일단 첫 번째 맹장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본래의 마음,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었잖아. Everybody, 모든 사람은 다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본심을 자꾸 잃어버리지. 자, 마음을 잃어버려. 방심, 방심하지 마, 얘들아. 방심. 방심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마음은 어때? 찾아야지. 왜?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니까. 아, 잃어버린 그 마음을 구, 찾는 거야. 아, 잃어버린 본심을 찾으세요. 구방심이라고 맹자는 이야기했구나. 맹자는 너무너무 통탄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르던 개한 마리, 닭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온 마을을 다니면서 그걸 찾아 헤매는데 그 소중한 그 본심,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찾을 줄 모르니 애처롭다라고 맹자는 이야기하면서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방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구방심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려면 욕심을 좀 적게 가져야 되겠죠? 욕심을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자, 과욕입니다. 친구들이 과라고 하면 이거 선생님 더 넘치는 거 아니에요? 과소비. 뭐 이렇게 과식 더 넘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한자가 달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과는요, 좀 줄인다는 의미야. 여러분, 사극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임금님이 신하들 앞에서 자신을 좀 줄여서 낮춰서 겸손하게 말할 때, 과인이 오늘 블라블라 하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과예요. 그러니까 좀 줄이고 낮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 욕심을 다이어트 하세요. 욕심을 좀 줄이세요. 과욕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어렵지 않아? 맹자 계속해서 본래의 마음은 선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잘 보존해야 되겠다. 아, 본래의 그 선한 마음은 어때? 보존해야 한대. 존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본래의 그 본성. 오, 선한 본성이니까 어때? 기르고 함양해야 되겠죠? 기른다, 함양한다는 거야. 즉, 본성은 함양해야 되겠네요. 자, 본래의 타고난 마음은 잘 보존하고, 본래의 타고난 본성은 잘 함양해야 한다. 존심 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친구들 잘 아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사단을 확충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죠. 자, 결론 내려볼까? 결국은 맹자도 그 선한 본성,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함양하고 확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노력할 것을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죠? 도덕적 실천을 위한 후천적, 인위적 노력을 누구도, 그렇죠. 맹자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 성선설에 너무 매몰돼서, 본성이 선하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자동으로 인간은 다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실현하고,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맹자도 중시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실천을 위한 후천적 인위적 노력을 중시했다는 점은 맹자뿐만 아니라 성악설을 이야기한 순자, 성무선악설을 이야기한 고자의 공통점으로 잘 정리가 필요하다. 1강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맹자는 이렇게 성선설을 바탕으로 유학사상을 풍성하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맹자는 그 당시에 그 전국시대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잘 계승했을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공자의 정치사상 떠올려 볼까요? 자, 공자는 역시 도덕이 한 사발 나오는 유학의 창시자답게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어. 우리 공자의 무슨 사상? 어우, 좋아. 잘 기억하고 있네. 덕치 사상 떠올릴 거예요. 당연히 맹자도 공자의 덕치를 충실하게 계승합니다. 게다가 공자 기억나니? 공자는 통치를 할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정명사상을 이야기했잖아. 아, 역시 이런 정명사상도 맹자가 충실하게 계승해요. 그러니까 아, 맹자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덕치와 정명을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임금의 길을 걷는 임금으로서의 도덕을, 그렇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왕도 정치를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들이 왕도 정치 너무 친숙하지? 그러니까 왕도 정치는 맹자가 이야기한
덕치의 모습이야. 맹자가 이야기한 바른 정치의 모습인데요.

후에 수많은 유학의 후배 사상가들, 유교의 후배 사상가들은 그 맹자의 그 왕도 정치를 이상적인 통치의 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맹자가 이야기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자, 맹자는 이야기했어요. 임금은 인과 의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왕의 도리. 왕의 도덕, 왕의 길을 걷는 진정한 왕도 정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당시는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였다라고 쌤이 이야기했잖아. 그럼 그 당시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혼란기 속에서 이런 왕도 정치를 실시하는 지도자가 많았을까? 아니면 부국 강병에만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들까? 백성들의 피와 고름을 짜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고 저 백성들을 병사로 모집해서 군대를 강하게 할까에만 혈안이 된 지도자들이 많았을까? 후자가 훨씬 많았겠죠? 자, 맹자는 그렇게 부국강병에만 혈안이 되어서 힘에 의해서만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너희들은 왕의 도덕을 버린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왕의 도덕을 패대기 쳐버렸어. 그 도덕을 버려버렸어. 당신들이 하는 정치는 패도 정치야. 라고 강하게 비판하죠. 잘 보자. 왕도 정치를 맹자는 주장하면서 힘에 의해서만 어떤 부국 강병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패도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서 맹자는 이런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지도자를 왕자라고 불렀어요.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자가 왕자구나. 반면에 패도 정치를 일삼는 그러한 지도자는 패자라고까지 불렀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조금 어려워 보여도 같이 정리해두면 원전자료 읽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자. 맹자는 임금은 인과 의의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힘에 의해서만 하는 이런 정치를 패도 정치라고 비판했어요. 쌤, 그러면요, 이 왕도 정치는 구체적으로요, 군주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얘들아, 좋아? 어렵지 않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타고난 마음을 바탕으로 둔 정치야. 왜? 타고난 마음은 선한 마음이잖아. 타고난 마음은 그렇지, 도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심. 누구나 타고나는 불인인지심이죠. 임금이 이런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백성의 어려움을 어때?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게 왕도 정치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야. 사단 측수사시 사단의 기반을 둔 정치, 또 인과 의의 기반을 둔 정치 한마디로 타고난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된 정치가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건 결국은 백성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맹자는 아, 백성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민본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요. 자, 맹자의 민본주의 너무 유명한 구절이야. 누가 가장 귀해? 좋아, 백성이 가장 귀해. 그 다음은 뭐래, 얘들아? 사직이래. 사직은 쉽게 번역하면 국가. 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죠? 제일 가벼운 게 누구야? 아, 통치자가 제일 가볍네. 주로 선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맹자는 백성이 군주보다 가볍다고 보았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렇지?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백성이 통치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민본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는 백성이 웃을 때 본인도 같이 웃겠지.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통치자가 으하하 나는 맛있는 거 많아서 좋다 껄껄껄껄 하고 혼자 기뻐하면 그건 진정한 민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좋아,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통치를 해야 한다. 여민동락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민본주의를 이야기했다는 것알수 있죠. 쌤이 맹자를 쭉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굉장한 사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멋진 사상들을 정립했다는 게참 신기한데요. 맹자 사상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역시나 맹자답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눈을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오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더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 너무 중요하거든. 얘들아 천천히 보자. 맹자 이렇게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백성들은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 즉 항상이 있어야 변치 않는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줌으로써 백성들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항산, 항심론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직접 이제 문제까지 풀어보면 더잘 알게 될 텐데, 이 수능 특강이 문제도 같이 푸는 강의잖아요. 쌤과 함께 그렇지 쭉 유교와 인해 윤리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풀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그 이후에도 다양한 또 기출 문제 풀고 여러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친구들 이미 아는 것처럼 이 항산항심론은 윤사에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세윤에서도 너무 중요하지. 그치 얘들아? 직업 윤리할 때 너무 중요하게 다 나오는 부분이야. 우리 쌍윤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맹자의 항산항심론 조금 더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산항심이라고 좀 낯선 말이 나왔으니까 좀 천천히 생각해 보자. 자, 항산, 항심. 가만히 보니까 다앞 글자에 항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인다. 항.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옛날 사람. 옛날 노래밖에 몰라요. 자, 항상 그리워한다 할때그 항이야. 그러니까 뭔가 일정하게, 꾸준하게, 변치 않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항산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생산은 생산인데 일정한 생산이네. 일정한 생산이라고 하는 건 뭐지? 그렇지. 요즘 말로 바꾸면 따박따박 월급날에 통장에 월급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 아, 일정하게 생산이 일어나는 일정한 생계, 일정한 생업이라고 할수 있겠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주는 걸 항산의 보장이라고 할수 있겠네. 그런데 이런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지도자는 백성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돼. 그렇죠. 항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돼. 항심은 그러면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야? 항. 그렇지. 일정한 마음이야. 얘들아, 일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결국 뭐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수 있는 마음.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인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 아하, 결국은 항심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마음, 도덕적인 마음이네. 정리해보자. 다 했어. 맹자 유학자산 가져. 유학의 핵심은 어때?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 거야. 아, 결국 도덕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통치의 가장 중요한 파이널, 궁극적인 목표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길을 걷는 게 왕도정치야. 그런데 왕정치를 하려면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순서상 뭐가 먼저야? 그렇지,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 선. 그럼 뭐가 더 후야? 그렇지, 이것이 나중 후야. 이것이 두 번째 단계야. 왜냐하면 당장 백성들이 배를 골고 있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 막 일주일 이주를 쫄쫄 굶었어. 그러면 어때? 엄마 아빠 도둑질하게 되겠죠. 엄마 아빠 도둑질하는 유혹을 받게 되죠. 따라서 항산을 먼저 보장해 줌으로써 백성들을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본 것이구나. 정리해 보자. 항심을 유지한다는 것, 즉 도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육하고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교화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야?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야. 정리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의 항산 보장은 왕도 정치를 하는 군주의 기본 임무 맞죠? 베이직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임무 맞아요? 그러면 통치의 우선적 과제 맞니 얘들아? 맞지? 우선적인 첫 번째 스텝이잖아. 첫 번째 스텝이 이루어져야지 두 번째 스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건 어떠니? 그럼 백성들의 항산 보장은 통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 파이널의 목표다? 이건 아니지. 왜?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야? 그렇지. 결국 항심의 유지,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통치의 궁극적 최종적 목표는 항산의 보장이 아니라 항심의 유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자. 맹자는요, 일반 백성은 이런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 줌으로써 항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선비는 달라. 선비는 오랜 시간 동안 수양했잖아. 도덕적으로 수양을 했기 때문에 선비 같은 경우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통치를 하는, 왕도정치를 하는 군주는 소수의 엘리트인 선비를 대상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통치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항산 항심론을 맹자는 주장했다는 거 정리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군주가 이런 거 전혀 안 해. 인과 의를 막 해쳐. 그리고 백성을 막 고통스럽게 해. 그리고 어때?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주고 항심을 유지시켜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라를 오히려 막 위태롭게 만들어. 그러면 그런 임금은 이미 임금답지 못하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는데 그런 임금, 왕도 정치를 버리고 패대기 친 그런 패도 정치를 일삼는 그런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지. 그런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임금이 아니지. 그러니까 맹자는 뭐라고 해? 아, 그렇다면 그런 군주는 어떻게 할수 있다? 바꿀 수 있어. 아, 예전에는 군주가 자신의 성을 쭉 이어가면서 이씨가 왕이면 그 자손인 이씨가 계속 왕을 이어받았잖아. 그런데 그런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그는 이미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 군주의 성을 바꿔서라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맹자했다는 것. 아, 역성혁명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정명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도 이해해 볼수 있어요. 자, 맹자의 정치사상 우리 같이 한번 원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가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면, 즉 여민동락의 자세가 나와 있죠. 백성 또한 군주의 즐거움을 기뻐한다. 군주가 백성이 근심하는 것을 함께 근심하면 백성 또한 군주의 근심을 함께 걱정한다. 즐거움과 근심을 천하와 함께 하면서도 왕도 정치를 행하는 군주가 되지 못한 자는 아직까지 없었다. 아, 백성이 웃을 때 함께 웃는 여민동락,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다. 일반 백성은 달라서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즉 명군은 백성들의 생업을 관장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먹고 사는 생계에 걱정이 없게 해준다. 아하, 왕도 정치를 하려면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 줌으로써 어때?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이 항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봤다는 것알수 있네요.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하며 이렇게 잔적한 자를 일개 사내라고 하니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를 배웠다는 말은 들었어도 신하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 주라고 하는 군주는 어때? 그렇지, 왕도 정치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패도를 일삼는 군주였어. 한마디로 임금답지 못한 임금이었어. 군주답지 못한 군주였어. 따라서 신하에 의해서 어때? 배임을 당했어요? 이것이 어때? 맹자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는 이미 임금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임금이 아니야. 따라서 역성혁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맹자 내용 살펴보았어요. 맹자 관련된 OX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측은지심을 형성해야 한다. 얘들아, 이 OX 체크하기 전에도, 그치, 보라쌤, 이렇게 일시정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먼저 풀고 만나고 있는 거 맞죠? 그래. 내가 과연 체크한 게 맞을지 틀릴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 어땠니? 맞아. 틀렸어. 이거 왜 틀렸니? 오, 예리한데. 너무 잘했다. 측수사시 사단은 타고나는 거야.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한 후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왜 틀렸어? 생계 보장, 즉 항산의 보장이 먼저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예와 덕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 즉 항심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틀렸네요. 왕도 정치를 하려면 사직을 백성보다 중시해야 한다. 얘들아, 사직은 국가였지. 국가가 백성보다 중요하니? 아니었어. 맹자에 따르면 백성이 가장 중하고요. 그 다음이 사직, 군주가 제일 가벼웠습니다. 대인도 삶이 궁핍해지며 양지를 잃게 된다. 대장부, 대인은 어때?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갖춘 그런 도덕적인, 이상적인 인간이잖아. 그런데 대인도 삶이 궁핍해지며 양지를 잃어버리니? 아니지, 얘들아. 양지 모였어. 그렇지, 맹자의 성선설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다섯 개 중에 그렇지 하나였잖아. 불인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양능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궁핍해지더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죠. 선천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블라블라한

상황이 되면 양지를 잃게 된다? 잘못된 진술이에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한다. 얘들아,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과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언제나 상충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충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무엇을? 그렇죠. 의로움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면 본심을 잃어도 대장부가 된다? 얘들아, 호연지기만 기르면 본심, 타고난 그 착한 마음은 잃어버려도 대장부가 되는 거니? 아니지. 대장부가 되려면요, 타고난 본심을 잘 유지하고, 잘 확충하고, 이런 호연지기를 기른 사람이기 때문에 본심을 잃으면 대장부가 될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맹자의 사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친구들 다시 한번 블라블라 자신의 입으로 반복하면서 맹자에 관한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맹자가 또 돌아가신 이후에 사후 70년 정도 후에 또 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순자는 굉장히 독특한 사상가지. 유교 사상가, 유학 사상가이면서도 성악서를 기반으로 하는 유교 사상을 또 전개해 나갔거든요. 자, 순자 입장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 역시 1강에서 우리가 잘 공부했었던 내용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아. 순자 성악서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아마 잘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후에 맹자가, 그렇지? 맹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또 역시 한 70년 후에 이제 순자가 등장하는데요. 순자가 이제 살던 시대쯤 되면 춘추 전국 시대가 완전히 극으로 치달아서 말기에 이르렀던 전국 시대 말기였습니다. 혼란도 막 더욱더 심해지고, 막 더욱더 세상이 흉흉해지고, 막 흉포해지고, 흉악해진 이런 장면을 순자는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성? 너무나 이기적이야.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 그 자체야.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악해. 라고 하는 또 그런 순자의 어떤 진단의 또 배경이 되는 사회상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순자는 어떤 지점에서 성악서를 이야기했는지 같이 한번 떠올려 보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본성과 감정, 그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어? 좋아, 성정이라고 표현했죠. 자, 성정, 타고난 성정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정리해보면 타고난 본성과 타고난 감정인데요. 순자가 이렇게 성정이라는 표현을 또 유독이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친구들 이런 표현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순자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 타고난 감정은 어때? 악하다라고 보면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다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다라고 규정하죠. 자, 순자는 어떻게 생각했어? 사람이 타고나는 것, 타고나는 본성은 뭐야? 그지? 이기적인 욕과 욕망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추우면 입으려고 하고, 피곤하면 들어 누우려고 한다. 그런데 누가 먼저?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지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지만 생각한다는 거야. 배고프면 어때? 그렇지. 쪼르르르 달려가서 냉동실 가서 핫도그 꺼내서, 그렇지? 1분 30초 돌려서 누구 입에 먼저 넣는다는 거야. 자기 입에 먼저 넣는다는 거지. 형, 배고팠지? 그리고 형 입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얘들아, 추우면 롱패딩. 먼저 또르르 가서 내가 꺼내서 내가 입는다는 거야. 내 다리가 아프면 어때? 버스에 자리가 비었을 때 또르르 가서 내가 먼저 앉는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욕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타고난 성정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까 그냥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는 거야 라고 순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새드 엔딩을 얘기하지 않았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누구나 다 타고나는 본성은 악하지만 수양을 통해서 어때?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즉, 타고난 본성은 악하지만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과 의와 예를 실천할 수 있는 성인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순자도 유학 사상가인 거야. 그래서 유교 사상가인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 정리해 볼게요. 순자는 결국 모든 사람의 본성은 똑같이 악해. 성인 군자도 태어날 땐 악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어. 일반 사람도 태어날 땐 악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무엇시킬 수 있다고 본 거야? 옳지. 변화시킬 수 있다.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무엇시킬 수 있다? 교화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기억나니 얘들아? 백성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백성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자, 맹자, 순자 모두가 쓸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교화시키는

시킨다 앞에 본성을 이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백성의 본성을 교화시킨다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지. 본성이 악하니까 그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한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본성을 교화한다는 표현은 누구만 쓸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성악서를 이야기한 순자만 쓸수 있는 표현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요런 디테일들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쌤, 어떻게요?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런 본성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궁금하지? 얘들아, 순자는 아주아주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고나는 본성은 악하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도 가지고 태어나. 자, 누구나 다 도덕을 인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구나. 다시 해봐. 너무 중요해. 삐뽀,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요. 순자는 모든 사람은 다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타고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구나. 즉 성인과 일반 사람 모두가 다 도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도덕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고요. 이 내용들 보라쌤이 방금 삐뽀 삐뽀를 외친 이세 줄은 문제 풀어봐.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으로 단골로 출제가 되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당연히 맹자도 이 부분 다 인정하겠지. 왜? 양지가 있다고 보았으니까 선이 무엇인지 아는 인식 능력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맹자, 양능이 있다고 보았잖아. 그러니까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죠. 당연히 맹자도 어때? 우리가 도덕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본건 누구와 누구의, 그렇죠. 맹자와 순자의 단골 공통점으로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내신 수능 말할 거 없어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순자는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 그리고 예의에 의한 교도, 즉 바른 길로 이끄는 가르침과 바른 길로 이끄는 교화와 교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형, 내 롱패딩 먼저 입어.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잡수셔야죠. 이렇게 사양하고 바르게 될수 있다고 본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이런 교화와 교도가 없으면 타고난 성정에 따르면 사양할 수 없고 바르게 될수 없어. 그런데 인간은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에 따라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구나. 쌤, 근데 제가 헷갈려요. 성악설이잖아요. 본성이 악하잖아요. 근데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서요. 그럼 이게 왜 어떻게 성악설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1강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잘 들어보자, 얘들아. 앞으로 우리가 사상가들 공부할 텐데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닌 거야. 타고났지만 본성인 것이 있고 본성이 아닌 게 있어. 순자에게 있어서는 이기적인 욕과 욕망도 타고났고요.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타고났지만 이 중에 본성은 뭐야? 이기적인 욕과 욕망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본성은 악한 거야. 하지만 도덕을 인식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화와 교도를 통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 거구나. 그래서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노력으로 습속을 바로잡아가면 악한 본성을 교화시킬 수 있다. 습속 어렵지 않아. 타고난 그 성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습관이 되어버린 풍속이야. 타고난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냥저냥 살아서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이런 습속. 얘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무엇을? 그렇죠. 예를 배우고 익혀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잖아. 계속 1강 이야기를 하게 되죠? 1강에서 우리 다 공부했던 핵심적인 내용이야. 정리해보자. 순자는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으로 선한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얘들아, 이 성은 뭐야? 그렇죠. 본성, 성정이죠? 이것은 악한 것이었어.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어때? 위라고 하는 건 뭐야? 인위, 작위가 되겠네요. 결국 인위야 자기가 무엇이었어? 이것이 선이겠네. 이런 인위, 자기인 선을 일으킬 수 있다. 화성, 기위. 얘들아, 너네 그거 아니? 꽉꽉.
거위를 화성에서 기르면 그렇게 순해진대. 얘들아, 이렇게 막 드셌던 거위의 성격이 화성에 가면 순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화성거위, 화성거위, 화성기위까지 가셔야 되겠죠? 순자는 예를 배우고 익혀서 화성기위 할수 있다라고 봤다는 것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순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가 무엇인지 한번 더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형광펜 드시고 본인의 승특한 교재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고백 또 여러분 후기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까지 와도 시간 안에 풀기는 꽤 만만치 않은 이 고난도 문제들이 표 문제 이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애써서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역시 15번, 20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하고 그리고 1번부터 쭉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15번 문제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랑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면 뭐지? 사회보험입니다.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해요. 공공부조네. 그렇지. 그리고 A, B 수급자와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아래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B 수급자 대비 A의 수급자의 상대적인 크기라든가 또는 A 수급자 수 대비 A, B 중복 수급자 수의 상대적인 크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큰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A의 수급자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즉 A의 수급자 비율,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가 지역이 40%고 나 지역이 50%고 전체가 46이다. 자, 이게 바로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고 전체의 비율이 나와 있으면 각각의 집단의 크기, 다시 말하면 가 지역과 나 지역의 크기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형식은 정말 많이 나왔던 형식입니다. 한번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즉, 가 지역의 A의 수급자 비율이 40%다. 나 지역에 A의 수급자 비율이 50%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뭐 가령 가가 수학 점수가 40점이에요. 영어 점수가 50점이에요. 그럼 평균이 얼마겠어요? 45점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4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치. 수학하고 영어 한 과목 한 과목이면 정 가운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서 평균이 나오게 되지만 뭔가 다른 과목에 예, 즉 45점보다 높은 어떤 다른 과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이 네. 이게 너무 크게 돼 있네. 가 지역을 나올 때마다 할 수는 없지만 나올 때마다 하게 되네요. 예, 가 지역의 인구를 X명이라고 하고 나 지역의 인구를 Y명이라고 한다면 네. X명의 40%가 A의 수급자잖아. 그렇죠? 그냥 40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명의 50%가 사실 0.5Y라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요. 이 나라 46% X 플러스 Y 각국 전체의 46%잖아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이 6X고요. 이렇게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4Y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뭐 이거를 막 계산하고

코나 제가 그냥 예 그러면 2y는 3x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둘의 상대적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3대 2로 다시 말하면 y가 x보다 예 x가 2 3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3대 2다. 그러면 y를 600명이라고 하면 x가 400명이구나. 이렇게 뭐 맞춰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걸 사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풀 필요는 없고요. 간격을 놓고 여기는 6칸, 여기는 4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6칸, 4칸. 그래서 그대로 3대 2 또는 400대6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더 쉽죠? 네, 이제 완전 공식처럼. 그래서 가 지역을 400명이라고 한다면, 가 지역이 400명이라고 한다면, 나 지역은 600명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000명이지. 이렇게 해서 전체 집단의 크기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 지역, 나 지역의 AB 수급자의 수를 그리고 비율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그리고 A가 뭐였냐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그래서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나온 것처럼 40%, 50%, 전체 얼마? 네, 46%. 우리 집단의 크기 구했기 때문에 얼마로 구했냐면 여기 가 지역이 400명, 그다음에 600명, 그다음에 1000명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가 A의 수급자 수와 B 수급자 수의 상대적인 크기니까 우리도 수로 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에 40%니까 160명, 그다음에 300명, 그리고 2개 더 하니까 460명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로 구해 놨다. 네. 이게 A의 수잖아요. 그다음에 B를 가볼까요? B가 뭐냐면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 사실은 여기에 비율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70%, 90%, 82% 둘의 합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을 빼주면 되지. 그러면 30%가, 아, 공공부조구나. 그 다음에 40%가, 예, 나 지역의 공공부조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6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6%가, 예. 전체의 공공부조의 비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제 숫자도 찾아지죠? 숫자 해볼게요. 400에 30%, 120, 그 다음에 64, 240,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면 360.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구해진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여기 상대적인 크기는 여기. 상대적인 크기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120분의 160은 결국 3분의 4잖아. 그치? 그래서 무엇을 놓고, 먼저 얘를 놓고 푸셔도 되고, 160일 때, 아, 12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30%를 구해도 되지만, 비율로 놓고 먼저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구해? 중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중복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A의 수급자 수 대비해서 AB 중복 수급자 수의 B가 첫 번째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에 8분의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수급자 수 대비해서 A의 수급자가 8.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중복은 100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60분의 100 하면 8분의 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나 지역은요? 나 지역은 5분의 2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300분의 120 하면 5분의 2 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 220이구나. 중복이 220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60분의 220 하면 네, 23분의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다 구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아, 여기 있습니다. 선지 있어요. 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 지역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비율은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것도 비율로 한번 여기 중복 수급자 비율도 한번 써줄까요? 네, 400에 10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25%입니다. 그렇지? 이게 중복 수급자 비율이 되고 600에 120입니다. 그럼 5분의 1이죠. 그럼 20

1%가 됩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되는 비율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렇지, 여기 40에서 25를 빼면 예, 사회보험 A에만 해당되는 비율이 되죠. 그럼 몇 퍼센트? 네,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틀린 얘기지. 그렇지, 15%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나 지역에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어떤 거? 맞아요. 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B입니다. 역시나 B만 해당되는 거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지. 어디에서? 50에서 20%를 빼겠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50에서 20%를 빼면, 아니죠. 50이 아니죠. 여기 40에서 B만이니까 40에서 20%를 빼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0%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AB 어떤 제도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B 어떤 사람,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부터 해볼게요. 가 지역에 보시면 가 지역에 A를 받는 사람 160명, B를 받는 사람 120명. 그런데 얼마? 100명은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돼? 18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은 400명 중에서 180명을 뺀 220명이 됩니다. 그렇죠? 예. 나 지역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에 A 받는 사람 얼마? 300입니다. 그렇죠? B 받는 사람 얼마? 240이에요. 중복 받는 사람 얼마? 12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쫙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2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00에서 420 빼면 얼마? 180이죠. 따라서 어떤 것도 받지 않는 사람의 수는 어디가 더 많다? 그렇지. 가 지역이 많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각국에서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강제가입, 이건 너무 쉽네.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A. 그렇지. 사회보험입니다. 각국에서라고 했어. 따라서 가나를 전체를 합한 거몇 명? 460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는 제도는? 그렇죠. 비제도입니다. 공공부조입니다. 전체 몇 명이에요? 여기 360명. 더 많다. 어때? 맞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했냐면 주어진 비율, 이 비율을 활용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미 A의 수급자 수를 구해놨기 때문에 바로 B의 수급자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게 빠른지 여러분이 해보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복습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잡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복습해야 되는 거지. 이제 다음입니다. 20번 문제가 되고 20번 문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인구는 을국 인구의 3분의 2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뭐 이게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각국과 병국 인구의 합은 을국 인구의 2배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총부양비 나와 있어. 이 총부양비 엄청 큰 예, 힌트를 주는 거죠. 여러분 아래에 총부양비를 보면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합친 거거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를 부양하죠. 총이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하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나온 값이 지금 150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이 15세에서 64세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네. 이거 지워지고, 얘네 둘이 얼마야? 150인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상대적인 크기가 15세에서 64세 인구랑 나머지 두 개를 합한 게100대 150이야. 다시 말하면 2대 3이야. 100%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40이면 얘가 60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구해진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갑을 병국이 모두 다 총부양비가 15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면 된다? 여기서 준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40%라고 잡고 풀면 됩니다. 예. 일단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지워보고 언제나 늘 그렇듯이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쭉할 거고 네, 갑, 을, 병국 이렇게 하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또 올려야 되나? 네. 해볼게. 갑국, 을국, 병국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했어? 아, 다 여기가 40, 40, 40이구나 라고 하는 걸 구한 거야. 이제 뭐 구하면 돼?

여기 보면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쉽지. 10, 48.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35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그리고 그럼 나머지 100% 우리 비율로 잡았으니까 나머지 0에서 14세 인구, 네. 아, 50%겠구나. 여기는요, 12%겠구나. 여기는 얼마? 25%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보를 줬어? 지금 우리는 비율만 구했지만, 쭉 해서 비율만 구했지만, 이제 각을 병국의 이 크기, 전체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수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갑국 인구는 을국 인구의 3분의 2다라고 했어요. 즉, 을국을 150이라고 하면 갑국이 100명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50, 40, 30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그러면 을국은요? 네, 여기 18, 그렇지. 150에 12%니까. 150에 40%면 60, 7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갑국과 병국 인구의 합은 을국 인구의 두 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국 인구의 두 배가 되려면 여기, 아, 병국 인구는 200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50명이고, 80명이고, 70명이에요. 어때? 다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앞에 1회부터 해서 나왔던 문제들에 비하면 얘가 쉽다. 예. 이제 선지 한번 해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를 한번 해결해 볼게. 네. 첫 번째, 요거 좀 올려야 되겠네요. 올리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올려볼게. 예, 잘 보이죠? 첫 번째, 노년부양비는 을국이 갑국의 6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노년부양비 한번 구해볼까? 노년부양비 어떻게 구해? 그렇지.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즉, 40분의, 을국, 얼마야? 40분의 12입니다. 아니, 12가 아니죠. 노년이니까 65세, 65, 48이죠. 예. 곱하기 100. 예, 곱하기 100. 이게 을국. 을국. 그 다음에 갑국은요? 노년부양비입니다. 이게 공식을요, 자꾸 풀다 보면 앞에 위에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야.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얼마? 4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6배가 돼요? 예. 네. 이거 사실 여기만 판단하면 되지. 왜냐면 다른 값이 다 똑같으니까. 그쵸? 6배가 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120하고 나오게 되고, 그쵸? 여기 얼마냐면 4분의 1을 곱하기 100이니까 2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6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지. 계산 안 해봐도 되겠지? 이건 사실 계산 안 해봐도 된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령화 지수는 을국이 각국의 20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냥 정답 1번 하고 나오네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해? 이한 사회가 얼마나 나이 들었느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역시 을국. 그래서 12분의 48 곱하기 100이에요. 그쵸?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네, 여기. 12분의 48.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갑군요? 5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50분의 1이 아니라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400이네. 그치? 여기는 얼마가 돼? 20이네. 그쵸? 그러면, 맞네. 20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맞는 얘기가 되고. 사실 진짜 문제 풀 때는 1번이 확실하게 틀리면 다음 갈 필요도 사실 없는 거긴 하지만. 이제 다음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소년 부양비는 병국이 을국의 두 배를 넘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병국, 을국.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죠? 그치.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40분의 12하고 40분의 25하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똑같잖아. 40분의 25고, 40분의 12야. 뭐,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인데, 다른 거다 똑같으니까 여기 숫자만 비교해 보면 되잖아. 두배 넘네.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배 넘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번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까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 줄이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번째 가볼게요.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병국의 유소년 인구랑 같다. 그래요? 예, 그쵸.
전국의 유소년 인구랑 각국의 유소년 인구 수가 50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 다 처음에 애초에 구했습니다. 40, 40, 40으로 같이. 예,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는 두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회차 정도에 오면 정말 자연스럽게 풀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 1번 문제 갈까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지요. 일반적인 특징, 기역과 리을에 각각 써볼까? 첫 번째 하면 지구상의 생물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누가? 오존층이. 그렇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그렇지. 자연현상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쭉 가보면 몬트리올 의정서의 채택 이유. 아, 이거 되게 익숙하다. 통합사회 공부했을 때 이거 막 했는데 오존몬 이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해당 없죠?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의 채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금지했어요. 왜? 오존층 파괴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 의지를 갖고 한 거야. 따라서 사회 문화 현상이 되는 것이고, 아래 보면, 오존층의 구멍이 커지면 더 많은 자외선이 지구 표면에 도달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도, 의지랑 관련 없는 자연현상이 되죠. 마지막에 보면, 동물에게는 피부암과 백내장 발생. 이 누가? 오존층의 구멍이 커지면 이것도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앞에 보시면 다 오존층의 구멍이 커지면 그 자연계 시스템의 원리에 따라 이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가 자연현상입니다. 이런 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뭐냐면 꼭 자연현상 두 개, 사회문화현상 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기역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입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하지. 그렇지. 자연현상 확실하고 필연적이죠.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그렇지.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지. 그치? 맞는 거야. 맞고,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지. 둘다 자연현상입니다. 둘다몰 가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마지막,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지. 둘다다 자연현상이야.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여기 보면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압축적으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가? 즉, 뭐 묻고 있는 거야?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일관되게 5로 표시하라는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의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설명하냐? 지배, 피지배 관계로 설명하는 거 뭐야? 갈등론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가? 여러분 보시면 거시적 관점이냐?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느냐? 둘다 똑같은 얘기잖아. 기능론, 갈등론에 해당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게 같은 걸 묻는 거지. 네 번째 거 나왔습니다. 상황 정의. 개인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이게 바로 상황 정의, 개인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네 번째 묻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상호 의존적이다. 각 부분은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 유기적이다라고 하면 이거 기능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능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일관되게 표시한 학생을 쭉 먼저 골라보면 누구냐면 갑이에요. 예. 갑이 일관되게 고른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더라고. 예, 일관되게 고른 학생을 찾아라.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야. 그래서 선지 보면서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됩니다. 갑이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5로 표시를 했다면, 자, 갑은 무슨 관점을 가졌을까요? 저 기능론, 갈등론, 기능론, 갈등론 첫 번째, 세 번째 다 표시를 했어. 그 중에서 나는 갈등론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갈등론이다 라고 하는 거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가볼게요. 갑과 달리 병을 한번 볼까요? 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질문에 오를 했다. 병은 상징적 상호, 아니, 을과 달리 병은. 이렇게 읽은 거지. 을과 달리 병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거 여기 보세요. 그치? 을과 달리 병만? 그렇죠. 을과 달리 병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냥 묻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일관됐는지 막 하면서 표시할 필요가 없이 해설할 때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둘다 맞고요.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병과 달리 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달리 정은 정이에요. 갈등론에 해당하는 두 개의 질문에 O 표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정만 한번 체크해 볼까? 갈등론에 해당하는 거는 세 번째 질문밖에 표시를 안 했어. 그렇잖아. 두 개가 아니야. 한 개야.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했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정은 틀렸습니다. 정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에 표시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 정과 달리 무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는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 무 해볼까요?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두 개에서 여기 기능론 첫 번째 것도 기능론, 세 번째 것도 기능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것도 기능론이야. 그러니까 몇개 했어? 세개 했어. 따라서 옳게 응답한 학생은 기억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예. 이제 3번 문제를 가볼게요. 3번 문제는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네. 예. 다른 거다 빈칸입니다. 예. 따라서 하나하나씩 가서 볼게. A가 관료제라고 한다면 A가 관료제입니다. 그러면 B가 탈관료제가 되고 나는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관리층의 비중. 여러분, 중간 관리층의 비중은 어디서 높게 나타나지? 관료제.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대규모 조직이야. 피라미드형으로. 그렇다면 여기 중간에서 위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며 아래로 연결하는 중간 고리처럼. 그래서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관료제에서. 그러니까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 없어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B가 관료제라면 이제 바뀌었어요. B가 관료제. 그러면 A가 탈관료제가 되는 것이고 관료제에서 높게 들어가는 특징, 여기 나타나면 되네. 그런데 재량권의 보장 정도야? 아니지. 관료제는 규약, 절차, 문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재량권의 인정 범위는 낮지.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가볼게. 가해,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탈관료제는 그게 어려웠죠. 그렇죠? 워낙 대규모 조직이야. 규약과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웠다면 탈관료제는 이게 쉬워요. 그럼 그대로 A가 탈관료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B가 관료제가 됩니다. 그러면 관료제는 표준화, 세분화, 강조된다. 정답 3번이네요. 그렇죠? 다음입니다. 나의 경력에 따른 보상 중시 정도. 그러면 관료제네. 나가 그게 들어가면 관료제에서 크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A는 B에 비해, 아, 여러분 여기 밑줄 쫙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한다. 별표 해주시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하는 건 어때요? 예, 이건 공통점입니다. 관료제 조직이 언제 나타났어? 산업사회. 어떻게 하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해서 나타난 거야. 근데 그게 정보사회로 변화되면서 안 맞아. 그래서 관료제가 아닌 다른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둘다 모두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야. 엄청 강조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가해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하향식 의사결정이 뭐야? 위에서 여기서 결정하면 아래로 쫙 내리는 방식이야. 어디서 나타나겠어? 그렇지. 관료제에서 나타난다고. 가에 그게 들어가면 이 A가 관료제가 되고, 왜냐하면 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니까 B가 탈관료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에는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 전치 현상은 어디?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야. 목적 전치가 뭔데? 목적보다는 수단, 즉 규약 절차를 너무 강조해서 목적이 구를 전자, 굴러다녀. 그러니까 수단을 더 강조한다는 점이야. 규약 절차를. 이게 관료제의 문제점입니다. 관료제에서 크게 나타나는 점이지.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를 가볼게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한 문제가 쫙 나왔고요. 예,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어. 가장 핵심적인 힌트가 뭐냐면 E와 달리 나머지 3개는 모두 C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보자마자 이제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을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이거 보고 바로 알수 있어야 돼. 즉 뭐냐면 위에 나타나 있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여러분 공식 비공식 자발적 결사체의 관계를 쓰면서 우리 이렇게 썼었잖아. 예, 공식 자발 공식 이건 그냥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 얘네들 모두 다 뭐라고 했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이익사회에 포함되어 이 얘기인 거지. 그렇지? 따라서 A, B, D가 모두 C에 해당한다. 이익사회지. 그렇지? 공동사회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공동사회가 E야. 이렇게. 그리고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얘네 둘 중에 B, A, B, D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A이면서 B인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그럴까요? 즉 공식 조직이면서 동시에 비공식 조직인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도 있어.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도 있어. 그런데 공식이면서 비공식은 없어. 따라서 A, B는 공식이랑 비공식이야. 아, D가

D가 자발적이었었지. 아, 자발적이었을지 아니죠. 왜 이래. 자발적이었을지 아닙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지? 그치?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비공식 조직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바로 대표적으로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지.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인 거. 따라서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B가 아니고요. C에 해당되고. 맞아요. C. 이익사회에 해당되죠? 그쵸?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동호회라고 나와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사내 동호회지. 그치?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얘가 바로 뭐야? 비공식 조직이지. 비공식. 비공식은 비공식 조직 여기 있어요? 이건 동시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요? 이게 바로 이익사회에 속해요.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등학교는 C에 해당하지만 이익사회 맞아요. 학교 왜 이익사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냥 이익사회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 이익사회야. 맞아. 예? A? 아니에요. 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관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량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독서량이 뭐냐면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이고 학업 성적이 종속변인이 돼요. 그래서 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중학생에 이렇게 나와 있네. 제가 연구 주제나 이런 데 모집단이 나타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지역의 중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각 학년에서 60명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학년에서 60명씩이니까 180명이 됐네. 그쵸? 예. 얘가 뭐겠어요? 표본이네, 표본. 그래서 이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설문지에 응답하게 했어. 그래서 너 독서량이 얼마나 되니? 일주일에 몇 권이니? 일주일이라니요. 한 학기에 한 권인데요? 뭐, 이렇게 또 학업 성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A 집단에게는 하루 6개월 동안 하루에 평소보다 1시간씩 더 많이 독서를 하게 하고, B 집단은 현재대로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독서량이라고 하는 독립변인을 A 집단에게 처치했지. 그쵸.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을 뭐라고 해요? 맞아. A 집단, B, A 집단이 뭐가 되냐면 실험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B 집단은 평소대로 하겠대. 그러면 얘는 뭐예요? 통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보니까 학업 성적 증가율이 A 집단, 독서한 애들이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문제 어렵지 않지? 이제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기억은 독립변수입니다. 니은은 종속변수예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셔서 점차점차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디귿이 모집단이고. 아니야. 어떤 지역 중학교가 모집단이 아니야. 어디가 모집단이야? 그렇지, 여기. 중학생 전체가 모집단인 거야. 따라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리을은 표본 맞죠? 각 학년에서 60명씩에서 180명 표본, 이건 맞습니다. 미음을 위해서 독서량과 학업 성적 어떻게 파악했다고 돼 있어? 어떻게 파악했대? 설문지에 응답해서 했대. 따라서 면접범 아니잖아요. 일일이 가서 막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 즉 질문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비읍은 실험 집단, 너무 쉽네. 통제 집단, 맞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선생님 가설 수용된 거 아니에요? 예. 네. 가설 어디 있어? 가설 여러분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처음부터 두 번째 줄까지 여러분 보세요. 가설 있어? 독서량과 학업 성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었다만 나와 있지.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나와 있지.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학업 성적이 높아질 거야라고 가설을 세웠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가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독서량이 높아질수록 실제로 학업 성적이 올라갔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가설이 맞아떨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 모르는 거지. 그치? 알수 없답니다. 제일 중요한 선제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와의 관계야. A는 B와 달리 한 사회 내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회 일부 구성원들만 향유하는 문화가 뭐지? 일부 구성원들만 향유하는 문화가 하위문화도 그렇고, 반문화도 일부만 향유하잖아. 그러면 B와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B가 뭐겠어? 그렇지. B는 대다수가 향유하는 거니까. 아, B가 주류문화구나. 찾아낸 거야. 모든 C는 A에 해당한다. 끝났네.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여기다 써줄까요? 반문화 C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보게.

그래서 다 썼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B와 달리 AC는 무엇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AC의 특징, 이 하위 문화의 특징입니다. 하위 문화의 특징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갑국에서 T기의 네모 문화는 A였다라고 돼 있어. A가 뭐지? 그렇지, 하위 문화였다는 거야. 하위 문화였고, 동그라미 문화는 주류 문화였어, T 시기에. 그랬던 것이 T 플러스 1 시기에 가면 네모 문화는 B 문화가 됐대요. 주류 문화가 된 거지. 주류 문화가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문화는 C가 됐대.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됐네요. 아, 이렇게 상대성이네. 이제 문제 풀어볼게. 1번. A를 향유하는 갑국 구성원들이 하위 문화 향유하면 주류 문화, B 향유하지 않아요? 아니야. 어떤 지역 문화, 여러분 세대 문화 향유한다고 해서 한글 안 써? 젓가락 안 써? 아니잖아. 틀린 것이고. 두 번째, C는 지배적인 문화의 반문화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끝났어. 세 번째 갈게요. 가해 AC는 하위 문화 말하는 거야. 반문화를 포함한 하위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죠, 이겁니다.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지.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는, 이 하위 문화나 반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거는 모두 그래요. 모두. 주류 문화건 하위 문화건 반문화건 제가 경상도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그러면 경상도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겠지? 네. 전라도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거야. 그 하위 문화를 가짐으로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 문화를 향유해.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한민국 문화를 가짐으로써 정체성을 가져. 이건 이게 봉유 범위가 넓건 조건 마찬가지야. 이거 공통점인 거야. 모두야, 모두. 갑국에서 T기에 네모 문화는 하위 문화였고, 맞네요. 그렇지? 하위 문화였고, 여기 썼어. 예.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 동그라미 문화는 뭐가 됐어? 이게 됐는데? 반문화가 됐는데? 그렇지. 그래서 정답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회 실재론 사회 명목론 문제예요. 그냥 이거 혹시 실수하면 안 돼. 가겠습니다. 그래서 B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쉽죠? 얘가 쉽습니다. 참이라고 했고, 1점. 그러니까 맞는 얘기, 맞는 진술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부합하는 진술이면 1점이니까, 참이. 그래서 B는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B는 뭐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B가 사회 명목론, 개인 강조하는 거, A가 사회 실제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첫 번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A는 실제론이에요. 실제론은.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아니지. 틀렸네. 사회 실제로는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이야. 따라서 이거 거짓이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 거짓이라고 딱 말했어. 그럼 맞게 1점 되는 거지. 그치? 틀린 거야. 이게 진술이 있고, 참거짓이 있고, 점수가 있고, 막몇 단계에 걸쳐서 하니까 은근 약간 헷갈려. 은근 약간? 이게 무슨 말이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가해,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조보다 개인 의식에서 찾는다. 이거 거짓인 진술이지. 그럼 거짓 맞게 썼어요. 그러니까 1점 딱 맞네. 그렇죠? 만약에 기억이 이번에 0점이라고 한다면, 0점이라고 한다면, 가해,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사회 실제로는 강조하죠. 맞죠? 왜? 사회는 개인의 합그 이상이야. 개인은 이 저항하는 게 뭔가 불가해. 거대하거든. 따라서 이게 무슨 진술? 맞는 진술이야. 그런데 거짓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0점이 나오는 거지. 그쵸?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리을 선지가 여기가 없다가 들어가면서 막 헷갈리는 거야. 리을 선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기억이 1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1점. 이라고 한다면, 가에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맞아. 사회 실제로는 구조가 정해준 대로. 이거 참인 거지. 그치. 만약 여기 1점이면 이 참인 진술이 여기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1점인 거잖아. 이 참인 진술이 들어갈 수 없죠. 그쵸? 따라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8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주신 기억 니은에 대한 여러분 여기 사회운동, 사회운동 하고 나왔어요. 첫 번째 사회운동은 뭐냐면 환경보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사회운동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외국에서 외국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을 중심이 되어서 민주주의 이념이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신분제도를 타파하자. 혁명적인.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르죠. 여기 혁명적인 거. 기억은 과거의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분리수거 잘하자는 게 무슨 과거로 돌아가는 건 복고적인 거죠? 그쵸? 아니죠. 틀렸고요. 니은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맞아요. 혁명적인 게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이게 분리수거에서 환경 보호하자는 게 약자 권리 보호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 다음에 니은. 민주적인 신분제도가 타파된 사회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보기 어렵죠. 둘다 모두 분리수거 하자도 그렇고 민주적인 제도, 신분제도 타파하자가 둘다 모두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니은은 모두 점진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니은 딱 보세요. 혁명적인 거잖아. 따라서 점진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 니은의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이야, 9번. 9번.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머튼의 아노미론, 그냥 줬어. B는 낙인론,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부터 딱 살펴보면, 차별적인 사회적, 이거 누구 거지? 이거 완전 중요하지. 차별적인 사회적 차별적인 교제래, 제재가. 차별 교제 이론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거 누군 거냐면, 낙인 이론 겁니다. 비낙인 이론 거야. 맞지? 1차적 일탈을 했어요. 누구나 가벼운 일탈 할수 있어. 그런데 낙인 찍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2차적 일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낙인 찍히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차별적 제재입니다. 낙인 이론이고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낙인 이론은 지금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 낙인 찍히느냐, 아니냐. 이거니까.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낙인 이론은 없고요. A, C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다음,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거, 어떤 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낙인 이론이 그렇고, 차별 교제 이론이 그렇습니다. 차별, 여기 차별. 상호작용에서 배우면서. 이게 차별 교제 이론이죠? 그렇죠? 낙인 이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낙인 찍어서죠?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바로 뭐냐면, A,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 그런데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보거든. 따라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보는 건 A입니다. 정상적인 집단과 교류해라. 누구겠어요? 이건 쉽죠. 그쵸? C, 차별 교제 이론이 되죠. 답을 한번 잘 체크했는지 해볼까? 그래서 첫 번째 건 B입니다. 병만 맞았고요. 두 번째는 AC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C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A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마지막은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값은 어떠냐면 2, 2, 3점짜리를 맞았어. 그러니까 7점 이렇게 하면 되고, 을의 경우는 몇 점? 3점, 네, 2, 1점, 2점짜리. 그 다음에 병의 경우는 6점, 그 다음에 정의 경우는 3점짜리 하나 맞았네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정보다 을의 점수의 총합이 높다. 정보다 을의 점수의 총합이 높아요? 예, 을의, 정보다 을이, 아닌데? 둘이 같은데? 3으로 같습니다. 틀렸네요. 두 번째. 옳지 않은 곳은 그냥 정답 1번이네. 예.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사람은 갑이다. 맞지. 맞는 진술. 정답 맞춘 개수는 누가 제일 많아? 그렇지. 병이 하나, 둘, 셋, 네 개도 맞췄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병이 마친 특징 중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거. 낙인 이론 B죠. 그렇죠? B 하나 있고 B 하나 있습니다. 두개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시된 일탈 이론의 특징 중 머튼의 아노미론에 해당되는 특징은 두 개가 있다. 제시된 특징 중에서 아노미론에 해당하는 거 찾아볼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두 번째 거 아노미론.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거 아노미론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네. 그렇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네. 이렇게 나온 거 A, B, C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쉽죠. 뭐냐면 A는 상승 이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없어. 나 상승해가지고 하 됐거든? 이거잖아. 따라서 A가 뭐다? 하.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B는 하강 이동의 결과로 나 떨어져가지고 상 됐어. 나타날 수 없죠. 그렇죠? 따라서 B가 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 제가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거 상중하로 다시 바꿔서 그리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숫자 옮겨졌다가 틀리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각선은 어차피 뭐가 되냐면 하하, 상상.

중중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대각선은 뭐냐면 계층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계층이 일치하는 게몇 퍼센트냐면 8, 3, 24에다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44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동한 게 얼마가 나오겠어? 56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도 해볼까요? 부모 세대 하는 다 더해보세요. 그러니까 50 나오네요. 하다 더하면 50. 여긴 다 더하니까 20 나오네. 상은 20. 그다음에 여기 다 더하면 이제 30이겠네. 그래서 20, 50, 30이야.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아, 다이아몬드 형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죠. 하가 제일 많네요. 이걸 또 하라고 썼네요. 아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C를 중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쵸?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부모 세대는 뭐냐면 상위 20이고 중위 30이고 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렇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고, 자녀 세대를 보면 첫 번째 하가 얼마가 나오냐면 다 더해보면 30 나오고요. 상위 20 나오고요. 중위 5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 가장 많아. 아, 자녀 세대는 요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구하면 돼? 그렇지. 여기 이동인데 이동에는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있잖아. 그러면 상승이동부터 해볼까? 부모는 한대. 그렇지. 부모는 하예요. 한대 상이나 중으로 갔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하자고. 그리고 부모가 중인데 어디로 갔어? 상으로 갔어. 이 칸. 이렇게 세 개. 이게 바로 뭐야? 상승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승이동을 쫙 해보니까 상승이동이 얼마 나와? 쫙 더해보면 38 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가 바로 뭐냐면 부모는 상인데 하, 중으로 떨어졌어요. 부모가 중인데 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하강이동이 되고요. 하강이동은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18이야. 더해보면 18 나오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56 하고 나오게 됩니다. 끝난 거죠. 그쵸?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세대 간 상승이동을 한 자녀 수가 38이에요. 하강이동보다 많다. 맞죠? 두 번째입니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구했어요. 그쵸? 부모 세대 피라미드형이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자녀 세대 각 계층 대비 하강 이동한 자녀의 비율은 하층, 그 다음에 중층. 자녀 세대 하층 대비 하강 이동. 해보면 되잖아. 예. 자녀 세대 하 어디 있어요? 자녀 세대 하 찾아볼까? 자녀 세대 하는 여기. 자녀 세대 하는 제가 이렇게 찾아놓았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자녀 세대 하. 자녀 세대 하 대비해서 하강이동 얼마야? 자녀 세대 하 대비해서 하강이동한 건 여기 6하고 여기 이거. 그치. 부모가 상이나 중이었는데, B씨. 상이나 중이었는데 자기 하로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자녀 세대 하가 모두 30인데요. 그 중에서 12만큼 하강이동했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중 가보겠습니다. 자녀 세대 중 여기 있어요? 50입니다. 맞죠? 50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50 중에서요. 하강이동한 거 어디 있어요? 애초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6 이렇게 있어요.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가 더 커요? 그쵸? 큽니다. 따라서 하층이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입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이동한 자녀와, 상승이동한 자녀와 하강이동한 자녀의 비율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디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부모가 중층, C죠. 예. 네. 그래서 전체 얼마? 30 중에서 6만큼 하강이동했고, 30 중에서 6만큼 상승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비율이 같은 거죠. 예. 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11번. 11번. 진화론과 순환론 나와 있습니다. 볼까? 운명론적 관점. 너무 잘 나오지. 운명론적인 게 뭐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살다 보면 죽게 되고, 사회가 생성해서 성장했으면 언젠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지. 그게 바로 뭐냐면 순환론이야. 따라서 B가 순환론, A가 진화론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볼까? 예, 옳은 것은입니다. 가에 서구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지. 누구에 대한?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되니까. 진화론이 진보 발전한 곳이 어디야? 서구야. 그러니까 서구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따라서 맞다. 그 다음에 가에 미래 사회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 건 이건 누구에 대한? 순환론에 대한 비판점입니다. 그렇지? 왜? 순환론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죠.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하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대응하기 어렵지. 그게 대한 순환론.

에 대한 비판점이죠. 따라서 틀렸고,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이 동일한 주기적 변동. 큐버로 이거지.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이거지. 이게 동일한 주기적 변동이죠. 어디에서? B에서. 다음.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다. 그건 진화론의 생각이죠. 따라서 A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간다. 이게 진보 발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진화론의 입장에선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 그게 진보 발전이다. 그냥 맨날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선지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아니죠. 모두가 아니고 어디에서 A에서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을 갑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복잡합니다. 예. 카드 1에서 6까지는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이거 옳지 않은 것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두 사회를 비교해서 그 비중이 높거나 큰 사회에 해당하는 사회를 판단한 두 사회를 비교해서 그 정도나 비중이 높거나 큰 사회를 해당 카드에 해당하는 사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사회가 그 정도가 높거나 큰 내용이면 해당 카드는 정보사회 카드로 보고요. 산업사회에서 크다라고 하면 정보사회 카드로 봅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높게 해당하는 특징이면 1점, 정보사회에서 높게 해당하는 건 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1부터 이렇게 해볼게. 다원화 정도 어디서 높게 나타나요? 그렇지,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나지. 따라서 2점짜리 카드네. 그다음에 카드 2입니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라고 나왔어. 어디서 높게 나타나?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나잖아. 왜냐하면 가정과 공장, 제조업체, 산업사회는 보통 제조업 또는 회사 이런 데로 이제. 근데 정보사회 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가 가능해지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가정이 곧 일터가 되고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분리 정도는 산업사회가 높으니까 산업사회가 높으면 1점 주자라고 했지. 3번 카드에는 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카드 4번. 4번 보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의 명확성 정도. 어디서 나타나? 산업사회에서 나타나죠. 산업사회 매체가 뭐예요? TV, 라디오, 신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정보 생산자야. 그런데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여러분도 정보 생산자가 되지. 그치?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정도는 산업사회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5번 카드에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 정보사회지.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렇죠? 따라서 얘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정보사회 2점짜리 카드고요. 6번 카드에는 나가 적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점수대로 한번 해볼까? 이제 보면 1번은 2점짜리입니다. 1번은 2점짜리. 예. 됐고, 2번은 1점짜리 카드입니다. 3번은요? 3번은 가라고 써 있는 거라서 가가 어떻게 써 있느냐에 따라서 몰라. 4번은 몇 점짜리 카드? 1점짜리 카드입니다. 네. 5번은 몇 점짜리? 2점짜리 카드입니다. 6번은 몇 점? 몰라. 나라고 써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여러분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모두 몇 점? 갑은 모두 4점입니다. 갑은 모두 4점이고요. 을하고 병은 보면 3에다가 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을과 병의 점수는 같네. 왜냐면 3에다가 좀 치워서 위에 3에다가 3점에다가 가에 산업사회 특징이 들어가면 4점. 정보사회 특징이 들어가면 5점이 되는 거니까. 정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3이네. 그쵸. 그래서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3에다가 나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요약해 보면 끝납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문제 풀어볼까? 첫 번째, 가해. 직업의 이질성 정도 어디서 높게 나타나요? 정보사회에서. 그치? 이게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2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보다 갑의 점수가, 갑의 점수 4점, 을의 점수는 몇 점이야? 3에다가 2도. 그래서 을보다 갑의 점수가 1점 낮다. 그렇네. 두 번째, 쌍방향 매체의 활용 비중 어디서 높게 나타나? 쌍방향 매체, 인터넷, SNS, 정보사회에서 2점입니다. 그럼 병이 점수가 몇 점이 돼요? 3 플러스 5네요. 5네요. 갑은 몇 점? 4점.
가배

점수보다 병의 점수가 1점 높다. 맞네. 그렇지? 다음 가서 봅니다. 나의 정보 이용의 시 공간적 제약의 정도. 정보 이용의 시 공간적 제약의 정도는 어디서 높게 나타나지? 산업사회에서. 정부사회는 시 공간적 제약이 완전 내가 원할 때 접속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든. 따라서 이건 제약의 정도는 어디?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1점이에요. 그러면 정의 점수는 어떻게 되죠? 3에다가 나의 이거 들어가면 4점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건 산업사회에서 관료제 조직에서 그렇고 탈관료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으니까 분권화된. 네. 그래서 분권화 정도는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2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없다. 맞아요? 그렇지. 왜? 여기 봐봐. 여기 2점이 들어가면 정은 5점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을과 병이 가에, 그렇지, 가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역시 2점이니까, 을과 병은 최대로 해도 을과 병도 5점이야. 따라서 정이 5점 맞으면 정보다 높게 맞은 사람은 없어. 정하고 같은 을, 병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따라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은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럼 옳지 않은 거 5번이겠네. 가에 지식과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 어디에서? 정보사에서. 그럼 2점입니다. 네. 그리고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어디에서? 산업사회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관료제 1번, 1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정이에요. 정은 나의 1점짜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은 4점 받지. 그치? 오히려 을과 정이 어때요? 5점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이 아니고 을과 병이 됩니다. 을과 병이 더 높은 점수 받죠. 옳지 않은 것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단 말이야. 예. 갑은 영국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기 공부를 했어요. 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영화 감독의 눈에 띄어서 영화 배우 제의를 받았고, 갑은 이를 받아들여서 영화 배우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영화 배우네. 연기력이 알려지면서 캐스팅하겠다는 영화 감독들이 많아졌고요. 결국 갑이 출연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주연상을 휩쓸었어. 예능 프로그램에도 섭외 1순위가 됐어요. 근데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네. 당선도 됐네요. 근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대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다시 영화 배우 할까 고민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갑의 성취지이다. 맞아요? 그렇지. 기억과 달리, 니은이 갑의 성취지이죠. 그렇죠? 기억은 하고 싶었는데, 꿈을 가지고 싶었는데, 되진 않았잖아. 그래서, 갑의 성취지인은 영화 배우. 맞고요. 두 번째, 디귿의 경우에 주연상을 휩쓸었어. 왜? 연기를 너무 잘했나 보지.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은 역할과 다르죠. 역할은 뭐예요? 기대하는 거지. 그치? 역할 행동이 뭐야? 이게 실제 수행한 거지. 그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보상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 역할, 행동,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죠? 따라서 맞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장에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어. 그건 영화 배우로서 나간 거예요. 아니지. 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의회 의원 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 아무거나 잘못 연결했네요. 그리고 다시 영화 배우로 돌아갈까? 이거 역할 갈등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할 갈등은 항상 지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학생이면 학생에 요구되는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아들 딸이에요. 거기에 요구되는 역할이 있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돼. 그게 역할 갈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 잘, 이게, 이거는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종종 나오고요. 관점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4단원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관점만 가지고 한 문제로 출제가 되면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지 하나 정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 지금 아래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지금 여기 아래 질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선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들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답변이 있고 점수가 있었을 때이 A, B가 어떤 관점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료 수집 방법에도 이게 나올 때도 있고 문화 4대주의에도 나올 때도 있고 즉 어떠한 이론들을 구분할 때이 문제의 유형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쉽게 나온 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압축적으로 요약해라. 질문이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높은 점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그러면 질문을 먼저 간추려 보도록 할게. 이건 다. A는 B와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 전체의 합의에 기초한다고 보는가? 라고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이거 뭐라고 묻는 거야?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을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야. 라고 하면 그렇지 갈등 논이지. 왜? 계급을 재생산하려고. 그런데 사회 전체가 공정한 분배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한 차등 분배에서라고 하면 기능 논인 거지. 그렇죠. 이 선지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 전체의 합의로 사회 규범이 만들어졌냐, 분배 기준이 만들어졌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뭐 물어보는 거? A 기능 논이냐? A 기능 논이야?라고 묻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B는 A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건 누가 그래? 그렇지. 갈등론이 그런 거야.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해. 왜? 가치 있는 게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건막 차고 넘치지가 않아요. 희소하기 때문에 누군 많이 가져가고 누군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기능론. 갈등론 다 파야 돼. 지배층이 계급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나온 거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그럼 이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B는 갈등론이야?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이거 별표입니다. 여러분, 기능론자 눈으로 보건 갈등론자 눈으로 보건 당연히 어떻겠어?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인 거지. 누구 눈으로 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모두야, 모두. 그래서 모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그래요.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아니오라고 한 여기가 틀린 게 되는 거야. 끝난 거지. 왜? 누가? 을이 3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니오, 아니오, 얘가 다 맞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기능론이냐 물었는데 아니래. 아닌 게 맞잖아.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것이고 A가 갈등론입니다. 되고요. 그러면 B가 갈등론이 아니래. B가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무엇인지 찾았고 값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아니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라고 한게 틀렸지? 근데 얘 2점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번째 거 맞았고 네 번째 거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도 을과 똑같이 아니오로 썼고, 그 다음에 니은도 똑같이 을과 똑같이 예로 썼겠네. 그래야 이 점이 나오는 거잖아.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고 아니오가 되고 니은은 예가 된다. 두 번째 갑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가 맞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A는 뭐예요? 갈등론입니다.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갈등론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 맞으려면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능론이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이거 바로 기능론 얘기. 여러분,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합니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어때요? 각 부분이. 눈이 훨씬 중요해. 뭐? 속눈썹보다. 심장이 훨씬 더 중요해. 예, 네, 다른 어디, 다른 기관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덜 중요한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능론이야. 그러니까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능론의 생각입니다. 다음, 가의 균등, B는 뭐냐면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라고 보죠. 저 왜? 그렇지. 기능론은 차등 분배, 공정한 차등 분배.

중요한 역할을, 중요도가 다르잖아,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게 더 많이 분배하고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보거든. 그랬을 때더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봐요. 따라서 차등 분배 찬성하기 때문에 균등 분배는 어려움을 야기에 맞아 딱 맞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켜 따라서 불평등은 타파해야 돼라고 보는 건 누구의 입장이겠어? 갈등론의 입장이죠. 그렇죠? 따라서 B는이 아니라 A는 아니 갈등론은 아 아니죠. 이게 다시 여기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거. 누가 간과해요? 키농론이 간과하고 있죠. 예, 불평등 상황이 돼서 정말 사회적으로 최하층이야. 내가 노력해봤자 되겠어? 라고 하는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기능론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이 비판을 받는 건 누구? 이 비판을 받는 건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15번 풀었고요.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하고 나와 있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고등학생 1000명, 좀 많게 보이지? 설문조사 딱 나왔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질문지법 하고 되죠.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보다 적은 수를 선발해서 심층 면담. 그냥 키워드를 봐주러 주었습니다. 면접법 하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어느 중학교 2학년 한개 반을 선정하여 학급에 1개월간 머무르면서 모두 담았습니다. 카메라를. 이게 바로 뭐지? 참여 관찰법이지.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거야. 그대로 생생하게.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 통해서 심층적인 직접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 일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 면접법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여기 둘다 공통적으로 면접법 있네. 그렇죠. 둘다 공통적으로 B 이렇게 있네. 그렇지. 따라서 면접법이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가 질문지법, C가 참여관찰법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 A가 뭐예요? 질문지법 대표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얘 양적 연구. 연구해서 행해주는 거지. 틀렸고요. 두 번째, B는 C에 비해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다. 여러분, 통제 수준으로 따져보면 질문지법이 딱 애초에 딱 만들어진 질문만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통제 수준이 질문지법이 1등. 두 번째, 면접법은 대량의 질문을 뽑아간 다음에 막 질문하는 거지. 그런데 참여관찰법은요, 아무것도 조작 통제하지 않아요. 따라서 뭐가? C가 가장 통제 수준이 낮은 거죠.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C는 A에 비해 실제성이 높은. 그렇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정답은 너무나 쉽게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A, B는 C에 비해서 주관적 가치가, 주관적 가치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 등의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B, C는 A에 비해서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다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질문지법, 즉 A와 면접법 B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질문, 질문지법,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를 통해서 질문지를 던지게 되는 것이고, 면접법 대화. 그래서 A, B는 C와 달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지. 1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문화 4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옳은 답안 내용 한 개당 1점이에요. 문항 배점 모두 2점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채점 결과 다 맞는 거. 얘가 큰 힌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다. 여기 보니까 A와 다른 B의 특징입니다. 예, 뭐냐면 다른 B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우열이 존재하는 거 어떤 거 우열이 존재하는 거지?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게 우월해. 사대주의, 다른 게 우월해라고 보는 거잖아. 따라서 B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뭐겠어? 그렇죠. 상대주의입니다. 따라서 아, A가 문화 상대주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0점 하고 나와 있어. 이것도 아주 큰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한번 가볼까?
B와 다른 C의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C의 특징.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렇죠. 그래서 B와 다른 C의 특징으로서 자문화 중심주의 얘기했더니 들렸네. 그러면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C가 사대주의입니다.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비가 자문화중심주의. 자, C가 뭐냐면 4대주의. 그 다음에 A가 뭐냐면 상대주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에는 뭐 들어가야 돼? 2점이니까 가에 자문화중심주의의 특징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에는 4대주의 특징 들어가면 안 됩니다. 0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둘에는 뭐냐면 1점이니까 다나 라에는 둘 중에 하나의 상대주의 특징 들어가면 되겠죠? 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 서로 다른 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에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입니다. 우리 문화가 최고야라고 하니까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그쳐 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 나의 국수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들어갈 수 있죠. 왜? 이거 0점입니다. 첫 번째 것도 자문화중심주의 특징 써서 이것도 틀렸어. 두 번째 국수주의가 뭔데? 자문화중심주의의 특징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께 가장 순수한 그 자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문화중심주의의 특징이 돼. 사대주의 특징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0점 딱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가서 봅니다. 다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 라고 하면 오 상대주의 특징으로 여기 1점이야. 그쵸? 얘가 들어가면 라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뭐가 그래요? 그렇지 상대주의가 그래. 이해하지 평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점이야.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1점 나와야 되는데 2점 되어버립니다.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가볼게요. 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뭐 나왔어? 동화, 병존, 융합,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리고 이건 개념형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개념형 문제보다는 사례에서 동화가 일어났는지 융합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찾아내는 형태로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쵸? 예,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특징을 갖는 게 뭐예요? 중요하죠. 뭐가 그렇죠? 융합이 그렇습니다. 문화 여기다가 융합이라고 여기다 써볼게. 융합의 경우는 융합의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어요. 외부 문화 요소가 왔어요. 그래서 어때?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쌀밥이 있어요. 햄버거가 왔어요. 그래서 밥버거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으로 A, B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건 융합.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뭐가 있다? 융합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A, B 중에 하나는 융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졌는가? 예,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 건 어떤 거? 그렇지, 이건 동화가 되죠. 그쵸? 동화입니다. 동화가 예라고 할 거야.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동화만 예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아니요라고 말할 거니까 이 B와 C가 나머지 병존이나 융합이 되고 동화가 A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화가 A예요. 그러면 여기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융합이지. 첫 번째 질문에서 A가 동화니까 B가 융합이고 그럼 병존이 C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었어.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가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가? 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거 A랑 C를 한번 써볼게. 동화는요?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병존은요? 새로운 문화 요소 하나 더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죠. 그렇죠?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구분할 수 없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 따라서 가에 이 질문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나의
외부 사회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향유하게 되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사회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온 건 동화도 외부 사회의 접촉으로 다 외재

0: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모두 다 그렇단 말이야. 따라서 A, 동화도 외부사회의 접촉으로. 그다음에 B, 융합도 외부사회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향유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예니까 구분할 수 없는 질문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되고,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옳은 것은 네, 다음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에 양의학과 한의학이 모두 존재하는 거. 너무 쉽네. 모두 존재하는 거 문화 병존입니다. 따라서 뭐지? C라고 하셔야 되고. 식민 지배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 요소 사라졌어. 너무 쉽네. 그리고 식민 지배 국가의 의복이 널리 퍼졌어. 이게 바로 뭐예요? 동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화 A. 이것도 너무 쉽네. 다음 A는 문화 동화입니다. 동화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다. B, C와 달리 A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다. 아니에요. 동화도, 병존도, 융합도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동화는 뭔가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지는 거니까 강제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자발적으로도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관련된 문제예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A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A 절대빈곤이다 이렇게 쓴 거지. 그치?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 B는 중위소득의 50%다. 을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 B는 상대빈곤 이렇게 쓴 거지.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내용을 발표하는 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A가 절대빈곤이고 B가 상대빈곤이 되어야 되겠네. 맞죠? A가 상대빈곤이고 B가 절대빈곤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때? 갑과 을이 틀려서, 2명이 벌써 틀려서 날아가. 그러니까, 아, A가 절대빈곤이고 B가 상대빈곤이며 병과 정 중에 어때요? 맞는 사람이 한 명이고 틀린 사람이 한명 있다. 틀린 사람이 여기 중에서 한 명이 있겠네. 라고 하는 것도 추론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 가에 B와 달리 A는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규정됩니다. 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소득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뭐지? 상대 빈곤이야. 그러면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사회의 소득 이렇게 딱줄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바로 중위 소득이라고 하잖아.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틀린 진술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역의 병이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병이 틀린 애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나의 B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체감하는 빈곤이야? 아니야. 이거 두개다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빈곤입니다. 왜 객관적 빈곤이에요? 저 중위소득의 50% 또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본인이 체감한다? 이건 주관적인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어때? 여기 나에 들어간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죠. 그러면 정이 틀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 그렇지? 옳은 학생의 마지막 D급. 기역에 병이 포함되면 즉 옳은 내용에 병이 포함이 되면요. 가에 옳은 내용, 나에는 어때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해볼까? A와 달리 B는 상대빈곤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틀렸지. 왜? 절대빈곤이건 상대빈곤이건 그 빈곤 상태에 빠지면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잘 들어갔다. 만약에 기역에 정이 포함이 되면 즉 나에 맞는 얘기고 가에 여기 틀린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 가구수와 B 가구수를 더하면 전체 가구수 아니죠. 그쵸? 네. 왜냐하면 둘 A 가구면서 동시에 B 가구인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회를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오해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2가

0: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0강에 오셨습니다. 총 35강의 강의 중에서 여러분 30강까지 오셨다는 말은 정말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완강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30강 역시 어떤 내용이냐면요. 밑줄 친 어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한 가지 경고하자면, 경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기출문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41번 문항입니다. 41번 문항은 2022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능 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볼 건데 어려워졌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조금만 더 심도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 어떤 것이 시사되어졌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시사되어졌냐면요. Organic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rganic 하면 유기농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줄 거야. 컴마 찍어가지고 동격으로 이런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냐면요. In which only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as inpu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천연 재료들만, 즉 혹은 오직 천연 상품들만이 뭐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래. 투입물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것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농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말이 너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유기농 물품 혹은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봐. 그랬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떠올라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뭔가 화학 재료를 써서는 안 되고 천연 재료 그대로를 쓰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기농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연 재료들만을 input, 투입물로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유기농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would be less damaging to the biosp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권에 훨씬 더 피해를 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장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용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쉬운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권,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피해를 덜 준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원래 추측으로도 알 수 있지. 아,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뭔가 피해를 덜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치? 자, 그랬는데 large scale adoption of organic farming method however. 얘들아, 어휘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접속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어떤 접속사가 나왔냐면 however 이라고 하는 하지만 접속사, 즉 옆접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밑에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거든. 맞지? 자, 그랬을 때 아, 유기농 방법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뭔가 환경에 피해를 덜 끼치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그 반대 내용은 뭐야? 사실은 이런 유기농 방법이 환경에 피해를 끼쳐 혹은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휘 문제에서 얘들아, 접속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는 organic method. 여기서 친환경적인, 뭔가 유기농적인 방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은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기농 farming meth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농적인 경작 방법을 너무 대규모로 채택을 하게 되면 would reduce yie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서서 말한 거는 환경의 피해를 덜 끼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지만 however이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부터는 지금 부정적인 측면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duce라고 하는 1번 키워드는 맞겠네. 그랬을 때 이 친환경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너무 대중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요. 생산량을 줄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는 높여주게 될 거래요? Increase production cost for many major cro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작물들에 있어서의 생산 비용은 높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부정적인 측면을 짚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1번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inorganic nitrogen suppli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organic 하면 무기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기질의 이런 질소 공급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무기질의 질소 공급 하면 너무 표현이 어렵지. 그러면 이걸 조금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들아, inorgan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앞서서 나오는 유기농적이 아니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유기농이지 않은 거를 우리는 쉽게 설명해서 한번 화학적인 뭔가 재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거, 친환경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공급은요,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moderate to high levels of produ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moderate 하면 뭔가 보통의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럼 보통 정도에서 높은 정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혹은 무기질 질소 공급은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필수적인 2번이 왜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선 내용이 얘들아 뭐였어? 이렇게 유기농적인 방법을 대대적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생산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뭔가 생산 비용은 높인다 그랬잖아.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기질의 질소 공급은 무조건적이게 필수적이게 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무기질의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for many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많은 비콩과의 그런 종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무기질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필수적이냐면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 often are either limited or more expensive than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천천히 한번 짚어보자면 왜 얘네들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왜냐하면 organic supplies 라고 하면 얘들아 유기질 공급이에요. 뭐에 있어서의 유기질 공급이냐면 이런 질소성을 띠는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우리 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유기농적인 공급을 계속 해주는 것은요, often are either A or B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제한적이거나 지금 여기서 유기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제공한다는 말인 즉슨 뭐를 제공한다는 거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유기농적으로 비료를 제공한다는 거는 뭔가 가축으로 나온 것 같은 퇴비, 지금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가축에서 나온 퇴비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치? 내가 만 평의 땅에다가 퇴비를 댈 만큼 가축의 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제한적이거나 혹은 more expensive, 더

가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뭐에 있어서의 이점이 있냐면요. To the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지금 여기서 콩과 식물이라고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떤 거에 사용? 광범위적인 사용에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거름이나 혹은 콩과 식물을 친환경적인 거름 작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얘들아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런 거름 혹은 여기서 친환경적인 거름으로서 뭐를 사용하는 거? 이런 콩과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얘들아 앞서서 나온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야? Organic supplies. 그치, 맞아요. 유기농적인 혹은 유기질적인 그런 공급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이점이 있다 그랬어? 아니야, 얘들아.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훨씬 더 비싸고 제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3번 표현, benefit 이라고 하는 이점이 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들아, 무슨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냐면요. limitation. 뭔가 한계점들이 있다 혹은 constraints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죠? constraints라고 하는 아 제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번 it 이미 답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은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요. weed control can be very difficult. 이런 잡초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or require much hand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잡초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수작업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fewer people are willing to do this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 왜? 지금 여기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고요. 많은 수작업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변 fewer 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뭐 하게 됨에 따라서 as societies become wealthi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잘 살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수작업을 많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번 표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me method 몇몇 가지 방법. 자, 그런데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used in organic far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농적인 농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howeve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앞부분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유기농적인 방법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짚고 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however 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한번 또 뒤바꿔준다는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얘들아 지금 2022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용이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면 however, 하지만이 또 한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고 있는 organic farming,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거, 유기농적인 경작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점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밑에 부분으로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 농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가지 방법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such as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rop rotation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윤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윤작이라고 하면 뭔가 같은 땅 내에서 올해는 뭐 밀을 심고 내년에는 그 똑같은 땅에 순무를 심고 라고 해가지고 농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거를 우리는 윤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윤작과 같은 합리적인 사용 혹은 specific combination 어떤 특정한 조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조합을 이루어내냐면 무언가 경작과 가축 경영 사이에 특별한 combination, 조합을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들은요, can make important contrib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특별하게 조합을

효과를 이루어내거나 뭔가 이런 합리적인 사용을 하는 것은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또 한 번 반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표현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문장까지는 아, 그 친환경적인 유기농적인 방법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측면을 말했는데 howeve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면서 내용을 뒤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적인 방법을 뭔가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자, 어디에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냐면요. To the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농촌 생태계의 sustainability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오케이 맞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반드시 복습할 때 한번 찬찬히 스스로 읽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이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규모 도입 시에는 수확량을 낮출 수도 있고 그 비용을 높이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질소 공급의 제한과 잡초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성 유지가 어렵지만 작물 순환과 같은 적절한 활용을 한다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에서 짚어주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42번입니다. 같은 수능에서 42번 문제인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겠네. 그치? 그래서 어떤 사물들을 분류해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is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 물건들을요,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고 and it isn't hard to see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시를 말해주겠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Trying to shop in a supermarket. 너가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 시장을 본다고, 장을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근데 그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Where the food was arranged in random order in the sh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 내가 사려고 하는 식품이 선반에 random or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막 늘어져 있는 그런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장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몇 개만 읽어보자면 토마토 수프가요 next to the white bread in one ais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토마토 수프가 그 흰색 빵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hicken soup in the back next to the 60 watt light bul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 치킨 수프가 60와트 전구 옆에 있는 즉 뭔가 random order 체계적이지 않은 무작위적으로 배치된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봅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찾고 싶은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그치? 여러분 만약에 치약을 사러 갔는데 그 치약을 한 바퀴를 뺑 돌고 나서 돼지고기 옆에서 찾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어렵잖아. 그치? 자, 그래서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업무는 would be time consuming.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오케이 A번 표현 괜찮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들 수도 있고요. And extremely difficult. 굉장히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In the case of supermarket, 이러한 슈퍼마켓의 경우에서는요, someone had to desig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렇지, 얘들아. 분류의 체계를 디자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랜덤하게 배치가 된다면 물건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B번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얘들아, 슈퍼마켓 예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There is also a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embodied in our own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디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냐면요. In our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언어에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슈퍼마켓 예시에서 우리 언어에 대한 예시로 넘어오고 있어. 맞지? 자, 그랬을 때 the word dog,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강아지 혹은 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종의 그 동물들을요, 서로 묶어준대.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강아지 혹은 개라고 하는 그 단어 아래 여러 가지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시츄도 있을 수 있고, 말티즈가 있을 수도 있고, 닥스훈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강아지나 개라고 하는 단어 하에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종들이 속해 있고요. And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를 다른 종에 있는 그 동물과는 구분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단어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uch a grouping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는 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아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양이야. 라고 해서 묶어주는 것은요, may seem too abstrac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어떻게 보여지냐면 너무나도 abstract, 추상적이래. 얘들아, 추상적이에요? 지금 강아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강아지 혹은 개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추상적이야? 아니지, 너무나도 명확하죠? 명확하다라고 하는 obvious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분명한, 명확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obvious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지어주는 거, 분류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obvious, 뻔해 보여서, 명백해 보여서, to be called classification, 분류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분명해 보인대. 자, 하지만 this is only because 왜 이렇게 뻔해 보이냐면요.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뻔해 보이는 거래.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애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울 수도 있겠네. 그치? 너가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s a child, 자, 어릴 때 learning to speak 어떤 어린 때냐면요, 너가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어린아이일 때. You had to work hard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분류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이런 분류의 체계를 배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분류의 체계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야, 초반에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그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이전에는요. You probably make mistakes. 너는 아마도 실수들을 많이 했을 거래. 자, 어떤 실수냐면요. Like calling the cat a do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고양이를 보고 어? 저거 강아지다 라고 부르는 실수를 했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너가 만약에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는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걸 말하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너가 만약에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the whole world would seem like the unorganized supermark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분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이 전체 세계는요,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일 거래. 정리되어지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게 맞지.
왜? 지금 여기서 너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부정적인 키워드인 unorganized랑 연결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너는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너는 유아기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유아라고 하는 것은요, for whom every object is new and unfamili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새롭고 굉장히 낯설게 될 것이다. 뭐를 배우지 못하면? 분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자, 그랬을 때, in learning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이런 분류의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므로, we will be learning about the structure.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구조를 배우는 거래. 어떤 구조? That lies at the core of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있는 그 구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사물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조직화하고 그 구조를 배움으로써 모든 사물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유아기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핵심 구조, core structure이라고 말했었죠. 핵심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괜찮다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In economic system, 자, 경제 체계 안에서 얘들아, 경제 얘기할 건가 봐. 경제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자면 경제 체계 안에서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has impact on an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분야에서 발생한 것은요, 어디에 영향을 끼친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래서 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in one sector. 한 분야에서 발생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치? 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요가 is derived from 어디로부터 유발되어진 거냐면 다른 부문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경제 지문이 나오면 밑에 예문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바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 consumer, 소비자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Buying a good in a store, 만약에 어떤 가게에 가서 물품을 사는 소비자가요. Will likely trigger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것을 trigger 이라고 하면 촉진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샀어. 예를 들어서 쌤이 마트에 가가지고 샐러드를 하나 샀다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소비자는요, 무엇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냐면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거, 보충할 만한 것을 유발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왜? 얘들아, 왜 여기서 보충해줘야 되냐면요, 쌤이 지금 샐러드를 하나 샀잖아. 그러면 매장 입장에서 10개가 있어야 될 샐러드가 9개가 된 거니까 당연히 하나를 보충하려고 하겠지.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which will generate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demands for activ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거래. 자, 어떤 활동인지 살펴보자면 such as manufacturing, resource extraction, and of course,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 제조해내는 거, 그리고 자원을 추출해내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운송이라고 하는 그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당연하지, 얘들아. 쌤이 지금 샐러드를 하나 샀다고 했잖아. 그 샐러드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조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그 자원을 추출해내는 과정도 거쳐야 할 거고, 샐러드를 만든 곳에서 그 상점까지 운송하는 운송이라고 하는 그 액티비티, 활동도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치?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랬을 때,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 다른 점이 있대. 뭔가 상품을 물건을 파는 것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운송에 대해서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It cannot exist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운송,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A movement cannot be sto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움직임, 운송,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치 얘들아, 지금 마트에서 샐러드를 못 팔면 내일 팔면 되지. 왜? 저장이 되니까. 근데 운송, 운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장이 안 되는지 진짜 한번 살펴보자면 An unsold product can remain on the shelf of a store until b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팔리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점의 shelf이라고 하면 선반이죠. 그 상점의 선반에 남아있을 수 있대.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냐면 사질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but An unsold seat on a flight.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팔리지 않은 좌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팔리지 않은 좌석이 얘들아 저장이 돼? 아, 이거 남겨놨다가 내일 손님한테 팔아야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좌석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운송, 운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2번도 맞는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행기에 있어서의 unsold seat, 팔리지 않은 좌석, 혹은 or unused cargo capacity in the same flight, 그 똑같은 비행기에 있어서 팔리지 않은 혹은 사용되어지지 않은 그 화물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remains unsold, 어떻게 남아있는데? 팔리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거지. 저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nd cannot be brought back as additional capacity l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다시 되돌려질 수가 없는 거지.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의 좌석이 안 팔렸으면 그 좌석은 영원히 팔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an opportunity has been seiz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운송의 경우야. 운송의 경우에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포착되어진다. 얘들아 안 팔렸어 좌석이. 근데 기회가 포착이 되는 게 말이 돼? 아니지.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때 seize 라고 하는 포착하다 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 쓸 거야? missed. 사라지게 된다, 놓쳐지게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송의 경우에는요, 그럼 기회가 당연히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 놓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런 거냐면, since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제공되어지는 그 운송의 양 자체가 has exceeded the demand fo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보다 더 공급이 뛰어 넘었기 때문이지. 즉,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 공급하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놓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얘들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팔려고 하는 좌석만 많아. 그러면 당연히 기회는 놓쳐지는 게 맞겠고요. 그랬을 때 The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is often ver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an equivalent suppl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derive이라고 하면 유도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유도된 운송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요. is often very difficult, 굉장히 뭐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냐면요. 그 상응하는 공급과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우리의 운송을 살까? 우리의 운반되는 시스템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and actually 실제로 transport companies, 이러한 운송회사 같은 경우는 would prefer to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걸 왜 선호하냐면요, To accommodate unforeseen demand, often at much higher pr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분의 좌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걸 수용하기 위함이래요? Unforeseen dem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항공기 회사라고 쳐봅시다. 100개의 좌석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뭔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쌤이 미국행 비행기를 100좌석을 마련을 해놨는데 아, 미국에서 어떤 행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

사람들이 막 미국행 티켓을 사게 된 거지. 좌석을 사게 되면서 뭔가 훨씬 더 높은 값으로 이러한 unforeseen demand, 예측하지 못했었던 티켓을 팔 수도 있으니까, 아, 항공사들은 여분의 좌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선호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 예측되어지지 않은 수요를 수용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좌석을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들어맞고 있죠. 자, 그래서 5번까지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얘들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어. 쌤이 샐러드를 사서 그 샐러드를 운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타 부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저장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과 그 수요를 초과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며, 즉,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용량 확보와 수요 공급의 조화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얘들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면 In studies, 자, 어떤 연구냐면요.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타민 C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자, 비타민 C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금 그거를 실험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랬을 때 researchers typically divided the subject into two grou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진들은 그 피 실험자들, 즉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대. 자,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요,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the experimental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험 집단이죠. 실험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비타민 C를 제공한 집단이지. 자, 그리고 receives a vitamin C supplement 이런 비타민 C의 그 영양제를 공급받은 집단이고요. And the other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요, control group이라고 해서 통제 집단입니다. 통제 집단인 경우에는요, does not 비타민 C의 공급을 받지 못한 그런 그룹이겠죠. 그래서 실험을 두 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researchers observe both grou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은요, 두 개의 그룹을 둘다 관찰을 한 거죠. 무엇을 밝혀내기 위해서 whether one group has fewer or shorter colds than the 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뭔가 감기도 덜 걸리고, 감기가 걸려도 좀 짧게 걸리는 그런 효과성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두 개의 집단을 다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the following discussion, 그 뒤따라 나오는 논의가요, 무엇을 밝혀주냐면, Some of the pitfalls inherent in an experiment of this k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내재된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아, 그래서 이런 비타민 C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경우의 실험에서 뭐가 발생한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ways to avoi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함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함정들을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이 함정들이 어떤 함정들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in sorting subjects into two groups, 만약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때, researchers must ensur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냐면요. Each person has an equal chance of being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각각의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대요? Being assig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당될 수 있는 그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쌤이 지금 실험 집단에 들어가는지 통제 집단에 들어가는지 그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 현진쌤은 건강하시니까 실험 집단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뭔가 동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is is accomplished by a random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문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이것은 뭐에 의해서 완수되어질 수 있냐면요. random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randomization 이라고 하면 임의 추출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 추출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달성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the subject are chosen randomly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피실험자들은 어떻게 골라질 수 있냐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지금 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를 통해서? By flipping a coin, 뭔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실험 집단 가시고 뒷면이 나오면 통제 집단 가시고 그렇게 해야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의 추출의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혹은요, or some other method involving chance, 뭔가 운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 뭐 해야 된다? 실험 집단을 분류해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무작위 방법은요, helps to ensure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result reflect the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처치를 반영한다 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치는 뭘까? 이때 등장한 처치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C를 제공하는지 제공하지 않는지 얘를 처치라고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처치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뭐다?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mportantly,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e two groups of people must be similar.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야? 그 두 집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어때야 된대, 얘들아? 비슷해야 된대, 그치? 그래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나머지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가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야만 하고요. And must have a same track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그런 의료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료 과정이 있어야 됐는데요. With respect to co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기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뭐 하기 위해서? To rule out the possi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뭔가 비슷한 집단을 데리고 와야겠지. 자,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That observed differences in the rate, severity, and duration of cold might have occurred any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감기와 관련된 비율, 감기가 1년에 몇 번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걸리는지 감기가 한 번 걸리면 그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관찰된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possibility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실험 집단, 두 집단 자체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rule out, 배제하다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if,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the control group would normally catch twice as many colds as the experimental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어. 통제 집단이 그 실험 집단보다 1년에 2배 정도 감기가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야. 즉, 원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을 통제 집단에다가 몰아놓는다면 then the finding proved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실험 결과는 그 어떠한 것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애초에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인데 비타민C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해낼 수 없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D번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experiments involving a nutri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양과 관련된 실험에서는

diet of both groups must also b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두 그룹의 식단 또한 달라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다르라 그랬어? 앞에서 뭐 하라 그랬어? 그 실험하는 두 개의 집단은 서로 비슷해야 된다 라고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랬을 때 different가 아니고 어때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 similar 이라고 하는 반의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실험하는 집단이 먹는 식단 또한 비슷해야지. 그치? 자 그랬을 때 especially with the respect to the nutrition being studi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실험이 되어지는 그 영양소에 관련해서는 식단이 비슷해야 돼. 즉 여기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비타민C를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고 뭔가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식단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If those in experimental group,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were receiving less vitamin C from their usual diet, 그들이 원래 먹고 있던 식단보다 비타민C를 덜 받게 된다면, then any effect of the supplement may not be appa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양제의 그 어떠한 효과도 명백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식단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 해야 된다? 비타민C 실험에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즉 여기서 말하는 오류가 뭐야 얘들아? pitfal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오류는 뭔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C 실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한다. random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 썼었죠.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해서 각 대상자가 어느 그룹이든 속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자, 특히나 영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구되는 두 집단의 식단, 다이어트라고 했었습니다. 그 식단이 서로 비슷해야 실험 결과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5번이고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Spore can trigger an emotional response in its consu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반응을 유발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감정적인 뭔가 반응이 오죠. 그랬을 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그 소비자에게서 끌어낼 수 있다. 유도해낼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감정적인 반응은 반응인데 of the kind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상품에서는 거의 일으켜지지 않는 종류의 감정 반응이 일어난대. 아, 그래서 스포츠를 소비할 때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반응이 등장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Imagine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Bank customers, 어떤 그 은행의 소비자가 buying a memorabilia to show loyalty to their ba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념품을 샀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 본인의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래. 얘들아, 예를 들어서 쌤이 A라고 하는 그 은행에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주는 뭔가 티셔츠, 굿즈들을 막 사는 거야. 우산도 사고, 티셔츠도 사고, 응원봉도 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은행의 충성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념품들을 사지 않아요. 혹은 어떤 소비자를 한번 상상을 해볼 거냐면요.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자동차 보험 회사랑 너무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너무나도 동질감을 느껴서 that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의 로고를 자신의 몸에다가 타투로 새기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일반적인가요? 아니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identifying, 동질화하다, 동일시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은지 한번 보면요. 너무나도 동일시해서,
너무나도 동질감을 느껴서 그 자동차 보험 회사의 로고를 본인의 몸에다가 타투로 새긴다고 했으니까 너무 동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1번 표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왜? 그 스포츠에 관련된 기념품을 사는 것도 사실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 스포츠 팀의 로고를 본인의 몸에 타투로 새기는 경우도 꽤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은 뭔가 다른 특성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We know that.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Some sports followers are so passionate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몇몇 스포츠 추종자들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하는 소댓 꿈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몇몇 스포츠 추종자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인 거야. 뭐에 대해서? 그 운동 선수에 대해서, 운동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that their interest borders on obs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흥미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진 거야? 뭔가 집착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본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그것이 이제 집착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표현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this addiction, 이러한 중독, 스포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provides emotional g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접착제 같은 것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감정적인 접착제 같은 경우는요, that binds fans to tea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포츠 팀과 스포츠 팬들을 연결시켜주는 끈끈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and maintains loyalty, 그리고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냐면요. Even in the face of on-field fail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장에서 실패를 직면했을 때도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감정의 접착제 같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Even이라고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장에서 실패를 했을 때도 뭐 해? 우리의 충성심을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실패했을 때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대부분의 매니저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무엇을 꿈꾸냐면요. Having custom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소비자를 갖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어떤 소비자냐면요.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스포츠 팬들만큼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을 갖기를 희망하는 매니저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있는 반면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 팬들은 어때, 얘들아? 완전 열정적이잖아. 그래서 몇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소비자들 있으면 좋겠다. 꿈을 꾸기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반은 뭐예요, 얘들아? 이 다음 내용이겠지. 하지만,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 스포츠에 의해서 유발된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쵸? 앞서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 스포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 같은 경우가 팬들과 스포츠 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측면에 대해서 짚을 거야?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짚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지금 내용이 한번 뒤집어진 다음 부분의 어휘를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sports emotional intensity can mea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포츠의 감정적인 격렬함,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can mean that.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 그 조직이 strong attachment,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어떤 거에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노스탈지아라고 하면 향수거든요. 그 과거에 대한 향수나 혹은 클럽 트래디션 그 클럽 스포츠 클럽의 전통에 굉장한 뭐를 가지고 있다? attachment 애착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돼?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야 되는 글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 they may increase efficiency. 자, 얘들아, 벌써부터 이상하지? 그 결과로, 과거에 막 집착해. 과거에 집착하는 결과로, 그 조직은 may increase effici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질까, 얘들아? 아니지, 지금 뭐에 대해서 짚는다 그랬어? negative impact. 앞으로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짚겠다고 했는데 지금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한다, 혹은 이런 효율성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좋겠죠? ignore 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혹은 뭐 hinder, 저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 그 조직은요, 무엇을 무시하게 되냐면요,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혹은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재빨리 바뀌어 가는 그 시장 조건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필요를 무시하게 된다, 혹은 저해하게 된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 proposal to change club col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proposal 하면 제안이거든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스포츠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 이건 좀큰 제안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스포츠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은 뭐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냐면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투영해내기 위해서 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팀 색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하는 그 제안은요 may be def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defeat 하면 패배하다 라고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무산되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제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자, 왜 무산되냐면요. Because it breaks a link with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색깔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전통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본질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야? 아, 스포츠가 유발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팬들에게 강력한 로열티, 충성심과 집착에 가까운 감정적인 유착을 제공하여서 팀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강력한 애착은 과거의 향수와 전통에만 머물게 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조직의 노력을 방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5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나머지 기출문제 5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길이 510km, 국내에서 가장 긴 낙동강. 강에서 문명이 시작되고 발달했듯이 낙동강을 따라 삶의 흔적은 이어졌다, 때론 흩어집니다.

낙동강의 지류인 밀양강엔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영남누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방을 찾은 중앙관리를 대접하거나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쉬

쉬던 곳이었죠. 영남루는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로 전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2층 누각입니다. 기둥 사이 간격이 넓고 높아 웅장한 규모를 뽐냅니다.

0: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영남로. 이곳에는 당시 밀양부사 이인재, 장남 이증석과 차남 이현석이 10살과 7살에 쓴 편액이 걸려있습니다. 영남루는 밀양관아의 건물 중 일부였습니다. 본루인 영남루와 부속 건물인 침류각은 층층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데 기와지붕 또한 층층의 지붕으로 연결했습니다.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 모양의 이러한 형식을 월랑이라고 합니다.
1: 이 영남루의 처음 시작은 신라시대에는 절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 공민왕 때 영남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요. 조선시대에 좀 확대되고 넓혀지고 그 다음에 또 화재와 훼손을 반복하다가 우리 조선 후기에 19세기 우리가 흔히 세도정치 시기라고 배웠던 바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우리 이어지는 바로 요 시기 헌종 때 지금의 모습으로 영남루가 완성됩니다. 이 영남루는 그 당시 객사의 부속 건물로 활용되었습니다.
0: 영남루를 나와 뒤를 돌아가면 천진궁이 나옵니다. 전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목조로 된 기와집인데요. 천진궁은 단군의 영정과 역대 팔왕조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밀양강을 따라 다시 하류로 내려가 봅니다. 세줄기에 큰 물결이 부딪혀 일렁이는 나루 삼낭진. 이곳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의 출발역인 삼낭진역이 있습니다. 1905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삼낭진역은 최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한가로워 보이는 역사지만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삼낭진역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삼낭진역에서 증기기관차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했던 급수탄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합니다. 삼낭진에서 약 2km 떨어진 낙동강변에는 자권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영남 지방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주요 교통로로 여관 건물인 자권관이 있던 곳입니다. 한남문은 남으로부터 올라오는 외적을 막아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약 2만여 명의 왜군이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뚫고 이곳까지 침략해왔습니다. 밀양부사 박진과 민관군 300여 명은 자권관의 지세를 이용해 좁은 길목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왜군의 북진을 한동안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한남문 옆 산중턱에는 임진왜란 당시 치열하게 싸우다 숨져간 영령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위령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작원관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12m 떨어진 곳에 복원된 것입니다. 옛 흔적을 찾고 싶다면 작원관 옆에 있는 작은 터널을 지나 낙동강 자전거길 옆에 있는 작원 잔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수레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벼랑길. 한양으로 가려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서 작원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낙동강 물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면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이 풍류를 즐기던 임경대가 나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비관하고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 지은 임경대. 최치원의 호를 따 고운대라고도 부릅니다. 임경대에서 보는 아름다운 산천은 이곳이 대학자였던 최치원에게도 감동을 자아냈던 장소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낙동강 끝자락에 이르면 드넓은 철새 도래지가 펼쳐집니다. 따뜻한 남쪽을 찾아 내려온 겨울 철새. 봄, 가을에는 도요새와 물대새들이 번식을 위해 이곳을 찾아오곤 합니다.

0: 어느덧 캠퍼스에 찾아온 따스한 봄.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표정에서도 설렘이 느껴지는데 요즘 하루하루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올해 고려대학교를 입학한 최형훈 군. 특히 수능 화학 만점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다는데
1: 고등학교에 와서 더 어려운 과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주변 애들은 더 잘하는 것 같고 1학기 중간고사 과학 성적이 4등급이 나왔었죠.
0: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던 형훈 군의 성적은 3, 4등급. 공부 방법을 모르니 그저 어렵기만 했다고.
2: 형훈이 공부할 스타일은 주변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따라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갔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났지만 기분에 따라 공부하다 보니 성적 기복이 심했다는 형훈 군.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은 후엔 승승장구. 그 중에서도 탄탄한 개념 정립으로 역전을 이뤄낸 형훈 군의 화학 공부법을 지금 공개한다. 대학 입학 후 2개월 만에 형훈 군이 광주 고향집을 찾았다. 뭐든지 스스로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힘든 일이 닥쳐도 혼자서 고민했다는 형훈 군. 사실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다 뿐이지 몇 번의 좌절을 겪었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성적이었다.
1: 제가 사실 1학년 때는 과학 공부하기도 정말 싫어했어요. 재미도 없고

0: 중요한 시기.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할지도 모른 채 첫 화학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1: 자, 1학년 때 배웠던 과학이 어려웠었겠지만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볼 때 그 1학년 때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공부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 몰라도 된다라는 거.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2: 예.
0: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형운구는 해보자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효율성은 높이되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화학 공부법을 만들어냈다. 남들보다 뒤늦은 출발. 형운군에게는 무엇보다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화학 공부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그리고 수업 시간 안에 개념 정리를 끝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원칙이 세워지자 자신에게 맞는 개념 정리 공부법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었다.
3: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실 때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다른 친구들처럼 따로 노트를 안 만들고 이 프린트에 바로 정리했는데 정리할 때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거 듣고 이제 이런 개념서, 수능특강 같은 개념서도 같이 확인하면서 그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내용 맞춰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산화환원 단원인데요. 그 산화환원이란 개념이 처음 배울 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접하는 단어니까.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거 듣고 있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수능특강 그 산화환원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서 예시까지 다 읽어보면서 선생님 수업도 듣고 하면서 좀 더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여기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었죠.
0: 선생님의 추가 설명과 개념서를 함께 확인하며 참가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이 포인트.
3: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 있으면 가끔 좀 이제 스치듯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가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좀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같이 제가 둘 다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고 아니면 선생님께 질문 드려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더 옳은 내용을 판단해서 여기다 정리해서 적었죠. 이게 제 개념 노트가 되는 거죠.
0: 탄탄한 개념 정립을 위한 화학 공부법 첫 번째.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개념서를 동시에 살펴본 후 빠진 설명이나 추가 설명을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이나 정리 노트에 덧붙여 기록한다. 즉,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이다.
4: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노트 필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강의를 못 봅니다. 노트 필기는 언제 하느냐?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숙지했을 때 왜냐하면 아는 거, 모르는 거가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적는 거죠. 막 적으니까 너무 힘들게 되고 분량이 많고 적다가 지쳐서 끝까지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가지고 거기다가 얹혔기 때문에 속도감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붙여가면서 재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공부법이었고
3: 이 수업 들은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일단 한 번씩 보면서 다 외우죠. 이거를 읽고 읽으면서 이거든 보면서 이거든 다 외운 다음에 이걸 덮어놓고 치워놓고 따로 백지를 A4 용지를 펴가지고 거기다 다 외워서 적는 이게 저의 백지 테스트였는데 이걸 함으로써 제가 확실히 외우고 있었는지 안 외우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잘못 외웠던 내용들은 여기다가 그 제 개념 노트인 프린트에다가 표시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외우게 될 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중점을 맞춰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백지 테스트라는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0: 한 번 정리한 개념은 혼자서 백지 시험을 보면서 암기를 했는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다.
3: 그 수업 든 바로 그날 백지 테스트를 봐야 효율이 가장 좋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대로 외웠나 안 외웠나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저는 보관하지 않았고요. 그냥 버리고 다음에 공부할 일 있으면 다시 A4에다 테스트를 보고 백지 테스트로만 이 화학 개념 공부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갔죠.

0: 형원군의 화학공부법 두 번째. 수업 당일 정리한 개념 노트를 보면서 외운 후 백지에 쭉 써보는 백지 시험을 본다. 이때 외우지 못한 것이나 자주 틀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이 백지 시험은 시험 전에 반복해서 진행함으로써 성적 향상을 이끌어낸다.
1: 이 백지 테스트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요. 유용한데 개념 정리가 되고 나서 자기 노트 필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지, 백지 테스트를 먼저 하고 개념 정리 동시에 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 결국 개념 정리가 끝난 뒤에, 노트가 끝난 뒤에 백지 테스트를 한다면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 다 따라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빈칸 줄은 문제, 뭐 순서 배열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유형이 그 같은 개념 수도 항상 다른 문제 유형으로 나오니까 이게 유형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문제를 딱 한 두 종류 정도만 풀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기출문제고 하나는 연계교재. 이 두 종류의 문제집만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그냥 푸는 건 방식은 똑같이 풀었는데, 문제 풀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따로 오답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하고 싶어서 그 틀린 문제에다가 바로 볼펜으로 이제 정리를 했죠. 어떻게 풀어야 맞는 풀인지.
0: 형원군의 화학 공부법 세 번째. 개념을 적용해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 이때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문제집에 바로 정리한다.
1: 이 친구는 반복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노트를 안 만든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오답노트를 만들다 보면 그 해설지에 의해서 자기가 종속이 돼요. 근데 만들지 않고 답만 체크해놓고 그 문제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다시 풀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봤을 때 반복하면서 아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풀이가 나오네, 그러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느는 거죠.
0: 탄탄한 개념 정립으로 화학 고득점 받는 경훈군의 화학 공부법. 먼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며 동시에 개념서를 비교 분석해 빠진 설명이나 추가 설명을 기록,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든다. 두 번째, 수업을 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개념을 외운 후 백지 시험을 본다. 이때 자신이 외운 것과 외우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외운 개념들을 활용해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설을 보지 않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후 틀린 문제는 바로 문제집에 정리하고 따로 오답노트는 만들지 않는다. 개념을 확실히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형훈군만의 방식이었다. 며칠 후 공부의 왕도가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1대1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3: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배 최용훈 학생이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4: 혹시 과학에 관심 있는 멘티 학생들은 지금 2학년 5반 교실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광주 고려고 1, 2학년 후배들을 중심으로 형훈 군의 공부법을 멘토링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모집했다. 다들 근심 가득한 얼굴들. 과학 공부에 희망을 찾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데, 과연 어떤 공부 고민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청서를 받아보기로 했다. 평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본 시간. 누군가의 공부법을 배우기 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5: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멘티 신청서를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멘티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6: 계속 문제만 돌리고 있는데 뭐 속도는 안 늘고 정답률도 그대로고 해가지고.
7: 저보다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낮았던 아이들한테도 조언을 구하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8: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지. 걱정되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특히 1단원부터 안 돼가지고.
0: 한편 후배들의 이런 모습을 다른 장소에서 지켜보고 있는 멘토 형훈군.

0: 빼곡하게 적힌 공부 고민들을 보니 꼭 도움을 줘야겠다는 의지가 샘솟는데
1: 애들 다 공통된 의견이 문제 빨리 풀고 싶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느낌이다 친구가 제일 그래도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0: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신의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이 밀려오는 형훈 군 신중하게 멘티를 고르는데 과연 누가 멘티가 되었을까 그날 오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멘티를 기다리는 형훈 군 과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멘티
1: 안녕
2: 안녕하세요
1: 오찬이님
2: 네
0: 오늘의 멘티는 고려고 2학년 배우찬 군. 선택 과목으로 화학을 선정했지만 높은 난도와 심화된 내용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 1학년 때 공통과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과학의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 2학년 이제 올라오면서 물리, 화학, 생물지구과학 네 분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1학년 때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아이들에게 이제 오히려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성적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멘티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1: 너는 공부 평소에 어떻대요?
3: 저는 일단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선생님께 뭐 질문하기도 하고
0: 2번, 3번 이렇게 붙거든요. 공부법을 알려주기 전 형훈 군은 멘티에게 무작정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인지 먼저 파악해보기를 권했다.
1: 나는 어떻게 했냐면
3: 네.
1: 우리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주셨거든.
3: 네.
1: 그래서 뭐 프린트 보면은,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그냥 바로바로 프린트에다 정리해서,
3: 네.
1: 이제 프린트에 안 적혀 있는 건 내가 따로 이렇게 막 메모하면서 적고, 필기할 때, 네.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 가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수업관 같이 좀 내용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같이 펴놓고, 선생님 수업 듣고, 이거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건 수능특강 같이 찾아보면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찾아보고 거기에 이제 그런 걸 다 들은 다음에 내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서 다시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이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이해도 훨씬 더 잘 되고
3: 형 왜 이렇게 노트에다 안 하시고 프린트에다 필기를 하셨어요?
1: 아, 노트에다 필기하면 정말 좋긴 한데
3: 네.
1: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 더 쓰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 버릴 바에는 차라리 훨씬 더 시간 아끼려고 그냥 바로바로 프린트에서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다 메모해서 적고 이렇게 했지. 여기서
3: 네.
1: 보면은 구리선에 은이 속출되고 수용액이 점점 푸르게 변한다고 나왔잖아.
3: 네.
1: 근데 이 푸르게 변한 게 나는 왜 푸르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3: 네.
1: 그래서 그 막 수능특강 같이 펴보면 찾았는데 이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라서
3: 네.
1: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넣으면은 구리 이온이 나오잖아.
3: 네.
1: 그래서 구리가 점점 수용액이 점점 많아지니까 색깔이 점점 푸르게 된다.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메모해주고 수업 들으면서 책 같이 보면서 안 설명이 안 되신 부분 안 해주신 부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통 공부를 할 때
3: 네.
1: 부경수의 시간을 많이 쓰잖아.
3: 네.
1: 그래서 과학 공부 를 소홀히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요즘 추세가 이제 과학이 또 어려워지는 추세니까 과학에도 시간을 충분히 해야 돼.
3: 네.
1: 그래도 가장 그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하다가 그 하나의 나만의 개념서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했지.
0: 우창군의 고민인 화학 공부의 높은 난도와 심화된 내용을 정복하기 위해선 탄탄한 개념 정립이 1순위.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
3: 그런데 이렇게 정리만 한다고 해서 개념이 자기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는 개념들을 자기 걸로 하기 위해 할 수 있나요?
1: 그거는 나는 백지 테스트란 걸 보면서 내 거 개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3: 네.
1: 나는 그 수업 듣는 날 밤 야자 시간에 이걸 그대로 다 외워가지고 이제 외웠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백지 테스트라고 A4 용지에다가 이걸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다 옮겨 쓰는 거야. 그 머릿속으로 기억한 거를. 틀린 내용 있으면은 비교해보면서 아, 이 부분이 틀렸구나 하고 체크하고 다시 한번 외우고. 이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2학년 끝나고 3학년 돼서도 이제 한 번씩 더 해보면서

0: 다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고, 그게 언제쯤에나 보냐면, 문제를 풀고 있거나, 뭐,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해 봤는데, 내가 내용을 알고 있던 게좀 잘못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이 백지 테스트를 다시 처음부터 다 봤지. 이게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지금 외워졌나 안 외워졌나 헷갈릴 때가 있거든. 외워진 것 같고 넘어가 버리고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백지 테스트를 보면은 확실하게 내가 외웠다는 걸안 외워진 거랑 안 외워진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1: 정리한 개념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 수시로 백지 시험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2: 일단 근데요, 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앞에서 뭐 실험을 직접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힘들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0: 나는 그런 실험까지 외우려고 해버리면 잘안 외워지더라고.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아까 내가 백지 테스트를 본다고 했잖아. 그럼 그 내용들을 다 완전히 숙지한 상태잖아. 그럼 그렇게 백지 테스트로 완전히 숙지한 상태라면은 이런 실험 같은 것도 충분히 분석을 할수 있게 돼. 그리고 보통 이런 실험 같은 거는 개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개념을 충분히 외웠다면은 이 실험의 그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할수 있어. 외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해를 한다고 다가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뭐 여기로 예시를 들면은 아까 내가 이 금속 반응성에서 막 반응성 큰게더 먼저 산화돼서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를 다 숙지해두고 있다면은 이런 실험에서 구리가 반응성이 큰 것만 알고 있으면은 구리가 이렇게 속출돼서 나온다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안 외우고도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지. 원인과 근거가 다 개념에 있으니까 이 외웠던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1: 유독 실험 관련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암기한 후 문제는 이해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0: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게 이제 내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었고, 다음에 네가 이렇게 공부 한번 시도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
3: 형훈이 형은 화학에서는 개념이 탄탄해야 문제도 잘풀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하려는 생각은 잘 못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 잘 푸시고 그러시니까 신뢰가 가가지고 저도 이제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탄탄히 해볼 생각입니다.
1: 며칠 후, 화학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우찬 군의 집을 찾았는데, 화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개념 정리. 우찬 군은 부교재로 사용하는 개념서에 추가 설명을 기록해 두기로 했다. 그리고 외운 개념들은 바로 백지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분명 다 외웠다고 자신의 것만 자꾸만 개념서를 펼쳐보게 되는 상황. 역시나 높은 난도의 내용이 문제인 걸까? 우창구는 자신이 암기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금 번거롭고 어렵지만 천천히 백지 시험을 완성해 갔다.
3: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1: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우창군. 다음 날 멘토 형운군에게 SOS를 보냈다. 멘티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멘토. 그동안 우창군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마음이 통했는지 앉자마자 공부 이야기부터 꺼내는 두 사람.
4: 처음이라 좀 오래 걸린다.
0: 공부한 거 한번 볼까?
3: 예.
1: 본격적인 멘토링을 위해 그동안 공부한 것을 가져오는 우창군.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의논해 보는데.
0: 너는 근데 개념 노트 같은 거 따로 있어?
3: 아, 저는 근데 형처럼 이제 뭐 프린트를 받지도 않았고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어쩔 수 없지만 노트 정리하는 게 낫지. 그리고 노트 정리할 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선생님 설명도 듣되 네가 자주 보는 참고서나 자습서 같은 거를

0: 같이 펴놓으면서 이걸 같이 비교해 가면서 너만의 생각으로 더 정리해 보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은 과정이야. 아, 공부한 거 한번 볼까?
1: 예.
0: 열심히 했는데,
1: 네.
0: 백지 테스트는 막 노트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외웠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꼭막 세세하게 쓸 필요가 없어. 여기 지금 핵전화량이 클수록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잖아.
1: 네.
0: 막 여기 한번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걸
1: 네.
0: 굳이 이렇게 또 다시 옮겨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간단화시켜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까지 줄여버리고 시간 아끼는 게이내 공부 방법 목적이었으니까.
1: 네.
0: 고유결합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핵과 핵 사이 거리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사용. 좀 말이 길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거리의 절반.
2: 먼저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백지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형운군.
0: 이렇게 하면 좀더그 시간 낭비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더 짧게 써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1: 네.
2: 백지 시험은 자신이 암기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0: 또이 백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나중에 이게 네가 공부하다가 뭐 문제를 풀다가 좀 막히는 내용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건지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 순간에 다시 한번 백지 테스트를 보는 거야. 이제 그때는 한번 네가 해봤던 거잖아. 그럼
1: 네.
0: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시간이 그렇게 더 오래 안 걸려. 만약에 네가 이거를 두 번째 보게 된다면
1: 네.
0: 이거 써주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만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이 내용만 나중에 네가 백지테스트 보면서 이걸 안 보고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더 시간 아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
2: 그리고 두 번째 백지 시험부터는 단원 제목만 먼저 적어 놓은 후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1: 형,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이 백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백지 테스트를 할때 소요되는 시간이면, 이 문제지를 한두 번 정도 더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0: 화학이란 과목이 충분히 문제적 활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
1: 네.
0: 하지만 이 문제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내용이라는 생각하거든.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해진 문제 유형이 있잖아.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항상 달라지잖아.
1: 네.
0: 항상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념을 먼저 탄탄히 해놔야 더 중요한 원초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들을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고 결국에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나네.
2: 정해진 유형이 없는 화학 과목에서 고득점 받는 지름길 또한 개념을 탄탄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1: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념만으로는
0: 그지?
1: 도저히 적용해도 적용 자체에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0: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네가 개념을 탄탄히 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면은 이 문제는 결국 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잊혀지고 지나가는 문제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백지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이고.
1: 개념 같은 거를 단순히 반복 형식으로 똑같은 내용만 본다기보다는 이제 할 때마다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직접 백지에다가 써보는 형식을 통해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2: 멘토 형원군의 도움으로 어렵게만 생각했던 화학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된 우창군. 화학 만점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불끈. 2년 후 공부의 왕도에 출연하길 기대해본다.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화학 성적의 역전을 이뤄낸 형원군. 이 소중한 경험은 형원군의 밝은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0: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안 해왔던 새로운 공부하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들하고도 재밌게 지내고 이제 20대 초반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즐길 만큼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2: 이제는 인생 공부도 탄탄하게 잘 쌓고 싶다는 경훈 군. 앞으로 이뤄낼 꿈과 희망, 멋진 미래를 응원한다.
3: 다음에 전기 올게요. 전기 음성도는 아래 왼쪽으로 할수록 어때? 우리 일본이 언제 왔어?
4: 나왔잖아. 네. 근데 이 프로 개발한 게.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허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핫 이슈, 요즘 핫한 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 알아요? 바로 전기차 회사의 오너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아, 이름이 일론 머스크라는 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회사의 오너로 유명하지만 또 요즘은요, 굉장히 핫한 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주 산업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항상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주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최근에 무엇을 성공을 하게 되었냐면, 원래 우주선은요, 한번 쐈다가 다시 착륙을 시킬 때 바다에 빠지면서 딱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처럼 착륙을 시키고 또 다시 재활용해서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다시 착륙시키는데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기술을 인정받고 많은 투자를 받게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도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길을 걸었었답니다. I missed the first three launches. The first three launches failed.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사가 연이어 실패를 하면서 회사가 가진 돈을 다 썼고 결국은 파산을 할 위기까지 처했다가 네 번째 발사에서 극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 수험 생활이라는 것이 되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되게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확실하다는 것이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어떠한 길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나랑 같이 할 거잖아요? 뭐가 불안합니까? 신나게 같이 오늘도 공부하러 가보자고요. 화이팅! 우리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번부터 풀어야 될까요? 34번부터 풀면 되네요. 자, 34번 빈 칸 한 문제 남았으니까 요거 빨리 마무리하고 또 오늘은 새로운 유형으로 가봅시다. 자,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하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빈 칸이 있는데, 자, 이거 잘 봐야 돼. That does not mean that 빈 칸이에요. 자,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앞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뭐라고?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자, 부정어가 나오면은 진짜 헷갈리기 좋아요. 왜냐면 주제랑 반대되는 말이 빈칸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오케이, not이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문장일 테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좀 읽으면서 빈칸 문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해봅시다. 자, at a sufficiently slow tempo. 자, 충분히 느린 템포에서는 the note. 자, note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 음악의 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음. 멜로디의 이 음은요. stop being heard. 자,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in relation to another. 다른 음과 관련지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빈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좀 볼게요. 자, 되게 천천히 연주를 하는 거야. 띵, 띵, 띵 이렇게 천천히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과 음이 서로와 연결되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라고 볼게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보인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빈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not에 항상 집중을 하면서 자,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rather. 자, 그러면 무엇이냐? What happens is.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is that individual notes. 자, 각각의 음들이 disconnect from their neighbors. 자, 연결이 안 된대요.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From their neighbors. 옆에 있는 음들과. 그리고 and become islands of sound. 자, 소리의 섬이 된대요. 소리섬. 근데 그 소리섬은 that appear one after another. 자, 하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섬이 되어버립니다. In succession. 연속으로 나타나는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음은요, 뭐 도레미파솔파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그럼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소리의 섬과 같다. 서로서로 서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됐을까? 오케이.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in a word. 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아, 미안. 여기 한 문장 안 읽고 넘어갔네. 자, what is lost? 자,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When melody becomes note succession. 자, 멜로디가 음의 연속이 된다면, 여기서 succession, 연속이죠.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노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멜로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딩딩 이런 소리의 섬으로 바뀐다면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그 답이 뒤에 나옵니다. 자, in a word, 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잖아요. Everything, 다 사라지는 거래요. Everything that is created. 자,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것인데 that is created when notes form a group. 자, 음들이 그룹을 형성할 때 생성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라고 합니다. 자,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멜로디일 때랑 이렇게 음이 섬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랑 큰 차이가 있다 정도의 내용인 건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when notes disconnect. 자, 음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the group dissolves. 자, 이렇게 그룹이 해체가 돼. 그러니까 멜로디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그룹이 해체가 돼요. 그러면 there is no contour. 자, 뭐가 없냐면은 음의 윤곽도 없고 no note intervals with their special flavors. 자, 요거를 약간 의역을 하면은 special flavors. 그러니까 독특한 맛, 독특한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 그러한 간격 이런 것도 없고요. No transposition. 자, 굳이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자, 이게 조를 바꾸는 거예요. 조바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steal. 자, 여기서 steal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라는 역접의 연결어로 사용이 되는 거 알죠? 자, 그러나 a succession of sound islands create a distinctive experience. 자, 무엇이냐면은 이런 소리의 섬의 연속, 소리 섬이 연속이 되는 것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또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또 독특한 경험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a sound island, 자, sound island, 이 소리 섬이라는 것은 not free floating. 자,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Inhabiting a vacuum of nothingness.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 공백에 inhabiting 이 존재를 하면서 그냥 혼자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다음에 a sound island is surrounded by silence. 자, 이 소리 섬이라는 것은 surrounded. 자, 이렇게 둘러싸여진대요. 무엇에 의해서? 사일런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집니다. 라고 해. 자, 사운드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주변에 뭐에 의해서? 사일런스. 그러니까, 침묵. 침묵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침묵에 의해서, 또는 고요함에 의해서 둘러싸여집니다. 라고 하는 거고, it gives the silence structure. 그러므로, 그 고요함, 침묵에 구조를 줍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it breaks up the silence. 자, 이 silence가 이렇게 있다가 그것을 깨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고, and the silence is heard. 이 silence라는 것은 침묵은 is heard 어떻게 들리냐면 as if it is interrupted. 그것이 있다가 방해를 갑자기 탁 받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the silence. 자, 이 silence라는 것은 자 모여요, 늘어나요. Around its disconnected note. 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늘어나냐면, 각각의 이렇게 연결이 끊어진 음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침묵이 쌓이고 또 침묵이 쌓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를 하면서? Creating individual beginnings and endings. 자, 각각의 beginning과 ending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침묵의 시작과 끝,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디처럼 음이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니라 음이 띄엄띄엄띄엄띄엄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mind never stop. Each note has its moment. 자, 각각의 노트 음은요 이것의 순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the mind never stops organizing.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요. 자, 여기 볼게요. Never이라는 게 나왔어요. 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Never stops organizing. 절대로 조직화를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하고요. When the notes can no longer group with each other. 자, 이 노트가 더 이상 서로서로와 each other, 서로서로와 그룹을 맺지 못할 때, 그러니까 멜로디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때는 they will group with the silence. 그때는 뭐랑 그룹을 형성을 하냐면 침묵, 사일런스랑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자, 우리가 이 음을 인지를 할 때, 원래는 이 음을 이렇게 이어서 멜로디로서 인식을 하지만, 그 음의 간격이 너무 커지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침묵이랑 하나의 그룹처럼 생각을 하면서 인식을 하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빈칸. 자, 빈칸 보시면은, 빈칸의 위치가 맨 처음에 여기였단 말이야. 자, 충분히 느린 속도에서는 자, 노트가 더 이상 서로서로와 연결되어서 들리지 않아요. 멜로디를 형성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빈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힌트가 있었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요. Never stops organizing. 자, 조직화를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perceptual organization in time has ceased.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각적인 조직화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 한 말이 1번이죠.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로디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멜로디가 아니라 침묵이랑 엮어가지고 음을 듣는다. 그런 식으로 조직화해서 우리의 뇌가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던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게다가 2, 3, 4, 5는 다 말이 안 돼요. 자, 2번 볼게요. The time intervals between notes have grown regular 이라고 합니다. 자, 노트 사이,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have grown regular. 자, 계속해서 규칙적이게 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번 아니고요. 3번 볼게요. Silence has replaced the melody's temporal structure 이라고 합니다. 자, silence, 침묵이 대체한대요. 무엇을? 멜로디의 시간적인 어떠한 구조를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뭐, temporal structure이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어요. 자, 4번 볼게요. Each note has become perceptually identical to others. 각각의 음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각적으로 동일합니다. To others. 다른 것들에. 모든 음이 다 똑같아진다고요? 인지하게.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5번 볼게요. The connection between notes has completely disappeared 라고 합니다. 자, 음과 음 사이의 연결이 완전히 사라진다. 뭐 이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말은 1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빈칸 4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정확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힌트를 잘 패러프레이즈 하면은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요. 요거. 영자스. 퀵 체크 나갑니다. 자, 빈칸 앞에요. not과 같은 무엇이 있으면 특히나 주의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빈칸 앞에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 초성 힌트 보시고 들어갈 말이 뭔지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자, 이거 되게 엄청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웬 스킨케어가 나왔나 싶었는데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skin health essentials. 자, skin health. 이 피부 건강에 중요한 필수적인 것들. 그리고 and proper moisturization. 자, 수분 공급은요. play a pivot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in achieving and maintaining a healthy and radiant complexion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유지하냐면 건강하고 radiant라고 하면은 빛나는 이거든요. 빛나는 피부, 빛나는 안색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스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자, 어떤 필수적인 화장품들을 잘 바르는 거, 그리고 또 뭐를 하는 거? moisturization,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자, 그런데, a well-rounded skin care. 자, 이렇게 잘 균형이 맞는 스킨 케어는 이 루틴은 is essential.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it helps protect your skin from environmental stressors. 자, 이거는 뭐를 도와주냐면, 당신의 스킨을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maintain its natural barrier. 또 뭐를 도와줄 수 있냐면 자연적인 피부 장벽. 피부 장벽. 무슨 화장품 광고 보는 것 같죠?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걸 도와줄 수 있고
and prevent issues like dryness, irritation, and premature aging. 또 뭐를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냐면은 이제 이슈를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조함이라던가 아니면 트러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조기 노화 이런 문제들을 막는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스킨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피부 관리, 루틴 이런 거 중요하고 수분 잘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번, moisturizers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in particular, 특히나 are fundamental, 아주 중요하답니다. In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help seal in moisture. 자, 우리 수분을 딱 안에 넣고 잠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Keeping the skin supple and soft. 자, 스킨을 탄력 있게 유지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soft하게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y also act as a protective barrier.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앞 문장에 있는? 그렇지, moisturizers 이걸 거 아니야. 그것은 또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냐면, 자, 보호 장벽으로서 작동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reducing the risk of moisture loss. 자, 어떠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냐면 수분 손실이라던 수분 손실과 같은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안 좋은 날씨 컨디션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ost of all 무엇보다도 exposure of the skin to sunlight. 자, 뭐를 하는 거냐면은 sunlight에 스킨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triggers 무엇을 유발하냐면 the synthesis of vitamin D. 비타민 D의 합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 D는 어떤 거냐면 a key nutrient,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For calcium absorption, 칼슘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bone health, 자, 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우리 지금 위에까지의 내용 다 뭐에 대한 거였어? 스킨케어에 대한 것이고 루틴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분을 공급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 2번 문장, 3번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라이트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D는요 우리 건강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의 흐름이 달라졌죠. 자 그럼 3번 의심하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서 2번과 4번이 잘 연결되는지 보면 되잖아. 4번 볼게요. Choosing the right product for your skin type. 자, 그리고 스킨 타입에 맞는 제품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ensures that your skin receives the specific care it needs. 자, 당신의 스킨이 딱 필요로 하는 그 특정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 다시 스킨 케어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2번과 4번의 내용의 연결도 괜찮아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까지 읽어볼게요. 자, whether you have oily, dry, sensitive, or combination skin. 당신의 피부가 어떻든 지성이든 건성이든 예민하든 아니면 복합성 피부이든지 간에 tailored skin care. 자, tailored 하면은 좀 맞춤형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맞춤형의 스킨 케어. 그리고 and proper moisturization. 적절한 수분 공급은 can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를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냐면 achieve a glowing and healthy complexion. 자, 빛나는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안색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고 promoting 뭐를 촉진시킬 수 있냐면 overall skin health and confidence. 전체적인 스킨의 건강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35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36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순서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르칠 때 약간 수학에서 수도쿠 풀어본 적 있죠. 수도쿠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지시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연결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끝말잇기도 동시에 봐야 되고 단절 포인트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most sophisticated developments in AI.
자, 가장 섬세한 발달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AI에 있어서. AI에 있어서 섬세한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combine. 자, 혼합합니다. 뭐를? 여러 가지 properties, 속성들을. 근데 그 속성은 that invite us. 자,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주냐면, see it as superhuman. 자, AI를 superhuman으로 보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its workings appear to be inexplicable. 이것의 working, 작동, AI죠. AI가 이 작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be inexplicable. 자, 이거 explain에서 온 단어예요. explain이 뭐야? 설명하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in이 붙었고, 뒤에 able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불가능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AI라는 것은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superhuman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간 그 이상의 존재처럼 느껴지고, 제대로 이해도 할수 없는, 설명도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제시문의 내용인 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와 B와 C의 각각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 거예요. 자, 봅시다. The results we get from AI require the collaboration of humans라고 해. 자, 그러면 결과인데 어떤 결과냐면 we get from AI. 우리가 AI로부터 얻는 결과는 require, 요구한대요. 뭐를? The collaboration of humans. 인간과의 협동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자,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AI는 뭐 이해할 수가 없어. superhuman이야. 근데 우리가 인간과 협동을 해야지 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끝말잇기가 안 돼. A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B를 한번 볼게요. AI is also immaterial. AI는 또한 material 하지 않다. 즉, 비물질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 AI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비물질적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는 일단 나쁘진 않아 보여요. B, 일단 킵해두고, 그 다음에 C로 갈게요. 자, when it is also incorporeal and omniscient. 자, 이것이 또한 incorporeal 하면은 실체가 없는이고, omniscient 하면은 전지전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체가 없고 전지전능할 때, the device can start to look ineffable. 자, 이 디바이스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요. ineffable, 형언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미스테리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간 것으로.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C는요, 어때요? 맨첫 번째 문장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전지전능하고 설명할 수 없고 미스테리한 것처럼 보여. 이것도 괜찮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거야.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거가 확실히 아닌 건 하나 보이는데, B도 될수 있고 C도 될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문제 어떻게 풀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잘 봐. A번에, 자, 이게 첫 번째 줄을 보면은 AI가 인간과의 협동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이잖아. 이게 너무 내용이 붕 떠버린다고. 그럼 A 앞에 무조건 AI와 뭐 인간의 관계라던가, 인간과의 협동이라던가, 인간이 뭐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앞에 등장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A가 첫 번째가 아니면 인정하고 A 앞에 어떤 내용이 올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B일지 C일지를 먼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B를 한번 볼게요. 자, AI is also immaterial. AI는 또한 비물질적입니다. And if not utterly omniscient. 자, 완전히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the algorithm, 알고리즘은 access to. 자, 뭐를 할수 있냐면 접근을 할수 있어요. 어디에 접근을 할수 있냐면 to more information than any human could ever know. 자, 어떤 인간이 알수 있는 그 어떤 정보보다 많은 것에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I는 전지전능해. AI는 어떤 인간보다 훌륭해. 라는 얘기가 B에서의 얘기죠. 자, 그리고 and when a device is ineffable. 여기서 device는 뭐겠어?
AI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장치가 is ineffable, 형언할 수 없고 surprising results,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값을 가져다 준다.

말하면 It looks like magic. 자, 완전 매직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A 앞에 어떤 내용이 필요해? 뭐 인간이 필요하다. 인간과의 협동.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B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C를 한번 볼게요. When it is incorporeal and omniscient. 자, 이것이 어떻다? Incorporeal, 실체가 없고. Omniscient, 전지전능하면은 이 디바이스는 can start to look ineffable.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형언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본질적으로 미스테리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much like a god, 마치 뭐와 같냐면 신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신. 그리고 but in an earthly world. 자, 그런데 자 여기 볼게요. but이 나왔다. 그러나 자, earthly world라고 하면은 이 실체, 실제 세상에서 라는 거죠. 실제 세상에서 at least, 최소한 God needs people. 뭐다? 신이라면 신도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an AI is only godlike as people make it so. AI가 신과 같지만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만큼만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만큼 신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어 여기 뭐가 등장했어? 인간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A 앞에 필요한 얘기가 어디 나왔어? C에 나왔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자 AI는 신과 같은데 신도 사람이 있어야 신과 같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로 가보면은 그래서 AI 에서의 결과는 인간과의 협동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있어야만 신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있어야만 AI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AI는 in practice 실제로 보면은 is a mental cyborg, 멘탈, 정신적인 사이보그 같아요. 그래서 but its meanings are only produced in social interactions. 이것의 의미는요. only produced 자, 생산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AI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어야 얘가 결과값을 주잖아. 그러니까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꼭 필요하다고. 얘가 아무리 신과 같더라도. 그리고 like the mind, 우리의 사람들, 사람들의 정신 마냥 it never works in isolation. isolation 하면은 고립되어서잖아요. 고립되어서 작동하지 않아요. from other minds, 다른 정신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the communities they inhabit. 자, 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로부터 그리고 and ways of life that sustain them. 그것들을 지탱하는, 그들을 지탱하는 삶의 방식들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있어야 AI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C, A는 확실하다? 그럼 이제 B의 위치를 보면 되거든요. 자, B의 위치는 어디가 되면 좋을까? 자, 이제는 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AI가 immaterial 하고요. And if not utterly omniscient, algorithm has access to more than any human could ever know. When a device. 자, 디바이스가 이렇다면. 디바이스가 형언할 수 없고 놀라운 결과를 준다면 매직과 같습니다. 라고 하지. 그게 C에서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the device로 연결이 되는 거죠. 게다가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것이 미스테리하고 인간의 comprehension을 넘어가는 매직과 같습니다라는 내용적으로도 끝말잇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device, the device라는 명시적 힌트가 하나 있고 내용적으로도 끝말잇기 거의 같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B가 C 앞에 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정답 B, C,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잘 풀었어? 아, 이렇게 첫 번째 것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잘 보여드렸어요. 이거 복습 잘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볼게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글의 순서예요. 이번에도 읽어봅시다. Our intolerance for uncertainty. 자, 불확실성에 대한 intolerance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견디기 힘듦은요 appears to be growing 더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 자 뭐요? uncertainty 불확실함 불확실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tolerance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 So one group of researchers, 자, 한 그룹의 연구자들은요, has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뭐를요? Through a meta-analysis, 메타 분석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a study of 52 different studies, 52개의 다른 연구들을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뭐를 보여줬냐면 that this trend, 이러한 트렌드가 correlated to, 자 be correlated to

increase internet and mobile phone usage. 증가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사용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자,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이 인톨러런스도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we use our phones to seek reassurance to feel safe when we are faced with an unpredictable experience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폰을 사용을 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안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When we are faced with an unpredictable experience,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험을 마주했을 때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 어때요? 인터넷, 모바일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뭔가 불안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폰을 사용한다. 연결에 이상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B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As these behaviors harden into habit. 아, 여기는 중요 힌트가 있다. 뭐요? These. 이러한 행동이. 그럼 앞에 행동이 나왔어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에는 행동들이 나열된 적은 없죠. 그러면 B는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번에 C 볼게요. Even though it might seem, 자,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that having a device, 자, 어떠한 device, 장치를 갖는 것, 폰이나 인터넷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can offer us answers at any moment. 자, 근데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를 갖는 것이 would reduce anxiety. 자, 불안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these researchers, 이러한 연구자들은 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러한 연구자들을 받을 수 있는 말이 여기에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 연구자들이 나왔네? 그러면 C로 연결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자들은 found that 무엇을 밝혀냈냐면 it paradoxically appears to have done the opposite. 자, 모순적이게도 have done the opposite, 완전 반대의 것을 해왔다는 거야.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over the long term,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C는 어때요? C는 이 these researchers도 잘 연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기계를 갖는 것이 anxiety, 불안을 낮춰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내용이 연결되는 것도 주어진 문장이랑 일맥상통하게 잘 연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아니면 C네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푼다고요? 36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B. B가 확실히 첫 번째가 아니야. 자, 그러면 B의 뭐가 첫 번째가 아닌 이유가 되었어? These behaviors 때문이죠. 그럼 이 behaviors가 어디 나오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C를 봤는데 C에 어떤 행동들이 쭉 나오진 않았잖아. 우리 읽어봤는데. 그럼 A는 있나? 하고 보는 거죠. 자, we use our phones to seek assurance, reassurance. 안심하고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 폰을 봐요. 우리가 unpredictable experience, 예측하지 못한 경험을 마주할 때 하면서 for instance, 예시가 나옵니다. If we don't know which restaurant to go in a new city.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에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새로운 시티에 가서 to in a city. 그리고 we can review online ratings.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온라인 평점을 봐요. 행동이 하나 나왔다. 자, 그리고 in a moment of interpersonal awkwardness.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어색한 순간이 있을 때 또는 while waiting in line 아니면 줄을 서 있을 때 we can scroll through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해서 봅니다. 라는 행동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거를 여기서 B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B 다음엔 무조건 B 앞에는 무조건 A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의 위치만 보면 되잖아. 그러려면 B를 좀 읽어볼게요. These behaviors harden into habit. 자, 이러한 행동들이 이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experience uncertainty. 자,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거. Reach for phone. 자, 불확실함을 느낄 때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 핸드폰을 찾는 거. 자, 그런 것들. We start to reduce.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spontaneous, 자발적이고 everyday exposures to uncertainty. Uncertainty에 대한 매일매일의 노출을 우리가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것이

Yeah, the kind that could make us more resilient.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면 더 회복 탄력성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더잘 견디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The unknown.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봤을 때더잘 적응을 하고 더잘 회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다 피하게 되는 거죠. Unsurprisingly,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anxiety. 불안이라는 것이 is also on the rise. 지금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증가를 하고 있고, along with the myriad physical ailments that come with, along with it. 자, 또 뭐와 함께 증가하고 있냐면, 무수한 신체적인 병들. 근데 그것과 함께 오는, 그러니까 anxiety, 불안과 신체적인 아픔들, 고통들이 같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C의 위치를 보면 되는데, 자, 지금 B의 마지막 내용이 뭔가 불안, 그리고 신체적인 아픔, 병, 이런 거잖아. 근데 C의 내용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B의 뒤에 C가 오긴 어려워. 아, C는 그러면 앞에 가야 되겠구나. 자, 반대의 것이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구나. 따라서 정답 C, A, B,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OK, CAB 4번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이제 영자 시크릿 픽 타임입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38번 문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38번, 39번이 뭐 하는 유형이야? 뭐니? 문장 삽입 문제잖아요. 문장 삽입은 어떻게 풀수 있냐면, 자,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있고, 문장과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넘어갈 때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지, 꼭그 다음 문장에 단절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예시가 있다면, 예시가 진짜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예시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 for example 하면서 어떤 예시가 등장을 했다면, 이 예시가 앞에 문장에 대한 예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빠져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주어진 문장을 이 안에 넣어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출해서 이런 형태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작년도 대수능입니다. 자, 여기 5번 자리가 있었고 그 뒤에 for example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예시랑 앞에 나오는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 내용이 비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5번 자리에 넣으면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왔었어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38번 가지고 우리 기출에 나왔던 패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읽읍시다. This라는 말이 일단 나왔어요. 이것도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어. 자, This has led scientists to make public statement. 자, 이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어떤 공적인 발표를 하게 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research.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that have not been reviewed. 리뷰가 안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By the traditional peer review process. 자, 이런 전통적인 peer review 과정에 의해서. peer review가 뭐냐면은, 이 동료 학자들이, 아, 이 연구를 보고, 아,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거죠. Occasionally, 근데 그게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disastrous consequence. 아주 재앙적인 결과와 함께 올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요, disastrous consequence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요거 뒤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어떤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조금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학자들이 발표를 피어리뷰 안 거치고 그냥 했어.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이거 볼게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scientists waited to announce their findings. 자, 과학자들은 기다렸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Announce their findings in scientific publication reviewed by their peers. 자, 그들이 연구를 해서 뭔가를 찾아냈어. 와, 유레카! 하면은 그거를 자, 이 과학적인 출판물에다가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거는요, peer에 의해서,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서 리뷰가 된 상태에서
그러한 과학적인 출판물을 내려고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this time-honored process, 자, 이러한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이런 유서 깊은, time-honored 하면 유서 깊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러한 과정은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However,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내가 연구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내 걸 읽어줘야 되고 그게 옳다 그르다 여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백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또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and more scientists 그래서 더 많은 과학자들이 점점 더 are turning to 무엇에 의지하기 시작했냐면 the press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press가 뭐야? 언론 그쵸? 언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effort to capture, 뭐를 하기 위한 노력이냐면은 잡기 위한 노력으로요. Both, 뭐요? The public's attention, 대중의 관심을 잡으려고 그리고 and they hope, 그들이 희망하게 the attention of supporters and fund sources as well. 자, 이 support, 지원자들과 funding source 하면은 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재원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press, 언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peer review를 받았어요. 그게 과거의 일인데 이제 연구자들이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press에 의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요. Those who do not. 자, 근데 그렇게 프레스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Ignore the press. 프레스를 그냥 무시를 했어요. At their peril. 어떻게요? 위험을 각오하고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자, 그리고요. The 24-hour news cycle. 자, 이렇게 24시간의 뉴스 사이클이 지금 계속 돌아요. 24시간 내내 지금 막 프레스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이클은 has produced an insatiable demand for insatiable demand for anything and everything. 자, 무엇을 만들어냈냐면은 만족을 모르는 채울 수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었어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무엇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프레스에 자꾸만 의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위험도 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을 볼게요. The Cold Fusion Affair is a notorious example. 자, Cold Fusion, 상온 핵융합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 실험을 얘기를 하겠죠. 자, 이 상온 핵융합은요, is a notorious example. 아주 악명 높은 예시입니다. 자, 근데 어떤 예시냐면, with two chemists, 두 명의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That they had discovered a cheap way. 싼 방식을 발견해냈다고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Generate energy. 에너지를 생산하는 저렴한 방식을 우리가 찾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announcing, 발표를 한 거예요. Their breakthrough discovery. 그들의 이 돌파구 같은 발견을 at a press conference, 그냥 언론에 갔다가 발표를 해버린 그러한 악명 높은 사건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예시가 나왔다? 근데 그 예시 앞에 notorious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악명이 높대요. 자, 그들이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peer review 안 거치고 그냥 갔다가 뭐를 해버린 거예요? 프레스에다가 발표를 해버린 그러한 상황, 예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Had they followed a thorough review process? 자, 만약에 그들이, 자, 요거는요, 앞에 if가 있었다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 도치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 만약에 그들이 a thorough review, 자, 제대로 온전한 리뷰 과정을 거쳤더라면 their errors, 그들의 에러는 would have been discovered. 자,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발견이 미리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and the public outcry. 자, 이런 대중의 엄청난 비난 그리고 an embarrassment. 자, 이런 부끄러움 그들과 그들의 조직이 겪어야 했었던 이 부끄러움 그것은요 could have been avoided. 자, 피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느껴져? 4번이랑 5번이랑

0: 피해 덩어리죠. 어떤 cold fusion affai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나게 악명 높은 예시고 이 친구들이 그냥 프레스에 댔다가 발표를 해버렸어. 그래서 엄청난 공경을 겪었어. 곤경을 겪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시작하기 전 요 자리를 볼게요.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자, 이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public statement를 하게 했다. 자, 이것이 얘기하는 건 뉴스가 24시간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그것이 엄청난 충족할 수 없는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공적인 발표를 그냥 하게 했다. 피어 리뷰를 하지 않고 근데 그게 결과를 안 좋게 나왔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그 뒤에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정확히 다 연결이 되고 특히 그 뒤에 The Notorious Example 이 위의 내용에 대한 주어진 문장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라고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풀어볼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은요. 단어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자 퀵 퀴즈입니다. Be correlated to 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가르쳐드렸습니다. 이 단어에 의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험이나 연구가 나올 때 굉장히 빈출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꼭 알아두셔야 돼요. Be correlated to 라는 단어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는 자인, 영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들 이외 모의고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잘 봤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혜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3강이고요. 3강에서는 이제 중력장애 운동. 정말 아주 본격적인 물리학2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물선 문제는 좀 많이 어렵게 나온다면 진짜 어려워서 우리 3강하고 좀 4강의 한 중간 정도까지 강의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공식 관련된 부분, 또 학교에서 나올 만한 개념 부분, 또는 서술형으로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까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살펴볼 내용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가만히 잡고 있던 물체를 놓았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중력뿐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요거야. 뿐! 중력뿐! 뭐 중력밖에 없다는 얘기는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중력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니 바로 요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하나, 둘, 세 개. V는 V0 플러스 AT. 다 외우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만약에 가만히 잡고 있다가, 처음에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처음에는 속력이 없을 거잖아. 따라서 이게 0이 되고, 여기도 통째로 0이 될 것이고, 여기도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 자리에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쓰기 때문에 이 식이 다음과 같이 V는 GT, S는 2분의 1 GT 제곱, EGS는 V제곱,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고요,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리를 우리는 보통 낙하거리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S자리, 여기 있는 요 S자리에 낙하거리인 H를 써주면 요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식이에요. 왜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식을 디테일하게 쭉 이렇게 유도까지 했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중력장애 운동은 총 세 가지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받는 힘이 전부 다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해서 그 세 가지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식으로 탁탁탁 쓸 수 있어야 하고, 시험 보기 전에는, 직전에는 저 공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로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유낙하 운동은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지? 그러면 식을 세운 다음에 V0 없애고 A를 G로 바꾸고 한 다음에 이거 얻으면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건 여기 두 번째 식을 보세요, 여러분. H는 2분의 1 GT 제곱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할 때 시간을 구하는데 그 시간이 루트, 요거 제곱이니까 다 옮기면 루트가 되겠죠? G분의 2H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물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H만큼 있다, 놨다, 떨어진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아마 학교에서도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주실 겁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그러면 H만 얼마 주면 여기에 10 집어넣고 그준 값을 집어넣어서 루트까지 계산하면 아, 얼마 걸리겠구나, 몇초 걸리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땅에 닿을 때, 요때 땅에 닿을 때의 속력, 나중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 V를 구하는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함께 써놓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 식. 요거 중요한 식인데 2번이 더 중요하고요. 요건 약간 요거보다는 좀덜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물체의 운동은 시간이 결정하는 거야. 시간만 알면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대신에 자유낙하할 때요 바닥에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 V라고 한다면 그 V는 두 가지로 쓸수 있다. 자, 요거는 루트 있는 요거는 요 3번식에서 나온 겁니다. V를 없애면, 요 제거 없애면 루트가 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3번식에서 V로 제곱을 없애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 아, H 알고 있고 G는 어차피 줄 거니까 그걸 알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 속력을 구할 수 있구나. 또 하나는 요게 있어요. 요게 이렇게 시간을 이미 알고 있다면 오른쪽 식을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 속력 구하는 요두 가지 식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비교. 우리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제 일 운동 에너지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 공부할 때 이렇게 뭐 기울기가 세타랍시다. 세타인 어떤 빗면에 마찰은 없습니다. 물체가 여기 있어요. 질량은 m이에요. 물론 m은 필요 없긴 하겠지만 처음에 가만히 잡고 있다가 얘를 놨어. 놨더니 이만큼, 예를 들면 뭐 여기 es라 할까? es만큼을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속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속력. 여기는 S라 하지 말고, 이를 똑같이 H라 합시다. EH.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30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연직 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게 빗변이 EH고, 거기에 30도니까 요 연직 높이는 H가 될 거거든요. 그때,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놨을 때쭉 떨어진 여기서 이 속력은, V는 바로 루트 EGH가 됩니다. 공식은 똑같아. 공식은 똑같지만 개념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루트 EGH를 이용한 속력을 구하는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땐 어디까지인지 또 기말고사 어디까지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 2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또 하나, 자, 오른쪽으로 잠깐 갈게요. 나중에 우리 뭐까지 배우냐면 단진자라는 거 배웁니다. 단진자는 그냥 실에다가 물체를 딱 매달고 잡고 있다가 놓으면요, 얘가 이렇게 진자 운동, 띡, 띡, 왕복 운동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진자 운동을 할때 여기 최고점이 있고 여기 최하점이 있습니다. 요 차이를 H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바닥에서, 양쪽 끝에서는 그냥 내가 잡고 있다가 놓은 거니까 속력이 0이거든요. 이때는 속력이 0인데, 여기, 여기서의 바닥에서의 속력, 최대 속력이죠. 그 최대 속력은 루트 EGH가 돼서 여기에도 또이 루트 EGH가 나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물론 우리는 지금 요거 배우고 있지만, 요거 배우고 있지만, 자유낙하 운동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이 굉장히 쓰이는 곳이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고, 요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나중에 또요 부분을 배울 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를 시켜 드릴 텐데, 지금은 요 부분. 별 3개짜리 있고 2개짜리 있고.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요소고,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때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선생님, 물투는 왜 이렇게 공식이 많아요? 여러분, 공식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공식들은 우리의 머릿속을 말끔하게 정리를 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보통 우리가 공식을 외운 다음에 그 공식에 값을 대입해서 얼마라고 하는 건 거의 중학교 수준이야. 그
물투 정도 되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공식에 대한 그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개념을 문제 속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셔야죠. 자, 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이란 뜻입니다. 이때 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에 수직하게 던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뿅! 처음에 V0로 던지는 거죠. 자, 이 물체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잡고 있다가 놓는 경우에 V0는 0입니다. 그죠? 근데 공통점은 뭘까요? 이 물체를 던진다 하더라도 던지고 난 다음에는 나는 더 이상 힘을 줄수 없잖아? 결국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다? 그쵸? 중력밖에 없다. 공기와의 저항에 맞춰 무시한다면. 그리고 이때는 중력을 일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력만 맞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도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G인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중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라고 하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개씩 정리해 주세요.

없애면 되잖아요. 첫 번째씩 V는 V0 없애면 안 되죠. 처음에 있으니까. 플러스 A 자리에 G가 들어가서 GT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S긴 하지만 낙하거리로 집중해서 낙하거리 좀더 초점을 두면 H라고 쓸수 있고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3번식은요. E, A, S 자리에 A 자리에 G, S 자리에 낙하거리 H 넣어주면 되고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렇게 식세개쓸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그냥 A 자리에 G만 넣어주면 되죠. 물론 이제 S를 H로 바꾸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도 이런 내용도 잘 이해해 두면 좋겠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빗면이 있어요. 여기에 딱 물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놔요. 마찰하는 빗면이니까 점점 빨라지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때는 X 방향의 속도 성분 이거하고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면의 끝을 지날 때에는 처음에 이 부분의 속력을 처음 속력으로 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물체 운동이죠. 물론 이 물체 운동 궤적은 포물선 운동이에요. 이제 포물선 운동, 우리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도 잘 알아둬야 포물선 운동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V0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거는 V0 코사인 세타, 요거는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도 함께 이용하면서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 요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때또 도움받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종류가 세 개. AT, VT, 그다음에 ST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자,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G라는 일정한 가속도로 합니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AT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VT는요, 처음에 V0로 던졌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일정한, 지로 일정한 그런, 운동하면 되고, 그 다음에 ST 그래프는요, 점점 이렇게 S도 되고, 아니면 H도, 낙하거리니까 H도 되고 해서, 그렇게 제곱으로 가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죠. 뭐, 이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프도 충분히 여러분이 파악해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우리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리고 시험에서 여러분이 오답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가겠습니다. 연직 위로 던졌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평면하고 수직하게 던진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지 않거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올라갔던 길로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맞죠? 근데 올라갔던 경로와 내려오는 경로가 겹쳐버리면 우리가 좀 공부할 때 나쁘니까 올라갈 때는 이쪽에, 내려올 때는 이쪽에 그림을 그린 것뿐입니다. 원래는 같은 경로여야 돼. 맞죠? 그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잡고 있다가 던졌어요. V제로 던졌겠죠? 그러면 V제로 던지고 난 다음부턴 나는 이 물체에 힘을 줄 수가 없어. 내 손을 떠난 물체는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뭐밖에? 그쵸. 중력만 받는 거지, 중력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력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중력 방향은 아래쪽. 처음에 던진 처음 속도 방향은 위쪽. 방향 반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자, 자유낙하 잡고 있다가 놨어요. 떨어졌어요. 운동 방향 아래쪽. 가속도 방향 아래쪽. 그게 뭐 그냥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G라고

썼단 말입니다. 그다음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처음에 V제로가 있다 뿐이지 이렇게 운동 방향 아래쪽. 그다음 가속도 방향 아래쪽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은 이 운동 두 개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부호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고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어때요? 다르죠. 처음에 위로 던졌어요. 처음 속도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입니다. 근데 중력 방향은 아래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느 걸 기준 잡을까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을 잡으면 반대는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래를 플러스 잡으면 위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하는 사람들끼리 가만히 보니까, 그래? 처음에 던진 속도가 있네. 그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인 아랫방향의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G가 있는 이유는 처음에 던진 방향이 플러스, 윗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마이너스 G니까 점점점 올라갈수록 뭐 해야 됩니까? 속력이 느려져야겠죠. 점점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 멈춰요. 멈추는 곳이 뭐예요? 최고점, 꼭대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빨라지겠죠. 바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에 마이너스 G 있는 가속도의 방향. 까지 생각해서 부호 마이너스 G를 꼭 이해할 것. 사실 이것만 이해가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마이너스 G가 생각보다 여러분의 머리를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물체는 내 손을 떠난 다음에 중력만 받는 그런 물체 운동이니까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잖아. 방향과 크기가. 그러면 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조심할 건 가속도가 마이너스 G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한번 써봅시다. 등가속도 운동식이니까 3개 나오겠지. 3개가 있을 것이고 그 3개 중에 V0는 없으면 안 돼요. V0가 살려야겠죠. V0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자리에 마이너스 G를 쓰면 됩니다. 자, 1번식 V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식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물론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긴 하지만 그 A 자리에 마이너스 G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EGH. 여기도 마이너스 G니까 E 마이너스 G가 아니라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쓴 거지, 이렇게. 그리고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H는 뭐예요? 변이에요, 변이. 여기랑 여기에서는 그냥 떨어진 만큼 낙하거리, 낙하거리. 어차피 처음 높이보다 다 아래쪽이야. 그지?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던집니다. 여기서 뿅 던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떨어집니다. 요 높이를 만약에 대문자 H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던진 거 어느 방향? 윗방향. 윗방향이 플러스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도착한 곳은 밑에 있네? 내가 던진 위치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변이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식쓸때 마이너스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을 써야 돼서 여기 이 마이너스를 빼면 큰일 난다.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저 부호와 방향과 함께 연관된 벡터량에 대한 이해가 제일 우선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스칼라와 벡터를 이제 처음 배웠을 텐데, 아니,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물리학적인 어떤 요소나 또는 개념에 들어가실 때는 상당히 이렇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걸잘 명심하고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머릿속으로 정리가 말끔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식 요거 세개 반드시 익혀두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갑시다. 자, 그래프는 일단 AT 그래프인데 지금 가속도가 뭐지? 마이너스치란 말이야, 마이너스치. 그래서 다른 그래프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직 위로 선진 물체 운동의 AT 그래프예요. 두 번째, VT 그래프 갑시다. VT 그래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왜? 처음에 던질 때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플러스 플러스, 왜? 방향이 위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가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아랫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물리학에서 방향이 바뀔 때에는 뭘로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V0로 던졌지만 점점 이렇게 속력이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여기 꼭대기죠? 멈춘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빨라지는 그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기울기가 가속도기 때문에 마이너스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HT 또는 뭐 ST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처음에 속력 점점점 느려지다가 꼭대기에서 멈춘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그림으로 HT 또는 S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요세개 그림 중에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식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식과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이해하려면 요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G라는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이 잘 유념하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꼭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잠깐 갈게요. 좀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요 상황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를 딱 잡고 있어요. 처음에 정지해 있습니다. 가만히 잡고 있다 놨어요. 그 뭐예요? 자유낙하겠죠. 떨어집니다. 바닥에서 뭐 V로 바닥에 닿기 직전에 V가 됐다 합시다. 요 높이 H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속도는 중력가속 G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걸 반대로 생각해서 어떤 물체를 위로 V로 던지면 올라가면서 느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합니까? 정지하겠죠. 이때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G입니다. 이때 가속도는요? G죠. 잘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가속도 방향과 크기가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G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G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건 요것 때문이야. 처음에 던져 올린 방향 때문에. 특히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경우에는 던져서 점점점 느려진 다음에 꼭대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같은 높이에서는 여기가 V면 여기는 마이너스 V, 방향만 반대고요. 여기가 V0면, 여기가 뭐 V 프라임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V 프라임. 같은 높이에서는 방향만 반대고 속도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가운데를 중심으로, 꼭대기를 중심으로 왼쪽 운동과 오른쪽 운동을 보면은요, 여기서는 올라갈 때 처음 속도 방향이 윗방향, 플러스 Y 방향. 근데 가속도 방향이 아랫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로 이 오른쪽의 운동만 딱 떼어놓고 오면 누구랑 같아? 요거랑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좀더 수월하게 풀거나 많이 공식을 덜 적용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운동만 따로 생각해서
자유나

바로 문제를 풀어도 수월해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연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하면서 우리 연직위라든지 물체운동 정리 좀 끝낼게요. 자, 처음에 V0로 던졌습니다. 올라갑니다. 꼭대기에서 정지. 최고 높이 요거를 우리 뭐 대문자 H라고 쓰고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야. 근데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고 싶어. 시간? 얘는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꼭대기 시간이 나와 있는 건 1번식과 2번식이야. 근데 H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1번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 1번식은 V는 V0 마이너스 GT인데 꼭대기에 가면 정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던진 거 V0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GT. 그러면 이때 시간 T로 정리하면 T는 G분의 V0. 이렇게 식을 쓸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식. 2번씩 된다. 두 번째는 최고 높이 H를 구하는 식. H를 구하는 식은 2번식을 활용해 볼게요. 2번식은 시간이 제곱으로 들어 있으니까 3번식을 써야겠다. 3번식을 쓰겠습니다. 3번식을 쓰면 마이너스 EGH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에서 그죠? 이렇게 쓸수 있고 자, 마이너스 E, G, H는 여기 대문자 H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대문자 H로 바꿀 거고요. 꼭대기에서는 정지했으니까 요거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주인공은 높이 H니까 H로 정리해주면 H는 2지분의 V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할수 있나요? 충분히. 요 부분식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 요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포물선 운동. 좀 이따 포물선 운동 정리할 건데, 포물선 운동 정리에 아주 필수적으로 나오는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등가속도 운동, 아니, 자유낙하 운동부터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그래도 자유낙하나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런데 이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G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 잠시 정지하시고,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 포물선으로 넘어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공식이나 개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 내신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둘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포물선 운동 중,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중에서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풀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통 예제라고 쓸 건데 예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꼭 하고 가야지. 자, 처음에 바닥에서 10m 퍼세크로 뿅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꼭대기 정지합니다. 자, 이때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10m 퍼세크 제곱으로 놓고 풀게요.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10m 퍼세크 제곱인데, 자, 첫 번째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냐라는 거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V는 V0 마이너스 GT에서 여기 0 잡고, V0가 10이고, G는 10이고, 시간 T니까, T를 얼마? 1초.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죠. 그런데 자, 요건 기역풀이고요. 니은 나 공식 외웠는데 t는 g분의 v0야. g는 10이야. v0가 10이야. 따라서 1초야.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요게 더 단순한 것 같죠? 사실은 위에 있는 식을 아래로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그 다음, 디귿. 지금은 던진 게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도는 마이너스 G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G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G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10m per sec 제곱이면 이게 무슨 말이지? 1초에 속도가 마이너스 10m per sec씩 변하는 거야라는 겁니다. 지금 던진 게 얼마예요? 10으로 던졌죠. 근데 1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10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만 감소하고 나면 여기 0이 되겠네. 꼭 되긴 해. 그럼 얼마 걸린 겁니까? 1초 걸린 거죠. 그렇게 G는 마이너스 10m per sec 제곱이라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1초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요 부분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지만 그래도 좀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려면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것도 물론 잘했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비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번에는 최고 높이 h라고 쓸까요? 최고 높이 h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공식 쓰는 거지 뭐. 마이너스 EGH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 공식에서 자 마이너스 E, G는 10, H는 몰라요. V는 꼭대기니까 꼭대기는 정지. 처음에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그러면 요거 플러스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건 20. 그 다음에 위에 건 100. 얼마? 5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공식 외웠는데, H는 EG분의 V0 제곱, EG는 20, V0가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이렇게 해도 5m가 나옵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요식은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했지만 이 부분도 잘한 거고요. 둘다 같은 풀이에요. 여러분이 능력껏 위에처럼 유도해서 풀어도 괜찮고 아래에 있는 요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식은 포물선 운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식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런 방법도 있다. 지금 저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이동 거리를 평균 속도 구한 다음에 시간 곱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평균 속도는 나누기 2분의 처음 거 더하기 나중 거. 나중에 꼭대기에서 멈추니까. 그리고 우리 시간이 1초인 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그죠? 5m.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딱 출발점 여기 있고요. 도착점 여기 있고, 이제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문제를 푼다! 시작하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고, 다 사람마다 다른 풀이가 생길 수 있는 이유도 지금 우리 시간 구할 때도 세 가지 방법으로, 최고 높이 구할 때도 세 가지 방법으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풀이, 여러분만의 느낌으로 문제를 딱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좀 방법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막 진도를 빼려고 막 앞으로 축축축 전진하는 것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또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여러분이 조금 난해한 문제들 또 변별하는 문제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침없이 그렇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의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오래 되었지만, 이제 물2에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한번 정리하고 나면, 아,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뿅 던져요. 던지면, 여기서 뿅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때,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을 조금 더 수학적인 x, y 좌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x는 그냥 x 방향이라기보다는 수평 방향이라고 쓰면 더 좋아요. 그 다음, y 방향은 y 방향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아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XY 평면 하면 우리 운동장 생각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운동장이랑 혼동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캡처본인데 거기에는 이제 X와 Y의 관계를 포물선 경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XY로 썼을 뿐 우리한테는 좀더 좋은 것이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왼쪽에 있는 XY 평면과 혼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땅이죠. 이게 바로 수평면이에요. 그래서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수평면이 등장한다. 수평면보다 높은 곳, 그죠? 수평면보다 높은 곳에서 뭔가의 물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수평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수평면을 똑같은 높이로 해서 이렇게 여기를 수평면이라고 잡아주면 자, 처음에 물체는 여기 있었어요. 던집니다. 그러면 던졌을 때 X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죠. 왜? 지금 당연히 작용하는 힘은 연직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으니까 힘을 받지 않는다는 건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똑같은 거리를 가면 되죠. 1초, 2초. 3초라고 한다면 이 간격이 일정해야 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만 생각하는 거야. 내 손을 떠난 이 물체는 중력이 당겨요. 중력이 당기는데 처음에는 연직 방향의 속력이 0입니다. 처음 연직 방향 속력이 0이기 때문에 마치 자유낙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유낙하는 무슨 운동이죠? 등가속도 여기다 좀더 아쉬움이 있어서 직선 운동이에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쓰면 물투 개념을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그들이 시작했을 때 여기에 있다가 뭐 1초 합시다. 1초 뒤에는 X, Y 여기. 2초 뒤에는 X, Y 여기, 3초 뒤에는 X, Y, 여기, 그들을 매끄럽게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포물선 궤적이 될 것이고, 이 포물선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물투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인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X 방향의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 성분과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하는 물리량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 처음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높이를 예를 들어서 H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릴까? 라는 걸 생각한다면, 시간 t는 뭐예요? g분의 2h죠. 이거 어디서 나왔지? 바로 자유낙하 공식에서부터 얻은 거 아닙니까? 왜?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요 높이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 이미 이건 앞에서 배우고 온 거네. 아, 결국에는 포물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유낙하 운동을

그 다음에 연집 방향. 연집 방향은 자유낙하에서 H만큼 또는 T만큼 떨어졌을 때그 낙하할 때의 속력을 구한 공식이 있었어요. 까먹었죠, 그죠?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낙하 거리가 있다면 루트 EGH로 최종적인 Y방향의 속력을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 알고 있다 한다면 시간과 중력가속도 곱해서 다음처럼 이렇게 GT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요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EGH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온다거나 아니면 루트 V0 제곱에 요걸 제곱한 거 GT 제곱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올 수 있고 하나는 높이를 알고 있을 때 하나는 낙하 시간을 알고 있을 때 쓰는 용도가 달라요. 그 부분도 우리 자유낙하 운동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잘 이어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포물선 운동은 어차피 자유낙하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는 연직 아래로, 연직 위로 그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포물선 운동 중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수평면에서 요거는 이렇게 있는 수평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X나 Y가 있는 건이 궤적이 포물선 운동인 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수학적으로 확인하려고 써놓은 것뿐이고요. 우리는 보통 요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자꾸 부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 비스듬히 땅에서 비스듬히 땅과 세타의 각으로 V0로 던져요. 여러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오, 농구, 농구공 이렇게 하고 뿅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 아니면 골키퍼가 저 자기 선수들한테 공 주려고 뻥 차면 이렇게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대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땅에서 수평면에서 세타각을 이루면서 V0로 던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내가 만약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손을 떠난 공이나 물체는 다시는 나한테 힘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받는 힘은 뭐예요? 중력밖에 없다고요.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 중력, 중력, 중력, 중력, 중력. 다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뭘 받을까? 없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등속도 운동하는 처음 속도는 V0에 바로 요 성분이기 때문에 세타가 여기 있네요. 코사인 되겠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조심할 건 얘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V0 코사인 세타가 결정되면 여기도 V0 코사인 세타, 여기도 V0 코사인 세타, 꼭대기에서도 V0 코사인 세타 계속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V0 코사인 세타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따라서 포물선 운동에서 저 멀리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중그 관여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X 방향,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되겠죠. 그 부분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은 요건데, 요거는 얘랑 크게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V0야? 요게 세타야? 그럼 요거는 사인 세타겠네. 아, 그래서 이렇게 V0 사인 세타가 나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건이 V0 사인 세타는 영원하지 않아요. 왜? 점점 올라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느려져야 돼요. 느려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꼭대기에서는 속력이 Y 방향 그 연직 방향 속력이 0이 됩니다. 이때는 수평 방향 속력만 남죠. 그러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 얼마? 바로 요거를 뒤집은 값인 V0의 사인 세타.

어차피 지금 딱 그림을 보니까 여기 꼭대기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대칭되게 그려놨는데 이쪽에 있는 요 속력과 요 속력은 같아요. 그죠? 요 속력과 요 속력도 같죠. 같은 높이라면 속력이 같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한다. 아, 그러면 연집 방향으로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다. 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니까. 그리고 이들의 궤적인 포물선 운동은 바로 무슨 운동이다? 등가 속도 운동이다. 라고 해서 운동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구별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동의 각각의 성분들 함께 한번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꼭대기까지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멀리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공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공식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물리학들 찾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공식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리학 법칙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수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끔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관한 개념 설명 정말 많이 드렸죠. 저희가 1시간 한 절반 정도 더 추가해서 개념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그래도 이 파티에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개념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많은 설명을 드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딱 들어가지고 다 오케이? 그럼 좋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뭔가 구사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 반복, 반복, 반복, 반복, 반복, 또 반복, 반복, 반복해서라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장착해야 된다. 어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여러분들은 그 알파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핸드폰을 교체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새로운 뭔가 이 기능 같은 거를 제게 아니니까 그거 하나 알아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저는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뭐 처음 뭐 천천히 뭐는 알아.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연결돼 가지고 뭐 했을 때탁 바로바로 이렇게 이 즉각적인 어떤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 달라라는 말씀을,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푸는 것보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해 보고, 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새롭게 풀수 있는 문항들이 보이게 될 거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 나갈게요. FX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공식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차함수야.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직선이 있어서 여기를 x 이퀄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x 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 콤마 f 알파, 여기가 베타 콤마 f 베타라고 이야기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차함수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를 그대로 기울기를 유지시키면서 평행이동을 시켜가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요 점이 딱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일치해. 다시 말하면 이 x의 좌표는 이두 x 좌표의 중점에 해당되는 거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거다.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평균 변화율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거랑 일치함을 제가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평균 변화율부터 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여기에다가 베타 넣어준 거에다가 여기에다 알파 넣어준 걸뺄 거야. 그럼 CC는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에서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를 뺄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없어져. 그럼 너하고 너를 보면 A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A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B로 묶어주면 너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알파랑 베타는 같은 값이 아니지. 서로 다른 값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가 약분이 이루어져.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A의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몰랐을 때 감마라고 이야기해 봐. 그러면 이 x 이퀄 감마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우리는 얘를 미분의
F'X를 구해보면 EAX 플러스 B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마를 넣어주면 이게 감마에서의 미분 계수가 돼버리는 거지. 감마에서의. 그러니까 결국은 EA 감마 플러스 B라는 것이 A의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감마를 찾아보겠다. 플러스 B 없어져? A 2차 함수니까 0이 아니야? 약분? 그래서 2로 나눠버리면 감마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게 2차 함수의 성질이야. 이렇게 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은 그 중점에서의 미분 계수랑 일치한다라는 게 이게 평균 변화율 2차 함수의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성질.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때 제가 이걸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1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x 값이 1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a의 역할이고 너가 b의 역할이야. 평균 변화율이 9라고 줬어. 평균 변화율 공식. B-A분의 FB-FA.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A분의. 저 FX에다가 FA 플러스 1 넣어줄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배의 A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1 넣어준 값을 뺄 거야. F1 1 넣어주면 얼마야? 5를 빼주는 거야. 네. 자, 분자만 계산해 보시면 a 제곱 2a 3a 5a 1 3 1 5에서 5 뺐으니까 없어져. 따라서 a분의 a 제곱 플러스 5a인데 양수 a라고 그랬으니까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a로 약분해 버리면 a 플러스 5가 될 거고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너가 9가 된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4다라는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니? 너 공식은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이 확인 문제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 값이 0에서 3까지 움직인대. a, b. 그러면 b-a니까 3-0 하면 3. F3이니까 3의 제곱 9, 3a 플러스 2니까 3a 플러스 9에다가 2 더하면 11에서 X에다 0 넣어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게 평균 변화율 1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식 쓴 것뿐이죠. B-A분의 FB-FA. 평균 변화율 계산한 게 이건데,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이 1이라고 했으니 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차함수가 있는데, 그냥 0과 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제가 여기를 0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3이라고 했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근데 이거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래? 1이다 이거야. 직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인데 중점 잡으면 2분의 3 아닙니까? 2분의 3? 그럼 2분의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얼마야? 1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미분의 F'X가 2X 플러스 A입니다. 2분의 3 넣어줘. 3 플러스 A가 1이다. A 값 마이너스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수업하기 바로 직전에 가르쳐 드린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겠지. 그런데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런 풀이를 여러 가지 스타일로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가지고 놀줄 안다라는 거지.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X값이 0부터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나온다. F4-F2의 값을 구해라. 자, 평균 변화율은 A-0분의 0분의 FA-F0이 평균 변화율 A제곱 플러스 2A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FA-F0이라는 것이 양의 실수 A니까 A를 곱해버려도 상관없잖아? A세제곱 플러스 2A제곱이야.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너를 구하래. FX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F4, F2 구한 다음에 빼. 이 얘기니까 F0은 상수예요. 넘어가면 플러스 F0이 되겠지. 그러면 F4라는 값? 4 넣어줘. A에다가. A에다 4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4의 제곱 16에다가 6 곱할 거니까 4의 3제곱, 뭐, 그렇게 가도 되죠. 64 플러스 16의 2니까 32 하면 90, 마이너스, 플러스 F0.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겠지만, A제곱으로 묶이잖아요. 요 파트가 A제곱으로 묶이면 A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4 넣어주면 16에 6 곱해서 96.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죠. 여기가 96. 요번에는 F2. 2 넣어주면 4, 2 더하기 2, 4, 4, 4, 16 플러스 F0. 그럼 문제에선 이걸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4에서 F2를 뺀 값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너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너만 빼주면 되니까 얼마? 8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조금 귀찮죠? fx에 대해서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너에 대해서도 평균 변화율. 예. 근데 2차함수, 2차함수니까, 그러면 a에서, 여기 a에서 a 플러스 2까지? 그럼 중점 잡아준다라고 얘기하면 a 플러스 1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귀찮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 변화율 공식도 암기할 겸 바로 가는 거야. 얘 A, 얘가 B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 2야. 2분의. 여기에다 fx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x에다 a 플러스 2 넣어줘. a 플러스 2의 제곱 2a의 a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FA는 A 넣어줄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를 빼준 게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2분의 자 A제곱 A제곱 없어져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제곱 없어져 4, 4 없어져. 그 여기서 남는 게 4A 플러스 4 여기서 남는 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4A 이렇게 전개한 거. 그럼 너 없어지니까 4. 그래서 얼마? 2라는 값이 나와. 평균 변화율이 2야. 너에 대해서도 평균 변화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2에서 a 빼면 2분의 a 플러스 2 넣어줄 거니까 a의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요번에 a 넣어준 걸 빼.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a를 빼주는 거죠. 자, 얘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4a. 그래서 a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없어져. 그럼 남는 거를 적어준다면 2분의 예, 4a 제곱 플러스 4a.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남죠. 그죠? 그게 2야.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곱해버릴 거니까. 여기서 얘를 풀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런 상수 A 값의 합을? 아, A 값이 한 개가 아니야. 그러면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된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4로 나눠버리면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그러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 제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 값1 나와, 두 개의 합은 얼마야? 합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여기 나왔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죠? 예. 네. 그래서, 요렇게도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4번 문제였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공식만 알면 그냥 산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이차함수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ab에 대해서 두개 곱한 거에 최대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되시겠어요? 예.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제가 원칙대로 풀고 나중에 제가 약간의 뭐 그냥 한번 응용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상황이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랬을 때 지금 a에서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fa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 마이너스 1의 값이라는 건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5를 해주겠네요. 그럼 2 마이너스 5니까 a 마이너스 1에 예,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 아, 여기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아,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a 플러스 1이죠? 예.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0이 아니에요. 약분하면 a 마이너스 3이라는 평균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b-a분의, 예. b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뺄 거잖아. 그 이것도 좀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에서 a 넣어준 거를 빼겠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너 없어져.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되는 거야? b-a, b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b-a. 근데 a하고 b가 달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약 분해버리고 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너하고 너하고의 합을 보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거고, 그럴 때 ab의 최대값이다라는 거는 a 그대로 있고요. b에 대해서 넘겨봐. 얘를 넘겨.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a. 너의 최댓값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지. 너의 최댓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가능하실까요? 예.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위로 볼록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될거 아니야? 대칭축. 맞아요? 그럼 대칭축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 미분에서 0 되는 x 값. 그럼 미분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5 미분하면 얘가 0이 되는 x 값 a를 찾아주면 얼마가 되는? 4분의 5가 되겠네. 여기. 이게 a 이퀄 4분의 5다 이거야. 4분의 5. 마이너스 1보다 큰거 맞죠? 예. 그러니까 최댓값 같겠네. A 값 4분의 5에서 4분의 5. 그때 최댓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A에다 얼마 넣어주면 되는 거야?
4분의 5를 넣어줘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16분의 25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분의 25 더하기 4분의 25. 그러면 8분의 25라는 최대값을 우리는 알아내줄 수 있다. 8분의 25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냥 답은 찾았는데 B값 한번 찾아볼게. 얘가 4분의, 아까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5를 해주면 2분의 5가 되겠네. 2분의 5. 자, 저 2차 함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그리고 대칭축이 1이라는 것도 알아. 여기 1. 그럼 4분의 5라는 게 여기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다고 쳐봐. 그럼 요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 근데 기울기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랑 그대로 얘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기울기가 나와야 돼. 요런 점이 돼야 돼. 요런 점.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어. 이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그럴게요. m이라고 그럴게. 그럼 어디를 잡든지 간에 이렇게 y축의 평이한 직선 잡아가지고 이런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m이야. 마이너스. 어떤 식이든 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그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가 기울기가 m이었으면 얘가 마이너스 m이야.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럼 더하면 0이잖아. 더하면 0이잖아. 그래서, 아, 얘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접으면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가 딱 접히는 거야. 그런 어떤 기하의 상황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납득되십니까? 네. 근데 이 참수에서 만약에 대칭 축이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A였으면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잡혔어? 그러면 이 기울기와 여기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랑 반듯하게 가서 만난 점, 요 점을 연결했을 때요 기울기를 M이라고 그러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야. 그냥 기하적인 제가 성질만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왜? 이 참수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접으면 일치하잖아.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하적인 것까지도 제가 한번 재해석해 봤습니다. 자, 6번 이제 이게 우리가 수준으로 보면 상문제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그것만 걸리는 거지, 나머지 걸리는 부분은 없어요. 이것도 이 참수야. fx가 이 참수로 주어졌어. 그때 gx는 fx에다가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런 함수를 곱한 거야. 근데 이 gx가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 k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몇 개? 두 개다. 여기까지 해서 정수 a 값의 합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네. 그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겠네? k 플러스 1분의 gk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잖아. 이게 평균 변화율. 그런데 너가 0이다. 너가 0. 자연수 k라고 얘기했으니까 너가 0이 될 리는 없고, 그러면 gk가 g-1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gk라고 한다면 x에다 k 넣어준 거야. x에다 k 넣어준 거. 그러면 여기 fk 곱하기 fk-a. 이게 gk야. 이게 GK. 그리고 G-1은 F-1에다가 F-1-A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FK라는 거는 K 플러스 1, K-2고 FK-A라는 거 X에다 K-A 넣어주면 되죠. K-A 플러스 1, K-A 마이너스 2. 너가 F-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너가 0이야. 얘가 얼마를 갖든지 0 곱하기 너 하면 0이야. 됐나요? 그러면 너를 만족시키는, 너가 0이 되는 K값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너의 값은 마이너스 1, 2, 그 다음 A-1,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정수 A에 대해서 K 값이 이렇게 되는데 만족하는 자연수 K가 몇개 있어야 된다? 두개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얘를 A를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을 봅시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K 값 보면 마이너스 1, 2,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 0. 그러면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두 개가 안 되네. 근데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마이너스 1 해버리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와버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연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A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아,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2 있고, 여기만 결정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1이 나와. 그럼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두 개가 된다 이거지. 마이너스 1일 때 되는 거죠.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A가 0이야. 그럼 마이너스 1, 2가

있고 A가 0이면 마이너스 1, 0이면 2. 자,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두 개가 아니고 그 자연수는 2 하나밖에 없는 거지. 너 안 되는 거야. A가 이번엔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2가 있고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K값이 마이너스 1, 2,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라고 그랬어. 쭉 나열해봐. 1이면 0, 1이면 3. 만족시키는 자연수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어. 너 되는 거야. 자, A가 2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1, 2는 있고 2면 1, 2면 4.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몇 개 나왔어? 세 개 나왔어. 너 안 된다 이거지. 네. A가 3이면 마이너스 1, 2는 있고 3에서 1 빼면 2고요. 더하면 5. 그러면 세 개가 아니고 2가 같은 거니까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 나온 거야? 너도 되는 거지. 너도 되는 거지. A가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2는 있고 4면 3, 4면 6. 만족시키는 자연수 몇 개? 세 개 나와버리지. 그럼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고정되고 3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고 6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잖아. 결국 자연수는 3개 나오게 돼 있는 거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아, 자연수 K가 2개가 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1과 1과 3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면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3이다 라는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나요?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기술하고 식을 만드는 과정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문제를 상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다음에 해석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할 수 있냐. 이거 따져주고 있는 건데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되잖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양의 상수 m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m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a와 이거래. 근데 이 그래프가 너무 완벽해. 얘는 0과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리고 너는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었잖아. 그럼 교점 나왔잖아요. 얘랑 얘다 이거잖아. 얘. 그러니까 A가 얼마야? 아니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3이니까 너가 0이고 너가 3이었다는 얘기네. 얘가 A였던 거잖아요. 너가 A 플러스 3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A가 0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래. 네. 근데 이 3일 때 이 값 보면 3, 3의 제곱 9에 3 빼니까 6 나오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여기는 0,0이잖아. 그럼 3 갔을 때 6 나오니까 기울기 M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잖아. 2. 평균 변화율이 2란 얘기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납득되시나요? 예. 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다. 예. 네. 간단한 거니까, 뭐, 다른 풀이도 마찬가지야. 여기, 얘가,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0일, 여기를 지나고 있고, 이렇게 지나고 있어. 여기가 0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여기가 3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여기 얼마? 2분의 3일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미분의 2x 마이너스 1. 여기 x에다가 2분의 3을 넣어줘. 2분의 3에서 2 곱하니까 3 마이너스 1 해주면 2 딱 나온다고. 이런 풀이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얘기지. 자,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fx가 직선 L. 근데 1,5 여기가. 여기가 4,a. 그래서 x값이 1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다? 그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3만큼 갔잖아. X축으로 3만큼 갔잖아.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 마이너스 6만큼 내려가야지만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5에서 A까지 간 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A값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걸로 끝나는 거죠. 기울기다. 기울기. 그럼 3 갔을 때 마이너스 6. 그럼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평균 변화율 적어가지고 또 막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다. 네. X의 변화량 3분의 Y의 변화량 Y-5. 그게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5가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A값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해설치야. 근데 기하로 보자 이거지. 기하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어.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지금 1에서 접하고 있는 거니까 x-1의 제곱이야. 최고차이 계수 몰라? k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네. 그런데 얘가 3,6이라는 점을 지난대. 그럼 3 넣어줘. 그러면 2의 제곱 4k가 6이 되겠네요. k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래서 fx가 완벽하게 나와. fx가. 그럼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네. 아,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요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네.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 평균 변화율 하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얘 fx f 마이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아, 제가 여기 잘못한 거네.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니까 예. 마이너스 3이면 여기 한참 떨어져야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거야. 여기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X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할 때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변할 때 함수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얘가 1,0이라는 게 확실하잖아. 확실하잖아. 그래서 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B-A분의 FB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는 거야. 4분의 여기다 1 넣어주면 0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제곱 16 16 곱하기 2분의 3 83 2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3 콤마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주면 24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기울기 찾으란 얘기잖아. 여기 얼마만큼 갔어? 4만큼 갔고 얼마만큼 내려갔어? 4만큼 갔고 24만큼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 그냥 여기에서 함수 찾았어? 그럼 마이너스 3,24니까 아 기울기 찾으라는 거네? 이렇게 찾았어도 끝. 굳이 이런 과정 구하실 필요 없다고.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변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 나중에 답이 없어. 여기서 실수한 거야. 왜 그런 실수도 방지된다. 오히려 계산 산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기하에서 발생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1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고? 아니, 얘 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A.

A, 이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건데, 가 1에서의 미분 계수랑 일치한데, A값 얼마? 요 간격 2, 2, 그러면 3. 이렇게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니,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평균 변화율? 그래서 A,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A 넣어줘? A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0. 그럼 얘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하면 평균 변화율은 A 마이너스 1. 미분 2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가. 그럼 미분 계수 여기다 1 넣어주면 너1 넣어주면 1에서의 미분 계수. 제가 어디 실수가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 하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0 빼나 마나. 그래서 A 플러스 1 약분할 거고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X지? 아니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X 1 넣어주면 2. 그래서 A 3. 그런데 또 해설지로 가볼까? 지금 문제에서는 f'1이지. 1에서의 미분 계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f1. 이거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x제곱-1, f1, 0. 그래서 너가 X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고, 1로 가까이 갈 거니까, 여기가 2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F 프라임 X를 구한 다음에, 뭘 구했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다 1 넣어버리면, F 프라임 1이라는 뭐가 나오는 거야? 미분 계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를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너를 구하는 게 오히려 느린 거죠. 이게 더 빠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기하로 풀어버리면 이만큼인 거고. 훨씬 빠르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차함수의 예를 가르친 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강의에 미적분 1, 여러분들 미적분 1이라는 게 여러분들 선배들은 수학 2야. 제 수학 2, 과거의 수학 2를 가보시란 얘기야. 이거 설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상하게도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성질에 대한 거를 뭐 별해로 주지도 않아. 근데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여러분들 개념으로 이해해라. 라고 확장시켜 드리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이 fx가 이차함수야. 0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 그 이런 걸 빨리 해보라는 거야. 물론 얘가 2-0분의 f2-f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차함수가 있어. 0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 아, 1에서의 미분계수로 구하겠다. 그 미분계수, 쟤를 미분해. ex 플러스 a. 여기에다가 x에다 1 넣어버리면 a 플러스 2가 평균 변화율이다. 이게. 아니, 개념에 의해서 굳이 이 계산 안 해도 이렇게 와버리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a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그럼 여기다 a 넣어주면 2a에다 a 더하면 3a. 그 3a가 a 플러스 2야. 요것만 풀면 되니까 2a가 2야. a 값 얼마야? 1. 이렇게 끝나버리는 문제가 된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1보다 큰 실수, 모든,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함수 fx가 x값이 1에서 t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이거 뭐 2차라는 말 없으니까. 평균 변화율 공식 적어야지. 1에서 t까지 변할 거니까 t-1분의. 여기가 ft-f1. 이게

평균 변화율. 그게 얼마가 된다? 이 t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ft-f1이 얘 곱해버리면 t는 1보다 큰 거니까 0이 되지 않잖아. 2t제곱 마이너스 2t. 너 넘겨. 그러면 플러스 f1. 이게 ft야. 이게 ft야. 아니, fx라고 이야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f1이라는 이런 상수값이 들어가 있는 fx 2차 함수라고. 그러면 3에서의 미분계수 f'3. 그래서 우리 해설지 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x-3분의 fx-f3 이거 계산하면 나온다고? 아니 이럴 거예요? 또? 아니 도함수 구해 f'x 그리고 거기다 얼마 넣어? 3 넣어버리면 f'3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해 보면 4x-2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3을 넣어줄 거니까 4, 3, 12에서 2 빼면 얼마? 10.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해설지 보면 절대 이렇게 안 푼다고. 이렇게 풀고 있지. 이게 원칙이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아니, 미분 계수라는 게 도함수를 알게 되면 도함수고 특정한 x값에서의 미분 계수가 이거지. 이걸 통해서 f'3을 만들어낸 거는 너는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 안 계셔. 걱정하지 마. 다만 이런 건 있겠지.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꼭 구해라. 그러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미분 계수의 정의 이거에 의해서 fx 이거 넣어주고 f3 넣어줘서 빼. 그러면 f1은 없어질 거야. 아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 x-3분의 fx는 이거야. 3 넣어줘. 9, 2, 18. 3 넣어줘. 6 플러스 f1을 뺄 거야. 없어져. 12를 빼주는 거야. 그럼 2로 묶여.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돼. 그러면 x-3,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약분 3으로 가니까 너 10. 이렇게 나왔던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다. 자, 다음 유형은 이제 미분계수의 약간의 응용입니다. 예. 이걸 보라. f'1이 2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를 원칙이라면 이렇게 가지. 물론 원칙.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1 플러스 kh 마이너스 f1이라면 지금 얘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아니라고요. 그럼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이걸 맞춰준다면 여기에 k가 있어야 된다고. 얘를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k를 곱해버리면 식의 변화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가 f'1이 되는 거야. 그리고 k가 곱해진 거지. 근데 그게 6이래. 근데 너가 2래. k 값 얼마야? 3.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물론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맞춰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따라오기 위한 거지만 이걸 그냥 보면 KF'1이 나와야 된다고. 이걸 보면 너가 6이야? 그런데 너가 2야? 그래 너는 3이야.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봅시다. F'0이 마이너스 1이래. 안 보여?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건데 H분의 F0 플러스 4H였던 거야. 마이너스 F0. 4 F'0. 이0 플러스 4H 0.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걸 보시라는 거지. 자, 외워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A,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F 프라임 A. F 프라임 0. 근데 너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된다. 자, 15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분모가 0으로 가. 극한값 계산하잖아. H가 0으로 가면 F1. H가 0으로 가면 F1. 빼면 0. 0분의 0 꼴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F, 내가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인데 얘 마이너스 F1 해주고 플러스 F1을 해주더라도 시계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그리고 H로 이렇게 나눠서 적어줘. 그리고 마이너스가 1로 왔어. 여기 플러스 됐어. 그러면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F 프라임 1 플러스 너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맞춰졌잖아. 그럼 너도 F 프라임 1. 아, 두 배의 F 프라임 1. 그러면 FX가 X제곱이야. F 프라임 X가 2X. 따라서 F 프라임 1은 2. 그럼 2에다 2 곱해서 얼마? 4.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미분 계수의 F 프라임 1 찾아? 도함수에서 미분 계수를 찾아. 이건 이제 생략해도 되겠죠. 이렇게 가겠지만 그냥 바로 읽으란 얘기야. 아, H분해로 돼 있으니까 H 앞에 1, 그 다음 너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아니면 0분의 0꼴, H에 대해서 미분, 로피탈, 1 플러스 H, H에 대해서 미분하면 1, H가 0으로 가, 마이너스, F 프라임 1 마이너스 H,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H가 0으로 가, 아, 두 배의 F 프라임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좀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연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이죠. 그 MBTI나 퍼스널 컬러로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수학에서도 남들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스타일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원.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때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A가 발생했으니까 그 점을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B의 확률을 먼저 곱했으면 나중에는 B가 발생했을 때를 고려해서 A의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공식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조건부 확률 기억나죠? 조건부 확률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이제 경우의 수에서 배웠었던 곱의 법칙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자, 가볼게. 자, P, A 바 B. 기억나니? 자, 조건부 확률은 경우의 수 B로 구할 수도 있고, 확률의 B로 구할 수도 있는데, 확률의 B를 써볼게요. 자,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분해. 자, B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하는 것은 교집합이죠? 자, PB를 넘겨볼게. PB를 넘기면,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P, A 교집합 B는, 자, PB가 넘어가서 PB 곱하기, 그리고 B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서 A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와 A가 이렇게 잇따라, 연달아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B가 발생할 확률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제 B의 사건의 결과가 A가 발생할 사건에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A의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써볼게. 자, 앞에는 A 바 B였죠? 이번에는 B 바 A. 자, 사건 A가 발생했을 때니까 PA분의 그리고 B 교집합 A가 되죠?

얘는 어디서 출발했다? 조건부 확률에서 출발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주머니 A에는 노란 공 4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고, 자, 주머니 B에는 흰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자, 그림 그려볼까? 자, 주머니 A, 주머니 B. 자, 주머니 A에는 노란 공이 있다. 진짜 4개 그리지 마. 곱하기 4. 자, 파란 공이 2개가 있다. 파란 공이 몇 개? 곱하기 2. 자,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2개 있다. 흰 공이 2개. 그리고 검은 공. 검은 공이 이렇게 3개가 있죠. 6개, 5개가 있네. 자, A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A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럼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뭐야? 2분의 1.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 두 개는 동등하게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 두 개분의 하나, 두 개분의 하나 이렇게 확률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선택한 주머니에서 한개 공을 꺼냈을 때 꺼낸 공이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네, 선택지를 잘 보면 여긴 노란 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주머니를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겠죠. 이걸 뭐좀 구조화해 볼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란 공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노란 공. 노란 공을 꺼내고 싶다. 근데 노란 공을 꺼낼 때는 뭐 이미 B에선 노란 공을 꺼낼 수 없지만 한번 해볼게. A 주머니를 선택해서 노란 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없지만 B 주머니를 선택해서 노란 공을 선택했다 치자. 근데 이걸 어떻게 볼수 있어요?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이니까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곱하기, 그리고 A를 선택했을 때 노란 공을 선택할 확률을 곱하는 거죠. 왜냐하면 A, B 중 누굴 선택했냐에 따라서 각각의 주머니에서 노란 공을 선택할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주머니인지를 반영해서 노란색 공 꺼낼 확률을 구해야 돼. 이때는 먼저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곱하기, 그리고 B를 선택했을 때 노란 공일 확률을 곱하면 되죠. 질문. A를 선택할 확률이 뭐예요? 두개중 하나. 그리고 A에서 노란 공 선택할 확률은 A는 6개가 있잖아요. 6실분의 노란 공인 4실. 그래서 6분의 4예요. 뭐 6실분의 4실 그대로 쓸게요. 6분의 4니까 잘 곱하면 12분의 4. 이거 3분의 1이야. 3분의 1. 그다음에 B를 선택할 확률 뭐예요? 2분의 1. 자, B를 선택했을 때 자, B에는 공이 몇개 있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5개가 있지만 노란 공이 없기 때문에 0개가 돼서 이때는 0이 되죠. 따라서 두 층을 어떻게 한다? 더하면 되죠. 왜냐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배반 사건이니까 중복됨을 걱정할 거 없이 더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이렇게 3분의 1임을 구할 수가 있다. 됐죠? 근데 실전에서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B 주머니에는 노란 공이 없어. 반드시 A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쓴 거고요.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하지만 뭐 서술형 답지를 쓴다면 이렇게 푸는 게 좋겠죠. 그리고 A를 선택한 다음에 노란 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도 볼수 있잖아요. A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과 노란 공을 선택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곱셈 정리가 그대로 녹아 있죠. A의 확률 곱하기 A를 선택했을 때 노란 공을 선택할 확률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처럼 쓸수 있죠. 이렇게 B를 선택하고 노란 공을 선택할 확률이다. 비록 뭐 최종 확률은 0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걸 또벤 다이그램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본 공간 S가 있는 거야. 여기는 A 주머니 선택할 경우, B 주머니 선택할 경우가 있죠. 그리고 노란 공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1번 영역이 있고 2번 영역이 있는 거죠. 자, 두 친구는 합집합을 했을 때 노란 부분을 갔고요. 그리고 중첩되지 않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1번 부분의 확률, 이거는 2번 부분의 확률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해하되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돼서 무지성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풀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 9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10번 볼게요.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9장의 카드가 있다.

갑과 을이 차례로. 그러니까 갑이 먼저 뽑고요. 그다음 을이 뽑는 거죠. 차례로 카드를 한 장씩 뽑을 때. 따라서 갑이 뽑은 결과에 따라서 을이 뽑는 사건이 영향을 받죠. 조건부 확률을 써야 돼. 자, 갑과 을이 모두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갑이 먼저 뽑을 거예요. 갑도 짝을 뽑고요. 을도 짝을 뽑는 거야. 근데 사건의 선후 관계가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 갑이 먼저 뽑는 거니까 이와 같은 선후 관계가 있죠. 이럴 때는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되, 을이 짝을 뽑을 사건은 앞 사건의 영향을 받잖아요. 자, 가볼게요. 자, 갑이 짝을 뽑을 확률이 뭐예요? 일단 아홉 장의 카드가 있는데, 아홉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짝을 뽑으려면 짝이 몇개 있는데, 2, 4, 6, 8, 4개가 있죠? 그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 미션 클리어야. 꺼낸 공은 마치 넣지 않잖아. 뽑은 카드는. 9개 중에서 몇개 남았죠? 8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는 거죠. 이번에도 짝을 뽑을 건데, 짝 4개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했을 거 아니야. 따라서 남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9분의 4에서 8분의 3을 이렇게 곱한 거다. 자, 간단히 해볼까? 만나서 2만 남고요. 만나서 3만 남으니까. 자, 최종 답은 뭐다? 6분의 1. 답은 6분의 1이 되겠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곱셈 정리의 눈으로 내려다 볼수 있잖아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자, 갑이 짝을 뽑는 사건을 이렇게 A라고 하자. 자, 을이 짝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바로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 B 중에서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죠? 그럴 때는 A를 먼저 생각해야죠. A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A가 발생할 확률이 뭐냐? 아까 구했었던 91분의 4C이고요. 이때는 9개 중에서 1개가 소진됐으니까 8개 중에서 뽑되 짝수도 하나 소진됐으니까 3개 중 하나를 뽑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이 녹아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전에서는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10번 문제 끝. 자, 답은 6분의 1.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동아리 회원 중에서 A 고등학교 학생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이야. A 고등학교 학생의 사건 A. 자, 그리고 1학년, 그렇지. 1학년이란 또 사건이 있어요. 따라서 1학년 1대와 1학년 아닐 때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이 사건을 A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25%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써봐. PA는 뭐다? 0.25고요. 분수로 나타냈을 때 4분의 1. 약간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아?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A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는 25가지. 우리 이런 기술 썼었잖아. 그 다음에 A 학교 고등학생 중에서 40%가 1학년 학생일 때. 그러니까 지금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P,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 40%니까 0.4고, 자, 기하학분수로 나타냈을 때 5분의 2. 맞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A 고등학교 1학년일 확률.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발생했으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 PA를 알려줬네. 그럼 PB라고 쓸게 아니라 PA를 쓰고요. 그리고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자, 이거 뭐 밥상 다 차려줬죠. 그대로 쓰면 되겠다. 자, PA는 뭐냐? 문제에서 4분의 1. 자, PB 바 A는 5분의 2.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2가 돼서 결과적으로 10분의 1. 답은 10분의 1이 되겠다. 자, 이 문제를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 이 문제를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변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A 고등학교냐? 두 번째, A 고등학교가 아니냐?

그럼 두 번째 변수는 뭐예요? 1학년 학생이냐? 그리고 1학년 학생이 아니냐? 전체는 100명으로 가정할게요. 이거는 가정한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야? A 고등학교 학생은 전체 회원의 25%. A 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이 아닌 친구들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명수가 25명인 거죠. 자, 그러면서 A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 그러니까 A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요 중에서 1학년 학생이 몇 프로다? 40%라고요. 그 말은 25명의 40%예요. 25에 0.4를 곱했을 때 뭘까요? 10이잖아요, 10, 10.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 고등학교 다니면서, A 고등학교 다니면서 1학년을 물어봤잖아요. 따라서 뭐다? 10이 되는 거죠, 10. 근데 확률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뽑았을 때, 100명 중에서 1명을 뽑았을 때, 100실이 되고요. 10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것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100분의 10, 이렇게 10분의 1로 어떤 경우의 수 비로도 문제를 풀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굳이 이두 번째 방법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요 곱셈 정리 이용하면. 하지만 두 번째 방법도 알아두면 편리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습득해 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수학적 모델링이에요. 다 일상 문제 아니야? 일상 문제들을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함축적이고 단순하게 축약해서 적고요. 단순히 수학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죠. 자, 당첨제비가 N개가 있대요. 뭐 당첨제비는 동그라미를 할까? 이렇게. 자, 꽝인 제비는 X가 되겠죠. 총 16개가 있대.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봐. 하나, 둘, 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당첨제비가 몇 개예요? 이렇게 N개가 있다고요. 그럼 꽝인 제비도 있을 텐데 이렇게 꽝인 제비는 총몇개 있을까요? 다 합쳐서 16개니까 꽝인 제비는 이렇게 16-N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AB가 차례로 한 개씩 임의로 뽑을 때, 그러니까 A가 먼저 뽑고서 그 다음에 B를 뽑는 거죠. 다시 제비를 넣지 않기 때문에 A의 결과가 B의 사건에 영향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다. 자, 이때 A만 제비를 뽑을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당첨되고요. B는 당첨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B는 X가 되는 확률이죠. 그게 바로 5분의 1이야. 그럼 A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이 뭐예요? A는 16개 중에서 한 개를 뽑잖아요. 근데 당첨제비는 N개가 있잖아. 그래서 N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것이 바로 A가 당첨될 확률이 되고요. 이미 하나를 뽑았으니까 총 개수는 16개에서 15개로 줄었다. 그런데 어차피 당첨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꽝인제비는 여전히 몇 개예요? 16 빼기 N개예요. 16 빼기 N개. 이렇게 괄호 써주시고 C1.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사건을 곱했더니 뭐가 돼요?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이걸 구한 거죠. 사건 A가 발생하고, 좀 그렇게 쓰기가 좀 그러네. 자, 그러니까 A가 당첨하는 것을 A라고 쓸게요. A가 이렇게 당첨되고요. 그리고 B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A가 발생하고요. A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해서 B가 꽝일 확률을 구한 거라고요. 그래서 PA가 여기 있는 16분의 N이고, PB 여사건 바 A가 여기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이거 잘 풀면 N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자, 첫 번째 친구는 16분의 N. 16분의 이렇게 N이 되고, 곱하기. 자, 두 번째는 15분의 16-N. 곱했더니 뭐가 됐다? 5분의 1이 됐다. 그러면 간단히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곱하면 48이고요. 크로스를 곱했을 때 좌변은 48이 되고요. 곱하면 n 가로 열고 16-n.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런 문제 풀때 보통 어떻게 해요?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싸그리 왼쪽으로 몰아주면 자, 곱하면 마이너스 n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n제곱, 곱하면 16n, 넘기면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은 0이 되고요. 얘는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n 마이너스 4와 n 마이너스 12의 곱이어서

자, 가능한 n값은 4도 있고요. 12도 있는데 이 중에 최소값은 뭐예요? 4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당첨 제비가 n개고요. 총 개수가 16개니까 이두 개를 통해서 꽝인 제비 개수를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B가 이제 AB 순서를 뽑을 건데 A만 당첨됐네. 그럼 A 당첨 후에 B가 꽝인 거죠. A가 당첨됐다는 것은 1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당첨 중에서 뽑으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총 개수는 줄었지만 꽝인 제비는 여전히 16 빼기 n개잖아요. 요 점을 잘 반영했을 때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요 개념 안에는 이런 곱셈 정리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은 A가 당첨일 때, B라는 사건은 B가 당첨일 때라고 한다면 바로 A 교집합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지금 사건의 선후 관계가 A가 먼저 발생했잖아. 그래서 A의 확률을 먼저 구하고 A가 당첨됐을 때를 반영해서 B가 꽝일 확률을 고려해서 곱했다. 이렇게 해서 곱셈 정리를 썼다. 자, 문제가 좀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고 그럭저럭 괜찮아요. 자, 이제 초콜릿 사탕 문제죠. 초콜릿이 3개가 있고요. 사탕이 6개가 있다. 자, 임의로 한 개씩 모두 꺼내 먹을 때, 자, 모두 꺼내 먹어야 돼요. 이때 마지막 초콜릿은 다섯 번째다. 그 말은 다섯 번째 이전에 초콜릿 2개를 이미 소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좀 그림을 그려볼까? 초콜릿. 자, 초콜릿은 네모로 하자, 이렇게. 몇 개? 3개. 그리고 여기 사탕이 있죠? 사탕 몇 개? 6개가 있잖아요. 자, 모두 소진하겠대. 그러면 빈칸이 몇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고요.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칸인데, 다섯 번째 마지막 초콜릿을 먹었대. 그러니까 어쨌든 다섯 번째 초콜릿을 먹는 것이 자명하죠? 그리고 얘가 마지막 초콜릿이라면 이미 이전에 초콜릿 두 개를 다 소진해야 돼. 남은 두 개는 뭘로 채울 거야? 사탕으로 채워야지, 이렇게. 나머지 네 칸은 다 사탕이 되겠네.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순서, 배열 순서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의 확률. 4팩분의 같은 것이 두 개,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2팩, 2팩이 되고요. 뭐 다섯 번째 초콜릿을 배열하는 사건은 경우의수가 1. 자, 마지막에 똑같은 거네 개는 뭐 경우의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4분의 24는 총 6가지야. 이 사건의 경우의수는 6가지야. 사실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나 어떤 곱셈 정리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경우의수에서 다뤘었던 곱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뭐냐? 문제에서 정의한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이란 것이 뭐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야 되죠. 그 공식을 어떻게든 막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원래 취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윤리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런 얘기가 있잖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부처가 줬던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는 배워야겠지만 그걸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인격에 녹아들어서 그 부처의 말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서도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막 굳이 막 조건부 확률, 뭐 곱셈 정리 쓰려고 하지 말고 의식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사건의 경우에서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구해야 돼? 어쨌든 확률을 구할 거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도 구해야겠죠. 표본 공간의 크기. 지금 초콜릿이 몇개 있어요? 세 개가 있고요. 사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많이 해봤잖아. 총몇 개예요? 아홉 개가 되고요. 같은 것이 세 개, 여섯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홉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표본 공간의 크기다. 자, ns는 뭐냐? 9팩을 3팩과 6팩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두 녀석이 충돌해서 자, 분자에 남는 생존자가 누구야? 분자에 남은 생존자는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고요. 3팩 6이 되잖아요. 그러면 없애볼까? 사라지고 지워져서 2분의 3, 없어지고 날아가서 4가 되죠. 3, 4, 12, 7을 곱했을 때 84. 따라서 표본 공간의 크기는 84가 되죠. 답 나왔지 뭐. 84분의 6. 자, 마무리해볼까?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사건 A의 확률이다. 우리는 고배 법칙으로 해결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4, 사건의 경우의 수는 6이 되고요. 자, 분모 분자를 6으로 나눴을 때 14분의 1, 답은 14분의 1이 된다. 근데 이런 문제 좀 본 적 있지 않아? 특정한 번째에 어떤 뭐 초콜릿이나 사탕을 소진했을 때 다섯 번째 마지막 초콜릿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 직전에, 직전에 아니지, 그 전에 남아있는 두 개를 이미 다 먹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두 개니까 나머지 친구의 개수도 결정이 되죠. 이런 경우는 뭐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고 결국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13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좀 수월한데? 자, 아무래도 고난도 풀 때보다는 좀 상쾌하죠? 쭉쭉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하게 강하게 하는 것은 고난도 문제죠. 자, 고난도 문제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왜 나누어서 생각할까요? 한 사건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하나의 사건의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귀염둥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사건으로 분할하는 거죠. 분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사건들을 합집합했을 때 전체 사건이 돼야 되고요. 어떤 두 사건을 클릭해도, 어떤 두 사건을 찝어도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어떤 두 사건도 다 서로 선 거죠. 자, 보여줄게. 여기 AB가 있어요. A집합, 그리고 B집합이 있어요. 자, 지금 사건 B의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한 번에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B가 되죠. 그리고 두 친구는 겹치지 않잖아요.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라는 친구는 1번 영역은 뭐야? A와 B의 공통 부분. 그러니까 두 사건의 곱사건이라고 할수 있고요. 2번은 뭐예요? 2번 같은 경우는 A의 바깥에 있잖아. A의 여사건, 그리고 사건 B의 곱사건이 되죠. 두 개를 합하면 사건 B가 되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두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두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면 좋은 점이 뭐예요? 기억나? 사건 B의 확률을 구할 때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하면 돼.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을 더하면 어차피 중첩됨이 없기 때문에 PB를 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것도 구할 수 있잖아. 사건 B의 경우의 수. 이번에 합의 법칙을 쓰면 되잖아. 곱사건의 경우의 수와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더해도 괜찮다. 중복되는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 2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했던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되고 있죠? 개념이라는 것이 참잘 쌓아놓으면 손쉽게 갈 수가 있는데 한번 좀 허점이 생기거나 결손이 생겨버리면 고생이 좀 되는 게 수학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14번. 흰 공 3개랑 검은 공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럼 그려봐. 이렇게 흰 공, 화이트 볼, 이즈 3, 그리고 검은 공. 자, 블랙 볼. 블랙 볼이 몇개 있냐? 9개가 있죠? 총몇 개예요? 12개죠. 여기서 갑과 을이 차례대로 한 개씩 공을 임의로 꺼낼 때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자, 일단 을이 흰공 꺼낸 것은 자명하죠? 근데 을이 흰공 꺼냈다고 치더라도 갑이 검은 공 꺼낸 다음에 흰공 꺼낼 때가 있고 얘가 흰공 꺼낸다 치더라도 갑이 흰공 꺼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두 사건은 어때요? 배반 사건 관계잖아. 따라서 각각의 뭐 하자?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원하는 확률이 뭐야? 을이 흰 공을 꺼낸 사건이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X.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Y.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확률은 x 플러스 y분의. 자, 선생님이 굳이 이럴 필요 없죠. 이거 조건 확률이 아니니까. 착각했어.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더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됐죠? 가보자고. 일단 갑이 검은 공을 선택할 확률이 뭘까요? 지금 12개 중에서 9개잖아요. 12분의 9예요. 12분의 9. 약간 좀 투머치하게 써보면 12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건데, 검은 공을 선택하려면 9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된다. 자, 꺼낸 공은 넣지 않기 때문에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주죠. 일단 12개였던 공은 몇 개로 줄었을까요? 11개로 줄었죠. 하지만 흰 공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앞에서 검은 공이 줄었기 때문에 흰 공의 개수는 여전히 3개라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잘 계산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지워져서 4가 되죠? 4가 44분의 9예요. 44분의 9. 이렇게.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볼까요? 이때는 처음에 갑이 흰 공을 뽑는 거죠. 그래서 12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건데 흰 공은 3개잖아요. 3개 중에 선택하면 돼요. 그다음 이제 을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죠. 일단 12개였던 공이 11개로 줄고요. 흰 공의 개수도 줄잖아요. 두개중한 개를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이번에도 좀 간단히 해보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6이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고 2가 되죠. 분모끼리 곱했을 때 뭐예요? 22. 자, 분자끼리 곱했을 때 생존자가 없으니까 1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합을 구해보자. 자, 분모를 통분할까? 44분의 9. 자, 분모 분자 1을 곱했을 때 2가 돼서 44분의 11. 답은 4분의 1이 되겠다. 됐어요? 답은 4분의 1. 자, 이걸 좀 벤다이그램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갑이 흰 공을 뽑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을이 흰 공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을이 흰 공을 뽑는 사건을 물어봤으니까 사건 B의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표본공간 S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뭘 물어봤냐면, 자, 사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우린 지금 B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잖아요. B사건은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있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B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1번 영역이 뭐냐? 갑도 흰공 뽑고 을도 흰공 뽑는 사건을 얘기하고요. 2번 영역은 뭐냐? A의 바깥에 있잖아. 갑은 흰공 못 뽑고 을은 뽑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잘 보면 이거는 갑은 흰공 뽑고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했고요. 처음에 갑은 흰공을 못 뽑았어요. 검은 공을 뽑은 거잖아. 그리고 검은 공을 뽑았을 때 을이 흰 공을 뽑는 사건을 이렇게 곱한 거잖아.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냐면 12개 중에서 이제 흰 공이 몇개 있어요? 3개가 있고요. 공의 개수는 11개로 줄었고 이미 흰 공을 뽑았으니까 하나 줄었겠죠. 이렇게. 플러스. 이건 뭐예요? 12개 중에서 검은 공을 뽑은 거야. 검은 공은 9개가 있거든. 이미 한 개를 뽑았으니까 총 개수는 하나 줄었지만, 검은 공이 줄은 거지 흰 공이 줄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3을 쓴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자, 사라지고 지워지고 4가 되죠. 자, 정정할게요. 6이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고 2가 되죠. 따단, 분모는 뭐예요? 22가 되죠. 분자에는 생존자가 1밖에 없다. 자, 여기도 잘 계산해 보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4가 되고요. 44분의 9. 44분의 9니까, 자, 통분했을 때, 44분의 2니까 11이 돼서, 이렇게 4분의 1을 구할 수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풀어? 하지만, 이렇게 풀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쓰자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딱 요만큼만 하면 돼. 뭐 이런 것들 의식하지 말고, 바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따단, 따단, 딱 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뭐 서술형 답지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좀 개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문제를 좀 비틀어서 냈을 때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와 기술적인 짧은 풀이 다 우리가 병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설명을 좀한 거예요.

자, 이제 15번 볼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 30명 중에서 9명이 안경을 쓰고, 자, 지금 1반이냐 2반이냐 그게 중요하네. 2학년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1반 학생 30명 중에서 9명이 안경, 그리고 2반 학생 28명 중에서 7명이 안경. 느낌아, 표잘 그려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 아니야? 임의로 택한 한 반에서 한 명의 학생을 택했을 때 안경을 쓸 확률을 구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도 물어본 거죠. 이렇게 P, 안을 물어본 거죠. 안경 쓸 확률.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우물 청자를 크게 쓰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중요한 것은 1반이냐, 2반이냐.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안경을 썼냐, 안경을 쓰지 않았냐. 일단 1반 학생은 30명이라고 깔아주네. 더했을 때 여기 30이 되죠?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9명이 안경을 썼대요. 이렇게 9명. 나머지 친구도 구할 수 있겠네? 30에서 9를 뺐을 때 뭐야? 21이요. 2반은 몇명 있어요? 28명. 그래서 28을 쓰고요. 그 중에서 7명이 안경을 썼대요. 여기는 7. 나머진 뭐야? 21이 되죠? 그럼 안경만 쓴 친구를 따졌을 때는 더하면 16. 전체에서 안경을 안쓴 친구는 더하면 40인데, 이제 요거까지는 이용되지 않고, 요 문제에서. 그리고 더하면 어때요? 58. 더하면 58. 1반, 2반 합쳤을 때 58명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보면, 안경을 쓸 학생이 몇 명이냐. 전체 명수는 58명인데, 안경 쓴 친구는 몇 명이에요? 16명이 되죠. 자, 이거 좀 풀기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풀어볼게요. 자, 가볼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1반에서 안경 쓴 친구를 선택했을 확률. 2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을 선택했을 확률. 여기 보면 1반과 2반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다. 기억나? 아까 주머니 AB가 있을 때두 주머니를 임의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었죠. 이 문제에서도 각각의 반을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점을 반영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반을 선택한 다음에 안경을 낀 학생을 선택할 확률. 2반을 선택한 다음에 안경 낀 학생을 선택하는 경우. 그런데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1반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2반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배반 사건이에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는 두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니까 사건의 확률을 각각 곱하면 되죠. 1반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요. 1반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본 공간 안에서 생각해야 돼. 30분의 9. 30명 중에 9명이 안경을 썼다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쓰면 30씨 1분의 9씨인데 30분의 9라고 쓸게. 이때는 2반을 선택할 확률 곱하기. 2반을 선택했다면 28명 중에서 7명이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28분의 7을 곱하면 되죠. 자, 간단히 해볼까? 이건 60분의 9예요. 60분의 9.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20분의 3.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라지고 지워져 4가 되고요. 곱해보면 8분의 1. 자, 두 친구는 통분했을 때 분모를 40으로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안경을 쓴 학생의 확률이죠. 자, 안경을 쓴 학생의 확률은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이 20분의 3이니까 40분의 6이고, 자, 8분의 1은 뭐예요? 40분의 5잖아요. 답은 뭐다? 40분의 11. 답은 40분의 11이 되죠. 자, 이걸 굳이 또 선생님은, 곱셈 정리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첫 시간이니까, 곱셈 정리. 자, 보면, 일단 전체 공간은 반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1반의 공간과 2반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1반과 2반은 중첩되지 않는 배반 사건 관계입니다. 그 안에 이제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이 있냐면 안경을 낀 학생들의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안경을 낀 학생들은 두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잖아요. 1번과 2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안경을 낀 학생들의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1번 확률을 구하고 2번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1번 확률이 뭐냐? 1반의 1반

이면서 안경을 낀 친구들의 확률이고요. 2번이 뭐냐? 2반이면서 안경을 낀 학생들의 확률이 돼서 이두 친구는 전체를 분할하잖아요.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가 되니까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우리가 뭐 경우의 수에서 열심히 연습했었던 합의 법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푼 문제다. 자, 이 표를 잘 이용해야 돼.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국립공원의 날씨를 조사한 결과. 이 문제 좀 재밌어요. 학교 시험 보면 선생님들이 한 문제 정도 내, 한 문제 정도는 모의고사에서도 간간이 등장하거든요. 자, 비가 온 날의 다음 날에도 비가 올 확률. 여기 있는 문장을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비가 왔을 때또 비가 올 확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게 뭐냐면 8분의 3이에요. 그럼 잘 봐. 이건 어때요? 비가 왔을 때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생각해 봐. 자, 두 사건은 어떤 관계일까? 일단 비가 왔을 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비가 왔을 때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잖아. 이거 여사건 관계죠. 따라서 두 확률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돼서 우리가 이 확률이 8분의 5임을 추론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읽어 볼게요. 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여기 봐봐요. 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다음날 비가 오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비만 쓰면 되죠. 이렇게. 확률이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럼 표본 공간을 유지한 채쓸수 있잖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전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때도 두 사건은 여사건 관계니까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돼. 그 나머지 확률의 값을 추론할 수 있겠지. 이렇게 써놓고서 들어가면 편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3일 동안 방문했을 때, 첫날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첫날 비가 올 확률은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거니까 확률이 1인 거죠. 이때 셋째 날도 비가 올 확률. 그럼 둘째 날은 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요. 따라서 사건을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겠네. 자, 볼게.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는데, 자, 어떻게 볼수 있겠어요? 비가 첫째 날이 왔을 때, 셋째 날이 올 확률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와도 되고요,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따라서 사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을 구하고요, 두 번째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돼요. 왜냐면 두 사건은 배반 사건 관계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가보자고. 자. 지금 첫째 날 비가 올 확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발생한 거니까 1인 거죠. 전 사건이라 하죠.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 이것도 1인 거죠. 그 다음 요 친구를 생각할 때 앞에 걸 반영해야 돼. 비가 왔는데 비가 올 확률. 뭐예요? BB. 8분의 3이죠. 이렇게. 8분의 3. 그 다음에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거죠, 또. 비가 왔는데 또온 거죠? 이것도 8분의 3이야. 8분의 3. 자, 세 가지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독립적으로 이 친구의 확률을 구한 것이 아니야. 앞 사건을 고려해서 구한 거니까 각각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첫째 날온 것은 확률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비가 왔는데 안온 거잖아. 비가 왔는데 안온 거죠? 왔는데 안온 거잖아. 비가 왔는데 안온 거죠? 8분의 5예요. 8분의 5. 그래서 8분의 5. 그 다음 어때요? 안 왔는데 온 거잖아. 안 왔는데 온 거죠? 안 왔는데 온 거잖아요.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 곱하면 된다. 곱해.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은 64분의 9고요. 이거는 뭐가 되겠어?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니까 16분의 1, 16분의 1이 되죠. 통분해 볼까? 얘는 64분의 뭐다? 4가 되죠. 따라서 두 사건의 합 구해보면 답은 64분의 1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뭐또 다음처럼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 이게? 비가 왔는데 비가 온 거니까 굳이 뭐 써보면 비가 왔는데 비가 온 거고요. 얘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온 거.

그러니까 비바비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건 어때요? 비가 왔는데 안온 거잖아요. 비가 왔는데 비가 안온 거고요. 얘는 어때요? 안 왔는데 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온 거잖아요. 뭐 앞에는 뭐 곱하기 1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의식하지 않고도 풀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간간이 등장하는 전날 뭐 비가 왔을 때 다음날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런 확률, 조건부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 그걸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7번을 볼게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자, 이건 뭐 벤더의 그램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일단 두 사건 이렇게 있는 거야. 사건 A, 사건 B. 이렇게. 자, 분필이 좀 짧아져서 교체해 볼게요. 자, 지금 B가 발생했을 때, 그 말은 표본 공간을 B로 제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안에서, B 안에서 A가 발생한 거니까 바로 1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번. 다시 한번 써보면, P, A와 B라는 것은, 자, B가 발생했을 때니까 1번과 2번을 합친 것이 표본 공간으로 제한되고요. B 안에서 A니까 1번 영역이 되겠다. 근데 우리가 B라는 친구를 어떻게 볼수 있어요? B라는 집합을 이제 1번과 2번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1번 영역이 뭐야? 1번 영역은 A와 B의 공통 부분. 2번 영역은 뭐예요? A의 바깥에, 그리고 B 안에 해당되는 친구죠? 합집합을 할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두 친구는 집합 B를 뭐 한다? 집합 B를 땡땡한다. 그 땡땡이 뭐야? 분할이죠. 자, 분할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두 녀석을 합집합했을 때 B가 되고요. 두 녀석은 배반 사건 관계잖아, 이렇게. 배반 사건.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사건 어떤, B의 확률을 구할 때, B의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볼수 있겠어요? 자, A 교집합 B의 확률과, 그리고 A 여집합, 여사건과 B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어서, 이걸 이제 조건부 확률을 확장할 수 있는 거야. 이거 A밥이 뭐야, 이거? P, B분의, 곱사건의 확률인데, 이제 P, B 대신에 여기 있는 친구를 써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여기는 AB 곱사건의 확률 플러스, 그리고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의 확률, 위에는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이 된다. 이걸 또 확장할 수 있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확률의 비로 볼 수도 있지만 사건의 경우의 수 비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P를 그냥 N으로 바꿔도 괜찮아. 써보면 곱사건의 경우의 수 플러스, 그리고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 위에는 이렇게 A,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볼수 있다. 문제에 따라서 이제 확률의 비로 풀어도 좋은 문제가 있고, 경우의 수 비를 풀때더 좋은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잘 장착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곱셈 정리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오늘 메인은 곱셈 정리죠? 곱셈 정리는 뭐예요? 사건 AB가 이렇게 동시에 발생했을 때이 사건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죠? 자, 사건 AB 사이에 이제 선후 관계가 있다고 치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A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A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제 뒷사건에 영향을 안 주지만, 꺼낸 공을 집어넣지 않으면 앞사건의 결과가 뒷사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되, 그 다음에는 이제 B의 확률을 구할 때 A가 발생한 것을 반영해서 구하는 거죠. 이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조건부 확률에서 나왔었죠. 어떻게? P, B바 A라는 것은 어떻게 썼어요? P, A분의, 바로 P, A 곱사건 B가 됐잖아요. 그래서 P, A를 넘겼을 때, 바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A가

0: 먼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구한 거고요. 만약에 B가 먼저 발생했을 때는 또요 순서를 이게 P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PB와 PA와 B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쓰면 돼요. 어쨌든 오늘은 조건부 확률 저번 시간에 배운 것에 이어서 자,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곱셈 정리를 배웠습니다. 뭐 합사건의 덧셈 정리는 뭐 합의 법칙 이런 곱셈 정리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곱의 법칙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죠.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공부하면 더 의미 있게 학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17강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지수 방정식 문제 유형편을 쭉 다 풀어봤고요. 이번에 지수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나갈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 바로 마지막 문제에서 지수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우리 지수 부등식을 풀 때에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무엇이었다고 했었을까요? 네. 밑을 통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반드시 그 부분을 꼭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이 지수의 대소관계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유념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문제들 다 풀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는 안 하셨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65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밑을 통일시킬 때 저는 웬만하면 네, 1보다 크게 잡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마침 뭐 2나 루트 2나 4분의 1이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소수가 보입니다. 2네요. 2. 그죠? 네, 그래서 밑을 2로 통일을 시킬 겁니다. 밑을 2로 통일시키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것은 밑이 2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예, 우리 이거 지수 파트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루트 2. 그럼 얘는 어떡하나요? 얘는 2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요 내용이 아직도 힘든 친구들은요, 요 개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n제곱근 a는 우리가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했던 거 우리 개념에서 배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 루트 2는 사실은 요 앞에 루트 안에 요 부분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밑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2의 1-x제곱은 2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x를 곱한 2x제곱보다는 작고요. 얘는 2의 2분의 1제곱에 x 플러스 2제곱이 되는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들끼리 곱한다라는 거. 밑은 이제 2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부등호 방향은 이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x보다는 2x가 더 크고 그보다는 2분의 1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2가 더 크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우리 이제 어떻게 푼다고 배웠나요? 연립부등식? 네, 앞에 한 줄 그리고 뒤에 한 줄 각각 구해서 그 녀석의 교집합, 네, 교차하는 부분을 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1번 부등식은 아, 얘는 1보다는 3x가 크구나, x가 3분의 1보다는 크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2번 부등식에서는요, 양변에 양수 2를 곱할게요. 그러면 4x가 x 플러스 2보다는 작구나, 그럼 3x가 2보다는 작구나 라고 쓸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x는 3분의 2보다 작구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교차되는 구역이 반드시 보이죠. 아, x의 값이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오네요. 해당되는 알파와 베타 값은 3분의 1과 3분의 2가 될 거고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요, 3분의 1과 3분의 2를 더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함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이든 다 밑을 똑같아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 푸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예요. 네. 이번에는 66번을 봅시다. 66번. 네. 이제 괄호별로 네, 통일시키고 싶은 밑이 달라지죠. 얘는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각자 괄호 안, 네, 괄호 안끼리 밑을 일치시켜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첫 번째 괄호에서는 밑을 2로 일치시켜주면 되고요. 두 번째 괄호에서는 밑을 3으로
3으로 일치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각각을 정리해보면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3제곱 그것이 0보다 작다 얘를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 두 개의 덩어리가 곱해져서 0보다 작으려면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양수이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3제곱이 음수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0보다 작고요.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3제곱이 0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각각 따로 구한 다음에 합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첫 번째 거를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거 얘는 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구나.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얘의 경우는요. 얘가 음수가 돼야 되네.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x가 뭐보다? 3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이제 그 반대겠죠. x가 3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얘네가 각각 양수이면서 음수인 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교집합을 구해야 돼요. 교차하는구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겠죠. 근데 얘네 둘은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3보다 큰 실수 x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찾았어요. 우리 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라고 물어봤어요. 저 범위 안에 들어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들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보다는 완전히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2, 3보다는 완전히 작아야 되니까 2에서 끊기겠죠?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준 게 정답이고요. 그럼 어차피 여기까지는 쭉 다 0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6번의 경우는요. 괄호 안끼리만 밑을 통일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대신에 케이스를 반드시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66번 지나가고 나서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네. 합쳐져 있는 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는 항상 뭘 고려하자? 네, 복잡해.

보이는 식에서는 우리가 치환을 하자. 우리 요식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1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논리로 이 뒤에 있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예. 그 상태에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싶지 않나요? 네, 얘를 t로 치환을 하자. 근데 우리 치환했을 때 주의사항, 범위 조심. 네,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게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치환해 놓은 상태에서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et죠. 그리고 마이너스 1제곱이 추가됐기 때문에 t분의 1과 4를 곱한 t분의 4구나 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이때 이 t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t제곱 더하기 4가 9t보다 작거나 같다. 한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2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합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일단 이 t에 대한 2차 부등식부터 풀어야 되겠죠. 2t와 t로 나누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9가 나오게 하려면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t 추가돼서 마이너스 9t가 만들어지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t의 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여러분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t를 원래대로 돌립시다. 원래는 우리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 2의 x제곱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 그럼 이제 기본형 지수 부등식 꼴이 됐잖아요. 밑을 통일하자.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의 x제곱,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우리 지금 현재 밑의 범위를 잘 봐야 되죠?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켜주자.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x의 값이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됩니다. 근데 발문에서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에 또 뭐를 물어봤어요? 네,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이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들을 나열해 볼게요. 마이너스 1, 0, 1, 2.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몽땅 다 더하면, 네, 앞에 있는 것은 쭉다 사라지고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네요.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지금 보시면은 66번하고 거의 뭐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치환을 한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이 치환하는 과정에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얘도 이제 뭐가 보이죠? 예,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눈에 바로 보일 거예요. 네. 왜냐? 4의 x제곱이 결과적으로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이고 얘는 다시 쓰면 2의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 이제 t로 치환한 식을 정확히 쓸수 있겠죠? t의 제곱 마이너스 55t 더하기 250. 이 숫자가 조금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250, 5랑 50으로 곱한 수인데, 마침 5랑 50 더하면 55가 나오니까, t-5, t-50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가 바로 될 거고요. t의 값의 범위는 5와 50 사이에 있네요. 네, 5 이상, 50 이하. 그럼 t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2의 x제곱이 5 이상 50 이하에 있는 숫자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 부등식을 로고를 통해서 x에 대해서 범위로 빨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라는 특별한 범위를 줬잖아요. 그럼 자연수 대입해서 바로바로 계산해서 체크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1은 안 돼, 2안 돼, 3 가능하네. 왜?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이 숫자 범위에 있어 해서 3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4일 때도 가능해, 16이니까. 5일 때도 가능해, 32니까. 6일 때는 64.

밑이 1보다 큰 로그는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양쪽에 다 로그 2씩을 취해주면 x의 값의 범위가 로그 2의 5 이상, 로그 2의 5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이용해서 x의 값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찾는 답은 어차피 자연수의 개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자연수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풀이 방식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 68번의 문제 한해서는요, 자연수라는 강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69번 봅시다. 69번. 함수 f(x)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2의 x제곱꼴이었고, 3의 x제곱꼴이었고, 그런 형태였는데, 얘는 지금, 2의 fx제곱을 치환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얘를 t로 치환하자. 그러면 4도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다시 쓰면 2의 2fx고, 이건 또 다시 쓰면 2의 fx의 다시 제곱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따로 나누어 쓸수 있죠. 어떤 식으로 나누어 쓸수 있냐? 2의 fx 제곱이랑 2의 제곱으로 곱한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 얘를 우리가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t의 제곱. 얘는 t에다가 2의 제곱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t. 32 한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32가 0 이하이다 해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인수분해를 할게요.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4.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우리 치환했어요, t는. 뭘로? 2의 fx제곱으로요. 근데 2의 지수가 이제 어떤 값이 붙든지 간에 얘는 항상 양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해서 t의 범위는요, 0보다는 완전히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뭐 때문에 t의 범위를 조심해라. 얘는 어차피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라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t를 돌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돌려놓읍시다. 0보다 커. 2의 fx제곱이. 그게 8보다는 작거나 같아. 우리 이 형태에서는 무엇을 일치시켜주자고 했죠? 밑을 통일시켜주자. 그래서 8 대신에 2의 세제곱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밑이 2로 일치가 됐어요. 쌤, 이것도 밑을 2로 일치시킬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항상 성립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긴 따질 필요 없고요. 나는 뭐만 따지면 돼요?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만 따져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fx는 뭐였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었고,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걔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오는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찾았어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 어차피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더하면 싹다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건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 그래서 69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네. fx라고 나왔다고 해서 막 그렇게 겁먹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제 마지막에 지수에서 한번더 계산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을 두번 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얘는 어차피 0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에 해당하는 거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0보다 크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쪽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69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제 70번 볼게요. 70번. 1차 함수 fx와 최고 창의 계수가 양

영수인 2차 함수에 대해서 F-2랑 G-2가 같대요. 네. F4랑 G4가 같대요. 이거 되게 특별한 조건이거든요.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정수인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꼴 자체가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완벽하게 뭐 이제 개념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개념으로 하나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똑같은 값 a에 대해서 함수 fa랑 ga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얘가 지나는 좌표가 네. 즉 y는 fx의 그래프의 점, 그래프 위 점이 a, fa는 하나 지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y는 gx의 그래프 위 점이 x가 a일 때 ga를 y값으로 갖기 때문에 이 위의 점이 a, fa, 이 위의 점이 a, ga를 지나가요. 근데 fa랑 ga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요. 이두 개의 점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아, 얘는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 함수 y는 fx와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a, fa이다. 물론 FA가 GA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A, GA라고 써도 상관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즉 얘는 F랑 G가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에서 교점이 생기는구나. 아, 얘는 X가 4인 지점에서 Y는 FX랑 Y는 GX에 교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는 그럼 뭐냐? 지금 보면 밑이 이미 일치가 돼 있어요. 0.1. 주의해야 되는 구역이죠. 이 밑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x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절대값 x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 같은 구역에 있는 x들을 모두 모아서 절대값을 붙여라라는 뜻이에요. 네.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지금 보시면 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 네. 됐죠? 자, 이제 요 부분을 따질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얘는 함수 fx가 gx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y는 fx의 그래프가 함수 y는 gx의 그래프보다 더위쪽 영역에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불러와서 절대값을 씌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따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2차 함수가 개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gx 그냥 개형을 대충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함수는요, 직선이에요. 얘는 직선인데, 이 직선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요, x가 마이너스 2와 x가 4인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아, 직선이 기울긴 뭔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렸을 때, 교점이 어디에서 만나야 된다? x가 마이너스 2인 점. 그리고 x가 4인 점에서 만난다고요. 그래 놓고 두 개의 함수 그래프 비교했을 때 f 그래프가 g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여기선 g가 더 위에 있죠. 여기선 f가 g보다 더 위에 있죠. 아, 그럼 저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 이상 4이하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굳이 마이너스 2랑 4가 뭐 기울기가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교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 교점의 x좌표가 X는 4.
F가 더 G보다 올라오는 구역, 요 사이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그럼 다 됐습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얘니까 절대값을 씌운 것을 정리를 하면 X는 정수들 중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얘의 절대값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직접 따지시면은 0 이상 4 이하가 될 텐데, 정수인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걔네들 중에서도 정수인 것만 따지면 돼요. 여기다가 절대값 붙이고, 절대값 붙이고, 절대값 붙이고, 2, 1, 0. 그죠? 근데 1, 2, 3, 4의 경우는 겹치게 되니까 어차피 이거 음수 쪽에서 따지고, 1, 2는 안 따지고, 3 절대값 붙인 거, 4 절대값 붙인 거 따져서 얘네들을 몽땅 다 합하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정답은 얼마냐? 7, 8, 90.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저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사람마다 풀이가 다를 거예요. 해설지는 풀이가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제시되어 있는 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얘를 새로운 함수로 잡았어요. 얘를 새로운 함수로 잡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었습니다. 해설지에는 얘를 뭘로 뒀냐면 새로운 함수 hx로 뒀고요. 근데 우리 그럼 여기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h-2는 f-b이 g-2인데 똑같은 거를 뺐기 때문에 0이죠. 마찬가지 논리로 h4도 f4에다가 g를 4뺀 건데 두 개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빼면 0이죠. 여기에다가 뭘쓴 거냐? 대입했더니 0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수로 갖게 되네요 하는 인수 정리를 써서 hx를 구체적인 식으로 잡아낸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는 몰라. 근데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져. 근데 hx는 2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낸 건데, 2차 함수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 요 a는 음수가 될 거야 라는 거.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라는 거. 그러면 얘는 위로 볼 록인 2차 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2,0과 4,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이거 y는 hx 그래프. 그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구역은 땅 위로 올라온 부분, y 값이 0 이상인 구역. 그럼 해는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로 정의해서 x축과 비교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1차 함수와 2차 함수로 그냥 비교하셔도 똑같이 답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는 절대값들 중 정수인 것들을 골라주면은 0, 1, 2, 3, 4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해설지 풀이와 제거푼 풀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둘다 해석하는 거를 할수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좀 어려운 문제들, 이제 당락을 가르는 문제들이 그래프 추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그래서 요 부분 문제들, 이렇게도 풀어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1번. 조금 더 문제가 가벼워졌어요.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다 그림에 표현이 돼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f-4가 0이다라는 것의 말뜻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4,0을 지난다는 거예요. fx 그래프 마이너스 4,0 지나고 있죠? 자, f2가 0이라는 거는요. 함수 y는 fx 그래프가 2,0 지난다는 거예요. 지나고 있죠? 그 다음 G0이 0. 함수 GX의 그래프는요. 0,0 지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6,0 지난다고 하는데 GX 그래프 6,0을 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까지는요.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밑을 일치시키면 되는 과정에서 1을 2의 0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서 fx, gx가
0보다 크다. 요걸 풀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따져볼게요. 두개 곱해서 0보다 크면 둘다 플러스가 되는 경우일 겁니다. F가 플러스인 부분은 Y축에서 말고 X축. Y는 0 지점에서 더 위쪽이죠. 그래서 되는 지점, 요렇게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GX가 플러스가 되는 지점을 표시해보면 요 구역이죠. 근데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은 안 나올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당연히 안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양수인 구역에서는 2와 6 사이에 있는 정수들이 될 거니까 3, 4, 5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정수 3, 4, 5가 가능하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두개 곱해서 양수 나오는 거,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면 F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GX로 따졌을 때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얘네 둘다 음수가 되는 구역은요, 이쪽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둘다 음수가 되는 구역도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요 안에서 여기는 안 되죠. 그래서 아, 2부터 0 사이는 또안 되겠다. 여기서만 둘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겠구나. 쌤, 0은 왜안 되나요? 지금 보면 0 하나가 되는 순간, 네, 등호가 붙게 되죠. 그래서 아,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4 지점은 빠져나가야 돼요. 네. 그럼 다 따졌어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줄게요.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3 사라질 거고요. 9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한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6이고요. 풀이는 지금 보시면 짧아요. 네.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잘할수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71번 다음 문제도요.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입니다. 72번. 자, 1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차 함수는 그래프 계형이 직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1차 함수, 직선 이런 표현들 뭐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은 모두 양수이다. 그리고 직선 y는 fx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4이다. 우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축하고 y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면 뭔지 보입니다. 그럼 그려볼게요.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을 먼저 고려를 해보면 기울기 양수라고 했고, 지금 y절편도 모두 다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 양수면 증가하는 형태의 직선이 나올 거고, y절편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y절편 뭐 이렇게 한 점, 0보다 큰 지점 찍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대략적, 이게 가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이 나조건에 해당하는 것의 넓이는, 이 부분은 x축, y축, 그리고 fx 그래프로 이루어진 요 직각삼각형일 거예요. 아, x절편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부분이 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이겠구나. 그럼 두개 곱해서 2분의 1한 게 4구나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식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등식 2의 f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논리로 얘는 밑을 일치시켜줘야 되죠? 밑을 일치, 밑이 1하고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f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해주면 됩니다. 즉, fx가 y는 2보다 작게 되는 지점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 이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조건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랑 비교한다? y는 2랑 비교한다. 근데 y는 2가 이쪽에 있으면은 2점보다
작거나 같은 구형인데 그 점이 지금 현재 음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

1,2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구역은 현재 이 부분이 되는데, 그때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끝났네요. 우리는 요 함수 y는 fx. 1차 함수가 한 점을 지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고정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공통수학에서. 그거를 이제 개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어떻게 생겼냐?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두면 X 빼기 A 괄호 닫고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에 A 대입하면 기울기랑 상관없이 항상 B 지나잖아요. 그래서 한 고정된 점,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식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아, 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몰라. M 1, 마이너스 1, 2를 지나니까 x 더하기 1 플러스 2로 식을 구체적으로 잡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y절편도 구할 수 있어요. x가 0일 때 y값 m 플러스 2네. 우리 x절편도 잡을 수가 있어요. x절편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이 부분이 마이너스 n분의 2일 때, 거기에다가 x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돼서 x절편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나 조건에 의해서 넓이 식만 세워주면 돼요. 아, 가로의 길이는 우리 요 좌표 음수이기 때문에 길이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려면 0에다가 이 음수를 빼야 되죠? 즉, 가로 길이는 1 더하기 n분의 2. 세로 길이는 n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한 게 4이다. 요거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할게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은 우변은 8. 이쪽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분배해서 m 더하기 2. 그죠? m 더하기 2. 2 더하기 n분의 4. 그게 8과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m 더하기 n분의 4가 4와 같고, m씩 양변에 곱하면 m제곱 더하기 4는 4m. 넘길게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0이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바람에 m이 정확하게 딱 하나로 나오네요. m이 2. 그럼 따라서 fx식은요, m이 2니까 2에다가 x 더하기 1 플러스 2예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2 해서 정답은 얼마?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2번의 경우는요, 발문을 먼저 보세요. 발문을 보면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구체적으로 식을 세워서 숫자를 대입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fx에 대한 정보는 가나다 조건상에 있으니까 이 가나다 조건을 조합을 하가는 과정에서 fx식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잡아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2번을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 그 다음 이 부등식에서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구역이 x가 마이너스 1 이하인 구역이다라는 내용. 이 그래프 해석을 좀할수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죠? 여러분들 기준에서 72번도 조금 난도가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이제 73, 4,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 4, 5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 뭔가 부등식도 버거운데, 2차 부등식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문자가 x랑 k 둘다 있고, 심지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하고, 이제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일단 너무 겁먹지 마시고, 치환을 먼저 해보세요. 치환. 이걸로 치환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얘는 분명히 0보다 클 거고요. 일단 치환을 해놓으면은, 우리 이제 요건 익숙해졌을 테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k가 0 이상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x가
예, 모든 실수에 대하여. 예,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x제곱 t는 0보다 반드시 클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저 표현이 나오면요. 어차피 이거 자체로 지금 현재 인수분해조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보이더라도 보인다. 뭐 해보자? 완전제곱식으로 표기를 하자.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그럼 만들어 놓고 봤더니 t가 지금 현재 2분의 1이 될수 있나고 봤더니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친요 2차 식은요, 항상 0 이상이에요. 얘가 항상 0 이상이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늘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 이 뒤에 따라 붙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k도 늘0 이상이 되어줘야지 두개 합쳐서 0 이상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k가 0 이상이다라고 쓰는 순간 답이 나와요. k가 4분의 1 이상이구나. 네. k의 무슨 값이 나와요? 제일 작을 수 있는 최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우선 우리 늘 치환했듯이 치환을 해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식은 어차피 지금 현재 k를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놓고서는 식을 묶어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뒤에 붙어 있는 값의 범위가 0 이상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73번의 경우는 이 패턴으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74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유형이거든요. 74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냥 모든 실수가 아니라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등식, 이게 성립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73번 문제나 74번 문제는 같은 유형인데 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9분의 1의 x제곱인데, 그러면 실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의 x제곱이어서, n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에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게 0 이상,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그냥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좀 불편해서, 양변에 3의 2x제곱을 곱할게요. 어차피 내가 n의 최소값을 구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n을 좀 혼자 두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양쪽에 3의 2x제곱을 곱하게 되면 얘는 n만 남고요. 그죠? 왜냐면 이거 3의 0제곱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 다음 얘는 3의 2x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3의 x제곱 이렇게 하나 남을 거고요. 얘는 1에다 곱했으니까 3의 2x제곱. 그리고 3의 2x제곱의 경우는요. 얘는 양수잖아요. 그죠?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럼 얘를 식을 한번더 한쪽으로 정리해서 써주면 3의 2x제곱 빼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이제 이건 1이니까 플러스에는 0 이상이 됩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네. 치환을 하고 싶어요. 3의 x제곱을요. t로 치환할 건데 이때 t는 0보다 크다가 아닙니다. 왜? x가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 이상? 네, 3 이상이 된다라는 거. 얘 때문에. 네, 그래서 t의 값이 3 이상이고요. 치환을 해놓고 보니까 그럼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놓으면 t-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n. 이것이 0 이상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t가 2에서 대칭축이 되는 2차 함수라는 걸 아는데, t의 값의 범위가 3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가 3 이상인 구역에서만 따진다는 얘기예요. 네. t가 3인 구역 이상에서만, 여기에서만.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최소값이 나와요. 3 이상일 때 언제 최소가 생겨요? 이 구역에서 제일 작은데 언제예요? t가 3일 때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얼마 이상? 1 이상인 값이 됩니다. 네. 그럼 1 이상인 값에다가 마이너스 4 추가하면은 얘는 얼마 이상? 마이너스 3
이상이